0: Kelly Clarkson, A Moment Like This.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of this article?
1: At 194, Jonathan the Giant Tortoise knows about aging.
0: 194세인 코끼리 거북, 조나단은 노화에 대해서만큼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밌는 제목이에요. He knows about aging. 뭐, 좀 안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네. 자, 조나단, Jonathan. 이 바로 이 Giant Tortoise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전에 헤드라인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래 산다는 이 거북이들 중에서도 정말 예외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전 세계 육지 동물 중 최고령이라고 하는데 이 거북은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 종입니다. 남대서양의 영국령인 세인트 헬레나 섬의 총독 관저 안뜰에서 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최근 과학자들이 이 조나단의 장수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입 안쪽 점막에서 면봉으로 검체를 확보해 DNA 염기 서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른 거북이나 동물들과는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1: In June, after Jonathan was erroneously declared dead by some media organizations, the Guinness World Records added him to its list of global icons, honoring his superlative status. And Wednesday, he reached another milestone when a study announced that his genome had been sequenced for the first time. We almost never get to study an animal this old while it is still alive, said Steve Horvath, a biologist who studies aging at the UCLA and an author of the study, which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Science Advances.
0: 지난 6월 일부 언론사들이 실수로 조나단이 사망했다고 잘못 보도했을 당시 기네스 세계기록 측은 그를 세계적 아이콘 명단에 올리며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기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조나단의 유전체 염기 서열이 사상 처음으로 해독됐다는 사실이 한 연구에 실리면서 이 거북은 또 다른 기록을 세웠는데요. 학술지 Science Advances에 게재된 이번 연구의 저자이자 UCLA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인 Steve Horvath는 이만큼 나이가 많은 동물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연구할 기회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Earlier this year, this tortoise was erroneously declared dead.
1: Erroneously meaning mistakenly, or if you see the word erroneous. It's not exactly, but you could put kind of error in there. So it's like they made an error when they did this.
0: Yeah, exactly. Erroneously와 error는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오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erroneously가 그래서 잘못되게, 틀리게라는 뜻입니다. Mistakenly.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보도가 됐어요. 잘못 보도된 거죠. And what's his superlative status?
1: Superlative is when you are the best of something. And actually, when we have, like, let's say, good, better, best, then best is the superlative form of good or better. So it's the top or the best of something.
0: 최상급의 뭐뭐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문법에서도 우리가 이제 superlative 그러면은 good, better, best. 그래서 best를 superlative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Jonathan the Tortoise의 superlative status를 honoring 하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까지 오래 산 정말 대단한 최고의 그 장수 거북이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정정 보도 다 됐겠죠?
1: Oh, no, no. I was getting ready to read
0: it. Okay, see. Okay, 그래요. 자, 다음 부분 바로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1: After sequencing the sample, the scientists compared Jonathan's genome with those of tortoises 100 years his junior and found some molecular differences, especially in genes involved with DNA repair and the maintenance of the protective caps on chromosomes called telomeres. As organisms age, DNA accumulates damage and the telomeres shorten, a process thought to drive aging. The results hint that this species may have evolved to be more resilient to age-related decline, but further testing is needed. The team also discovered that Jonathan shared some genes with other long-living species like naked mole rats, which can live to 40 and rarely get cancer.
0: 과학자들은 채취한 표본의 염기서열 분석을 마치고 조나단의 지노움을 그보다 100년 젊은 다른 거북이들의 지노움과 비교했더니 그 결과 분자 수준에서 몇 가지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DNA 손상을 복구하고 염색체 말단에 위치한 일종의 보호 캡에 해당하는 텔로미어 유지와 관련된 유전자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생물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DNA의 손상이 누적되고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따라서 이런 결과는 이 종, 그러니까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 노화 관련 기능 저하에 더 잘 견디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팀은 또한 조나단이 40세까지 살 수 있고 또 암에 걸리는 경우가 드문 벌거숭이, 두더지, 쥐 같은 다른 장수종들과 일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So they compared Jonathan's genome with other tortoises 100 years his junior.
1: Mm-hmm. 100 years his junior, meaning that that tortoise is 100 years younger than Jonathan and would still be, what, 40 years older than me at least. I mean, they're old as well, but 100 years his junior, meaning that he's 100 years younger.
0: 네. My junior, your junior라고 하면은 나의, 너의 후배라는 의미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관해서 you are 10 years my junior라고 한다면은 너는 나보다 10살 어려 이런 뜻이고요. 자, 지금 Jonathan the tortoise와 비교했던 다른 거북이들의 나이가 Jonathan보다 100살이 젊은, 100살이 어린, 그래도 90살이에요.
1: Yeah.
0: 네, 그럼 Jonathan이 19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100 years his junior인 그런 tortoise 지노움과 비교를 해봤더니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1: And it does work the other way as well.
0: Yes.
1: So you can also say 100 years his senior.
0: That's right.
1: Meaning that you are 100 years older. One other thing I just want to quickly mention with junior here. So in this case, usually this is with a number added to it, right? Mm-hmm. So like 10 years, someone's junior. So yeah. That's saying that that's how much older or younger somebody is compared to you. But also, you'll see junior added to a lot of names. And what
0: yes.
1: that means is that you have the same name as your dad or your mother. I guess I've never really seen this as with women.
0: Yeah.
1: Come to think of it.
0: Yeah,
1: I just
0: right.
1: realized right now mm-hmm. that it's almost always with men. So let's say my name is Jason Lee, but if I were to name my son Jason Lee as well, which I think in Korea, it's probably never happens.
0: We don't
1: happens.
0: Do that. Yeah.
1: yeah. But in North America, or I'm sure in England in particular,
0: yes.
1: You'll see them have the exact same name, mm-hmm. but then you have to add junior to it.
0: Or senior.
1: You would become senior as the dad, and you would have a junior as well. So it'd be Jason Lee Senior and Jason Lee Junior.
0: Yeah.
1: If Jason Lee Junior were to have another son and name him Jason Lee, then he can't call him junior, right? Because
0: no.
1: he's already junior. So then it would, to my knowledge, I believe it comes Jason Lee the third.
0: Right.
1: The system changes.
0: 그래요. Think of George Bush.
1: Senior.
0: Bush and, senior.
1: Yeah.
0: and Bush Jr. because the father's name was also George Bush.
1: Yes.
0: And then the son's name was also George Bush. So to tell the two apart, we would say Bush Sr. and Bush Jr. 자, 이런 것처럼 영어권 문화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동일해요. 그런데 그때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 뒤에다가 시니어 붙이고 아들 이름 뒤에다가 주니어를 붙이는 경우가 서양에는 좀 있습니다.
1: Yeah, I remember calling my friend a long time ago when we had to call their house. And I was like, is George home? And then the mother would ask George Jr. or George Sr.
0: Exactly. So,
1: junior. And this was when I was like grade 3 or 4.
0: I didn't
1: understand at the time like what they meant.
0: Right.
1: And I said, I guess junior?
0: Mm-hmm, mm-hmm. 그래요. 그렇게도 이게 junior를 씁니다. 그래서 junior의 반대 개념 senior고요. 나이에 관해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이름이 같을 때 누가 선대고 후대인지 표현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선배와 후배의 느낌으로도 my senior, my junior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Perhaps most interesting is what they found when they looked at the tortoise's epigenome, which is a map of the chemical tags that regulate the genome. These tags change with age and can lead to erratic gene activity. As expected, Jonathan had age-related changes in his epigenome, similar to older humans. But there was an exception. Notably, the control switches linked to mitochondria were well preserved, similar to those of a young tortoise. Mitochondria, the molecular power plants inside cells, have long been linked to healthy aging.
0: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연구진이 Jonathan의 후성 유전체, 즉 유전체를 조절하는 화학적 표지들의 지도를 분석했을 때 발견한 사실일 텐데요. 이러한 표지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유전자 활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Jonathan의 후성 유전체에는 인간 노인과 비슷한 노화 관련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요.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조절 스위치들이 어린 거북이와 비슷할 만큼 유난히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세포 내부의 분자 발전소라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오랫동안 건강한 노화와 연관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관입니다. What's something that's erratic?
1: Something that is erratic is kind of random. It's inconsistent. So it's not always the same or what you might expect it to be. It kind of changes around and sort of maybe even like messy.
0: Yeah, exactly. So erratic, E-R-R-A-T-I-C. IC는요, 불규칙하다는 뜻입니다. And what about notably something?
1: If you're using notably, then you're saying that what you're about to say is something that's worth taking note of, something that's worth remembering. If you sit in a lecture at school and you take notes, then you're not going to take notes of everything, but something that the teacher or lecturer says that you want to remember, you're going to take a note of that. So to you, that is notable.
0: Mm-hmm. 이 표현이 이번 주에 참 많이 나오네요. Take note도 우리 얼마 전에 봤었고, 뭐 noting something도 봤었는데 이게 다 공통적으로는 주목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notably blah blah blah라고 하면은 특히 뭐뭐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다는 의미가 있어요.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This is Alphaville, Forever Young.

0: 이번 디스커버리 시간에는 남대서양의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섬에 사는 현존하는 가장 나이 많은 육상동물인 조나선이라는 이름의 194세의 거북의 DNA를 해독해봤더니 유전체 안에 노화 영향을 줄여주는 돌연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능력도 있더라는 연구 결과를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로 이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요. 조나선은 나폴레옹이 사망한 지 단 11년 후에 태어났고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으로 떠나기도 전에 이미 성체가 된 진짜 2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그런 토터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엄청난 장수 능력이라면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조나선의 연구가 과학계에 갖는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1: The potential for learning from the biology of animals that live extraordinarily long lives is exciting for scientists who study aging. Each of these long-lived species have some kind of special trick, said Steve Austad, a biologist at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And some of those may turn out to be relevant to human aging. The results integrate very well in the wider puzzle of what longevity is, said Bjorn Schumacher, who studies aging at the University of Cologne in Germany. He urged caution, though, in concluding that Jonathan would help us understand why humans age and what we can do about it.
0: 특별한 수준으로 장수하는 동물들의 생물학적 특성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은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알라바마 대학교 버밍엄 캠퍼스의 생물학자인 스티브 어스타드는 장수하는 이런 종들 각각은 어떤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인간의 노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쾰른 대학교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비온 슈하마는 이번 연구 결과가 장수란 무엇인가라는 더 광범위한 수수께끼에 아주 잘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나선을 통해 인간이 왜 노화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lright, so first of all, the results integrate very well in the wider puzzle of what longevity is.
1: If you integrate well, then you mix well with something. So you're having something that's being added to something else, but it's, you know, what through that addition, it's seamless. There's no issues, there's no problems with it.
0: Integrate well, 이제 하나가 된다, 부합한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고 있습니다.
1: I think of a student that transfers from one school to another, and then you might ask, are you integrating well? Like, how are you doing at this new school? Because you've moved, you've been added to a new program. How are you doing? Are you integrating well?
0: So in that sense, it means how are you adjusting?
1: Yeah.
0: Okay. And what about urging caution?
1: Urging is to kind of plead and say, really, you know, like make sure you're pleading with someone. And caution is, of course, being careful. So you're trying to make sure, well, like, let's not jump to conclusions. Be careful with this. We can't be certain of everything just yet, is what they're saying.
0: 주의를 당부하는 거를 to urge caution이라고 합니다. So basically, Jonathan the tortoise is not your average tortoise.

0: And whatever Jonathan has been doing to live close to 200 years doesn't mean if we do the same thing, we will also live that long.
1: Yeah.
0: Because he has special genes.
1: Absolutely. Well, he's a different beast, for sure. When you were talking about Napoleon and Darwin, I was like, wow. you to put things into perspective, that's pretty crazy.
0: It is. Well, let's continue reading.
1: Jonathan's advanced age could be an outlier because of his round-the-clock veterinary care, diet of fresh vegetables, and protected lawn at the governor's house. The molecular results offer tantalizing clues, however, ones that scientists are keen to explore further. If we had 1,000 animals like Jonathan, it would be easier to understand his longevity, said Stephen Clark, lead author of the study and founder of Kalel, a nonprofit dedicated to studying the genetics of aging. In the future, Clark hopes to analyze more Aldabra tortoises and other long-lived species by gathering data that offers some hints for us spry chickens, too.
0: 조나선의 장수는 어쩌면은 24시간 내내 제공되는 수의학적 관리,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 그리고 주지사 관저의 잘 관리된 잔디밭 덕분에 가능한 예외적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자 수준에서 얻은 연구 결과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이자 노화 유전학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Kalel의 설립자인 스티븐 클라크는 조나선 같은 동물이 천 마리만 있었어도 그의 장수 이유나 면모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클라크는 향후 더 많은 알다브라 거북과 다른 장수종들을 분석해서 우리 같은 활기찬 늙은 닭들에게도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을 지금 이 늙은 닭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표현부터 먼저 좀 볼까요? Spry chicken.
1: Yeah, so spry means like you're active and almost like youthful without being youthful. And I think, he says spry chickens because, he's saying like we're chickens because chickens don't really live that long compared to tortoises, essentially.
0: And there's that expression spring chicken.
1: Yes.
0: So maybe he was thinking of that, but then we're not really spring chickens.
1: No.
0: So he changed that expression a little bit. S-P-R-Y, spry chicken이라고 하면은 활달한 닭인데 젊지는 않지만 활달한 닭이에요. 그래서 늙은 닭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본 겁니다. 우리 이 늙은 닭들 우리에게 좀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려면은 이 조나선이라는 200살 가까이 된 거북이 하나로는 좀 부족하고 이런 거북이 여러 마리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So in the case of Jonathan, his old age could be an outlier.
1: Yeah, an outlier is something or someone that is different, that is not normal. Mm. So they're saying even though he's old, we can't necessarily assume that all tortoises can live to his particular age. So because he might be an outlier, he might be different from other tortoises.
0: Outlier는 수학에서 그 예외적인 수치를 얘기해요. 그 정상 범주 안에 들지 않는 수치. 그렇기 때문에 이 조나선도 보통의 같은 종의 거북이보다도 지금 오래 살고 있는 거니까 조나선이 예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He receives round-the-clock care.
1: Round-the-clock meaning 24-7 all the time. If you take the clock handle and go all the way around and around and around without stopping, he's receiving care that entire time. So without stoppage.
0: 그렇죠. Round the clock라고 하면은 24시간 계속되는이라는 뜻이에요. Veterinary care는 이제 그런 동물에게 주는 여러 가지 케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동물병원을 영어로는 vet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veterinary hospital,
1: veterinary hospital.
0: 하여튼 veterinary를 줄여서 vet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tantalizing.
1: Something that is tantalizing is very desirable, something that everybody wants. And I think even just the sound

0: of the word. Oh, it's tantalizing. It's one of those words that you don't just say tantalizing, right? Yeah. You guys, oh, it's tantalizing. Mm. It's kind of, it has a feel, an emotion to it.
1: 네. 감질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된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게 좀 감질나게 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제공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싶게끔 만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Superlative.
0: Superlative is the best or best of the best, the top of something.
1: 최상급의. And the example, please.
0: He was used to receiving every superlative from his family as a child.
1: 어렸을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최상의 것들만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erratic.
0: Erratic is something that's not consistent. It's always kind of different or changing or kind of scattered.
1: 네, 불규칙적이라는 뜻이죠. 예문 볼게요.
0: His sales numbers month by month were very erratic.
1: 그의 판매 수치는 매달 매우 불규칙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표현, to urge caution.
0: Urging caution is saying, please be careful.
1: 네, 굉장히 이제 주의를 당부하는 거죠. 조심하라고. 자, 예문 볼게요.
0: The weather advisory urged caution to all that might be outdoors over the weekend.
1: 네, 그 기상 예보는 주말에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좀 주의를 당부할 것을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 round the clock.
0: Round the clock, 24/7. It's just always, at all times of the day.
1: 네, 항상 24시간 내내. 자, 예문 볼게요.
0: The restaurant was always full round the clock.
1: 그 식당은 항상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antalizing.
0: Tantalizing is something that's very desirable or something that everybody wants.
1: 뭐 감질나게 한다든지 애타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0: That's a tantalizing offer, but I'm still going to stay with my current employer.
1: 굉장히 혹한 그런 이제 제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직장을 떠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that's a tantalizing offer. 그러면은 약간 그 흥미를 부추긴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Okay.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How do you differentiate tortoises from turtles?
0: That would be number two, their habitat.
1: So turtles live mostly in water. Tortoises live exclusively on land. Habitat, 서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었고요. 스티커피는 7972님께 드리고 김치, 토마토, 페스토는 배주영님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Let's listen to Julie London,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0: Are you going to be having any kimbap this week, do you think?
1: Oh, I'm sure I will, right. Without a doubt.
0: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once
1: Pleasure
0: again.
1: Pleasure as always.
0: 네, 지금까지 제이슨 쌤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아라비카 원두를 블렌딩해 깊은 맛의 스틱 아메리카노, 카피나 커피, 편해지는 집밥 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아로마 전문 브랜드 말글땀에서 담테라 아로마 고급 디퓨저, 프리미엄 식품 기업 아이티스트에서 한국식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치 토마토 페스토를 드립니다.
0: Well,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Autumn Leaves, a very fitting song for the season. It's by Eric Clapton. See you in 22 hours.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할 때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상욱입니다. 철학사를 보면 19세기 산업사회 이후 불안을 이야기하는 철학자가 유난히 많아집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도시로 사람이 몰리면서 전통적인 삶이 주던 안정감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21세기인 지금은 어떨까요?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미래는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불안이 커지는 건

0: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럴 때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는 거죠. 타인의 평판, 이미 벌어진 과거, 이런 것들은 애초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매달려 불안해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맞게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불안한 세상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우리 클래식 음악계의 유서 깊은 콩쿠르가 있습니다. 바로 이화경향 음악 콩쿠르인데요. 1952년부터 시작된 이화경향 음악 콩쿠르가 얼마 전 예선과 본선 지정곡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에 있을 콩쿠르에서 참가자들이 연주해야 될 곡인데요. 클래식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시험 범위가 주어진 셈입니다. 이번 가을과 겨울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내년 봄에 거두게 될 성적도 달라질 텐데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의 연주자들도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과 위치를 점검받는 국내 콩쿠르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힘을 기른 걸 텐데요. 우리의 많은 어린 예술가들이 단순히 순위 경쟁이 아니라 차곡차곡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내년 이화 경향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분 고등부 지정곡이기도 한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B플랫 장조 작품으로 22중 1악장 알레그로 콤브리오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인 음악 영재들이 주목하는 콩쿠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화 경향음악 콩쿠르는 대표적인 음악 경연대회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해왔고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 무대로 꼽히고 있죠. 세계에서 활약해온 우리의 음악가들이죠. 정경화, 장한나, 조성진, 손여름, 김선욱 등이 이 콩쿠르를 통해서 입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콩쿠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화 경향음악 콩쿠르, 저도 지원했었는데요. 저는 음악을 비교적 늦게 시작한 편이라 콩쿠르를 통해서 뭔가 단련하고 싶어서 콩쿠르를 처음에 많이 나갔습니다. 한 10개 정도 국내 콩쿠르에서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나 그때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조금씩 내공이 생기면서 한미음악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그 뒤에 20개 정도는 2위와 3위, 그리고 우승도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오사카 국제음악 콩쿠르, 또 이탈리아 베르바냐 국제 콩쿠르도 우승하면서 정말 기뻤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콩쿠르를 소개하면서 콩쿠르를 준비하는 그 마음, 또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 겪을 또 후배들, 학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싱숭생숭합니다. 여러분도 크고 작은 시험 대회를 앞두고 떨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님 안녕하세요. 가을이 완연한 아침입니다. 박종수님 오늘도 클래식에서 정경님과 함께 반갑습니다. 김현정님, 박종수님 오늘도 좋은 날이죠. 날씨가 좀 싸늘해지는데 이 가을에 얼마나 클래식이 잘 어울립니까? 하지만 외출 시에는 또 우리가 옷을 두툼히 좀 입어야 됩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몸 관리 잘하셔서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요. 슬라브 지역의 민속 춤과 음악적 특징을 작품에 녹여낸 것으로 유명한 작곡가죠. 드보르자크가 만들어낸 민속 춤의 생동감을 아코디언과 오르간의 독특한 음색으로 새롭게 풀어낸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2의 2 2단조.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티에리 에슈케시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드브르저크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2의 2 2단조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티에리 에스케시의 오르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코디언과 오르간의 협연 감미롭습니다. 8813님 시험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네요. 저는 딸아이 시험 보는 날 제가 떨려요. 그래서 아이 시험 기간이 은근히 스트레스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뭐 콩쿠르나 시험이나 이 테스트 기간 중에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도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주변의 가족분들, 지인분들도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죠. 아, 참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인데요.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반도네온 연주자가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눌러 쓴 곡입니다. 가족들이 아버지를 부르던 애칭이 곡의 제목에 담겼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피아졸라 아디오스 노니노, 2번 베토벤 아델라이데.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4392님, 조금 전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모공을 듣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4392님, 황금 들판을 보며 가는 길인데 단조에 슬라브 무곡과 어우러져 너무 좋습니다. 멋진 가을 보내세요. 어릴 때 대학 실기 치던 입시 생각나네요. 아, 입시곡이셨을까요? 아, 전공을 하신 것 같은데 4392님 반갑습니다. 지금 황금 들판을 보며 가는 길을 하셨는데 어떻게 여행 중이십니까? 몸 조심히 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시길 바랍니다. 유영주님, 컬모닝 아코디언 소리가 샤르샤르 녹아요. 오르간 소리를 신비롭게 감싸는군요. 가을 낭만 연주? 하고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유영주님, 역시 오늘도 멋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르간 소리로 신비롭게 감싸주다. 근사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엄격한 바로크의 질서 속에서 독주 바이올린이 눈부신 기교로 긴장감을 펼쳐내는 곡입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바자흐모로 1052종 희락장 할레그로,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아폴론 앙상블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양섭님 사연입니다. 흙업증을 하고 끈적끈적한 여름이 가고 건조하지만 신선하고 상큼한 공기가 온몸

몸을 어루만져줄 때면 가을인가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런데 그렇게 느낄 때쯤이면 이미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을 한없이 바라보다 보면 이 계절에 꼭 듣고 싶은 우리 가곡이 생각납니다. 소프라노의 고음이 가슴을 적셔주는 노래, 그네,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사실 한여름 같이 더울 때가 있었는데요.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김양섭님 말대로 가을이네, 축제질기 참 좋은 날씨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날씨가 시샘이라도 하듯이 금방 또 추워지더라고요. 가는 계절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김양섭님 신청해 주신 곡 들으면서 가을을 더욱 깊게 느껴보겠습니다. 김말봉 씨의 금수연이 곡을 쓴 그네, 소프라노 이지영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김말봉씨 금수연곡 그네, 소프라노 희정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영종님, 가을과 클래식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볼륨을 평소보다 높이고 옷깃도 세워봤습니다. 정경쌤, 저 멋진 것 같지 않으세요? 하하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이 가을의 클래식 정말 잘 어울린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사실 또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대로 또 맛있고 봄, 여름도 어울리는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하면 클래식이죠. 이 라디오 볼륨과 옷깃을 세워서 탁 멋지게 클래식을 감상하고 이

가을을 만끽하는 모습 멋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짤막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누에버 탱고, 즉 새로운 탱고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 작곡가가 아버지를 기리며 쓴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피아졸라 아디오스 너니노, 2번 베토벤 아델라이데.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을 만든 작곡가는 세레나데의 장르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세레나데의 푹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로베르트 푹스의 곡입니다. 고전적인 균형미와 낭만주의 특유의 따뜻한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들어볼까요? 로베르트 푹스의 세레나데 1번 디장조, 적모노 9중 1악장 안단테와 2악장 템포 디미뉴에토.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지휘하는 퀼린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로베르트 푹스의 세레나데 1번 D장조, 적문호 9종 1악장 안단테와 2악장 템포 디 미누에토, 크리스티안 로드비히가 지휘하는 퀼렌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 유독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3694님, 오, 드라마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반도네온 피아졸라. 맨날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3694님. 익숙한 음악이 나와서 반가웠군요. 배수미님, 아디오스 노니노. 정말 좋아하는 음악가입니다. 곡 많이 들려주세요. 5431님, 정답 1번. 피아졸라, 아디오스 노니노. 화창한 가을날에 정경님의 클래식과 함께 관내 출장 업무하면서 귀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출장 업무 하시면서 들어주시는군요. 윤홍미님, 1번 아디오스 노니노. 제가 원래 퀴즈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오늘은 소개해 주신 앞부분을 듣고 그 짧은 부분에 마음이 끌려 급히 검색해 보았네요. 저 역시 3년 전 아버님을 여인

자세. 제목이 더 마음이 끌리기도 하네요. 이따가 제대로 전체 틀어주실 때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피아졸라 아디오스 노니노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볼까요?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아스토리아 항상 물의 연주입니다.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아스토리아 항상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다채로운 공연들이 참 많이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12월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은 1907년 창단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대표 소년 합창단인데요. 이번엔 전국 9개 도시를 도는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공연의 부제가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분들, 연말에 어떤 공연을 보면 좋을까 고민 중인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부른 노래인데요. 폴 보노가 편곡한 프랑스 미녀 모음곡 자르댕 더 프랑스, 프랑스의 정원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11시 클래식 살롱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쇼팽의 왈츠 7번 C샵 단조 적모로 64의 2 블라드미 라슈케나지의 피아노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바로 청취자 김현주님을 위해서 선곡한 곡인데요. 김현주님, 맑고 상쾌한 가을날인데 저는 오늘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딸이 고1인데 중간고사를 보고 실망해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고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정경님은 어떤 곡을 들으실지 궁금합니다. 힘이 나고 머리를 맑아지게 하는 곡, 그 곡 처방이 있을까요? 네, 고민하다가 쇼팽의 왈츠를 들려드렸습니다. 아, 따님이 중간고사를 원하는 만큼 잘 보지 못했군요. 정말 수많은 시험 중 하나일 테지만 이 시기, 그것이 바로 앞에 닥쳤을 때는 절망스럽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어머님, 제 생각에는 그 공부 이야기, 시험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예 다른 주제로 시간 함께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요즘 또 하늘이 높은 가을 아닙니까? 산책도 좋고요. 또 가까운 전시회나 음악회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따님도 힘을 내셔야지만 우리 어머님도 힘을 내주셔야 합니다. 자, 목요일 2부 클래식 살롱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0: 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이번 달엔 감각적인 해설이 곁들여진 콘텐츠를 만들면서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고 계신 분이죠. 박종욱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1: 아, 정말 시간이 금방 안 가는 것 같습니다.
0: 지난주에 모기 때문에 좀 피곤하셨는데.
1: 아, 맞습니다.
0: 예,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아 보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이 EBS 라디오 방송 나가기 전날 모기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어제도 한 8마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
0: 어제는 8마리입니까?
1: 네네.
0: 지난주에는 7마리였는데. 아,
1: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또 비가 와가지고.
0: 아니 지금 10월이면 솔직히 좀 추워져서 모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더 활발해질까요?
1: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집에 있는 모든 구멍들을 막으려고.
0: 예, 방역 회사와 좀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1: 네, 그러니까요.
0: 자,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강연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강연 이제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합니다. 뭐 어떤 형식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소나타 형식이나 론도 형식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생각보다 이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 예전에는 이 클래식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중화라는 단어가 좀 신선하게 느껴졌지만 요즘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1: 많이 좋아하시고 그쵸? 젊은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예. 이렇게 어떤 취미 생활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또 이 어려운 부분들을 직접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시려는 분들의 니즈가 많아지기 때문에
1: 맞아요.
0: 말씀하신 대로 너무 쉽게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맞지 않나.
1: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술 많이 안 드신다고 하는데 네. 그 시간 빼서 이렇게 음악 공부도 하시고 뭐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어떤 곡부터 소개해 주십니까?
1: 네, 오늘 이제 첫 곡으로는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라크리모사 가져왔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눈물의 날이라고 불리는데요.
0: 네.
1: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곡이고 어떤 비극적인 장면이나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운명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음악입니다.
0: 레퀴엠이라고 하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음악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 때 세상을 떠난 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가지기를 청하면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차르트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떠나던 해 1791년이죠. 그때 작곡을 했었고요. 당시 프란츠 폰 발제크라는 백작이 세상을 떠난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익명으로 이 작품을 의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자, 사실 이 작품에는 여러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제 사실로 명확히 밝혀진 것까지는 아닙니다.
0: 예.
1: 이제 뭐 모차르트한테 의뢰를 하려고 나타났던 그 심부름꾼이 뭐 검은 망토를 두르고

0: 모차르트가 죽을 때까지 이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몸이 많이 쇠약해졌는데 이 곡이 자기 자신을 위한 레퀴엠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 악보가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모차르트가 결국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저 부분이 저는 좀 볼 때마다 슬픕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 악보가 중간에 끊겨 있는데요. 예. 모차르트가 곡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곡의 비하인드라면 비하인드가
1: 네, 어떤 비하인드죠?
0: 이 라크리모사가 사실 이제 모차르트가 전체를 작곡했다고 하기는 당연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곡을 쓰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차르트가 그 당시에 이 레퀴엠을 작곡할 때 전체를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작곡한 게 아니고 이제 성악을 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현악을 작곡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성악이 다 돼 있고 관현악은 좀 비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라크리모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모차르트가 딱 8마디만 작곡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성악이 조금 나오고 바로 끊기는 그 부분까지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부분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듣는 라크리모사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모차르트가 전체를 다 쓴 게 아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아 있는 악보를 보시면 8마디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채워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완성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요. 그 후에 이제 쥐스마이어라는 작곡가가 이 레퀴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버전은 보통 쥐스마이어가 완성한 버전을 보통 듣는데
1: 예.
0: 아마 이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은 그러면 모차르트가 어디까지 쓴 거지? 하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그래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부분까지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들어볼까요?

0: 딱 여기까지.
1: 너무 짧은데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네, 악보 이 음악을 굉장히 잘 잘라주셨네요. 진짜 딱 악보대로 잘라주셨네요.
1: 아니 뒤에 지금 한참 지내낼 것들이 너무 많은데.
0: 맞아요. 이 프레이즈 다음 프레이즈부터는 사실 와.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이제 주제 선율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라크리모사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처음에 좀 우는 듯한 그 현악의 선율도 이제 모차르트가 작곡을 한 거죠.
1: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예. 이 쥐스마이어가 채운 나머지 부분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작곡가들이 다르게 작곡한 레퀴엠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곡은 레퀴엠 그 자체로 들어보셔도 좋지만 모차르트가 남긴 단서들로 쥐스마이어가 그 뒤를 어떻게 채운 거구나, 아 이게 진짜 모차르트가 원했던 방향일까, 이런 관점에서 들어보셔도 감상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1: 아주 흥미롭지만 또 쥐스마이어는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0: 아 그렇습니다. 쥐스마이어가 당시에 20대 굉장히 어린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역사에 남는 곡을 쓴 게 또 영광인 것 같고요.
1: 아, 그럼요. 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 레퀴엠 D단조 쾌모노 626종 라크리모사 조르디 사바리 취시하는 르콩스르 데 나스용 라카펠라 레이알 데 카탈루냐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모차르트의 레퀴엠, 디단초, 쾌버러 626 중 라크리모사, 조르디 사버리 취현은 르 콩스르 데 나스용, 라카펠라 레이알 데 까탈루냐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허기현님,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모차르트 부분이었다는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들 모차르트만 기억하고 고생한 쥐스마이어는 잊혀진 느낌이네요. 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906님, 어릴 때 아마데우스를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라크리모사도 슬프지만 즐겨 듣는 곡입니다. 작은 별 변주곡에 이어 라크리모사도 모차르트가 전곡을 작곡한 게 아니라니 놀랐군요. 우리 청취자분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자꾸 환상을 깨드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0: 아, 그래도 팩트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허기현님 말씀처럼 비스마이어도 네. 기억하고 네. 또 이 작은 별 변주곡에 원래 이 민요에서 가져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번 달 클래식 살롱 박종호 PD와 함께 클래식 음악 속 흥미로운 이야기 클래식 비하인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다음은 이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중에서 4번 마제파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0: 네.
1: 이제 초절기교가 이제 트랜센덴탈 에튀드인데 여기서 트랜센덴탈이 이제 좀 초월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월적인 기교를 연습하는 곡인 거죠. 그중에서도 이 4번 마제파가 굉장히 유명한 편인데 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격정적으로 몰아치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초반 부분 저희 같이 한번 잠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들어보겠습니다.

0: 이게 딱 들어도
1: 네.
0: 예, 연주자 입장에서는 아, 쉽지 않은 곡이다 라는 느낌이 오는데 또 연주 효과는 분명히 좋을 것 같다 라는
1: 네.
0: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저도 이 곡을 쳐봤는데
0: 네.
1: 진짜 연주하는 느낌이 와 진짜 정신없다 이런 느낌이 나요. 이게 굉장히 이 음역을 넓게 쓰고 이 손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손

0: 손가락이 바쁘다기보다는 이 손의 이 팔의 이동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곡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1: 이 곡에는 어떤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0: 네, 이게 반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배경이 있는 곡이거든요. 이제 이 곡의 제목인 마제파는 원래 이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반 마제파라고 이제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활동했던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군함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1: 네.
0: 이제 리스트가 정확히 영감을 받은 거는 이제 마제파라는 인물보다는 이 빅토르 위고가 쓴 시 마제파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제파가 불륜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어떤 처벌이냐면 이 야생마의 등에 마제파를 묶고 그 말이 달려가게 하는 거죠. 이제 마제파는 말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런 숲과 들판을 지나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이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죽게 되는데요. 이제 마제파는 거의 죽기 직전이지만 다행히 그 직전에 코사크인들에게 발견돼서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코사크인들의 지도자가 돼서 큰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제 시로 더 극적으로 표현한 게 시 마제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빅토르 이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0: 그렇죠. 이게 어떤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천재성이라든지 영감 같은 걸 상징한다고 하고요. 그 마제파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천재적인 예술가들도 어떤 강렬의 영감, 강렬한 영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위대한 예술가가 된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1: 네, 그러면 이 곡은 마제파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거 맞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반 부분 들어보시면 굉장히 막 폭풍이 몰아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어떤 리스트의 표현 방식을 보자면 이 마제파가 말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정처 없이 끌려가면서 막 피도 나고 막 어떤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곡의 마지막에는 리스트가 실제로 위고의 시를 인용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침내 그는 쓰러진다. 그리고 왕이 되어 다시 일어선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곡의 끝부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렇게 좀 죽어가는 듯한 느낌이 나다가 갑자기 장조로 굉장히 용맹하게 달려나가는 듯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된 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리하면 이 끝없이 몰아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한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죽음 직전까지 가지만 그걸 견뎌서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들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1: 이 점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리스트의 초절 기교 연습곡 썰번호 139중 4번 마제파 유아브 레바논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서이버러 139 중 4번 마제파 You Have Lebanon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906님, 저도 저렇게 피아노 연주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데 그 전에 연습 때잘안 돼서 스트레스 받겠죠? 멋진 연주입니다. 예, 정말 멋진 연주인데요.
1: 아, 그렇습니다.
0: 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곡 궁금한데요.
1: 다음에는 이제 라흐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0: 네.
1: 총 6곡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작품인데요. 이제 그중에서도 4번이 유명합니다. 어떤 그 굉장히 왼손 테크닉 곡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정도로 피아노 왼손이 굉장히 폭풍처럼 몰아치는 게 특징인데요. 저희 4번 먼저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 작모르 16중 4번 2단조 프레스토, 박종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라마이노프의 악흥의 순간, 작물의 16중 4번 2단조 프레스토, 박종화의 편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굉장히 격정적인 곡인데 이 곡엔 어떤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1: 이제 이 곡은 사실 곡의 배경에 조금 현실적인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라마이노프가 당시 이 곡을 좀 급하게 썼는데
0: 네.
1: 그 이유가 그때 당시 이제 기차 여행을 하다가 도둑을 맞습니다. 라마이노프가 23살 정도일 때인데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훔쳐간 거죠. 그런데 단순히 자기 용돈을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돈까지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0: 정말 난감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 사실 작곡가가 돈을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는 작곡을 빨리 마무리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시간이 생길 때마다 열심히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정해진 날짜에 필요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달 20일까지 피아노 곡 6곡을 작곡해야 합니다. 당장 12월 12일에는 최소한 내 작품을 악보 출판사에 가져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돈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보냈는데요.
0: 네.
1: 이게 20일까지 써서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2월 7일 편지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한 13일 정도. 여기서 이 6곡을 써야 한다던 게 그 악흥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이 6곡을 냈던 거죠. 정말 대단한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저에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덕분에 규칙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요.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좀 규칙적으로 일하게 되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쓴 곡이 이렇게 명곡이 된 겁니까?
1: 네. 그러니까 사실 라흐마니노프가 정말 천재니까 가능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가가 급하게 썼다고 해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뭐 대충 썼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작품입니다.
0: 예, 곡 제목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상상할 수 없습니다.
1: 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곡의 가치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라흐마니노프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음악을 작곡할 때 하려는 것은 작곡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이 악흥의 순간이 딱 그렇게 쓰인 곡인데 단지 이 떠올리는 그 과정을 조금 급하게 했을 뿐인 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곡의 어떤 4번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0: 네.
1: 1번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어허.
1: 이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번도 저희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 작품으로 16중 1번 B플랫 단조 안단티로, 스티븐 오스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와, 라마 인오프 악행의 순간, 작품으로 16조 1번 B플랫 단조 안단티노 스티븐 오스본의 연주로 저희가 들려드리고, 이곡 어떻습니까?
1: 지금 이제 조금 더 추워지는
0: 네.
1: 가을인데 지금 날씨랑 딱잘 어울리는
0: 아,
1: 곡이라는 생각이
0: 왠지
1: 듭니다.
0: 우리 PD님이 그렇게 가주신 것 같아서
1: 네.
0: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이제 다음 곡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라벨의 볼레로를
0: 와우.
1: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안무가 루빈슈테인의 요청을 받아서
0: 네.
1: 작곡한 발레 음악이고요. 스네어 드럼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박자를 연주하고 그 위에서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는 아주 개성 넘치는 곡입니다. 저희 세대에는 이제 디지몬에 등장한 곡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0: 그래서 이 곡이 클래식 곡인지 모르는 분들도 가끔
1: 맞아요, 맞아요.
0: 있더라고요.
1: 네, 정말.
0: 반복되는 느낌이 참 매력적인 곡이죠.
1: 맞습니다. 이제 구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0: 네.
1: 이제 보통 음악은 새로운 주제가 나오고 또그 주제가 발전하고 또 조성도 바뀌고 하는데 볼레로는 그런 변화가 아주 제한적인 곡입니다. 작은 북의 리듬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어지고요. 멜로디도 똑같이 반복되고 템포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대신 이제 달라지는 게 악기의 색깔과 이 음량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플루트가 연주했던 멜로디를 다른 악기들이 이어받고 또 다른 악기가 나오고 여러 악기들이 이렇게 겹치기도 하면서 같은 멜로디가 계속 다른 색깔로 연주됩니다. 그리고 소리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커지는 거죠. 이 라벨이 왜 오케스트레이션의 대가라고 불리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0: 그 라벨은 이 곡이 성공할 줄 알았을까요?
1: 그러게요. 아마 처음에는 몰랐던 걸로 왜이 곡이 이렇게 유명해졌지?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형식의 구조를 가진 곡은 혁신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정말. 후대 작곡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자, 이 곡에도 비하인드가 있겠죠?
1: 네, 워낙 유명한 곡이고 곡의 특징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라벨의 실험적인 곡으로만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라벨이 영감을 받은 대상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공장의 기계 소리에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 기계들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 라벨의 아버지가 엔지니어였는데 그래서 라벨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공장을 데려가서 이 최신 기계들을 자주 보여줬다고 합니다.
0: 네.
1: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음악적 영감도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라벨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0: 예.
1: 1932년 런던 이브닝 스탠더드와의 인터뷰입니다. 저는 공장에 가서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웅장한 광경이죠. 제 볼레로는 바로 그 공장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곡이 연주될 때 항상 공장의 모습이 배경으로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0: 이 공장의 거대한 기계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영감을 받았군요.
1: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음악의 레이어가 아주 정교하게 쌓이는 듯한
0: 네.
1: 음악이잖아요. 처음에는 뭐랄까 좀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는 정도로 이 스네어 드럼이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작은 기계들이 모이고 모여서 계속 맞물리고 이렇게 쌓여서 아주 거대한 공장을 연상하게 하는 음악으로 생각하고 들으셔도 되게 즐거운 감상이 되실 겁니다.
0: 저는 제가 군악 때 성악병으로 있었지만
1: 네.
0: 이 노래 행사가 없었을 때는 타악 행사도 가서 해서 심벌즈도 치고
1: 침벌
0: 예
1: 시켰어요?
0: 심벌도 치고 스니어도 치고
1: 아, 다 해야죠, 군대는 또.
0: 내복도 좀뭐 시킨 대로 다 하지
1: 네,
0: 않습니까?
1: 저도 클라리넷 했어요. 피아노병 들어갔는데
0: 피아노병인데
1: 피아노병인데
0: 클라리넷.
1: 가자마자 클라리넷 주시더라고요.
0: 예.
1: 네, 그래서
0: 그래서 저는 이 곡이 지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메인 악기들이
1: 네.
0: 관악기, 현악기들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곡들이.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 타악기가 주인공이 돼서
1: 맞아요.
0: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정말 저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1: 어떻게 보면 스네어 드럼 협주곡이죠.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그게
1: 정말.
0: 정확하죠.
1: 네.
0: 그래서 이 스네어 드럼 주자가 이 곡을 할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이라도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안 되고
1: 네.
0: 이 마디수를 헷갈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떤 지휘자분들은 거의 그냥 손도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초반은 진짜 스네어 드럼이 이끌어가는 거니까.
0: 예. 자, 이 배경을 알고 들으면 스네어 드럼의 리듬이 여러분 또 조금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은 잠시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1: 정말요,
0: 예.
1: 정말요.
0: 저는 우리 PD님 만나는 일주일도 금방 가지만 지금 방송 한 시간도
1: 네.
0: 어쩌면 이렇게 금방 감상 같이 감상하니까 금방 가는지.
1: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0: 모기 8마리 이야기하신 게 방금 전인데 이렇게 시작이 나.
1: 그러게 말입니다.
0: 아.
1: 아, 정말.

0: 스위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하레텍 카르텟 바르톡 현악 사중주 전국 연주 공연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1월 5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을 서울시 오페라단 오페라 라보엠에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유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월 24일 토요일 공개방송에 함께할 방청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잠시 후 12시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 드릴 거고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방청 원한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모시지 못해서 저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취자와 함께한 공개방송은 11월 25일 수요일에 방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라벨의 볼레로,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아프터 더 파워
4: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3: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4: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5: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4: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3: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밥그릇에 사료를 떨어뜨리면 거실에 있다가도 잽싸게 달려왔다. 밥 먹을 때 신나서 노래를 불렀다. 먹보였다. 카샤카샤를 바닥에 대고 비질하듯이 좌우로 흔들면 고리는 다가오기 위해 엎드린 다음 언제라도 출발하겠다는 양 뒷다리를 실룩거렸다. 그 모습이 악어 같다고 디라스는 좋아했다. 목을 긁으면 목을 쭉 빼면서 그걸 즐겼다. 우리는 저녁에 이렇게 고리를 추억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빈 봉지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만지면 바스락 소리가 날 빈 봉지였다. 머리 하나가 들어갈 빈 봉지 하나의 허전함이 이렇게 크구나. 빈 봉지를 볼 때마다 고리가 생각날 것이다. 하상만 시인의 산문집 결국 남의 집 고양이가 될 테지만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마마무가 부른 고양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별꽃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하상만 시인의 산문집, 결국 남의 집 고양이가 될 테지만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하상만 시인이 여러 고양이들 임보, 임시보호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또 그 고양이들이 새 가족 찾아 떠날 때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떠난 다음에도 어떻게 그리워하는지를 그 마음을 담아둔 산문집이고요. 시인 스스로도 전혀 몰랐던 나의 다른 모습을 이 고양이들과 함께 하는 동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아, 내가 누군가의 똥을 치우는 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 재발견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나에게 왔다가 어떤 존재가 또 새 가족을 찾아서 떠나고 나면 그 나의 일상에 남아있는 그 존재의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것들을 애틋하고 그립지만 또 씩씩한 마음으로 담아둔 책이어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좀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다른 곳에서 출발해 우리 집에 와서 잠시 가족이 되었다. 이 고양이 임시 보호가 이 시인에게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예,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고리에 대한 부분인데 고리도 그 고양이 중 한 존재였고 고리는 특히 그 비닐봉지, 빈 봉지 보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걸 너무 좋아했던 고양이였던 거예요. 고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닥에 훅 놓여있는 그 빈 봉지만 봐도 그리움이 울컥 치솟지만 또 그것을 끌어안고 고리의 안부를 물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아마 임시보호 이 경험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시인이 쓰신 것처럼 정말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태어나 다른 곳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잠시 가족이 되는 사이 그게 어떤 것인지 경험 그 경험을 좀 생각해 보시거나 직접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툭 건드리는 오늘의 문장 카페 아니었나 싶고요. 정경희님도 지금 들으시면서 예전에 강아지 키울 때 우리 강아지는 제 머리 많은 롤을 항상 가져가서 놀았어요 하셨습니다. 이 존재마다 특히 좋아하는 그 사물들이 또 있었던 거죠. 놀이들이 있었던 거고 그 존재의 그 흔적이 그 사물만 봐도 훅 이제 떠오르는 것이고요.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은 독감 예방주사 맞고 포도와 마들렌을 사오셨다고 합니다. 포도와 마들렌? 너무 이 딱 지금 10월에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포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마들렌은 사실 철을 딱히 타진 않지만 이 가을, 이 향긋한 어떤 요 가을의 한복판에 너무 잘 어울리는 홍차와 함께 좀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또 식품이기도 하죠. 가을 햇살에 비치는 제 그림자가 기분 좋은 강아지 같아 보였어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나의 그림자가 강아지처럼 보인다. 기분이 좋은 강아지처럼 이라고 너무 좋은 발견인데 이것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아님은 문카 속 고양이가 고양이 별에 간 줄 알고 고양이 집사한테 눈물 흘렸잖아요. 산문집을 검색해보고서 임시보호 이야기인 거 알았어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네, 읽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 별에 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나는 거 그렇지만

나와 함께 잠시 가족이었던 그 시절이 그리운 것 툭툭 떠오르는 건 또 어찌할 수가 없죠. 속수무책으로 이 하상만 시인도 그리움에 빠지지만 또 씩씩하게 그 안부를 물으면서 네, 그리움을 또 누립니다. 오늘 카페인님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준비한 북카페만의 이벤트, 출석 암호 이벤트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출석 암호가 무엇일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오늘 것을 지난주에 가장 먼저 정해둔 그런 암호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 중에 그 미미님한테 우리 2부 게스트시죠? 박태근 편집자 미미님께 좋아하는 단어 뭐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출석 체크 이벤트 할 건데 그 단어 띄우고 싶어요 했을 때 미미님이 정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제가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면서 들려주셨던 그 두 글자의 단어였어요. 뭐냐면 선의입니다. 선의. 네, 선의 요 맞춤법 잘 지키셔서 보내주시고요. 미미님은 선의를 믿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꼭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물론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에서 출발한 행동은 또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믿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가끔 뭐 불평불만을 듣게 되기도 한데요. 너무 그 박태근 본부장님이잖아요. 모 출판사에. 본부장님 너무 선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불평불만이나 어떤 너무 순진하다 이런 식의 말을 또 접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미님은 이렇게 대꾸한다고 합니다. 아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악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면서 성선설을 너무 믿는다고 소문이 난 박태근 편집자가 좋아한다는 그 단어 사실 북카페도 좀 들여놓고 싶고 북카페도 그 선의를 믿는 사람들을 또 응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의 출석 암호는 선의입니다. 선의. 카페인님들 선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뭐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이럴 때 이런 거 좀 선의 믿어보고 싶어집니다 하는 그런 마음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 꼭 입력 잘 해주시고요. 해리코닉 주니어의 We Are In Love 그리고 초이의 포스트카드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미미님이 던져주신 두 글자 단어입니다. 선의. 3308 쓰시는 카페이님의 딸 이름이라고 합니다. 선의. 구선의. 외자냐, 선희냐, 선이냐. 뭐 이렇게 혼란이 많은데, 그래도 선의는 선이라는 이름 좋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름 너무 예쁜데요? 독특합니다. 구선의. 이게 성이랑 어우러져서 더 잊지 못할 이름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을 순 있겠네요. 이게 선이, 써니, 뭐 여러 가지로 선희, 선이, 뭐 그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만의 이름으로 만들어가면 너무 보람찬 그런 조합의 이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유하님은 지금 미미님 목소리로 들린다고 제가 살짝 소개했었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네. 잠시 후 2부에 미미 박태근 편집자 오시니까 직접 육성으로 또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요청 드릴게요. 3323 쓰시는 카페인님, 하루에 한 가지 선의의 행동을 해서 고맙다는 말을 듣기로 결심한 지가 사흘째라고 하셨는데, 사흘 전에 이런, 사흘째 이런 결심을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 거죠? 근데 또 오늘 마침 북카페 암호가 선의니까, 참,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타이밍이 또 이렇게 딱 맞죠? 고맙다는 말을 선의 행동을 해서 듣겠다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북카페에 사연 보내주신 거, 이렇게 일상생활의 그 어떤 면면들을 사연으로 수다수다 해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분 좋은 선의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3323 쓰시는

카페인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 이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2900 쓰시는 카페인님은 선의, 저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악이 없는 선의입니다. 북카페 자체가 선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북카페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워낙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갑자기 또 자꾸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진짜 많이 그런 사연이 있긴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또 이렇게 고백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많이 소문내 주세요. 여기저기. 2729 쓰신 카페인님. 선의. 정말 미미님다운 단어입니다. 아직도 저만의 단어 찾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좋아하는 단어. 정말 어려운데 어찌 그리 뚝딱 마음에 단어들을 품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훅 질문하잖아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훅 떠오른 것들 질문 드렸는데 우리 화요일부터 모험, 그리고 어제 문득, 그리고 이제 오늘 거 이 선의까지 품고 있는 단어들을 훅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카페인님들도 오래 고민하시지 말고요. 그냥 훅 기습적으로 질문을 맞닥뜨리면 뭔가가 훅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영아님은 지금 도서관 프로그램 중 할로윈 쿠키 만들기 신청날인데 실패했어요. 1분 컷이었어요. 선의를 가지고 아이 친구 엄마에게 할로윈 쿠키 수업을 알려줬는데 그 친구 엄마는 성공했어요. 사람 마음이 순간 악의로 가득 차서 이제 안 알려줄 거야 로 바뀌었어요. 저 못났죠? 아, 아이가 실망할 텐데 어쩌죠? 하셨습니다. 아, 귀여운 사연입니다. 그쵸? 선의로 좋은 거 이런 행사 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꼭 그렇더라니까요. 알려주면 나는 떨어지고 그 이제 그냥 길 가다가 그런 얘기 들은 사람은 훅 붙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참 뭐야 싶으면서 뭐 아이로 가득 찼다라고 하셨지만 아무튼 간에 아 괜히 알려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 실망하겠다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길 가다가 그렇게 얻어 걸리듯이 내가 뭔가를 훅 줍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믿어보면서 그게 이제 선의를 믿는 힘인 거죠. 아마 영아님도 길 가다가 어떤 소식을 줍고 그게 떡하니 당첨되는 그런 날도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연 너무 귀엽습니다. 아이에게 이 사연 소개된 거 얘기하시면서 웃으시죠. 그냥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사람입니다만이죠. AI나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026년 전 세계를 강타한 올해 최고의 콘텐츠를 하나 꼽아본다면 제너레이션과 영린이 함께한 스톰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지난 4월 음악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사로잡더니 언제부터인가 이 뮤직비디오에 AI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SNS와 각종 알고리즘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뮤직비디오 하나가 작품성을 인정받아 음악 시상식 후보에 오르는 동시에 네티즌들의 밈 놀이터가 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스톰은 프랑스 프로듀서 수르킨의 프로젝트 제너레이션이 선보인 곡으로 스웨덴 래퍼 영린이 뮤직비디오의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단편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전체적인 흐름도 인상적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스톰 두 번째 파트에 등장하는 집단 군무였죠. 교복을 입은 수십 명의 남학생들이 단체 사진 대형으로 선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독창적이고 격렬한 안무. 무질서해 보이면서도 완벽하게 맞물리는 이 시퀀스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은 놀랍게도 그들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AI가 아니라고? 이들이 다 진짜 사람들인 거야? 라고 하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가 바로 수긍하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고요. 수십 명의 사람이

균일하게 움직이는 듯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다르다 싶으면서도 파도가 일렁이듯 일정하게 흘러가는 구문은 화면 너머에서도 압도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곡의 후반부에 이르면 짧은 시간 온 힘을 쏟아낸 흔적이 무용술의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이 군무 장면은 구도와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 대형을 그대로 둔 채 AI 툴을 이용해 인물의 얼굴과 배경만 바꾸는 패러디 영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AI 패러디로 처음 음악을 접한 사람이 원본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고 원본을 본 사람이 다시 AI 패러디 영상을 만드는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열풍이 되었습니다. AI로 뚝딱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감동과 충격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진짜 사람들의 움직임이 원본이라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 많은 사람들이 스톰에 열광했던 또 다른 이유 아니었을까요?

일간 카페인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곡 띄워드렸습니다. 제너레이션 영린이 함께한 곡 스톰 파트 2 띄워드렸고요. 이 숏폼 SNS 강타했습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 그리고 봤는지도 몰랐는데 아 찾아보니까 봤네요. 이게 그거였군요 하고 오늘 좀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스톰 뮤비 열풍 오늘 좀 전달을 해봤고요. 이 후반부의 이 압도적인 군무, 이 세계적인 안무가 데미안 잘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원본이 AI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춤이었다는 점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고 아, 놀라게 만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즐겁게 안도하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현장님 지금 음악 들으시면서 군무 화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5592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역 특산물 홍보를 스톱 뮤비로 따라한 것도 재밌게 봤어요 하셨어요. 아, 정말 이 열풍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세계, 이 세계에 훅 빠져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기은님은 오늘 출석 이벤트 암호가 선의인데 이걸 지금 호로 만들까봐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한자인데요. 작년부터 서예를 배우는데 선생님께서 호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선이라는 한자를 넣어서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북카페가 또 영감을 드린 거네요. 너무 좋습니다. 하선영님, 사연을 읽어주시는데 선의가 느껴지네요 하셨어요. 와, 이걸 느끼셨다면 이건 사실 읽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목소리 전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받으시는 청자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꼬아서 들으면 다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을 좀 있는 그대로 북카페에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카페인님들 그 마음 자체가 진짜 선이 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성림님, 늘 문자로만 소식을 전하다가 오늘 로그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 반디 앱으로 무료 사연 지금 보내실 수 있는 거 활용을 또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함께합니다. 가을에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붉은색과 초록의 조화를 느끼면서 함께요. 바람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가을, 진짜 이 10월의 한복판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진짜 바람도 너무 좋고 햇빛도 좋고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인님들. 그러다 여유가 되시면 북카페에 사연도 띄워주시고요. 이찬혁이 부른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듣고 갈게요.

0: 그때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석 암호 선의입니다. 김성희 님이 제 이름이 자꾸 들리는 착각 너무 행복. 성희, 선희 뭐 비슷비슷하죠? 최은희님은 선의라고 하니까 선희, 선희가 보고 싶습니다. 호주에 있는 내 친구 하셨어요. 네. 선희는 정말 여러 갈래로 뻗어갈 수 있는 단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기의 기쁨 이어갈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산 책방에서 나온 책이죠. 권남희 작가의 에세이 안식월 일기 함께합니다. 안식월이 한 달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카페인분들은 어떤 선택 하실 건가요? 꼭 뭐 오래 묵혀둔 버킷리스트까지 뒤져보지 않더라도 안식월이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죠. 사연으로 많이 주시고요. 이 권남희 작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버킷리스트 도쿄 한 달 살기를 실행합니다. 어제 그 떠나오는 과정을 따라갔다면 오늘은 한 달 살기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시죠.

꿈꾸던 대로 우에노 공원 근처에 살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하러 가기도 하고 저녁 먹고 어슬렁어슬렁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한다. 이런 부지런함은 지금까지의 인생에 없었고 장담하는데 앞으로의 인생에도 없을 것이다. 버킷리스트를 야무지게 수행하고 있다. 벚꽃만 활짝 피면 좋을 텐데 징그럽게 피지 않는다. 그런데 이곳에 온 뒤에야 깨달았다. 개화 시기와 만개 시기는 다르다는 것을. 나는 개화 시기에 맞춰 와서는 애타게 만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태 마감에 쫓기며 사느라 벚꽃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해본 사람의 무지다. 오늘도 벚꽃 정찰하듯 공원을 걷다가 그나마 좀 많이 핀 곳을 찾아서 우에노 도쇼구 길로 들어섰다. 이 길 끝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기리는 금빛 찬란한 신사가 있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서두르지 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훈으로 전해지는 이 글귀가 나무 안내판에 쓰여 있었다. 할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아서 도착한 날부터 허둥지둥 서두르는 내게 팩폭을 날리시네. 실제로 지금도 경보하듯 걸으며 벚꽃 개화 상황만 살피고 있었다. 이 풍경을 즐기기보다 다음엔 어디를 갈까, 뭘 할까, 뭘 먹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한 참이었다. 뼈를 맞고 잠시 걸음을 늦추었다. 주위를 돌다 보니 부적을 파는 수여소 앞에 운세 뽑기 통이 있었다. 한 달 살기 운세를 볼까? 200엔을 넣고 하나 뽑아보았다. 새끼 손가락만한 비닐봉지에 손톱만한 금색 개구리와 운세 종이가 들어있다. 얇은 종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카에루. 무사히 돌아오다. 원래대로 되돌아오다. 여행이나 외출에서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고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뀌어 지갑에서 나간 돈도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에, 지금 내게 딱 맞는 부적이 아닌가? 카에루는 일본어로 개구리라는 뜻도 있고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멀리 떠난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고 돈이나 운이 되돌아오다라는 의미로 개구리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한다. 안식월 한 달, 무사히 지내다 돌아가라고 우에노 공원도 응원하는구나. 고맙다. 우연히 뽑은 운세의 문구에 감동해서 개구리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다. 도쿄에 여행하러 온 친구가 한 달 살기에 보태라고 5만 엔을 주었다. 서울에서 출장 오신 출판사 대표님이 봉투를 건네셨다. 잊고 있었던 일본어 에세이 고료까지 들어왔다. 이쯤 되면 개구리 부적의 힘은 거의 파워레인저급 아닌가? 무사히 돌아갈게, 카에루야.

프라이다이의 허니 돈츠 워리 듣고 왔습니다. 권남희 작가의 에세이 안식월 일기 읽고 있어요. 수십 년간 일본 문학 번역해온 작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가 또 얼마나 특별한 여행지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지도를

잘 못 보셔서 번번이 길을 잃어버리는 길잡기 초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기도 여전히 큰일이고요. 그 상황 속으로 계속 따라가 볼게요.

기온이 28.1도까지 올라갔다. 뉴스에서 말하길 지난 10년 중 최고 기온이라고 한다. 참고로 전날까지의 날씨는 지난 10년 중 최저 기온이라고 했다. 중간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카페에 기다란 스터디 데스크에서 번역을 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엽서를 쓰고 있었다. 얼핏 보니 사랑하는 엄마에게 라는 한글이. 다 쓰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엽서를 썼다. 요즘 보기 드문 풍경이다. 참 예뻤다. 나도 젊을 때는 도쿄에 오면 카페에 앉아 그림 엽서를 썼는데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의 내 나이인 정화에게 카톡이 왔다. 엄마, 밥은 잘 먹고 다녀? 맛있는 것 많이 사 먹어. 난 정화가 밥 먹었냐고 물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퇴근한 정화가 밥은 먹었어? 하고 물으면 괜히 눈두덩이 뜨거워진다. 밥 먹었냐고 물은 것뿐인데 엄마 눈이 촉촉해져서 정화는 종종 당황한다. 정화가 가장 자주 하는 질문. 도대체 어디가 눈물 포인트야? 엄마 밥 먹었는지 물어주는 그 마음이 눈물 포인트야. 평소에도 때를 잘 챙기지 않는 편이어서 돌아가신 엄마도 전화할 때면 밥 먹었나? 부터 물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 게 아니라 일하다 배고플 때가 식사 시간이다. 그러다 보니 오후 서너 시에 아침을 먹을 때도 있다. 이제 내가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해주는 사람은 딸밖에 없구나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났다. 얼른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래, 밥은 잘 먹고 있는가? 먹고 사는 얘기를 해보자. 식비 예산은 따로 세우지 않았다. 원래 계획을 잘 세우지도 않는다. 새해 계획도 세워본 적이 없다. 어차피 안 지킬 거 아니까. 오기 전에 유일하게 검색해서 만든 맛집 리스트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전형적인 피다. 그러나 식비 예산이 있다고 삼시세끼를 외식할 수는 없다. 정하는 기왕 간 김에 맛있는 것 사먹고 다니라고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란다. 내가 번역한 소설 마음을 요리합니다 정식집 자취에서 자취의 주인이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에게 그렇게 말한다. 월급 타면 쌀부터 사. 쌀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지니까. 든든한 조언이다. 특히 혼자 산 사람에게. 그래서 나도 도쿄에 오자마자 마트에서 햇반과 라면부터 사놓았다. 내가 가져온 식량은 김치와 쌈장과 김 몇 봉지 뿐이었다. 김치 하나만 있어도 한식 문제는 어지간히 해결된다. 삼겹살 사다 김치볶음도 하고 두부 사다 두부김치도 해먹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그리고 마트나 편의점에는 싸고 맛있는 도시락도 많고 1인용 식재료가 많아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잘 먹고 지내는가 하면 서울에서보다 잘 먹고 지낸다. 그러고 보니 들떠 지내느라 정화에게 밥은 먹고 다니는지 묻지 못했네. 보호자가 바뀌었다.

도리스데이의 케스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곡 띄워드렸습니다. 다산책방에서 펴낸 권남희 에세이 안식월 일기, 오늘까지 이틀간 만나봤어요. 이 권남희 작가의 도쿄 한 달 살기의 기록, 우리는 이틀간 그 일부만 조금 열어봤는데, 책 펼쳐보시고 이 기분 같이 내 것으로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미루지 말고 그 마음 지금 들여다보자라는 메시지 꼭 전달을 하고 싶고요. 오늘 출석 암호가 선의죠. 선의. 4840 쓰시는 카페이님. 안녕하세요. 선의 동생 명의입니다. 아, 전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곁가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연들. 선희 동생 명희님이 사연 주실 거라고 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름이 최명희라서 선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너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밝을 명자에 옳다 할 때 그 의자예요. 그래서 뜻이 선희와 비슷하죠?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명희님, 반갑습니다. 이름 너무 멋진데요. 조금주님, 오늘의 암호 선희. 나의 선의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눈치를 볼 때가 종종 있죠. 그래도 선의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선의가 진짜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같이 이게 딱 어우러져야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딱 나는 것인데 가끔 그게 좀 이렇게 뭐랄까 엇박으로 어긋나서 뭐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선의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선의를 던지자, 심자, 아무튼 키우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선의를 위한 활동 하고 싶어집니다. 6843 쓰시는 카페이님,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의 태도, 이게 선의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존중의 태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봄과 동시에 그러나 상대방은 또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배려와 통제 그 사이에 무언가를 잘 만나서 전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 너무 상대를 배려한답시고 통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한 위험한 행동이고요. 김미숙님, 몸살에 비염까지 심해져서 공연 연습도 한다고 바빠서 출첵을 못했습니다. 누룽지 끓여 먹었어요 하셨는데 누룽지도 사실 전 누룽지를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음식으로서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누룽지라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왠지 선이라는 말하고 어울리는 음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미지가 누룽지. 저는 크로아상을 더 좋아하는데 크로아상과 선이보다는 누룽지와 선이가 왠지 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근거는 없어요. 제 나름의 그냥 이미지입니다. 음악 듣고 입으로 건너가도록 하죠. 조지 유라가 함께한 곡 로미오 앤 줄리엣 띄워드릴게요.

0: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예비 엄마 아빠는 많은 난관을 거칩니다. 임신 준비 검사부터 출산 후 돌봄 계획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아이를 만난다는 설렘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죠. 긴 시간 난임 클리닉을 오가는 부부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런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줄 도우미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스스로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부터 호흡, 운동, 식사 등을 잘 챙기는 법이 담긴 심리 방역 안내서 맘 안에인데요. 중앙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문의도 가능하고요. 가족의 탄생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돕는 것.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는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어떤 거래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도덕과 시장이 충돌하는 순간을 따라가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오늘 미미님이 던져주신 그 단어를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출석 암호가 돼가지고요. 선의.
1: 네. 그렇죠.
0: 선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 미미님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좀 들려드리기로 했거든요.
1: 네. 아,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0: 그러면 보통 반응들이 어때요? 조금 같이 또 그것에 물들어가기도 하죠.
1: 아니요.
0: 누구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래 뭐 그래 좀 기다려볼까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1: 대부분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0: 정신 차리라고.
1: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얘기해줍니다.
0: 아니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그럼 한다면 그런 반응을 접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닐 텐데. 네,
1: 특히 이런 거죠. 관리자. 관리자는 여러 사람들의 욕망과 네. 성향들을 모아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선의보다는 악의를 경계하는 것이
0: 경계하는 거 그렇죠.
1: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미님은 나는 그래도
1: 그렇죠. 제가 지금도 그 문장이 기억나는데 제가 지금 일하는 출판사에 오기 네. 전에 온라인 서점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거든요.
0: 맞아요.
1: 퇴사할 때 그 동료들이 만들어준 감사패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늘 책과 사람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선의를 믿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0: 와.
1: 이런 문장이 여전히 인상 깊었고 그 분들도 제가 막 선의 얘기를 하면
0: 네.
1: 정신 차려 얘기는 했지만 그런 얘기를 떠들어준 사람이 동료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닐까?
0: 그럼요.
1: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우리 미미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7906 쓰시는 카페님 미미님의 선의를 응원합니다. 환영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여지영님 선의를 떠올리면 굳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소심해질 때도 가끔 있어요. 네, 굳이라는 대답에 참 거슬렸는데 선의 크게 외쳐볼게요 하셨습니다.
1: 와.
0: 굳이가 나오다니.
1: 그치? 올해의 단어네요. 선의.
0: 선의. 저는 1부 끝나고 2부로 건너오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제가 앞서 그냥 사연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답을 누룽지는 선의가 뭔가 느껴지는 음식이고 크로아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1: 그렇죠. 크로아상은 소니?
0: 이거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저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나가서 복도를 걷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크루아상이 너무 선의를 품고 부풀어 오르는 장면이 자꾸 제 눈앞에 왜 날 그래 날 갖고 그래 막 이러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니네 크루아상도 선의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꼈는데 소니구나. 그건 소니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그럼 펼쳐볼게요. 지난주 또 이 노벨상 소식 한창 또 모두에게 그렇죠. 막 회자되고 했는데
1: 이 노벨상 발표가 쭉 나잖아요.
0: 네.
1: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해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거쳐서 그 다음 날 평화상이 발표가 되고
0: 그쵸.
1: 주말을 쉽니다. 그리고 한 주 다음에
0: 네.
1: 주초에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상이 노벨 경제학상이거든요.
0: 네.
1: 올해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홀하고 마이클 우드퍼드라는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분들의 연구 주제가 그런 거래요. 정부랑 중앙은행, 그러니까 중앙의 그런 재정이나 통화정책이 좀 잘 작동할 수 있는 거시경제 모형을 개발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랑 별 상관없어 보이지만
0: 네.
1: 복지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줬던 연구일 텐데 이처럼 경제학 이론들이 멀리서 보면 내 얘기 아닌 것 같지만
0: 그쵸.
1: 가까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생활과 맞닿은 지점이 있거든요.
0: 그렇죠.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면.
1: 그렇죠.
0: 어.
1: 오늘 살펴볼 책이 바로 그런 주제를 다뤘는데 저자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이 저자 엘빈 로스는 2012년에 안정적 배분 이론과
0: 네.
1: 시장 설계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오늘 가져온 책은 엘빈 로스의 저작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입니다.
0: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저자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고도 좀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나요?
1: 맞습니다. 금지된 거래를 떠올려 보시면 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지했겠죠.
0: 그렇죠.
1: 근데 금지해서 바로 그 거래가 없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봐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0: 아.
1: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0: 네.
1: 이 사람은 어떤 시장을 설계하는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0: 네.
1: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뭐 효용, 편익, 비용 이런 걸로 돌아가잖아요.
0: 네.
1: 이런 걸 잘 설계해 두면 적정선의 그 위법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악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0: 네.
1: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0: 그쵸.
1: 이 경계를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떠올려 보면
0: 네.
1: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이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 중에 그런 시장 모델을 설계했던 주제가 있어요. 신장이식입니다.
0: 신장이식?
1: 네.
0: 아, 그러네요. 지금 이게 사례가 딱 나오니까 아, 어떤 거구나라는 게 조금 짐작이 됩니다.
1: 우리 사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0: 네.
1: 이식이란 말도 되어 있지만 이거 누군가가 기증하는 거죠.
0: 그렇죠.
1: 만약에 이 신장을 돈을 받고 판다. 산다. 우리 법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금지하고
0: 맞아요.
1: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을 또 보자는 거예요. 저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0: 네.
1: 그래서 매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0: 어.
1: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0: 그쵸.
1: 돈을 받는 게 문제라면 뭔가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0: 어차피 금지한다 해도 완전히 진짜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닌 거니까요.
1: 그렇죠.
0: 어.
1: 그리고 이제 금지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0: 네.
1: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있죠.
0: 마약, 네.
1: 이건 뭐 듣기만 해도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금지지.
0: 그렇죠.
1: 근데 그 당연히의 근거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0: 어.
1: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죠. 뭐 일부 의료 목적 사용 외에는
0: 네.
1: 제조부터 거래까지 다 문제잖아요.
0: 네.
1: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죠.
0: 그렇죠.
1: 그런데 요즘 기사 우리 자주 보죠. 그 일종의 밀거래,
0: 네.
1: 암시장
0: 네.
1: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마약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
0: 네.
1: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금지된 거래잖아요. 그거 지금 법으로 시행되고 있죠.
0: 네.
1: 근데 암시장이 현실에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금지를 더 강화하면
0: 암시장이 없어질까?
1: 없어지는 건가?
0: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가 않으니까.
1: 네. 아니면 마약의 위험성을 교육을 강화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보다 보면
0: 네.
1: 저자는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사고 실험이에요. 일정 부분 이걸 허용해서 합법화를 해준다.
0: 네.
1: 그랬을 때 총량을 비교해 보면 폐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자는 거죠.
0: 네, 이런저런 생각을 했군요.
1: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논리나 이론이 뭐 우리가 여전히 마약엔 동의하지 않겠지만
0: 네.
1: 다른 어떤 금지된 거래나 이런 것들에는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0: 이 좀 쉽진 않은 딱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주제 같긴 하지만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이런 논의가 기존에는 대부분 윤리학의 관점,
0: 네.
1: 도덕적인 맥락에서 많이 얘기됐거든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들 교수의 책,
0: 네.
1: 그 책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러네요. 제목만 봐도.
1: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우리 논의는 대부분 이걸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 그렇게 봐왔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다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0: 아, 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릴까요? 뭐 예를 들면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1: 내 영혼?
0: 영혼, 그렇죠.
1: 근데 아마 직장인 분들은

0: 팔고 팔 수 있다.
1: 팔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0: 드려요. 소분해서.
1: 일당으로요?
0: 일당으로. 예, 월화수목 조금씩 나눠가지고 예, 소분해서 정량으로 영혼을 팝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소설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카페인님들도 사연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거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예를 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나열을 할 수 있을까요?
1: 이 책에 나오는 차례만 봐도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네. 뭐 술과 마약, 의료 조력 사망. 이건 실제로 지금 일부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잖아요.
0: 그쵸.
1: 가끔 기사가 나오죠. 뭐 스위스에 가서 뭐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비용을 들이면 이 의료 서비스를 내가 경험이란 말은 그렇고 선택할 수 있다.
0: 맞아요.
1: 이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
0: 시행되고
1: 것이고.
0: 있고 우리도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죠. 관련 책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요즘에 관심사다.
1: 그리고 백신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네. 백신은 모두에게 필요하죠.
0: 그렇죠.
1: 하지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죠.
0: 네.
1: 그럼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 백신은 왜 그냥 다 무료로 풀지 않죠?
0: 아.
1: 그러니까 제가 이걸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사고 실험을 해보다 보면
0: 그러네요.
1: 우리에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0: 우리 카페님들 생각 자유롭게 사연으로 주시죠.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돈 하면 이 노래 떠오르죠. 왁스의 머니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갈게요.

한국 인문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생각의 힘에서 펴낸 엘빈 로스의 책 금지된

0: 거래의 경제학입니다. 이경식 번역가의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카페인님들께 질문 드렸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너무 소중해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가끔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 그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카페인님들 답을 좀 볼까요?
1: 역시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신애리님께서는 깨달음이요.
0: 깨달음.
1: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지식은 살 수 있어도 제 머릿속까지 깨달음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0: 그러네요.
1: 이해가 되는 설명입니다.
0: 맞아요. 내 머릿속에 딱 느낌표가 뜨는 순간.
1: 네.
0: 그것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AI로 그냥 주운 정보들이 머리에 오래 안 남는 이유이기도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윤은영님께서는 우정, 사랑이요.
0: 아, 우정과 사랑. 굉장히 전통적인 인간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1: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가치들 중에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0: 제일은 사랑.
1: 네. 근데 믿음이나 소망은
0: 네.
1: 돈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믿음도?
1: 그렇죠.
0: 하긴 그렇죠. 좀 안정적인 어떤 그 금전적인 상황이 된다면
1: 네.
0: 믿음을 살 수 있다.
1: 소망, 뭐 로또 이런 거.
0: 아, 그러네요. 그렇게 또 접근하니까 사랑은 약간 간당간당한가요? 그럼 약간.
1: 아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0: 제도는 살 수 있다.
1: 애초에 경제 공동체의 맞아요. 맥락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관여하겠지만 사랑은 어렵지 않을까요?
0: 사랑은 남겨두셨습니다. 미미님이 선의와 사랑.
1: 네, 남겨두고 걸... 싶네요.
0: 네, 그런 건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설옥경님. 순간순간 기쁜 마음.
1: 너무 멋있어요.
0: 순간순간 기쁜 마음. 아, 이런 걸 주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1: 그렇죠. 그걸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죠.
0: 맞아요. 주머니에 넣으면서. 저는 여기에 지금 순간순간이 들어간 것도 좋아요. 이게 막 장기적인 기쁜 마음 이러지 않아도.
1: 그렇죠. 그런 건 아무래도 또 이제 통장의 잔고가.
0: 자꾸 연결. 그러네요. 그거 뭐 생각하지 않을 순 없고.
1: 네. 아, 1867님. 네. 뻔한 얘기 같지만 역시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자기 맘대로 못하는 것이 어디까지 살고 언제 죽는지가 아닐까요?
0: 목숨.
1: 네. 이게 맞는 말 같은 게 저는 이제 마지막 남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제어할 수 없는 기준이나 준거가
0: 네.
1: 시간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0: 아, 맞아요.
1: 극복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게 1867님 말씀처럼 목숨이나 생사랑 연관됐을 때 극복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생의 어떤 일부분은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효용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뭐
0: 돈으로 시간을 살 수
1: 그렇죠,
0: 있다라고
1: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0: 보이는
1: 있으니까.
0: 부분이 있으니까
1: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못 사는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아주 부자인데 그럼 아주아주 부자인 사람들이 다 진짜 가장 오래 사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1: 그게 아니죠. 네. 네,
0: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최승명님. 나라마다 어디에서는 합법이고 어디에서는 아니고 하지 않나요? 이 마약에 대해서 대마초가 어느 나라에서는 합법이고 신장이식에 대해서도 어디선 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1: 네. 최승명님께서 짚어주신 문제가 이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0: 네.
1: 이게 나라마다도 다르지만 결국 이제 문화마다 다른 거죠. 시대에 따라서도.
0: 네.
1: 과거로 가면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고리대금업. 우리가 왜 베니스의 상인
0: 그쵸.
1: 바로 떠올릴 수 네. 있잖아요. 이거 악마의 짓이라고 불렸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고리대금 그러니까 이자인 거잖아요.
0: 네.
1: 이게 없으면 현대 금융 자본주의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0: 아,
1: 모든 게 그걸 가지고 빌려서 뭔가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갚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0: 네.
1: 이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나라나 문화권마다 다른 게 극단적이에요.
0: 네.
1: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성매매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합니다. 그런데 대리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약간 종교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0: 네.
1: 특히 이제 대리모 같은 경우는 카톨릭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할 테니까. 근데 미국을 가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유럽이 비슷한 서양권이잖아요.
0: 네.
1: 그럼에도 미국은 반대예요.
0: 네, 반대라고요?
1: 대리모는 허용하는 주가 꽤 됩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대다수주에서 금지해요. 너무 이게 신기하죠.
0: 네. 진짜 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끼치는 거겠네요.
1: 그럼 왜 그런 거냐. 저자들이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0: 네.
1: 무슨 효용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결국 우리가 그런 거 되냐 안 되냐 근거로 삼는 마음의 바탕이 뭐냐면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0: 혐오?
1: 네.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 거래는 그거 하는 사람들끼리는 좋아합니다. 난 필요하고
0: 필요하니까.
1: 나는 네. 그

0: 이만큼의 비용을 받고 그거 난 하겠어 내가. 네. 거래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걸 혐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난 부분인 거죠.
1: 난 저게 싫고 저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악이 된다고 생각해.
0: 맞아요.
1: 그런 거죠.
0: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대체로는 거래를 금지시키는데 합의가 된다면. 네. 근데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여전히.
1: 거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있잖아요.
0: 네. 그 다음 논의로 진전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혐오라는 정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1: 네.
0: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1: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얘기를 할수록 뭐 어떻게 해야 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나 해결책으로.
0: 결국 우리가 겪어온 과거의 여러 경험, 네. 지금의 정책 시도 중에 어떤 게 어디에서 막혔는지, 어떤 건 돌파를 했는지 이런 사례를 둘러보는 게 좋은데 금지했을 때 이게 정말 금지가 안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저자가 되는 게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입니다.
1: 네.
0: 뭐 역사로 너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법으로 금지했지만 밀주가 판을 쳤고 결국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하시장이 커져서 법안 자체가 폐지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설계하거나 법을 만들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 거래를 금지할 만큼 그게 부당한 것이고 부정의한 것이냐. 이것까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판단을 그쵸? 내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래서 금지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는 안 나오는데 우린 법으로 금지했으니까 할 만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행동일 것 같아요. 그게.
0: 그렇죠.
1: 아무런 효과가 성과가 없는데 했대.
0: 성과는 없는데 비용은 들어가요.
1: 그러니까요.
0: 왜냐면 계속 잡으러 다녀야 되고
1: 맞아요.
0: 막아야 되고 홍보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이거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학자의 네. 세계로서는.
0: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얘기가 네. 나와요. 신장 기증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를 그냥 정말 파는 것은 그쵸. 대부분이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혈액이나 혈장 기증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여전히 대다수 나라가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나라가 불법으로 막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장은 귀해요. 근데 혈장도 귀해야 되잖아요.
1: 네.
0: 혈장은 안 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1: 네.
0: 이것에 대한 보상을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혈장이 이 표현이 어폐가 있지만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수출하듯이
1: 네.
0: 미국이 혈장을 수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 혈장을 수출한다.
0: 네, 그래서 저자가 우리한테 대묻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장기도 팔 수 없고 혈장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일종의 신체 유래 물질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왜 장기에는 가격을 붙일 수 없고 혈장에는 가격을 붙이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1: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나가 참 모호해지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장기를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금기 시대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데.
0: 그게 혐오에 그렇죠. 기반하라는 거죠.
1: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혈장까지 가면 거기선 또 허용이 되고 이렇게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굉장히 그 혐오의 근거랄까 이걸 제시하기가 어려워지죠.
0: 맞아요. 네. 그래서 저자는 그런 신장이식 문제를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본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정책을 설계를 했습니다.
1: 네.
0: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냐면 보통 이제 그 장기를 가족한테 주는 거는 허용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가족한테 주고 싶어도 혈액형이라든지 뭐 면역학적인 이유 같은 게 맞아야 돼서
1: 그쵸.
0: 이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1: 자,
0: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장기를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1: 네.
0: 선의로.
1: 네.
0: 비용을 받지 않고.
1: 그쵸.
0: 다만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만약에 한 대 다 모을 수 있다. 그러면 돈으로 주고받지 않는데 적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뭐 이게 물물거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1: 근데 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0: 그렇죠.
1: 이게 그렇죠.
0: 이런 것의 합법화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한 마약의 합법화에 비하면.
1: 네.
0: 훨씬 순조롭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1: 그렇죠. 그냥 주려는 사람도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할 테니까.
0: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제안이고 실제로 이분은 미국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이런 시도를 했어요.

0: 해서 꽤 큰 효과를 얻었다고도 합니다.
1: 아 진짜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접근해 보면 좀 세상이 달리 보일까 기대가 좀 되기도 하네요.
0: 맞습니다.
1: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네, 돈을 노래한 오래된 팝송인데요.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Money for Nothing 골라왔습니다.
1: 네, 듣고 갈게요.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경제학자 엘빈 로

0: 로스의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입니다. 지금 해주신 얘기들 들으시면서 유영주 님이 문화 차이와 혐오, 나라별로 다름의 근본을 콕 집어줬군요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나라만 건너가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네. 또 정책으로까지 만들어서 시행해왔던 어떤 기준이
0: 그쵸.
1: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진짜 이게 참 놀랍고 사례로 나오니까 이인철 님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셨대요. 탄소 배출권.
1: 아.
0: 요건 선진국은 결국 유리하고 후진국은 계속 피해만 본 듯 하잖아요. 그렇죠.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1: 그렇죠. 이 애초에 제도는 지구온난화,
0: 네.
1: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는데
0: 그렇죠.
1: 실제로 이제 시행될 때를 보니까 이인철님 말씀처럼 이런 불균형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0: 네.
1: 저자도 그걸 계속 경계해요.
0: 어.
1: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신체 유래 물질이라고 불리는 네. 이런 것들은 거래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경제적 약자가 내 의도와 달리 이걸 팔아야만 되는 상황들에 놓이기 쉽거든요.
0: 그렇죠.
1: 이런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계속 그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스스로도 강조하고 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접근하기가. 그렇죠.
1: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답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거예요.
0: 네.
1: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답을 내리고 살아온 거 아니냐. 모른 척하고 다 된 것처럼.
0: 그렇죠.
1: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이 책에서 여러 이제 주제들이 나오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랄까요?
0: 뭐가 있죠?
1: 저는 생명에 대한 건 다 그래 돈 주고 팔는 건 좀 별로지.
0: 네.
1: 저도 이제 이런 관념이 있는데 네. 이 책에서 바가지 요금이 나옵니다.
0: 바가지 요금?
1: 네.
0: 그러면
1: 우리는 이건 보통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저자가 이 얘기를 꺼냈다면 이게 뭔가 효용이 있다라는 얘긴데
0: 때론
1: 필요할 수 있다.
0: 네.
1: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0: 네.
1: 이게 뭘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0: 네.
1: 바가지 요금의 이익이 뭐지? 효용이 뭐지?
0: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 약간 그러니까 정도껏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수요가 막 몰리고 할 때 그래 뭐 조금 뭐 값이 뛰는 거 그래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정도껏이어야 된다는 그 정도껏이 참 애매한 표현인데 경제학자 입장에서 황당해할 수도 있겠죠. 정도껏이 어느 정도냐. 근데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네,
1: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맞죠.
0: 네.
1: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바가지 요금이 펼쳐지거든요. 재난 상황이라든지. 어쨌든
0: 바가지. 네.
1: 수요가 높은데
0: 네.
1: 공급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들. 뭐 전쟁시라든지.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일종의 좀 부당한 이득을 그렇죠. 취한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파는 사람은 득을 보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제 혐오의 감정과 근거인 거죠.
0: 네.
1: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인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도 뭐 손 소독제, 마스크
0: 네.
1: 부족했던 거 기억나시죠?
0: 그쵸.
1: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런 합의점을 만들었잖아요. 하루에 한 사람이 두 개밖에 못 산다.
0: 맞아요. 요일별로 이렇게
1: 맞아요,
0: 했었잖아요.
1: 맞아요. 이제 그런 식의 정책 설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0: 네.
1: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재미난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데 이런 실험을 했대요. 그때 이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막 고가로 막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걸 구매하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0: 네.
1: 그 고가로 더 비싸게 파는 건데 그거 사면서 그 일부 금액이 그 필요한 병원에 이제 기부하게 되는데 괜찮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좋다 괜찮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중에 일부는 그 바가지 요금으로 지금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법무부 산하 이제 사기센터에 신고하겠느냐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0: 네.
1: 이걸 더 직관적인 예로 또 한번 설명하는데 재난 상황이 됐어요.
0: 네.
1: 얼음이 여름이라서 필요한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른 옆 동네 가서 얼음 사와서 비싸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 줄을 엄청 섭니다.
0: 네.
1: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줄 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가지 요금의 상황이 뭐냐면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 사람 잡아가라는 마음도 그치. 있다는 거예요.
0: 이게 지금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불만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1: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

0: 당시의 사실은 벌어진다라는 걸 저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1: 아, 이렇게 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언급까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냥 그러려니 혹은 뭐 너무 어려운 문제네 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바가지 요금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센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1: 아, 그렇게 말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0: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배, 세 배 받는 건 안 되지만 네. 뭐 이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더 이걸 만들거나 가져오게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결국 그것은 값을 좀 올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1: 그 수고로움을.
0: 그렇죠. 그 적정 수준으로 이걸 허용해 준다면 네. 예를 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뭐 A라는 상품이 지금 필요한데
1: 네.
0: B라는 상품이 원래 다른 방향으로 쓰이는데 이거 조금만 손보면 네. A처럼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A로 팔면 좀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B를 팔려던 사람들이 이거 바꿔서 A로 판다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필요할 때 살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사회 전체 효용으로 보면
1: 네.
0: 그 쪽 약간 작은 바가지 요금?
1: 작은 바가지
0: 저자가
1: 요금?
0: 쓴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네. 떠올랐는데
1: 작은 바가지 요금
0: 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1: 그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좀 미리 준비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준비했던 거를 내가 창고 대방출하듯이 풀 거야.
0: 그럴 수도 있죠.
1: 그런 마음.
0: 네. 아, 나한테 보니까 나 이거 예전에 좀 나 이렇게 너무 싸가지고 많이 사놨는데 네. 불필요한데 이거 좀 비싸게 팔 수 있다고?
1: 네.
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1: 그렇죠. 그걸 드러내면 안 되겠죠. 나 불필요한데 이렇게 비싸게 살 수 있다고가 아니라 나도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약간 사회를 위해서 아니 작은 바가지 요금이라고 부르니까 또 느낌이 다릅니다. 좀 인센티브랑 다르고
0: 귀엽네요.
1: 아 그렇죠. 그러나 이 바가지 요금을 둘러싼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현실의 어떤 차이 괴리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0: 네.
1: 탁신희님 인센티브라니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라고 하셨고요. 8405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야기 들을수록 점점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가고 있어요.
0: 그렇죠.
1: 진짜.
0: 이 저자는 이런 거죠. 자기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었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1: 용기 내서 한 거네요, 이분도.
0: 네.
1: 그리고 욕먹을 각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문제를 좀 확 사람들이 느끼게 하려면 더 세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1: 그래요?
0: 얘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명쾌해지잖아요.
1: 그러니까
0: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절충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면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1: 집중이 좀 더 안 되겠죠.
0: 네, 근데 만약에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허용해 준다고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도 효용이 있는 거 아니냐.
1: 네.
0: 그럼 사람들이 그럼 나도 조금 방향을 이쪽으로 가볼까?
1: 네.
0: 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 책에서도 뒤쪽에 가면 계속 절충을 강조해요.
1: 아, 배치도 굉장히 전략적인 거였네요.
0: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어떤 도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도달되지 않는 도덕적 입장. 그러니까 외치고 주장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뜻한 바대로 현실에서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걸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바라거나 혐오하는 어떤 게 있잖아요.
1: 네.
0: 그것하고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이에서 그럼 어느 쪽에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잘 따져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서의 사례를 보기보다는 오래 해왔던 익숙한 네. 믿음과 문화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고 다음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이 도덕적 입장이 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 와 진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지점이 너무 이해가 돼요.
0: 읽다 보면 되게 빠져듭니다.
1: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점. 근데 그걸 과거든 현재든 혹은 미래라도 진짜 우리가 달성했느냐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태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아, 제가 골라온 노래가 이제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인데 이걸 골라온 맥락이 있습니다.
1: 네.
0: 이 곡이 올해 화제작이었죠. 드라마 OST였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1: 네.
0: 모자 무사.
1: 아.
0: 모두가 자신의 부가참과 싸우고 있다.
1: 이걸 외웠네요 어느새. 그렇죠.
0: 그렇죠.
1: 네. 아, 그 음악을 또 골라오셨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아니라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오늘 미미님이 소개하는 책은 엘빈 로스의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입니다. 지금 이경선님, 미미님 혹시 선곡 AI를 이용해서 하시나요? 항상 소개하시는 책에 딱 맞는 곡을 찾아오셔서 신기해요.
1: 네.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 AI에 접속해보질 않았습니다.
0: 맞아요. 그 얘기를 진짜 접속하면 우리한테 얘기해주기로 했잖아요.
1: 네, 곧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이게 뭐 더는
0: 지표종이에요. 지금 약간 이 시대를 보여주는
1: 주변의 압박이 너무나 거셉니다.
0: 아, 왜 안 하냐?
1: 네. 제발 좀 해라.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긴 어떤 효율이나 효용을 가지고 네.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일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지금 회사 차원에서도 좀 권장하는 분위기인 거죠.
1: 그렇죠. 제가 일하는 회사는 그 구독료를 다 지원해 줍니다.
0: 아, 요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또 성과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아, 수미님, 오수미님은 집 가는데 방송이 20분이나 남아서 좋네요. 미미님 잘 들으면서 갈게요. 감성남의 선곡 좋아요. 북카페인 성발라 뺨치는 미미님이 있죠. 너무 애쓰지 말고 살아요 하셨습니다. 네. 성발라드 하고 같이 지금 뺨을 치는 그 존재가 되셨습니다. 네,
1: 선곡은 꾸준히 애쓰겠습니다. 네. 이 김현정님께서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사람마다 주관적이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저자가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게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사회나 문화의 경향성이 들어가 있고
0: 그쵸.
1: 그리고 따져보면 어떤 근거나 맥락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따져본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0: 네.
1: 따져보라. 따져보고 주장하자.
0: 따져보라. 따져보는 것 자체를 회피하지 말라.
1: 맞아요.
0: 네, 그렇죠. 박세영님,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 요거는 또 바가지 요금이라고 생각 않는 것도 재밌어요.
1: 그렇죠. 이건 또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내가 사서 썼는데.
0: 그렇죠. 약간 투자처럼.
1: 네, 뭐 한정판 이런 것들이.
0: 맞아요.
1: 몇 배 넘게 이렇게 리셀가가 붙고 이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시장의 구조는.
0: 그 쇼핑백도 귀하잖아요.
1: 네?
0: 쇼핑백도
1: 아,
0: 명품의
1: 그래요?
0: 쇼핑백도 포장도 이런 것도 귀하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 그리고 사실 그 국가마다 또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
1: 그렇죠.
0: 이런 것들
1: 인기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0: 참 우리 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일상에 많이 연결된 부분들 참 흥미롭습니다. 이 논의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1: 네, 저자가 책의 뒷부분에서 정말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을 주장할 거잖아요.
0: 네.
1: 그 주장할 때 당신의 주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는지까지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신장 기증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얘기를 이제 자기 펼치는 거예요.
0: 네.
1: 그럴 때 그 자기 주장하기 전에 이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주장이 해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신부전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겠지만
0: 네.
1: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0: 네.
1: 뭐 그러면 반대쪽 얘기도 있겠죠.
0: 그쵸.
1: 반대쪽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전달합니다. 자 만약에 나처럼 장기 이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이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0: 네.
1: 이걸 주장하려는 사람이라면 내가 옹호하는 입장이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기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난 인정한다.
0: 아, 네. 네. 진짜 모든 좋은 의도로 시작되는 것일 텐데 그렇죠? 이걸 좀 해결해 보고자
1: 맞아요, 맞아요.
0: 시작하는 것일 텐데 어떤 모든 좋은 제도 접근도 사실은 예상 못한 변수를 만나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까지 근데 미리 어쨌든 난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래야 우리가 다음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보통 근데 그런 논의를 할 때 그런 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고 시작하고 저자 자신도 똑같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 또한 내가 주장하는 도덕 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정답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만능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것 역시
0: 네.
1: 하나의 가설이고 대안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다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0: 네.
1: 저자는 도덕 경제학 얘기하고 누구는 이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뭐냐.
0: 네.
1: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뭐 장기식 같은 건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제도이긴 하지만 네. 곳곳에서는 그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우리가 살았던 그 몇십 년의 생 안에서도 되게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0: 아,
1: 그런 경험들을 해왔기 그쵸. 때문에 우리는 바꿔왔고 더 나은 제도를 설계해왔고 그게 부족하면 또 다음 논의를 해왔고
0: 네.
1: 결국 조금이라도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0: 와,
1: 그 논리는 논리대로.
0: 그러네요.
1: 네, 우리의 의지와 신념은 신념대로 지켜가자는 거죠.
0: 이 논의를 시작할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은 이 책 읽고서 처음에는 뭐 뜨뜻미지근하게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그렇죠. 그리고 의견이 그럼에도 일치하지 않을 때
0: 어떻게 왠지 그럼에도 일치하지 않을 것만 같잖아요.
1: 맞아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조언하냐면 네. 허약한 증거를 토대로 하는 강력한 의견을 경계하는 것이다.
0: 허약한 의견. 네. 허약한 증거.
1: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쵸? 허약한 증거로 목소리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아.
1: 그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이 다르다라는 걸 어려워하거나 불편하거나 경계할 필요는 전혀 없다.
0: 네.
1: 중요한 건 그 입장의 근거가 뭐냐. 근데 그게 허약하다면 그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0: 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게 특히 탄탄하면 따라가고.
0: 맞아요. 요즘 정말 AI가 너무나 많은 곳곳에 이제 그 정보 조달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보 조달이 다 명확한 정보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0: 하셨습니다.
1: 네. 귀 쫑긋하시고 책을 열어보시면 눈도 활짝 열리실 겁니다.
0: 네. 네.
1: 이상섭님께서 근데 매번 느끼지만 미미님은 어떻게 그 많은 책 속에서 이런 책을 소개해 주시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 좀 멋없는 대답이긴 하지만
0: 네.
1: 마감이 있으면 됩니다.
0: 아, 마감이 있으면 된다.
1: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과 약속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재미난 책 이야기를
0: 네.
1: 나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0: 그렇죠.
1: 헌신하는 겁니다.
0: 마감은 곧 약속인 거죠?
1: 그렇죠.
0: 그렇게 생각하니까.
1: 제가 이 목요일 1시에
0: 네.
1: 여기 오지 않거나
0: 어.
1: 아니면 진짜 재미없는 책을 가져와서 소개하거나
0: 네.
1: 혹은 재미있는 책인데 제 능력 부족으로
0: 재미없게 소개한다고?
1: 이런 건 이제 약속이 네. 어긋난 것이죠.
0: 네. 오, 아, 약속을 하면 아, 그걸 또 지키기 위한 마음이다. 아, 좋습니다. 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8671 쓰시는 카페이님.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으나 수면은 돈 주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까 이 사연 보자마자 미미님이 빵 터져서 웃으셨죠.
1: 약간 한편으로는 가구회사 광고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 의약회사 광고 같기도 해서.
0: 그러네요 진짜.
1: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0: 수면은 돈 주고 살 수 없을 것 같다. 네 지금. 1545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아, 상대가 안 팔겠다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1: 이거 너무 우문현답 같은 거네요.
0: 그렇긴 해요 사실은. 안 팔겠다면 뭐 바가지 요금이니 뭐 말할 것도 없이
1: 그러네요.
0: 제발 나에게 바가지 요금이라도 씌워가지고 팔아줘라고 애원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1: 그러네요.
0: 그렇죠.
1: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요즘 제가 보는 이제 넘기다 보면 쇼츠가 이런 거 저런 거 뜨잖아요.
0: 네.
1: 미국은 그런 골동품 많이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이런 가져와서 한국의 진품 명품처럼.
0: 재밌죠, 재밌죠.
1: 그럼 가져오죠 막. 역사도 알려주고
0: 네.
1: 가치도 알려주고 이러잖아요.
0: 네.
1: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도 안 파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근데 왜 갖고 그냥 가치만 물어보는 거죠?
1: 그렇죠.
0: 알고 싶은 거죠.
1: 알고 싶은 거죠. 이 유래를.
0: 그렇죠.
1: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씀을 알려주셨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저도 그 비슷한 그 폼푸스인가 아무튼 그 비슷한 거를 본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면은 팔라고 팔라고 애원을 하거든요. 갑자기
1: 아,
0: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하게 이 정보를 알려주다가 이제 뭔가 가치를 알아본 그 이제 사는 사람 쪽이 가게 측에서 팔라고 팔라고 하는데도 그냥 이제 안 팔게 되고 힘의 구도가 막 달라지기도 합니다.
1: 네.
0: 네.
1: 오늘 되게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언젠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될 거잖아요.
0: 네.
1: 그 대화 나누는 장소에 대한 되게 멋진 문장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고
0: 장소에 대한?
1: 마무리하고 싶은데
0: 네.
1: 저자도 인용한 거예요. 중세 페르시아 시인 루미가 남긴 문장인데요. 옳고 그름의 관념 그 너머에 넓은 들판이 있다. 나는 거기에서 당신을 만나겠다.
0: 만날래요. 아, 너무 좋네요.
1: 너무 만나고 싶죠, 거기서.
0: 네, 진짜 옳고 그름으로 다 설명되지 않은 넓은 들판. 이걸 너무 원합니다.
1: 바람도 불고요.
0: 그렇죠. 우린 이미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들음으로써 그 세계에 조금 한 발 가까이 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도 또 우리와의 약속 지키러 오셔야죠.
1: 네, 네. 약속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알로에 블라크의 I need a dollar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분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First date, 첫 데이트의 이 설렘을 예상하셨다면 지금 전하는 뉴스에 반신반의 하실 것도 같네요. First date는 최근 그 싱가포르 정부 기술청이 선보인 플랫폼인데요. 21살부터 35살에 이르는 미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데이팅 앱입니다. 정부에서 데이팅 앱을

만들다니 좀 의외죠.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온 싱가포르 정부는 진지합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공무원들부터 데이트를 우선 주선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랍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선한 데이트가 단발성으로 끝날 경우 담당 공무원들 인사고과나 참여 공무원들 인사고과에서 감점받는 건 설마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 곡은 싱가포르의 만두 팝 아티스트 순니엔츠의 노래 워 야오 더 싱푸, 내가 원하는 행복 들으셨습니다. 뭐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국가가 그 통제를 이런 식으로만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멋진 신세계에서 상상한 그 디스토피아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16만 공무원이라는데요, 싱가포르의 체제가 그 21살부터 35요 괄호 안에 또 공무원이어야 하고 요런 참여 자격을 부여해 놓은 것에 대해서 뭐 불만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이걸 그냥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불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뭘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매칭을 시킨다. 1대1 맞춤 배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퍼스트 데이트 플랫폼에서 이 노벨 경제학상 학자들이 들으면은 뭐 화나진 않겠지만 좀 신기해하겠죠. 원래 이런 알고리즘은 장기 기증 또는 소외자 이들의 매칭이나 병원에서 레지던 그 의사들의 그 배정, 대학 입시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예, 그런 용도로 쓰였대요. 근데 이 부분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싱가포르 정부 기술청에서 도입을 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정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걱정하는 거는 인구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을. 근데 멋진 신세계 그 영화나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미래에는 공장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막연하게 그런 공포를 느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시절은 오지 않겠죠? 네. 이한 심리학자가 이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이런 선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SNS나 뭐 이런 매체에 노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눈높이가 상당히 판타지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 실제로 평생을 같이 할 누군가를 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뭐 기준을 낮추라는 말은 예전에도 뭐 코미디 맥락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뭐 스스로 느꼈던 부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참 그러네요. 예. 웃기진 않은데 좀 슬프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 참여자인지 주변인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경제적으로 물가도 그렇고 육아 비용도 그렇고 육아 휴직이나 뭐 이런 배려나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 쉽지 않다. 애를 낳는 게또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에 안착하는 거에 있어서 쉽게 결정을 할수 없다. 지속되어 온그 부분을 또 얘기합니다. 과거엔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적으로 개입한 영역이었는데 국가가 정책 차원에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지원한다니 시대가 확실히 변하긴 했군요. 옹이 뉴키님께서 써주셨습니다. 국가 공인 중매사인가요? 이렇게 되면 5890님께서 성사되면 국가가 주는 보조금, 승진, 육아비 자녀교육비까지 일사천리로 줘야죠. 이러면 위장결혼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출산까지 조건을 달아야 하나? 그렇죠. 출산이 가장 큰 우선순위일 텐데요. 정부 입장에선.
5890님.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DM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유젤 그리고 솔토의 자메이칸 뱀뱀, 프랑스의 루센소 그리고 벨토리코의 도노마르, 네덜란드의 티에스토가 함께합니다. 단사 구드로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루센소, 발토리코의 도너마라, 네덜란드의 티에스토의 단사 쿠드로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프랑스의 유젤 그리고 솔토의 자메이칸 뱀뱀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10월 15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격리정책 종식 후에 이 격리구역에 갇혀있던 흑인 청년들이 이 자유와 해방감을 표현한 댄스음악 콰이토를 만납니다. 46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고난에 몰아넣었던 인종격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었습니다. 모든 인종이 참여한 남아공 최초의 민주적 총선 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취임한 1994년 4월이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백인 거주 지역에서 쫓겨난 흑인과 유색인종이 강제로 이주 격리된 구역을 일컫는 타운십은 해방감으로 들썩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 요하네스버그의 타운십 소웨토의 청년들은 억눌렸던 분노와 해방의 기쁨을 음악으로 분출했습니다. 그 스타일은 자연스럽게도 댄스 음악이었습니다. 소웨토 현지 DJ와 프로듀서들은 미국산 전자 댄스 음악, 즉 하우스의 리듬과 박자를 늦추고 낮은 주파수 대역의 베이스를 묵직하게 깔면서 타운십의 슬랭을 문답식으로 외치는 보컬을 얹었습니다. 이것이 남아공 스타일의 EDM, 콰이토의 시작이었습니다. 콰이토, 이 표현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합니다. 네덜란드계 백인들의 언어 아프리칸스로 화가 난을 뜻하는 단어 크와이가 타운십의 슬랭과 결합하면서 미국 힙합에서 쓰이는 쿨 또는 fierce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전도되었다는 설. 요하네스버그의 악명 높은 갱단 아마콰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권력층의 억압에 저항하는 거리의 반항아를 뜻하게 되었다는 설 등등이 있습니다. 원조 논쟁보다 중요한 건 콰이토가 남아공 흑인 게토에서 탄생한 다문화적 스타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빈곤, 소외 등등의 문제의식이 정치적 해방을 맞이하면서 파티 음악으로 발전했다는 사실도요.

단순하고 느긋한 리듬과 비트를 체면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매혹적인 음향으로 깔리는 신서사이저, 휘파람, 손뼉, 여럿이 신나게 외치는 구호가 어우러지는 콰이토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남아공 도시 음악 문화를 대표하는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운십의 일상, 패션, 자유와 파티 문화를 노래하며 향락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면서도 콰이토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콰이토는 억압에서 벗어난 청년들이 춤추고 즐기는 탈정치적 창구 역할을 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남아공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빈곤, 범죄, 부패, 에이즈 등의 고질적인 잔재들을 고발하는 음악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남아공 아파르테이트 폐지 후에 요하네스버그의 타운십 소웨터의 DJ 프로듀서들이 남아공의 이 새 시대를 자축하는 뜻에서 미국의 하우스 힙합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남아공 그리고 자메이카의 음악 전통을 접목한 댄스 음악 콰이토를 만나봤고요. 파티 음악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사회적 발언을 또 하는 그런 콰이토 뮤지션의 음악 가운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먼저 브렌다 파시의 1992년 발표된 I Straight Learn Daba.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똑바로 말하겠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언을 하겠다라는 선언이네요. 이 스타일적인 음악적인 스타일 면에서는 콰이토라고 뭐 타임라인상 분류되진 않고요. 그 바로 직전에 파퓰러했던 버블검 팝 장르의 곡이었다는데요. 그런 아티스트 브렌다 파시에가 이후에 콰이토의 어머니 격으로 처형되는 이유는 이 당시 90년대 초에 현지어 그러니까 줄루어나 소토 이 타운십에서 쓰이는 언어로 현지의 사정, 그 타운십 즉 게토의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노래한 여기에 댄스 비트가 돌아가는 가운데 이런 사회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이후 등장한 콰이토의 그 어떤 토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아티스트라고 하네요. 현재 뭐 메이저 음악 포털에서는 콰이토 플레이리스트 하면은 빠지지 않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브렌다 파시에가 똑바로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뭐 아파르테이트 그리고 외부의 적 그 체제 남아공 전체의 외부 타운십의 시선에서는 외부의 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게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내부의 문제. 였습니다. 그 갱 범죄 용어인데요. 잭 롤링이라는 이 설명을 읽으면서 과거에 한창 대한민국에서도 극심한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던 인신매매 뭐 이런 사건에 대한 보도가 떠올랐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그 타운십 내에서 갱들이 여성들을 어린 학생들을 납치, 감금, 폭행, 강간하는 이게 그리고 청소년 갱 문화로 남성성 과시하는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 있답니다. 80, 90년대에 그 현실에 대해서 발언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무게감이 어마무시하죠. 두 번째 곡은 2000년대 그룹 졸라의 데뷔 음반에서 음들 웨뭄바 발음이 어렵습니다. 문제아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이 곡 역시 게토 리얼리즘이죠. 이런 힙합 기반의 콰이토 앨범 중에서도 노골적으로 게토 청년의 삶을 표현한 아티스트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두운 현실을 날것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아티스트였다. 뭐 투팍을 미국의 힙합 거장이죠. 투팍을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는데요. 이런 곡을 통해서 콰이토는 파티 음악이면서도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형태로서도 인정받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해석이 있네요. 금주의 세계음악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세계음악 키워드 뒤풀이입니다. 응감회죠. 기대해 주시고요.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프란시스 가브렐의 옥토버, 10월, 그리고 벨기에의 빅토르 라즐로의 롱 디스턴스, 로톤 아 비엔나, 비엔나의 가을. 이렇게 두 곡 듣고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블루스가 부르는 바운지 아수카, 아수카로 산입니다. 이 산은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의 관광 명소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설탕빵, 영어로는 슈가로프 마운틴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에라스무 우칼루스의 1982년 곡입니다. 가난뱅이 청년이 카니발에서 신나게 놀려고 아수카르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엽서를 판다는 이야기. 이 브라질의 현실은 알지 못한 채 브라질의 경치에 감탄하는 순진한 관광객을 속이는 양아치의 냉소가 이 경쾌한 노래의 분위기에 초를 좀 치네요. 노랫말 중간에 또 다른 지명이 등장하는데 브라이아 베르멜리아 그리고 까라지 가옹 둘 다 아수카르 산에 이어지는 관광 명소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요새 그 열대 풍경은 특등급으로 좀 보정 잘한 엽서가 잘 팔리지. 엽서의 사진은 아수카르 산에서는 카니발은 영원히 펼쳐진다라고 보장하거든. 입에 풀칠하려면 옥수수라도 먹어야지. 닭을 발견하면 물어서라도 놓치면 안 되지. 길거리에서 굴러먹은 놈은 한순간도 방심하는 법 없지. 거지 같은 운명을 살살 달래가며 인생을 헤쳐나가야지. 어떻게든 살아남겠단 일념. 사는 거 뭐 별거 있나. 그래도 난 12시가 되면 배는 고파도 여자 하나 꿰쳐고선 흥청망청 놀러 다닌 거야. 삼바가 기다리는 일요일 돈 한 푼 없이 갈팡질팡하며 청승 떨 순 없잖아. 그래서 관광 온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아수카르 사진 엽서를 팔았어. 일시불로 현금만 받습니다. 돈 준 자들에게는 공짜로 브라이아 베르멜리아, 가자지장, 가자지깡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지. 어이, 경찰 떴다. 오늘 뉴스에 아스카르 산이 나오겠네. Paisagem super tropical faz sucesso.

EBS FM 이승열의 세계의 음악 기행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브라질의 아티스트 에라스무 카를로스의 1982년 발표곡 바운지 아수카르 산 노랫말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최영경님께서 덕분에 히우지자네이루 감상하고 좋네요. 휴대폰 사진으로 찍으면 다 엽서라서 이런 가사도 요샌 유효하지 않겠죠. 아, 뭔가를 팔겠죠. 이런 청년들이 또 용의 주도해서 관광객들이 순진하니까. 포스트카드 같은 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혹시? 그나저나 최영경님은 얼마 전에 브라질 여행 다녀오셨죠? 뭔가를 관광지 가면은 관광객의 그 자비에 호소하는 뭐 이런 그런 물품들 팔잖아요. 그러면 속는 셈 치고 사주는 경우도 많은데 예. 요즘 뭘 팔려나? 유영준님께서 보라 속의 브라질의 멋진 관광지 감상하니까 순진한 관광객이 될 수밖에요. 바가지를 씌워도 눈 살짝 감아줘야죠. 그러게요. 관광객들은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지갑을 잘 여는 아닌가? 아무튼 자, 1부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는 출판인 싱어송라이터 이하디과 함께하는 음악정찬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 아티스트 똥세의 지미 행다스 지미야 이제 받아들여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4: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3: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5: 내 맘속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브라질의 재즈 피아니스트,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가수 엘리아니 엘리아스의 코파카바나 2017년 댄스 오브 타임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 4201 번으로 문자로 주셨는데요. 영국 아티스트 MIA의 Paper Planes 신청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마 저도 이 곡 이 영화 보면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도 사용이 된 영국의 스리랑카계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MIA의 Paper Planes 신청 감사드리고요. 함께 듣고 오늘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 바로 이어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사람들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오, 이게 또 이 근처에
1: 네네.
0: 아. 이 파주와 이쪽에서 또 아립 씨가 또 참여하는 근사한 이벤트 소식이 있어서
1: 네.
0: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 타이틀은 제가 읽을게요.
1: 네.
0: 파주 페어 북앤컬처.
1: 네.
0: 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식 타이틀이죠.
1: 네.
0: 어떤 내용인가요?
1: 거기에서 북토크를 진행하는데 네. 우는 나와 우는 우는이라는 또 책을 쓰신 하은빈 작가님과 그 작가님께서 또 앨범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0: 음악 앨범이요?
1: 아 아니요, 그냥 진짜 음악 앨범.
0: 네.
1: 네. 그래서 공연도 하시고.
0: 예.
1: 그래서 같이 공통점이 있겠다 해서 글과 노래로 낸 길을 따라 걷기라는 제목으로 북토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0: 파주에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아랩 씨가 뭐 진행자
0: 아니 서로 같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1: 대담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약간 입장이 비슷하다.
0: 네.
1: 음악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자격도 되고 뭐 책을 또 네. 내기도 하셨으니까 작가로서
0: 하고. 네.
1: 그래서 하은빈 씨요?
0: 네, 하은빈 님입니다.
1: 네, 작가.
0: 네.
1: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0: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된 어떤 이야기와 경험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요?
1: 그럼 이 토크에서는 관객과의 뭐 이런 Q&A 이런 것도 벌어져요?
0: 그것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 있었나?
1: 네. 그런 관객들이 오시면
0: 네.
1: 어떤 질문들을 예상되는 질문들이 주로 맞아요? 예상과 비슷해요?
0: 예상하지 않습니다.
1: 예상 안 하고 그냥
0: 잘 못해요.
1: 네, 그냥 네.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현장에서
0: 네.
1: 나오는 질문에 그냥 네. 즉흥으로 답을 하는 거죠.
0: 재미난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시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1: 곤란한 질문 이런 건 어떻게
0: 솔직하게 최대한
1: 솔직하게
0: 대답하는 것은
1: 오늘은 글과 노래로 낸 길을 따라 걷기라는 북토크 타이틀이고 파주 페어 북앤컬처 하은빈 이아림
0: 네 맞습니다.
1: 이런 더블 타이틀로 이렇게
0: 네.
1: 북토크죠.
0: 네.
1: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0: 네.
1: 아니군요. 이건 또 다른 이벤트네.
0: 네.
1: 아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0: 네. 그래서 네.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
1: 이번 주말인데요.
0: 네. 귀한 걸음 해주시면
1: 예.
0: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시간을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0: 시간을 살짝 잊어버렸는데. 네.
1: 뭐 찾아보면 되겠죠.
0: 네.
1: 토요일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
0: 네.
1: 파주페어 북앤컬처에서 하은빈 그리고 이아립 이 두 아티스트의 북토크가 있습니다. 글과 노래로 낸 길을 따라 걷기란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것은 한 9주 정도 있다가 다다음
0: 네.
1: 주 예, 10월 28일 수요일
0: 네.
1: 이건 어떤 이벤트인가요?
0: 이것도 아르코 문학국정에서 주최하는 그 낭독회인데요.
1: 네.
0: 클래식 고택 디토에서 작가의 플레이리스트라고 해가지고
1: 네.
0: 이제 제가 노래 고른 것들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다혜 기자님이라는 사회자님과 함께 진행을 네. 하게 될 예정입니다.
1: 아 그러면 뭐 플레이리스트에 따라서 주제는 막 좀 변화무쌍할 수도 있고 그러나요? 음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음악은 약간 대등한 어떤 주제를 또 갖고 또 뭐 영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건가요?
0: 작가의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네. 제가 고른 이제 노래들로 네. 네.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과 비슷한 거?
0: 예, 그런 네. 그런 느낌으로 예. 음악 정찬에서 하는
1: 여기서 하는 거를
0: 네,
1: 거기서 하는 거구나.
0: 공부 많이 한 그런 경험을 들을 시간으로
1: 클래식 고택 디토에서 10월 네. 28일 수요일입니다.
0: 네.
1: 찾아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테마 음악 정찬의 메뉴 바로 만나보죠.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빠들의 가을에 이어서 언니들의 가을 또
1: 해야죠.
0: 빼놓을 수가 네. 없어서 네, 하게 됐고요. 뭔가 먼저 사랑을 해본 사람들, 먼저 외로움을 겪어봤고 뭔가 마음을 숨기거나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많은 그 경험들을 해본 언니들
1: 네.
0: 그런 분들께 묻는 어떤 노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런 모든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닐까.
1: 오, 그 말 멋지네요.
0: 네.
1: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0: 네.
1: 그걸
0: 함께
1: 뭐 이렇게 주머니에 넣든 뭐 어디 저기 골방에 쑤셔 넣든
0: 뭐 이렇게 잔에 담아서 마시든
1: 마시든
0: 네. 네. 그래서 그런 언니들의 얘기인 것 같아서
1: 네.
0: 골라봤고 지난주는 좀 오빠들의 이야기 길었거든요.
1: 네.
0: 이번 언니들의 얘기는 생각보다 조금씩 좀 네. 짧더라고요. 그래서
1: 곡끼리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노래가 짧아서
1: 그렇지. 오빠들이 말이 많아.
0: 아무래도 제가 느낀 점은 오빠들이 가을을 훨씬 좋아하고 언니들은 봄을 훨씬 좋아하는구나.
1: 아 그런가요?
0: 이런 느낌을 그냥 저 혼자 저 혼자 추측해봤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언니들의 이야기
0: 다섯
1: 네.
0: 분의 언니를 모셨고요.
1: 네.
0: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맏언니는 지난 주말에 데뷔 50주년
1: 네.
0: 기념 공연을 하신 한영애 언니

0: 제가 오늘 모셔왔습니다.
1: 이분은 1976년 데뷔야.
0: 그러니까요. 지금 데뷔 59년.
1: 너무 멋진 해인데.
0: 네, 맞습니다. 56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 20살 데뷔.
0: 네, 20살에 데뷔하셨고 제가 전에 신디로포 소개하면서 약간 얼굴이 너무 닮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디로포랑 나이가 3살 차이시더라고요.
1: 누가 더?
0: 신디로포가 더 언니예요.
1: 더 언니구나. 네.
0: 그래서 오늘 가져온 노래는 제가 가을마다 듣게 되는 가을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1: 아티스트 이름을 우리가 얘기했나?
0: 한영애 선생님. 네. 그래서 가을 시선이란 곡은 원래 이병우 사집에 수록된 꼬마 버섯의 꿈이라는 연주곡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한영애 네. 언니의 목소리로 재탄생한 곡이고요. 거기에 피아노 한 대로 이제 노래가 진행되는데 그 피아노를 김광민 선생님께서 네네. 쳐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오빠들의 가을에 또 이문세 선생님의 노래를
1: 또 김광민
0: 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의 가을을 모두 터치한 세계관을 통합해주는 김광민 선생님의
1: 거기 같이 또 참여한 정원영 피아니스트 키보디스트 너무 섭섭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0: 거기 그 이문세
1: 음반에
0: 참여하셨고 네, 정원영 선생님까지도 함께 또 이 가을을 더 짙어지게 해주신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초곡으로 가을 시선이라는 노래 골라봤습니다.
1: 네.
0: 모든 것 이해하며 감싸주는 투명한 가을날 오후라는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1: 네.
0: 뭔가 품이 넓은 언니의 가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좀
0: 모든 것 이해하며 감싸 안아주는 투명한 가을날 오후.
1: 투명한 가을날 오후.
0: 네.
1: 오늘 하늘이 약간
0: 좀
1: 묘하게
0: 불투명하게.
1: 불투명 투명 막 이렇게 네.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0: 쫙 가라앉은 느낌이랄까.
1: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니들의 가을 이하리베어 막정찬 첫 곡으로 한영애의 1995년 음반 브로라 바라마 수록곡이죠. 가을 시선 이병우 작곡 한영애 작사의 음악 들어보죠.

0: 왕곡 선율은 이병우의 꼬마 버섯의 꿈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한영애의 노래로 가을 시선 들어봤습니다.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 모든 걸 이해하며 감싸 안아준 투명한 가을날 오후. 와, 어쩜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는지 김정아님께서도 써주셨고요. 아립씨 참여 행사 좀 쫙 정리해서
1: 아, 넷이다.
0: 반디 게시판에 좀
1: 감사합니다.
0: 올려주셨네요, 이분이.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조동아님께서
1: 네.
0: 10월 17일 토요일 북소리 북토크 넥스트 퍼블리셔 일자 10월 17일 토요일 이거 제가 다 읽을까요?
1: 아니요.
0: 11시, 1시, 30분
1: 네.
0: 뭐 등등 반디 게시판 자세하게
1: 나와 있습니다.
0: 4시 반 행사인가요? 그러니까?
1: 4시에 저는 제 북토크를 시작합니다.
0: 알겠습니다. 4시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번 주 토요일
1: 네.
0: 파주에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의 음악정찬입니다. 오늘 언니들의 가을 테마로 고르신 첫 곡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언니의 음악 만나보죠.
1: 네, 진짜 첫 번째 언니도 사실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양희은 언니를 너무 또 하고 싶어가지고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것도
0: 그것도 이병우.
1: 근데 이것도 이병우 선생님 곡이어가지고
0: 예.
1: 아, 오늘 되게
0: 아니면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 불어오라 바람아
1: 네.
0: 그 음반은 아예 거의 반 정도 들어보는 시간으로 쭉
1: 아 진짜 너무 마음은 굴뚝같지만
0: 네.
1: 네, 또 새로운 언니들의 소개를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실 것 같아
0: 네.
1: 두 번째 진짜 이 언니가 오늘 또 오늘 다 맏언니고 다 큰언니인데요. 캐나다 출신의 두 번째 언니는 조니 미첼 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0: 네.
1: A Case of You라는 그 71년 블루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뭔가 그 A Case of You 하면 뭐 너라는 뭐 이렇게
0: 너에 관하여
1: 너네 관하여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이제 노래 가사에 의하면 이제 너는 마치 포도주 같아 내 피 속에 흐르는 포도주 같고 나는 네. 너를 한 짝, 한 케이스를 마셔도 나는 취하지 않아 두 발로 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고 뭔가 사라져버린 사랑에 대한 하지만 영혼 속에 이 피 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래 가사에도 너의 일부가 흘러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좀 이해할 수 없는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고요. 뭔가 케바케 이런 말의 시작이 아닐까.
0: 아, 케바케? 이거 남녀관계에 대한 어떤 비유 아닌가?
1: 그러니까 뭔가 네.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뭐 이런 이제 충고들을 언니들이 해주잖아요. 언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래서 또 그런 일종의 조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0: 오늘 근데 약간 보면은 이 언니들은
1: 네.
0: 주변에 그 선망하면서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남성 팬들이 많았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
1: 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니라면
0: 아, 저는 또 눈으로 또 목격하기도 했어요.
1: 아, 실제로 때문에. 목도하셨으니까
0: 예, 예. 혹시. 예를 들어서 한영애 선생 같은 경우는 클럽 공연을 마치고 났는데
1: 네.
0: 마치 여신처럼 그 뮤지션을 포함한 그 예, 그 사람 남자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1: 모든 관계자들이
0: 예. 네. 오, 처음 봤어요 그런 거.
1: 아직도 여전히 그러신 것 같아요.
0: 아직도
1: 네, 그 모습으로. 너무 멋지게 공연을 하신다는 또 후기들을 많이 또 듣고 왔습니다.
0: 그랬군요.
1: 네.
0: 조니 미첼 얘기로

0: 다시 돌아가야죠.
1: 그래서 이 기타가 저는 사실 기타 소리가 굉장히 거친 새소리 네. 같은 게 나서 네네네. 뭘까 했는데 오늘 또 요리님께서 네.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아팔라치안 둘시머라는 네. 독특한 그런 금속성 현악 사운드의 어쿠스틱 기타라고.
0: 네, 현악기죠. 네. 예, 예. 근데 둘시머 하면은 그 저는 양금 그러니까 이 아팔레치안 둘시머는 무릎에 얹어 놓고 뭐 지판을 왼손으로 잡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기타처럼 스트러밍 할 수 있는 그런 악기더라고요.
1: 네.
0: 좀 작고.
1: 약간 저는 검은고처럼 눕혀 놓고 약간 이렇게
0: 검은고
1: 극 약간 이런 느낌. 아, 소리는 너무 다르지만.
0: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런 그 느낌이. 연주하는 포지션 자체는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네. 검은고보다 훨씬 작은 악기인 것 같고 현도 한 몇 줄 안 되는 것 같던데. 네 줄? 네. 근데 덜시머 양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채로 때리는 악기잖아요.
1: 네.
0: 현도 엄청 많고 네. 큰 거는 네. 그 소리에 비해서 이 좀 투박하고 뭐지? 정체성이 뭐지? 저도 헷갈렸거든요. 근데 조니 미첼 초기에는 이걸 많이 연주했던 모양이에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정말 튀는데 네. 너무 음악이랑도 잘 어울려서
0: 덜시머 소리가
1: 네네. 그래서 정말 멋지다. 진짜 언니다.
0: 혹시 그런 호기심이나 욕망은 없어요? 약간 좀 독특한 악기를
1: 배우고 싶죠.
0: 음악을 만들 때 네. 뭐 가상악기도 충분히 요즘 나와 있지만
1: 맞아요.
0: 이제 실물을 뭐 예를 들어서 우쿨렐레는 너무 흔하다 요즘 사실 그렇죠. 우쿨렐레 말고 뭐 좀 독특한 거 뭐 없을까?
1: 뭐 그
0: 네. 톱
1: 그거 네. 그 뭐죠?
0: 뮤지컬 톱 네.
1: 큰 거 뭐. 진짜 큰 거 뭐 인도 악기.
0: 아, 시타르 뭐 시타르, 이런 거?
1: 예, 네. 저도 시타르가 집에 있었어가지고.
0: 정말요? 네. 그걸 배우신 적 있어요?
1: 아니, 시타르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서.
0: 시타르를 누가 선물했어요?
1: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무겁고 막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끔씩 열어서 치고 막 그랬었는데.
0: 그거는 그냥 땅에 이렇게 세워놓고 치는
1: 네,
0: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그쵸? 그냥 정말 가구 같아요. 하나의 네. 가구.
0: 아, 이미 경험하셨군요.
1: 네, 경험.
0: 특이한 악기.
1: 있습니다. 네.
0: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노래 조니 미첼의 A Case of You 너 한 상자 71년 블루 음반에서 골라오셨는데요. 같이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 세계 음악 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의 선곡 테만 언니들의 가을이었습니다. 조니 미첼의 71년 블루 음반 수록곡 A Case of You 함께 들어봤습니다. 애팔레치안 덜시머에 대한 반응 게시판에 또 많이 써주고 계시네요. 어젠 아코디언 얘기했는데 중고 아코디언이 매물이 꽤나 나와 있더라.
1: 아,
0: 그런 얘기. 그런 이제 악기 취미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너무 많죠. 반도네온부터 해가지고. 네.
0: 희한한 악기들, 세계 악기들 한국에도 많더라고요.
1: 네, 그런 거 배우고 싶어도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누르면서 막. 네.
0: 담바우라고 알아요? 담보우라고. 베트남 악기.
1: 담보. 네.
0: 그건 없을 것 같아.
1: 근데 모든 악기를 가지고 계신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하림님.
0: 하림 씨.
1: 하림님, 뭐 정재영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악기를 새로운 악기를 네. 배우고 싶은 분들이 찾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악기 그럼. 어디서 구해요? 제 친구가 실제로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서 네. 하림님한테 이렇게
0: 브로커예요.
1: 예,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이 지역에 가서 이 그
0: 분한테
1: 공방에 찾아가서 아.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건 굉장한 도움이 되겠는데?
1: 엄청난 도움이 되죠. 실제로 네. 가서 거기서 사왔어요. 친구들 앞에서 연주해주고 그랬습니다.
0: 하림 씨 네. 광고해준 거예요, 우리 지금.
1: 잘 지내시죠?
0: 예. 유영진님께서도 에팔레치안 덜시머 이미지를 찾아보니 정말 검은 것처럼 뉘어놓고 연주하더군요.
1: 이미지 진짜 처음 봐요. 네. 오, 감사합니다.
0: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언니 소개해 주시죠.
1: 아, 세 번째 언니는 약간 막내 오늘 티가 나는 네. 네, 파이스트 언니를 골라봤어요. 파이스트의 Hiding Out in the Open이라는 곡이고 2024년 멀티튜드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뭔가 탁 트인 곳에 숨어있자, 오픈된 곳에 숨어있자. 약간 숨어 있는데
0: 모순인데
1: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막내가 하는 조언 있잖아. 언니 진짜 요즘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럴 때 야 숨어 있어 탁 트인 곳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야 숨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은 막내 언니 느낌. 그래서 오늘 그 막내 언니의 처방전 같은 노래로 가을 노래로 또 파이스트 언니 진짜 가을에 저도 좀 많이 찾아듣는
0: 그래요.
1: 목소리인데 네, 그래서 오늘 막내 언니로 좀 활약을 하면 어떨까 해서

0: 가져와 봤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아, 제목 마음에 좀 드는 것 같아요.
0: 들죠.
1: Hiding out in the open. 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숨기.
0: 어디 가서 숨으면 좋을까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숨으려면.
1: 근데 모두가 잘 안 보려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많은 데 가도 네.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은
0: 맞아요.
1: 사실 나는 그냥 자동으로 되던데 막 이런 느낌.
0: 우린 모래 가서 걸어도 아무도 숨어 있는 느낌 날 때 있잖아요.
1: 연예인이어야지 뭐 좀 이게 어려운 거지.
0: 그치.
1: 사실 사람들은 타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맞아. 근데 이 마음만은 알 것 같아.
0: 맞아요.
1: 스스로 약간 모두가 날 힐난하는 것 같아, 날 지켜보는 것 같아라는 자격지심을 내려놓으라 뭐 이런 얘기겠죠.
0: 네. 그리고 네. 이제 숨어 있더라도 친구들 모임 가가지고 네. 정중앙에 이렇게 앉아서 네. 숨어 있는 법도 있으니까요.
1: 아, 감정을 숨길 수 있게? 침울하게 있으면 너 왜 그래? 너 왜 분위기 깨고 그래? 막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어? 네. 또 얘기할 수 있고 숨어 있더라도 여기 와서 숨어. 약간 이런
1: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네. 그런 데 가서 숨으려면 숨어라.
0: 아니 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네. 네. 재밌다. 이 Hiding Out in the Open이라는 제목으로 네. 생각이 좀 예, 많이 꼬리를 무네요.
0: 네.
1: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파이스티의 Hiding Out in the Open 듣고 오죠.

0: 그나다의 싱어송라이터 파이스트의 2023년 음반 Multitudes에서 Hiding Out in the Open이었습니다. 오늘 싱어송라이터 이하립의 음악정찬 선곡 테마 언니들의 가을. 이제 네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네 번째 아티스트는 사실 제가 그 가을, 오빠들의 가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뮤지션이기도 했는데요. 안토니 앤더 존슨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아노니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는 트랜스젠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분 목소리가 이렇게 굉장한 비브라토? 비브라토, 독보적인 비브라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분의 목소리가 약간 울음들이 섞여 있는 울음들을 다 이렇게 짜깁기한 그런 목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노래를 딱 시작하면 저는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스타일인데 그만큼 이제 가을 되면 찾아듣는 그런 음악가인데 이분이 그 정말 또 외로운 사춘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보이조지와 함께
0: 네네네.
1: 예, 듀엣으로 한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You Are My Sister라는 곡이고요. 2005년 I'm a Bird Now라는 이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언니들의 가을이 약간 품이 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0: 네네.
1: 가족이 아니어도 이제 서로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는 진짜 형제 같은 형제야 우리는 자매야 약간 이런 이야기로 쫙 이렇게 좀 언니만이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갖고 왔는데 노래를 듣다 보면 되게 뜨거워지는
0: 네.
1: 그런 또 부분이 있어서 왜 오늘 진짜 왜 보이죠 함께
0: 네네네.
1: 그런 곡이죠 네 그래서 아 너무 좋아하는
0: 지금
1: 곡입니다.
0: 약간 울컥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0: 그런 거 아니죠?
1: 네, 그만큼 들을 때마다 저는 약간 눈물 버튼처럼 이 노래 들으면 네. 너는 내 동생이야, 약간 시스터 막 이러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0: 와, 그거 되게 진한데 방금 무슨 영화 한 장면 같은 대사 같았어요.
1: 네.
0: 연기도 하신 거죠 지금?
1: 눈물 연기 싹
0: 다시 한번 너는 내
1: 동생이야.
0: 아, 아까랑 달라. 아까.
1: 약간 감독님 같아 지금. 네, 컷?
0: 아까랑 달라.
1: 느낌 더 네. 살려서. 약간.
0: 그거 다시 안 나오나?
1: 그래서 오늘 아노니의 You Are My Sister 네 번째 언니의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안토니 앤더 존슨스 현재는 아노니 앤더 존슨스라고 해야 되나? 아노니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2005년 음반에서요. You Are My Sister featuring Boy George.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여행 출판인 싱어송라이터 이아립의 음악정찬입니다. 오늘 가을 언니, 언니들의 가을이라는 선곡 테마로 고르신 네 번째 곡 영국의 아티스트 앤토니 앤드 존슨스의 You Are My Sister 피처링 보이 조지 듣고 왔습니다. 그 눈물 좀 나오셨나요?
1: 어, 네. 컬처클럽 그 보이 조지의 또 이렇게 네. 뮤비를 함께 보니까
0: 그때 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도 했는데
1: 네. 네. 검은
0: 네. 음악도 좋았고
1: 너무 좋아하면서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너무 멋있게 넌 내 시스터야 막 이러는데
0: 근데 언젠가부터 10년 네. 전인가 네. 수염을 막 칠한 맞아요. 건지 막 이러고 등장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1: 지금도 이미지 검색해보니까 수염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0: 네. 네. 농담이에요.
1: 수염도 멋있어요.
0: 자기 마음이죠.
1: 네 그럼요. 아 진짜 자신이 너무 좋아했던 그 컬처클럽의 보이 조지와 이렇게 같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0: 그러네요.
1: 안원이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성덕이네요.
1: 네 진짜 성덕이죠. 네.
0: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아티스트와 마지막 곡만 네. 알려뒀습니다.
1: 진짜 그 언니들의 가을 이렇게 끝나는구나. 뭔가 봄이랑 가을에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네. 또 이걸 이어받아서 뭐 네. 이게 수록된 음반을 뭐 이렇게 네다섯 곡 쭉 해서 선곡하세요. 그 부담 느끼시는
1: 아, 그렇게도
0: 거구나.
1: 될까요?
0: 네. 아니요 안 되죠.
1: 바로 커트하실 것 같아요. 컷 그 감정이 아니야. 네. 아까 그 감정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0: 네. 네. 저기 간혹 그 김영혁 씨 김바로의 고수 김영혁 대표는 네. 그 음반에 대해서 너무 애정하고 있으면 네. 두 곡은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두 곡은.
1: 저도 선곡표 보면서 네. 아 영혁님은 이게 가능하신 분이구나.
0: 아립 씨도 가능하세요.
1: 네, 네. 저도 더 용기를 네.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0: 네. 오늘 또 마지막은 어느 분이 장식하시나요?
1: 네, 마지막은 정말 재즈 보컬리스트의 정말 최고의 멋진 언니죠. 빌리 휴일 언니. 빌리 홀리데이. 언니의
0: 빌리 홀리데이 이름도 멋있어.
1: 어, 네, 진짜 이름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 솔리튜드라는 네. 네, 곡을 오늘 마지막에 언니의 고독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0: 네, 네, 네.
1: 어, 이 노래는 그 듀크 엘링턴이 네. 정말 거의 20분 만에 작곡한 연주곡에 네. 가사를 붙인 재즈 스탠다드 곡이라고 합니다.
0: 20분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네. 어. 뭐 5분 만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빨리서.

0: 짧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텐데.
1: 20분이라면 너무 좀.
0: 네, 20분은 좀 특이하잖아요.
1: 팩트체크가 된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그녀의 어떤 굴곡이 많았던 그런 삶이 투영되어가지고 더 멋지게 빌리 홀리데이만의 버전으로 이 노래가

0: 막 좀 서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1: 네.
0: 소 스토리텔링이죠. 네. 그런 아립 씨의 뭐 작품에 대해서 그런 네. 스토리텔링을 들을 때 네. 좀 고맙기도 하고 뭐 아니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었어요.
1: 저는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스웨터라는 밴드로 등장했을 때 뭔가 장필순과 김한선의 목소리를 섞어놓은
0: 뭐 그건 가장 1차원적인 네, 시도일 것 같아요.
1: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저는 두 분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했죠.
0: 장필순과 누구요?
1: 김한선.
0: 김한선.
1: 네, 김한선 언니를 제가 또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장필순과 김한선을 섞어놓은 듯한 목소리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졌던 어떤 이미지를 설명해서 또 풀어주시는 분들이 평론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절에 대해서.
0: 평단이 살아있을 때는 약간 그 공생관계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그렇게 또 네. 스토리텔링으로
1: 네.
0: 예, 살을 붙여주니 아무튼 아립 씨가 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네. 음악을 통해서
1: 네.
0: 북토크 잘하시기 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10월 17일 토요일이죠.
1: 네.
0: 파주.
1: 네.
0: 예. 그 이벤트 이름 혹시 다시 한번.
1: 네. 파주 페어 북앤컬처. 네. 북토크 글과 노래로 낸 길을 따라 걷기에 와,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와, 놀랍다.
1: 네. 네.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1: 네.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가을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0: 빌리 홀리데이의 솔리튜드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3: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4: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2: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5: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6: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2: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7: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0: And I'm Kristen.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아이돌 한국어 앵커 친진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K뉴스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야스민 특파원.
1: 네네네. 잠시만요. 뽀드득 뽀드득 쓱싹 쓱싹. 저는 지금 아주 꼼꼼하게 손을 씻고 있습니다.
0: 야스민 특파원, 지금 K뉴스를 전할 시간에 한가하게 손을 씻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1: 네, 저는 전해드릴 뉴스를 직접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15일이 바로 세계 손 씻기의 날이거든요.
0: 어허, 손 씻는 거 그냥 대충 그 물로 쓱싹쓱싹 탈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no, no, no.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묻혀서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30초 동안 꼼꼼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0: 아, 그렇게 씻으면 세균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30초는 생각보다 꽤 긴데요.
1: 아, 그렇다면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씻는 거예요.
0: 어허.
1: 특히 제가 아끼는 BTS의 스윙 부르면서 손을 씻으면 손은 뽀득뽀득, 기분도 유쾌 상쾌, 일석이조라고요.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캔디 슈가팝 뽀드득뽀득 신이나 저도 깨끗하게 손 씻고 돌아올게요.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첫 곡으로는 BTS의 Swim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할 게스트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아이돌 한국어는 뽀득뽀득 더 빛이 날 거예요. 미니미니 야스민, 어서 오세요.
1: 우후! 안녕하세요. 미니민 이야스민입니다.
0: 야호.
1: Swim.
0: Swim. 손을 씻어서.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아, 일주일 동안 잘 씻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와우. 30초 동안 손을 씻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 맞아요. 30초 이상 씻을 때도 있어요.
0: 와. 근데 진짜 노래를 들으면서 Swim.
1: 아, 씻냐고요?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를 때도 있고 뭐 다른 생각 할 때도 있고 뭐 네, 토크를 이끌어주시면 제가 네. 꿀팁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K뉴스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K뉴스 어떤 이야기였나요?
1: Yeah, today October 15th is Global Handwashing Day. It was first observed in 2008 to help protect children around the world from infectious diseases. The day raises awareness that a simple habit washing your hands with soap can go a long way toward preventing infections.
0: 네, 손 씻기는 스스로 하는 백신, 이른바 셀프 백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작년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을 이용하고도 아예 손을 씻지 않는 성인이 100명 중 16명이나 되고요.
1: Oh my God.
0: 비누까지 사용해서 손을 씻는 사람은 100명 중에 4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결정적으로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제대로 씻는 사람은 10명 중 단 한 명뿐이래요.
1: 와, 그 한 명이 바로 It's me!
0: Yeah. 솔직히 이제 매번 비누로 30초 이상 딱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0초 이상 어떻게 닦으세요?
1: 아, 저는 이게 다행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손 씻는 그
0: 습관을
1: 넘어서 조금 강박까지 있어가지고 잘 씻는 편인데
0: 네네.
1: 주변에서 이렇게 친구들도 제가 항상 알려주는 꿀팁이
0: 네.
1: 뭐 노래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 부르면서 해도 되고
0: 네.
1: 아니면 이제 거울 보면서 외모 체크를 하면서 조금만 감상하면 30초 거의 순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0: 오늘 좀 괜찮은데? 하면서
1: 야스민 예쁘다 하면서 끝!
0: 끝!
1: 왜요?
0: 자기한테 취해 있는 시간 30초면 충분하다라는

0: 언니도 잘할 것 같은데요?
1: 저는 사실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0: 하잖아요.
1: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팬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웃는 게 매력적인 사람이지
0: 거울 보면서 웃으면 되네.
1: 제가 혼자 화장실에서
0: 거울 보면서
1: 너 참 매력적이게 생겼구나. 약간 돌잔치 바이브로 딸라딸랑 예 막 이런 거 하면서 혼자서 야 그러면 정말 화장실 들어갔다 나가실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러고 있으면. 아무튼 약간 그런 거 재밌겠네요.
0: 그러니까요.
1: 약간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손 씻는 거 말고 약간 샤워하면서 운동하는 습관이 좀
0: 운동이요?
1: 있습니다.
0: 샤워하면서? 네. 어떤 운동을 하시죠?
1: 저는 스쿼트.
0: 샤워하면서?
1: 이게 좀 상상하면 흉할 수 있는데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어떤 식으로 샤워를 하냐면 스쿼트를 해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샴푸를 다 비누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쿼트를 하면서 떨어지는 물에다가 스쿼트를 하면서 위아래
0: 이게 무슨
1: 하면서 머리를 닦아냅니다.
0: 그러면 손 씻으면서 스쿼트 하는 거 어떨까요?
1: 그것도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0: 그렇죠.
1: 네, 어차피 이 손을 모으고 네. 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스쿼트 중에
0: 올라와서
1: 비비면서 올라오고. 어쨌든 각자만의 방법으로 30초를 채우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고 하니까 손 씻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만약 내가 주변 사람들과 다 같이 무언가 어떠한 날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온다면 어떤 날로 지정하고 싶으세요?
0: 아, 저는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1: 네.
0: 인사하는 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냥 무조건 누가 이렇게 제가 길거리 뭐 이렇게 가고 있다면
1: 네.
0: 반대쪽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도 인사하는 날.
1: 아, 너무 좋죠.
0: 아, 안녕하세요. 전화로 되세요.
1: 야스민입니다.
0: 유니민 야스민이에요. 네,
1: 저는 손 씻기 30초 하는 사람이에요.
0: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1: 여러분 손 닦으세요. 이러면서 손 닦기, 손 씻기 전도사.
0: 좋다.
1: 저는 근데 안 그래도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제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0: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1: 저 너무 서운해요.
0: 리액션 그래도
1: 액션 뭐 없습니다.
0: 그냥,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1: 안녕하세요. 속으로는 그래도
0: 이러면서
1: 너무하다.
0: 이렇게
1: 기분 좋게.
0: 근데 이럴 때 키가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 근데
0: 안녕하세요 했는데 대답을 안 해줬다.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드세요.
0: 네.
1: 예. 근데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또 노이즈 캔슬링을 많이 끼잖아요. 그 이어폰들.
0: 맞아요.
1: 그래서 귀를 확인합니다.
0: 혹시나
1: 뭐 그러면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니까
0: 그렇죠
1: 그냥 안 끼고 계세요.
0: 그건 그냥 인사하기 싫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0: 진지님이랑
1: 아니 주민들끼리 이 정이 다 죽었어요.
0: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1: 그러니까
0: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서
1: 인사가.
0: 전 요즘 진짜 잘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길거리에서
1: 네.
0: 이렇게 가다가 좀 인상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일부러 그런 분들 이제
1: 맞아요.
0: 누려가지고 한번 미소 날려주고 이렇게 웃어주면 전화로 드세요.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있다면 뭐 이런
1: 맞아.
0: 스몰 토크를
1: 맞아요.
0: 좀 이제 하고 있어요 요즘.
1: 너무 이제 개인주의 성향들이 좀
0: 맞아요.
1: 강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0: 혼자만의
1: 공간에 대해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이게 주민들 다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인사도 좀 받아주고 하면은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맞아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0: 그리고
1: 특히 아이돌을 했잖아요.
0: 그래서
1: 저희는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하는 그
0: 그렇죠.
1: 습관들
0: 인사 맛집이죠.
1: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옛날에는 물론 저도

0: 받으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이게
1: No.
0: 아도란 진행하면서 이제 갓 데뷔한 후배들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하는데 민망한 거예요 이게. 아 근데도 이제 그 신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자기의 이제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1: 그쵸.
0: 하는 게 너무 예뻐 보이니까 아 네, 화이팅 하세요 뭐 이러면서 넘어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나
1: 공감합니다.
0: 라는
1: 진짜.
0: 생각도
1: 예.
0: 듭니다. 아무튼 우리 항공이들이 습관처럼 들어주길 바라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Yeah, if you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looking for someone to talk about what's on your mind, please visit Idol 한국어 on social media and leave us a message. We'd love to hear whatever you'd like to share.
0: 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그리고 한로로님의 나침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항공인들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코너를 잘 들어주세요. 지금 한국은!
1: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a quest section where you match standout Korean words or phrases from recent hot new topics.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 style questions. So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네, 지금 한국은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퀴즈 코너입니다. 저희가 한국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민님이 20곡의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해 가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단어 있으십니까?
1: 없습니다. 없어요.
0: 지금
1: 그냥 없어요.
0: 옷처럼 하얀 백지 느낌이에요.
1: 그렇죠.
0: 네, 지금
1: 마음도 머리도 옷도 다 오늘.
0: 야. 좋다.
1: 백지 상태.
0: 백지 상태.
1: Yes.
0: 너무 좋죠.
1: Mm-hmm.
0: 오히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요.
1: 왜요?
0: 그럴 때 수민님이 굉장히 잘 맞추기 때문이죠.
1: Yeah. 네,
0: 뭐 하나 꽂혀가지고 어, 이거죠? 어,
1: 이거잖아요.
0: 라고 할 때는 잘 못 맞추시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보통 잘 맞추시더라고요.
1: Mm-hmm.
0: 하지만 오늘 굉장히 어렵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오늘 야스민님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설명을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정답 남겨주세요.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오늘의 정답은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빠빠빠빠빠빠.
1: Okay, let's go. How many syllables in that word? 몇 글자죠?
0: 이응으로 시작하고요. 두 글자입니다.
1: 두 글자 먹는 거예요. Can we eat it?
0: 조리하면 먹을 수 있어요.
1: Mm-hmm. Okay. 어디서 볼 수 있죠? Where can we see it?
0: 우리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볼 수가 있죠.
1: 어머. 알겠다.
0: 어머?
1: 가을에, 특히 가을에 보는 건가요?
0: 보통 가을에...
1: 와, 냄새 나요?
0: 네, 냄새 나요.
1: 냄새 나죠?
0: 맞아요.
1: 자, 이제 우리 항공인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1: 진짜, 오케이.
0: 냄새가 나죠?
1: 그래도 네. 질문은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무슨 색이죠? What color is it?
0: 이게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중간에는 갈색이 됐다가 또 구워가지고 까면 초록색도 있고 갈색도 있죠.
1: 먹어봤어요?
0: 아니, 전 너무 좋아하죠.
1: 아, 진짜요?
0: 네.
1: So you like it. Wow. Mm-hmm. 또 뭐 뭐라고 물어볼까요?
0: 뭐 대놓고 힌트를 드리자면 어른들이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변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1: 오케이. 그 이거는 아마 외국 분들이 이제 한국 처음 올 때 잘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죠?
0: 잘 모르기도 하고 다른 단어랑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왜냐면 거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거길로 가거나 그걸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헷갈려 하시죠.
1: 장소일 수도 먹는 걸 수 있을
0: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갑자기 왜? 어디?
1: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0: 아니 갑자기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1: 진짜 저도 약간 어? 왜 갑자기 생각이 났지?
0: 왜 이게 정확하게 그 단어로 빡 박혔지?
1: 너무 전쟁가 봐요.
0: 진짜. 아, 제발 다른 단어에 꽂혀주세요.
1: 이제 매주 그냥 하얀색 입고 올게요.
0: 아, 백지 상태로 오겠다.
1: 이거 교복으로 할까요? 아이들 한국어 교복.
0: 교복. 유니폼 느낌으로.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으로 시작하고요. 두 글자고요. 조리하면 먹을 수 있고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고요. 보통 가을에 나오죠.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노란색, 초록색 여러 가지 색깔이고요. 제가 좋아하고요. 어른들은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알 것 같으시죠?
1: 아, 저요? 저는 뭐 이미 그쵸. 맞췄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있는 거예요.
0: 그리고 이 어른들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그 은행의 독성이 어느 정도 있대요.
1: 어허.
0: 아무튼 수민님이 굉장히 많은 힌트와 약간 명확한
1: 그렇죠.
0: 힌트들을 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뭐 일단 항공이들 중에서 그래도 난 모르겠다.
1: 뭐지?
0: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결정적인 힌트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통장 개설, 적금, 예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요게 힌트입니다.
1: 정확합니다. 진짜. 그쵸? 이거를 듣고도 모르면은 네. 안 되죠.
0: 이제 완전 한국어 초보일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항공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송재원의 천년 동안 살았던 나무 아래서.
1: 네? 뭐라고요?
0: 가을에는 은행나무를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원의 천년 동안 살았던 은행나무 아래에서 듣고 올게요.

0: 네, 여러분은 모두의 나무가 되고 싶은 DJ 진진과
1: 그리고 다음 생에 나무가 되고 싶은 게스트 야스민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저희는 송재원의 천년 동안 살았던 은행나무 아래에서 듣고 왔습니다. 항공이들 모두 정답을 맞췄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은행입니다.
1: Yeah, today's Korean answer is 은행. It means the fruit of the kingo tree. In English, it's called kingo nut. And I'm not sure about other countries, but you can probably find it in Korea.
0: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은 바로 은행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은행나무의 열매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ginkgo

0: go nut. 네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어로 은행 하면 사실 사람들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오늘의 정답은 뱅크가 아니라 긴코, 긴코넛 은행이었습니다.
1: 네. 그리고 한국은 가로수로 은행 나무가 많아서 가을이 되면 정말 예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바닥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밟으면은 되게 고약한 냄새가 나죠? 예,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다들 바닥을 열심히 보고 돌아다니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냄새 민원을 막기 위해서 은행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털어서 수거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1: 오.
0: 합니다. 이런 거에 재미있는 아무튼 이런저런 가을 풍경을 담아서 오늘의 한국어로 골라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추셨죠?
1: 아, 그러니까요. 저도 맞출 줄 몰랐거든요. 아예 진짜 백지 상태였어서
0: 진짜.
1: 예상을 아예 못했는데, 그래도 운이 좀 좋았어요.
0: 최단 시간으로 알아차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지금까지
1: 맞아,
0: 하면서.
1: 맞아요.
0: 그쵸?
1: 그쵸?
0: 한두 개인가 세개 했는데 갑자기 냄새
1: 맞아요.
0: 나죠? 이래가지고 저도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 예.
0: 아무튼 오늘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로 은행잎을 들고 예쁘게 찍은 찐디의 사인 폴라로이드도 보내드립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아이돌 한국어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은행 발음 어떻습니까?
1: 은행 발음이 이게 원래 어려운 발음이거든요.
0: 은행.
1: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말 처음 배울 때
0: 네.
1: 거의 기본 단어예요.
0: 아.
1: 맨 앞에 이제 한국말 진짜 제일 처음 접근할 때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0: 그쵸. 뱅크.
1: 그래도 익숙한 단어죠.
0: 중요하죠. 왜냐면
1: 네.
0: 은행 갈 일이 많고,
1: 그렇죠.
0: 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뱅크 아카운트 개설을 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배우는데, 또 다른 단어가 있지요! 하면서 은행을 알려주지 않나.
1: 맞아요.
0: 예.
1: Yeah.
0: 아무튼, 은행이 들어간 문장을 한번 만들어
1: 어떤
0: 보시죠.
1: 은행으로?
0: 먹는.
1: 오케이. 그러면 짧게 한번 가볼게요.
0: 네.
1: 저는 은행 나무를 먹는 거 아니겠죠?
0: 아니죠.
1: 은행
0: 그,
1: 열매.
0: 열매.
1: 오케이. 가볼게요.
0: 네.
1: 저는 은행 열매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와.
1: I've never tried the kingernuts before. I would like to try
0: 진짜 맛있는데.
1: it.
0: 어릴 때부터 그 우유 꽉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다가 이제 은행이랑 소금이랑 약간 버터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먹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집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1: 오, 와.
0: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유곽에 하나씩 이렇게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실에.
1: 우와, 우와.
0: 그럼 그 냄새가 쫙 퍼져요.
1: 그 길거리에서 맡는 그 냄새가 요리를 해도 같은 냄새가
0: 아니,
1: 나요?
0: 완전
1: 아니죠?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상한
1: 깜짝 놀랐잖아요.
0: 고약한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그
1: 그러니까요.
0: 완전 다른 냄새가 납니다. 그 되게
1: 아.
0: 고소한, 약간 콩 구운,
1: 투요?
0: 약간 두유와 비슷한 그런 느낌처럼 이제 냄새가 나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막 까먹으면서 이렇게
1: 그렇게
0: 먹었던.
1: 맛있으면 그러면 오늘 좀 사오지 그랬어요.
0: 은행, 저는 생으로 사오죠. 그 고약한 냄새. 예. 네, 그 친구로 사옵니다. 그 조리를
1: 알겠습니다.
0: 하기 전에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예. 네,
1: 그러니까요.
0: 아무튼 한번 나중에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본 여행 가실 일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꼬치집들 있죠.
1: 네.
0: 네. 그런데 가면은 다 팔아요. 은행.
1: 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예.
0: 이집트나 영국에서 은행나무나 은행 열매.
1: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 처음 왔을 때,
0: 네.
1: 이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한 가을 초쯤에 왔거든요. 한 9월 초? 근데 이제 걷다가 계속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약간 좀
0: 네,
1: 고약하고
0: 고약한
1: 고소한 냄새가.
0: 구수하고 자꾸 약간
1: 맞아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냄새가 나지? 주변에 뭐 없는데? 하다가 이제 그때 친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0: 무슨 냄새? 그냥 다른 동네를 가도 똑같은 냄새
1: 똑같은 냄새.
0: 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다른 한국 친구랑 같이 가고 있는데, 아, 진짜 미안한데, 이게 무슨 냄새야?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이 바닥에 떨어진 거, 이거 보라고, 이 열매의 냄새라고.
1: 아.
0: 그때 알려줘서 정말 그, 저한테
1: 그렇구나.
0: 굉장한 미스터리였어요.
1: 왜 도대체 길거리에서 이런
0: 왜
1: 냄새가 나지?
0: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이 냄새가 나지?
1: 보통 이제 저희도 어릴 때, 아, 이게 무슨 냄새야?
0: 맞아요, 맞아요.
1: 누가 땅산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물어봤던 기억도 나는데. 근데 저는 은행 냄새 맡으면서, 그리고 그 가을 낙엽 냄새가 따로 있습니다.
0: I love it.
1: 에.
0: 진짜. 그리고 약간 가면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가서 낙엽이 떨어진 대로 가서 그냥 무조건 밟아야 돼요.
1: 아, 그 바스락
0: 바스락
1: 바스락 바스락.
0: 소리와 그 냄새 이렇게
1: 맞아요.
0: 올라오잖아요.
1: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아, 벌써 가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은행처럼 약간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여러 개인 것들이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약간 발음 때문에 헷갈리는 한국어 있는지.
0: 그런 거.
1: 어허.
0: 아, 지금은 사실 뭐 이제 계속 제가 평소에 한국말을 거의 90% 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일상이 그러니까.
1: 네.
0: 지금은 그런 건 없긴 한데 맥락이랑 뭐 이렇게 맞춰서 들으면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1: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구분하기.
0: 그 외국 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배거든요. 배.
1: 배.
0: 배 먹는
1: 아,
0: 배랑 뭐 이렇게 이런 배랑
1: 그렇죠.
0: 셰프 뭐 이런
1: 쉣.
0: 것도 이걸 배우고 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인
1: 다리,
0: 친구들도 있긴 있고.
1: 에, 에, 에.
0: 맞아요. 그러니까
1: 다리,
0: 근데 다리라는 단어 들었을 때도 이런 다리일 수 있고
1: 렉일
0: 그
1: 수
0: 렉일
1: 있고,
0: 수 있고 브릿지일
1: 브릿지일
0: 수
1: 수
0: 있고
1: 있고,
0: 근데 또문 있잖아요. 그것도 달이잖아요.
1: 그쵸.
0: 근데 조사 같이 이렇게 붙이면은 달이 되니까
1: 아,
0: 뭐야?
1: 다리
0: 그런 것도
1: 된다. 어,
0: 많고.
1: 오늘 다리 예쁘다.
0: 그러니까 bridge? The bridge is beautiful. What do
1: Beautiful?
0: you mean?
1: 너 지금
0: 이런 거.
1: 나한테 다리 예쁘다고 한 거야?
0: You're 그러니까요. 이런
1: so
0: 오해가
1: rude.
0: 그렇죠.
1: 네, 이렇게 될수 있죠.
0: 네.
1: 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가끔 헷갈려 합니다.
0: 맞아요.
1: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단어 은행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의 한 걸음, 그리고 10cm의 너에게 닿기를까지 이어집니다.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이랑 은행나무 아래에서 가을을 즐기고 싶잖아.
2: 아니 근데 진짜 is the segment where we read messages from our 항공이들. We asked you in advance on social media to share your go-to ways to refresh and shake off all your stress.
1: 네, 미리 아이돌 한국어 SNS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나만의 리프레쉬 방법을 받아봤습니다. 한국이들이 보내준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erJJ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스트레스가 쌓이면 웃긴 컨텐츠, 시트콤을 보면서 깨끗하게 털어내요. 실컷 웃고 나면 기분도

0: 한결 상쾌해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스민님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제 기분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가끔씩 진짜 조용한 걸 들을 때도 있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볼 때도 있어요.
0: 저는 진짜 얼토당토 않는 막 개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진짜 일상적인 거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 선택하는 것들도 보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약간 낚시 땡튜브를 많이 봐요.
1: 아, 낚시 또 좋아하잖아요. 네,
0: 낚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약간 대리만족이 되나 봐요. 이 막 뭐 나 대신해서 이 사람이 문어 잡아주면 막 아, 그 쾌감도 나도 아는 쾌감인데
1: 그쵸, 직접 못 갈 때
0: 못 갈 때 막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취미생활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네,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하.
0: 네,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1: 오케이. iChris_Ozona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dancing and also singing even though I don't do it that well. 뭐 이렇게 평소에 춤도 추고 노래하고 뭐 잘 하진 못하지만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신다고 큰다. 하시네요.
0: 맞아요.
1: 아, 되게 공감됩니다. 왜냐면 저도 뭐 직업이 뭐 가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집에서 혼자 스피커 제가 그 얘기를 아마 한번 했을 텐데 TV는 없거든요. 근데 좋은 스피커만 사놨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음악을 I love music is my life.
0: Music is my life.
1: 음악을 틀어놓고 진짜 마음 편하게 노래를 하고 춤추고 뭐 이렇게 하다가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0: 저도 약간 작업실을 이제 저는 집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 스피커로 가끔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그냥 저는 크게 틀어 놉니다.
1: 오.
0: 근데 또 이제 방음 부스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생각보다 크게 틀어도 이제 안 들린단 말이죠. 오. 근데 그거를 딱 듣고 있으면 아, 이것 때문에 음악을 하나?
1: 와.
0: 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1: 와.
0: 진짜 이런 음악도 만들어 보고 싶고 저런 막 진짜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면 저는 작업실인 것 같아요.
1: 요즘 제일 많이 이렇게 좀 즐겨 듣는 노래 뭐 있을까요?
0: 저는 갑자기 옛날로 빠져서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핑크 플로이드라는 그룹의 밴드의 네. 음악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와우. 이 좌우 LR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패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그 배치들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 공간들을 앞 뒤로 리버브랑 이런 것들을 매겨서 뒤쪽으로 빼놓은 사운드도 이제 스피커를 제가 좀 좋은 걸 쓰다 보니까 그런 게 공간감이 다 느껴져요.
1: 와우.
0: 그래서 진짜 약간 그분들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약간 물론 몽롱한 사운드들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약간 멍해져요.
1: 우와,
0: 꿈꾸는 것 같고.
1: 그게 바로 힐링이죠.
0: 맞아요. 에이, 진짜 오. 이 사운드들이 눈앞에 보이는 듯한 그 시각적인 와우. 느낌까지 주면서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1: 음흠.
0: 아무튼 디아나 바레라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제 비결은 모든 걸 오늘 다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쉬고 내일 다시 해보는 거죠 뭐.
1: 너무 좋다.
0: 너무 좋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1: 와.
0: 어떠세요? 좀 미루는 편인지?
1: 아니, 저는 절대 안 그러요.
0: 절대 못 밀어요.
1: 절대 못 미루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네. 바로 해결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루는 걸 별로
0: 안
1: 성격상 안 돼요.
0: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내일 해도 되는데.
1: 저도 그걸 알거든요. 네. 근데 미루잖아요. 저는 그게 더 큰 스트레스로 큰 스트레스. 다가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 작은 스트레스
0: 일대로 해결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1: 네, 리아_0315님. 아니 근데 진짜 집을 자주 정성하면 머리가 맑아지는데 도움이 돼요. 완전 진짜 맞아요. 100% 공감합니다.
0: 진짜 이게 저도 요즘에 빨래를 최대한 미루지 말자라는 계획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소량이어도 빨래해요.
1: 바로 돌리는 걸로.
0: 네. 최대한 그런.

0: 염소는요?
1: 그러니까 이게
0: 왜 빨리
1: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아직 제가 집안일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은 설거지였어요.
0: 오, 좋다.
1: 설거지는 이제 먹자마자 그냥 빠르게 하자. 그냥 어차피

0: 다 보이게끔.
1: 좋은 방법이에요.
0: 그래서 보이는 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근데 청소는 아직,
1: 다음 단계이지.
0: 다음 단계. 네. 아무튼 가끔 청소하지만 매일 청소는 못합니다.
1: 아하.
0: 펄문스톤 나인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캠퍼스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앉아 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1: 산책
0: 산책
1: 되게
0: 좋죠.
1: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예, 저도 작업을 하다 보면 뇌가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10분 정도만 걸어도 뭔가 리프레시 되는
1: 리프레쉬.
0: 느낌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도 산책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1: 아하.
0: 아무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왔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오늘 정말
0: 승리자.
1: 리프레쉬를 한번 해봤고요.
0: 네.
1: 오늘 이렇게 스무스하게 우리 퀴즈를 바로 이렇게 풀수 있어서 정말 여유롭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기분 아주 발뻗고 잘 주무시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저는 새우잠 잘것 같습니다. 아까 함께 풀었던 지금 한국은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선물 받을 주소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마지막 곡으로는 혁오의 지는 날. 선곡이 왜 이러죠? 지는 날. 그런 날이었어요.
1: 와, 너무 좋네요.
0: 네, 그런
1: 선곡도.
0: 날이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그런 건가 봐요. 아무튼 혁오의 지는 날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

하고 내가 되고 싶던 모습은 이제는 절대 될 수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Even with fruit, everyone has different tastes. 이 과일 하나에도 취향이 갈리죠. 이 여름에 즐겨 먹던 복숭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아삭아삭 씹히는 이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이 한입 베어물면 과즙이 팡팡 터지는 이 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가을에도요, 이렇게 취향이 갈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이죠. 이 아삭하고 단단한 단감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말랑말랑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홍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솟을 바람에 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인데요. 감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달콤한 맛에 영양까지 가득한 가을의 보약. 제철 과일 드시면서 환절기 건강도 든든하게 챙겨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도 영어의 감자바스 이브닝 스페셜 첫 곡입니다. DNCE, Good Day.

0: 10월 15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김우주님이요.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는 1인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삭아삭 단감 선호합니다. 오, 딱딱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복숭아도 그렇고. 이은미님이요. 커다란 대봉감도 만남요. 아, 오늘도 감자봤어. 이거 괜찮죠? 감자봤어. 제재님이요. 단감, 곶감 다 맛있어요. 추우니까 생강차도 마시고 싶고 가을에 따스한 차 잘 어울려요. 뭔가 달달한 거 먹으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커피를 마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뭔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맛있는 단감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좀 진한 주황색을 띠고 꼭지 주변까지 고르게 색이 든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지와 열매 사이에 틈이 없는 감을 골라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벌써 느낌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말랑한 홍시, 말랑 홍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어머니 드린다고 제가 홍시를 좀 샀어요. 사가지고 갔는데 이게 너무 익은 거예요. 너무 심하게 익어가지고 홍시 하나가 자동으로 껍질에서 탈출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봉지에서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엄하게 봉지에 입 대고 후루룩 마셨습니다. 아깝잖아요. 네, 자,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왠지 이분도 마유처럼 말랑 홍시 안에 이 오독오독한 그 부분 좋아하실 것 같은 일산 감식초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You know, I really do love 홍시, but I have to say that I have been converted to the 딱딱한 감.
0: Converted.
1: Yeah, there's something about the crunchiness that I really love.
0: Yeah.
1: These days, I'm about the crunchiness.
0: 근데 가끔 가다가 딱딱한 거 먹으면 좀 쓰지 않아요?
1: Well, there are the sweet kinds. No, there are the sweet kinds. They're very tasty, and it's nice to be able to chew them. Because the 홍시, it's almost like you just slurp it down. And then it's gone.
0: 아, 그 느낌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홍시 먹으면 안에 뭔가 말랑말랑한데 오독오독한 거 있거든요.
1: I love it.
0: 그거 혹시 아시는 분들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 The best part.
0: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1: The best part.
0: Best part죠.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지금처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요즘 연기에 완전 감사분 하루 한 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쌤 요즘 아주 감사받다고 들었어요.
1: Oh, thank you so much.
0: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reiterated his claim on social media tha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50 billion in the Alaska LNG development project. He also pointed to Taiwan's plan to purchase Alaska LNG and Japan.

0: Japan's plan to invest in a large-scale semiconductor plant, touting them as wins for his trade policy.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알래스카 LNG 구매 계획과 일본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내세우며 자신의 무역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0: Allegations have surfaced that a novel shortlisted for France's four major literary prizes was written by AI. Controversy erupted after the Prix Goncourt dropped the book from its list of candidates, while the Prix Renaudot advanced it to its second round shortlist. The episode intensified the debate over how works created with AI should be evaluated.
1: 프랑스 4대 문학상 후보에 오른 소설이 AI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콩쿠르상은 이 책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한 반면 르노도상은 2차 후보로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일로 AI를 활용해 만든 작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0: New York City's mayor and city council speaker have agreed on a bill that would ban Central Park's iconic horse-drawn carriages starting in 2028. The move follows the death of a teenage tourist in a carriage accident in June, and the bill is set to go to a council vote on October 22nd.
1: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의 의장이 센트럴파크의 명물인 관광마차를 2028년부터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0대 관광객이 마차 사고로 숨진 일이 계기가 됐으며 법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0: A double-decker tour bus that lets passengers enjoy sightseeing and a meal in one go, dubbed the Sushi Bus, has begun operating in Tokyo. For about 70 minutes, passengers can take in major sights such as Tokyo Station, Ginza, and Tokyo Tower while enjoying sushi to their heart's content as it glides past on a conveyor belt.
1: 관광과 식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2층 관광버스, 이른바 스시버스가 일본 도쿄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약 70분 동안 도쿄역과 긴자, 도쿄타워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회전 레일 위로 지나가는 초밥을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Evening headlines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U.S. President Donald Trump reiterated his claim on social media tha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50 billion in the Alaska LNG development project. He also pointed to Taiwan's plan to purchase Alaska LNG and Japan's plan to invest in a large-scale semiconductor plant, touting them as wins for his trade policy.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알래스카 LNG 구매 계획과 일본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내세우며 자신의 무역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곧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밀어붙인 뭐 관세 등 뭐 그냥 무역 경제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앞세웠다고 해요.
2: Yeah, I mean, so he remember we covered this before, mm-hmm. and he said, "Oh yeah, you know, Korea has agreed to do that."
1: Right, right.
2: But we were like, "Well, it's not final." Mm-hmm. So again, he reiterated this point. He said this again that Korea would invest $50 billion, and so the reason why some people or many speculate that he's doing this because the November elections, the midterm elections is coming up.
1: Okay.
2: And he is actually very unpopular, even in red states.
1: Okay.
2: Like traditional red states right now.
1: Right.
2: He's in trouble. So basically, Alaska it's kind of like that single, you know, this is an important state for him.
3: 아,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지금 여겨지게 된.

0: 거네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1: Yes, yes, they do. Mm-hmm. So they feel like, you know, maybe he's saying this mm-hmm. because he wants to, you know, show them like this is what I'm doing for okay. you and vote for the Republican Party.
0: 와, 이제는 다른 곳에서 좀 지지를 못 받아 보니까 뭐 알래스카나 뭐 뉴욕도 그렇겠고요. 그런 유권자들한테 아 내가 외국 자본을 대거 끌어들일 것이다. Mm-hmm. 외국에서 돈을 많이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산업을 되살리고 있다. 이런 것을 인식을 계속 yeah. 심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right.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Mm-hmm. All right.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U.S. President Donald Trump reiterated his claim on social media tha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50 billion in the Alaska LNG development project.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게 이제 핵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투자 엄청나게 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claim 하게 되는데요.
1: Yeah.
0: 여기서 보면 so he reiterated. 이라는 동사를 쓰게 됐어요.
1: Okay. So the verb iterate is basically a formal way of saying to say.
0: Okay.
1: But we often use this word reiterate.
0: Right, right.
1: Okay. And what that means is that you're saying something again mm-hmm. on purpose.
0: Right.
1: Because you're really emphasizing, you really want to drive mm-hmm. home this point.
0: 아, 그럼 단순하게 repeat it이라고 쓰면 말만 다시 한 것뿐이고 강조의 느낌이 떨어지는군요.
1: Exactly. So uh-huh. it's kind of like I think you forgot. Let me remind you again.
0: Okay.
1: Okay? Because right. this is important.
0: Mm-hmm, mm-hmm. That's the feel. It's like saying, I can't emphasize this enough.
1: Yes.
0: Right? Let me just say it again. Yeah. 이러면서 mm-hmm. 강조를 하면서 다시 말하는 거.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repeat 쓰는 것보다는 reiterate.
1: Oh, for sure.
0: Uh-huh. Mm-hmm. Okay. So iterate 자체가 뭔가를 말하다라는 뜻인데 보통은 re를 넣어서 mm-hmm. 되풀이해서 거듭 말한다는 것으로 대부분 쓴다는 얘기죠. Mm-hmm. 아하. 뭔가 진짜 강조를 해야 되긴 했나 봐요.
1: You have to because right. it's an important point and that's why you reiterate something.
0: Yes.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1: He also pointed to Taiwan's plan to purchase Alaska LNG and Japan's plan to invest in a large-scale semiconductor plant, touting them as wins for his trade policy.
0: 또한 대만의 알래스카 LNG 구매 계획과 일본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내세우며 자신의 무역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뭔가 지금 보면은요, Taiwan's plan to purchase Alaska LNG라고 하는 하나의 뭔가 업적 같은 느낌, 막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Japan's plan to invest in a large-scale semiconductor plant. So 대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touting하면서, right? As wins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뭔가를 tout한다는 게 T-O-U-T라고 하는 게 뭘까요?
1: Yeah. So basically it's saying you're kind of praising it and promoting it.
0: Okay.
1: But and you're doing it a little too much. As if you're kind of showing off. As if you're kind of like Hey, look what I did.
0: 아하. 약간 생색내는 느낌이네요.
1: Yes.
0: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를 promote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좀 과도하게, 오버스럽게.
1: Yes. Uh-huh. Because you can promote many things.
0: Right.
1: You know, that's why advertisers promote their products and marketing. You're doing that to promote mm-hmm. things. Mm-hmm. So that's a very neutral word. Mm-hmm. Whereas the word tout mm-hmm. feels like you're promoting it. And there's a reason why you're doing it.
0: And kind of exaggerating a little bit.
1: Sure. Uh-huh. It's a little too much.
0: Uh-huh. 조금 mm-hmm. 과장하면서 mm-hmm. 뭔가 대단합니다. 자랑하듯이 내세우거나 치켜 세우는 것을 tout 한다라고 하는데 mm-hmm. So 그것들을 지금 as wins. Wins라는 것으로 tout하면서 아니 우리가 win하면 보통 게임에서 이기는 승리잖아요.
1: I won! Right. Yeah, that's right. So here it's a noun. A win. And excuse me, as a noun, it means that basically it's a victory.
0: Mm-hmm.
1: Well, when we're talking about games.
0: Right, right, right.
1: But what it means is that it's success. It's mm-hmm. an achievement. Mm-hmm. It's a positive result.
0: Uh-huh. Mm-hmm.
1: It's a win for us. So if there is, say, for example, in the context of politics, mm-hmm. if a bill passed mm-hmm. and it was a bill to help low-income families, mm-hmm. it would be a win mm-hmm. for the families, the low-income families.

0: income families. It would help. It would be a victory for them.
1: 아하. 그러니까 이게 win이라고 하는 거가 일단은 무조건 거의 positive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에서만 win을 쓸 줄 알았는데 뭔가 이뤄낸 something that you achieved 한 yeah. 거 그것도 성취한 것도 win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런 yeah. 것들 내가 win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tout을 한 거네요.
0: Yeah, so basically this word win, it feels like that literal victory.
1: Okay.
0: That my win or this win could be good for someone else too.
1: 내가 이거를 승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뤄냈기 때문에 딴 사람들한테 다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0: right.
1: 것으로. Okay. Yes.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U.S. President Donald Trump reiterated his claim on social media tha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50 billion in the Alaska LNG development project. He also pointed to Taiwan's plan to purchase Alaska LNG and Japan's plan to invest in a large-scale semiconductor plant, touting them as wins for his trade policy.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Carla Bruni with You Belong to Me.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Allegations have surfaced that a novel shortlisted for France's four major literary prizes was written by AI. Controversy erupted after the Prix Goncourt dropped the book from its list of candidates, while the Prix Renaudot advanced it to its second round shortlist. The episode intensified the debate over how works created with AI should be evaluated.
0: 프랑스 4대 문학상 후보에 오른 소설이 AI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콩쿠르상은 이 책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한 반면 르노도상은 2차 후보로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일로 AI를 활용해

0: 만든 작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문학상 수상 후보에 연이어 오른 그 IT 출신 작가의 작품이 지금 인공지능 AI, 그죠? 대필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거 어떤 작품일까요?
1: Okay, so the title of the book, actually there is no official English title, but it means it was either that or die. And the French is, here we go. C'était ça ou mourir.
0: Oh.
1: Ou, by Delison Aurélien.
0: 저희 지어내시는 거 아니죠? 너무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1: 오렐리옹.
0: 근데 이 프렌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제목이 그것 아니면 죽음이었다 이런 내용이군요.
1: Yeah, right. And he was nominated for 4 major French literary prizes. And so basically the Goncourt Academy said, wait a second, 95% of the text was written with the help of AI. And then Renaudot, another prize, said, well, no. I mean, it seems fine.
0: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네요. 공크루 상에서는 이 후보 명단에서 이걸 제외할 것이다. 근데 르노도 상 같은 경우에는 2차 후보로 올렸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네요.
1: Yeah. Well, basically, Renaudot basically said, well, I mean, there has been no proof of this AI.
0: Right.
1: So, you know, we're going to take him and we're going to, you know, put him in the second round shortlist.
0: Okay. 뭔가 그 이런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해당 작품의 문학성만을 이제 두고 봤을 때요 후보에 오를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르노도상 주최 측이 이제 판단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Allegations have surfaced that a novel shortlisted for France's 4 major literary prizes was written by AI. Controversy erupted after the Prix Goncourt dropped the book from its list of candidates, while the Prix Renaudot advanced it to its second round shortlist.
0: 프랑스 4대 문학상 후보에 오른 소설이 AI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크루 상은 이 책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한 반면 르노도 상은 2차 후보로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거 돼 있어요. Allegations라고 하는 게 이제 혐의 주장이라든가 의혹 같은 거죠. 근데 그게 have surfaced 표면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That a novel shortlisted for France's 4 major literary prizes was written by AI 했다. 그러니까 이거 AI가 쓴 거다라고 해가지고 shortlisted 됐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1: So a work can be on a shortlist, on the shortlist, or it could be shortlisted, used as a verb. So it's very easy to understand. So imagine there's a contest. There's so many books to consider. There's a long list.
0: Right.
1: And what happens is, well, they drop the ones that are not so good, and then they have a short list, a smaller, much smaller group of writers.
0: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리스트가 굉장히 긴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걸러내는 거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러면서 리스트가 점점 짧아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1: That's
0: 그러면
1: it.
0: 어떻게 보면 뭔가가 shortlisted 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nominated 되었다, nominate 되었다, 후보에 올랐다라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진짜 처음이 아니라 저기 뭐라 그럴까요? 최종 후보 명단까지 올랐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네요. 이미.
1: It's like the final candidates. You know, of like maybe 15 or I don't know how many, but yeah.
0: 뭐 5개, 15개. 아무튼 적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다. Okay, so shortlisted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후보 명단에 오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거의 탑에 가까운, 그렇죠? 파이널에 가까운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른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The Prix Goncourt가 dropped the book from its list of candidates 라고 얘기는 했어요. So 후보자들 명단에서 뭔가를 drop을 했다. 그 book을 drop을 했다라고 표현했네요. 떨어뜨렸다고 표현했어요.
1: Yeah, so basically if you drop something, you let something fall. Right? If you drop a ball, it falls.
0: Okay.
1: So basically if something is dropped from the list, it means it's out of the list.
0: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옷 입을 때도 친구한테 친구가 너무 다 좋은데 scarf를 했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1: drop
0: 거예요.
1: Drop the scarf.
0: You gotta drop it.
2: Sorry, but you have to drop it.
1: Drop

0: this hat, drop the scarf.
1: 그냥 포기해라, 버려라 이런 yeah, 느낌이잖아요. 어, right.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mm-hmm. 그런 느낌이 들어가게 된 거네요. 그래서 그 책을 drop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외했다, 빼다.
0: Yeah, and so there is that feeling of it being removed, mm-hmm. and sometimes you are disqualified as well. Okay. And we hear this a lot in music, mm-hmm. like the band or the singer was dropped from the label.
1: Okay.
0: Like maybe there was a scandal.
1: 음반 회사에서 그냥 잘린 그런 느낌. Yeah. Right, so 이왕이면 여러분들, drop something, 그 다음에 from 뭐 somewhere, 뭐 이런 식으로 from이랑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episode intensified the debate over how works created with AI should be evaluated.
1: 이번 일로 AI를 활용해 만든 작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the episode intensified the debate. 뭔가 debate이라고 하는 것을 intensify 시켰다. debate는 당연히 이런 논쟁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intensify 시킨 거. 우리가 intense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Yeah. 강렬한 yeah. 거 뭔가.
0: That's right. So if you intensify something, mm-hmm. it's making it stronger. Mm-hmm. It's making it more extreme. Uh-huh. So here, intensify the debate is people are already arguing right, about right. this, debating about this. Mm-hmm. But now it's getting more mm-hmm. heated and more stronger mm-hmm. and more controversial.
1: 아, 이미 사람들 자체가 아, 이거는 논란거리야 하고 분위기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더 심하게 만들었다.
0: Yes.
1: 더 인텐스하게 만들었다.
0: That's right.
1: 라고 쓸 때. So 논쟁을 격화시킨다라고 할 때 intensify the debate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 뒤에 진짜 FY가 들어가면 mm-hmm. 그런 뭐뭐뭐화 시키다.
0: Yes.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0: right.
1: 있겠죠.
0: That's right.
1: right? Mm-hmm. I myified you.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약간 요즘에 myified.
0: I'm 됐어요. becoming 아. very close to my you sense of humor.
1: 아,
0: It's good. It's all good.
1: 그런 거는 가져가면 안 되는데.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llegations have surfaced that a novel shortlisted for France's four major literary prizes was written by AI. Controversy erupted after the Prix Goncourt dropped the book from its list of candidates, while the Prix Renaudot advanced it to its second round shortlist. The episode intensified the debate over how works created with AI should be evaluated.
1: 네, 다음 뉴스는요.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이 뉴욕에서 더 이상 이걸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무엇일지 뉴스 만나볼게요.
0: New York City's mayor and city council speaker have agreed on a bill that would ban Central Park's iconic horse-drawn carriages starting in 2028. The move follows the death of a teenage tourist in a carriage accident in June, and the bill is set to go to a council vote on October 22nd.
1: 뉴욕시장과 뉴욕시 의회 의장이 센트럴파크의 명물인 관광마차를 2028년부터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0대 관광객이 마차 사고로 숨진 일이 계기가 됐으며 법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 진짜 뉴욕 센트럴파크 딱 하면 뭐 영화도 그렇고 어디든 그렇고 꼭 마차가 지나가요. 그렇죠? 뭔가 투어하는 사람들.
0: Yeah.
1: 이런 것들이 막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 명물이자 관광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마차 운행이라고 하는 게.
0: Mm-hmm.
1: 근데 이게 시의회 표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경우에 2028년 6월 1일부터 공식 금지가 된다고요.
0: Yeah. There was a recent tragedy.
1: Right.
0: And it's really really sad. If you, I mean, it's sad when any you know, teenager or person dies. Right. But this 18-year-old teenager from India, mm-hmm. he came with his family. Mm. It was a big trip for the family, right, like an right. international trip.
1: Right.
0: And it was to celebrate his high school graduation.
1: Oh, no.
0: And so basically what happened was mm-hmm. he fell off the carriage
1: okay.
0: because the horse suddenly kind of took off, like, mm-hmm. and the carriage like overturned.
1: Oh no. 마차가 뒤집힌 거예요.
0: Yes. Mm. So, you know, sometimes you know, horses, mm-hmm. I mean, of course they're trained, but mm-hmm. you just You don't know what happens.
1: 그러니까 상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센트럴파크에서 마차가 도입된 지 150여 년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라고 해요.
0: Yeah.
1: 그러니까 워낙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고가 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Well, the

0: driver, well, the driver, the carriage driver, stopped to take a photo of the family. And then the horse just ran off. And that's what happened. That's
1: 사진을 what happened. 찍으려고 마차를 yeah. 멈춰놨는데 그때 발생한 사건이었군요.
0: Right. Because they go very slow. There's 네. been no, you know, accidents before.
1: 뭐 이렇게 충돌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0: New York City's mayor and city council speaker have agreed on a bill that would ban Central Park's iconic horse-drawn carriages starting in 2028.
1: 뉴욕 시장과 뉴욕 시의회 의장이 센트럴파크의 명물인 관광 마차를 2028년부터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 horse drawn carriages 진짜 말 그대로 말이 끄는 객차 결국 그게 마차인데요. 이게 진짜 센트럴파크 하면 iconic 하단 말이죠.
0: Yeah.
1: 뭔가가 if something is iconic
0: It's right? like a symbol.
1: Yeah.
0: It kind of, it's like something that represents the city. And so it comes from the word icon, right? And when we think of icons, we think of people who are so famous and they're kind of like a symbol of rock and roll or whatever it may be. So, you know, think Eiffel Tower. Also, yellow taxi cabs are iconic. So anything, when you see something and you immediately know Oh, that's Paris, or that's Seoul, or that's Los Angeles. You know, the Hollywood sign in Los Angeles is iconic.
1: Yeah, when you think of something, that the very first thing that comes to your mind,
0: 그게
1: 진짜 딱 생각하면, 오, 그거가 제일 먼저 떠올라.
0: That's it.
1: 그럼 그게 아이코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와, 근데 그거를 이제 뭐 ban한다고 하니.
0: Yeah.
1: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move follows the death of a teenage tourist in a carriage accident in June, and the bill is set to go to a council vote on October 22nd.
1: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0대 관광객이 마차 사고로 숨진 일이 계기가 됐으며 법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조치가 갑작스럽게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사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So the move follows라는 게 나왔어요. Follows the death of a teenage tourist. 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0: Yeah. So this simply means A, right, happens after B.
1: Okay.
0: So basically it comes right after. Because of what happened, right, the move follows death. Meaning this bill.
1: Okay.
0: Right? The death of who? The teenager.
1: 어, 그러면 A follows B라고 하면 B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벌어진 게 맞겠네요.
0: That's it.
1: 따라가는
0: so,
1: 거니까.
0: So you just have to remember the sequence.
1: Right, right. 순서가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 아니 진짜 정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So B happened first and A is
1: and
0: following B.
1: 따라가고
0: yeah,
1: 있다. Okay. So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게 뭐 인과 관계 뭐 이것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컨텍스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라고 하는 거 그렇죠?
0: That's the order.
1: 그런 unfortunate death가 있고 나서 그리고 이번 move가 생겼다. 라고 하는 순서를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0: Yes, that's
1: 그렇죠?
0: correct.
1: And the bill is set to go to a council vote로 갈 set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시의회 표결 쪽으로 갈 set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so we need to know this term set.
1: Set.
0: Okay, it's set.
1: 이거 뉴스에서 한 1억 번 나온 것 같아요.
0: Oh, for sure.
1: 그렇죠.
0: Okay, so if something is set. And in this case, to go, it means it's ready to go. It means that it will happen soon. So often in everyday conversation, we use the set. We're set. We're all set.
1: Right.
0: Means we're all ready.
1: Right.
0: And we can go now.
1: 그러면 set은 진짜 준비됐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가볍게 느껴져도 괜찮겠네요.
0: Yes, you can.
1: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미국에 처음 나갔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 뭐 예를 들어 그 뭐 convenience store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고 했는데 갑자기 다 하고 나서 you're all set 이랬어요. 그럼 못 알아들면 what?
0: What?
1: 그건 결국에는 아 다 준비되셨습니다. You're all set.
0: Yeah.
1: 가셔도
0: right.
1: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0: So oftentimes when you go to an office or when you go to the bank and you get some sort of, you know, you have some transaction, when it's done, the person who working there usually say to you, okay, you're all set. We're all done. 다 세팅. You're good. You can go now.
1: 다 세팅됐어요.
0: Yes.
1: 다 준비됐으니까 mm-hmm. 이제는 뭐 이제 가셔도 됩니다.
0: That's
1: 뭐
0: right.
1: 계좌 다 열었고요. Mm-hmm. 정상적으로 처리됐고요. 이런 yes. 식으로 한다니까.

0: 그리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Mm-hmm. Alright. So are you well, set?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하겠죠. 그렇죠?
1: Yeah,
0: Alright.
1: Sure.
0: So set은 ready 정도의 느낌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쪽으로 그 council vote 쪽으로 갈 예정이다.
1: That's right.
0: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뉴스에 한 다섯 개 뉴스에 한 번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사실은.
1: Yeah.
0: 그렇죠? Mm-hmm.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New York City's mayor and city council speaker have agreed on a bill that would ban Central Park's iconic horse-drawn carriages starting in 2028. The move follows the death of a teenage tourist in a carriage accident in June, and the bill is set to go to a council vote on October 22nd.
0: 네, 여기서 다음 네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 Deep Dive Daily에서 한번 배웠던 표현인데요. 그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먹는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bite-sized. Number two, pay as you go. Number three, all you can eat.
0: 제가 좋아하는 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먹는, 보통 뷔페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자, 그런 뜻의 영어 표현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bite-sized. Mm-hmm. Number two, pay as you go. Number three, all you can eat.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Pilot with Magic.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먹는이란 뜻의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2: That would be number three. All you can eat.
1: All you can eat. Mm-hmm. 다음 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523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건강검진 때문에 배고파요. 무제한 먹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2: Oh, congratulations and I'm sorry.
1: congratulations는 왜 갑자기... 아, 자, 송영님이요. 도쿄 갈 이유가 또 생겼네요. 스시 투어 버스. 이거 안 그래도 노래 나오는 동안.
2: I am going.
1: 무조건 간다.
2: I am going.
1: 자, 2313님이요. 저는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무제한 식당들 잘 못 가요. Oh no. 저는 소화 능력이 너무 세가지고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2: Oh yes. 네, okay. 네. 7318 님. 13,000. Uh-huh. Yeah. Okay. 뭐 걷고 와서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지금 심정으로는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스시 버스라니.
1: 이거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먹고 또
2: yeah.
1: 먹어야 돼요.
2: 네. This is a great idea.
1: 조지현 님이요. 크쌤 지난번에 뷔페 프랑스어 발음해 주신 거 기억나요? 한 번 더 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서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
2: 뷔페.
1: 저 되게 소외된 기분 드는 거 알죠? 저 학원 다녀야겠습니다.
2: Oh, for French.
1: 너무 좋아요.
2: No, no.
1: 자, 마지막 뉴스 만나 볼게요.
2: A double-decker tour bus that lets passengers enjoy sightseeing and a meal in one go, dubbed the Sushi Bus, has begun operating in Tokyo. For about 70 minutes, passengers can take in major sights such as Tokyo Station, Ginza, and Tokyo Tower while enjoying sushi to their heart's content as it glides past on a conveyor belt.
1: 관광과 식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2층 관광버스, 이른바 스시버스가 일본 도쿄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약 70분 동안 도쿄역과 긴자, 도쿄타워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회전 레일 위로 지나가는 초밥을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꿈의 버스라 부르겠어요.
2: 응?
1: 네. 회전, 꿈의 버스.
2: Dream bus.
1: 회전 초밥을 무제한으로 즐기면서 시내 관광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런 버스가 나왔다니요.
2: So I think a lot of our listeners are saying 얼마예요?
1: 얼마요?
2: How much is it?
1: 그게
2: How
1: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2: This is very important. Uh-huh. Okay, so it's 16,000 yen per person, which is about 14만 원.
1: 140,000.
2: Well, you get a tour, you get all the sushi that you want. I think it's worth it.
1: 물론 이제 투어보다는 음식에 더 관심이 많긴 하지만 14만 원 정도요.
2: So, on the first floor of it's a double decker, two floors, right? So on the first floor of the bus, there's the kitchen, you know, they prepare the sushi and then it's so cute, like there's, you know, the conveyor belt,
1: yeah.
2: the rotating
1: okay.
2: mm-hmm. 회전 초밥, I think that's it. Yeah, so they have that on the second floor.
1: Oh, nice.
2: And so they could watch and then the sushi, you can also eat your sushi.
1: 뭐가 오는지 다들 보고 있는 거 알고
2: that
1: 있죠.
2: That is so great.
1: 근데 이게 그 약간 all you can eat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 What?
1: 그 접시마다 색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2: Oh, yes.
1: 돌아갈 때?
2: Of course.
1: 조금 저렴한 것으로 위주로 먹게 되는데 보통 회전초밥이라고 하면
2: right.
1: 이거는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2: No. You can just eat anything you want.
1: 너무 좋습니다. 이 스시버스가 한 번에 최대 20명이 탑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 5번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2: Great idea.
1: 줄 서야 될 것 같아요.
2: Oh, it's a great idea.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 double-decker tour bus that lets passengers enjoy sightseeing and a meal in one go dubbed the Sushi Bus has begun operating in Tokyo.
1: 관광과 식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2층 관광버스, 이른바 스시버스가 일본 도쿄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버스도 아니라 멋진 게 double-decker tour bus예요. double-decker가 2층 버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that lets passengers enjoy sightseeing. 당연히 이제 구경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 and a meal. And a meal. 근데 더 좋은 거 in one go라고 합니다.
2: Great expression. Mm-hmm. If you do something in one go, mm-hmm. it means that you do it at one time.
1: 아예.
2: And there's no stopping.
1: Mm-hmm.
2: So basically here, you're sightseeing mm-hmm. and you have the meal in one go.
1: In one go. 한 번 갈 때 다 하는 거군요.
2: All of it.
1: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2: And no stopping.
1: 아, 맞아요. In one go는 한 번에 단번에 우리가 약간 비속어로 뭐 한 큐에

0: 뭐 이걸 한다 이런 표현도 한국에서 mm-hmm. 쓰기도 하는데요. 약간 비슷하게는 어떻게 보면 at once.
1: At once.
0: Right? That's 그런 right.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1: And the feeling is because at once, okay, that's understandable. Mm-hmm. But one go makes you feel like you can do it all at that one time.
0: Mm-hmm. Mm-hmm.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
1: 다.
0: 아, 얼마나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1: For about 70 minutes, passengers can take in major sights such as Tokyo Station, Ginza, and Tokyo Tower while enjoying sushi to their heart's content as it glides past on a conveyor belt.
0: 승객들은 약 70분 동안 도쿄역과 긴자, 도쿄타워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회전 레일 위로 지나가는 초밥을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70분, 그렇죠? Passengers can take in major sights라고 했는데요. Take in 한다는 것은 뭔가를 흡수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긴 한데 눈으로만이 아니라 귀로도 마음으로도 다 흡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먹어야겠죠?
1: Mm-hmm.
0: While enjoying sushi to their heart's content.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Right.
1: We like this.
0: 뭔가 아름다운 표현 같은데요.
1: It's really nice.
0: 하트가 나왔어요.
1: So this is kind of an old expression, mm-hmm. but it's a very famous idiom. Mm-hmm. If you do something, you eat, enjoy, mm. shop, whatever it is,
0: right.
1: to your heart's content means you enjoy it to the full satisfaction
0: okay.
1: until your heart is uh-huh. happy and satisfied.
0: 만족할 때까지네요, 정말로.
1: Completely. So it is like you have the freedom to enjoy as much as you want.
0: 아,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as much as they want and until they are fully satisfied.
1: Fully.
0: 이걸 완전 섞어버렸네요.
1: Yeah.
0: So enjoy만 꼭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enjoy something to one's heart's content라고 하면 진짜 마음껏 실컷 즐기다
1: 마음껏.
0: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1: Yeah.
0: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As it glides past on a conveyor belt. Hold on. Conveyor belt 하면 공항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1: Baggage claim.
0: Yeah.
1: Yeah, that's right. At the baggage claim, you have those things. The belt that turns around and around that brings your luggage.
0: Yes, yes.
1: That is called a conveyor belt. And the concept is very similar with this 회전 sushi.
0: Yes, yes.
1: Yeah?
0: That 타고 가잖아, 짐처럼.
1: So we call that sushi conveyor belt.
0: Okay.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말을 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컨베이어 벨트 하면은 공항에서 짐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가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 말고도 회전초밥의 회전 레일을 얘기를 할 때 conveyor belt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공항에 가면 이런 baggage carousel 이라는 carousel 이라는 단어도 쓰기는 하는데 원래는 이게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carousel 이 원래는 회전하는 거고 그리고 이 conveyor belt 같은 경우에는 point A에서 B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걸로 원래는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회전 초밥 하는 데서는 무조건 conveyor belt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아예 이게 더 굳어져 버린 거죠.
1: Okay.
0: 물론 도는데도. 근데 어떻게 생긴지 저도 정확히 보진 못했기 때문에 얘가 도는지 아니면 한 번 끝나고 다시 가져다 놓는지는 모르겠네요.
1: Well, that's a good question.
0: Right?
1: Shall we ask? I think the only way to find out
0: Should
1: is to go.
0: 가는 게 나겠습니다. 아, 돈다고 합니다, 지금 작가님이. 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double-decker tour bus that lets passengers enjoy sightseeing and a meal in one go, dubbed the Sushi Bus, has begun operating in Tokyo. For about 70 minutes, passengers can take in major sights such as Tokyo Station, Ginza, and Tokyo Tower while enjoying sushi to their heart's content as it glides past on a conveyor belt.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백혜진 님이요. 스시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이번 주 도쿄 가 있는데 벌써 다녀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빠른 분들이 계십니다.
1: I tell you, people are fast.
0: 와, 진짜로요. 아, 너무 궁금해요.
1: Oh.
0: Alright,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를 좀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iterate 하는 것은 단순하게 repeat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면서 거듭 말하다.
1: Let me reiterate. The deadline is this Friday.
0: 강조 강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감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타우트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좋은 것을 프로모트한다는 것을 넘어서 right? 과시하든 뭔가 자랑하든

0: 내세우다, 치켜세우다.
1: The restaurant touts its pizza as the best in town.
0: 그 식당은 자기네 피자가 동네 최고라고 내세워요. 라고 했습니다. 자, shortlisted. 뭔가 리스트가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선발된

0: 가 될 수가 있겠고요. Something is set to go. 뭔가 어딘가 갈 준비가 됐다는 거. 이것은 할 예정인 정도가 되겠죠?
1: The new cafe is set to open next month.
0: 새 카페가 다음 달에 문을 열 예정이에요. 까지 해보겠습니다. 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alk the Moon is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their song One Foot.
0: All right.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2부는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Deep Dive Daily와 함께합니다. 이 예전에 와인을 마시며 달리는 마라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오늘은요, 100야드 울트라 마라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0야드 울트라 마라톤이 과연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1: Winning is beside the point. Winning is beside the point.
0: Besides 아닙니다. B-E-S-I-D-E, beside가 맞습니다. 자, 방금 그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장 한 번만 더 주세요.
1: Winning is beside the point.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1: In backyard ultra marathons, the race goes on until everyone gives up.
0: 한글 제목으로 옮기면 100야드 울트라 마라톤, 모두가 포기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제나 다이슨 씨는요, 51세가 되던 해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좀 더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달리기를 시작한 뒤로 지난 14년 동안 여러 마라톤 대회를 완주했는데요. 최근에 생애 가장 긴 거리를 달렸다고 합니다. 바로 인디애나폴리스 외곽에서 열린 프레리 온 파이어 100야드 울트라 대회였는데요. 과연 어떤 대회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Her pace was much slower than her usual races, but that was beside the point. In a backyard ultra marathon, runners must complete the same 4.167-mile loop once each hour. If they finish early, they can rest for the remainder of the hour. If they fail to finish a lap, they are eliminated.
0: 수제나 다이슨 씨의 달리기 속도는 평소 참가하던 대회보다 훨씬 느렸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0야드 울트라 마라톤에서는 참가자들이 매시간 동일한 4.167마일, 약 6.7km 코스를 한 바퀴씩 완주해야 합니다. 일찍 완주하면 남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한 바퀴를 완주하지 못하면 탈락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단 한 명의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대회가 보통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달리는 거리가 100마일, 약 161km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에 그 와인 마시면서 했던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요.
1: Very
0: 열심히 뛰어야겠네요.
1: Well, I mean, it's a long
0: right.
1: distance.
0: Yes.
1: That's why it's an ultra marathon.
0: Ultra가 붙은 이유가 있겠네요.
1: you have to be an ultra human being to run an ultra marathon.
0: 충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전에 읽을 때 Indianapoli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못 알아들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은 인디애나폴리스 이렇게

0: 표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인디애나폴리스라고 거기가 올라갑니다. 자, 표현 살펴볼게요.
1: Her pace was much slower than her usual races, but that was beside the point.
0: 수제나 다이슨 씨의 달리기 속도는 평소 참가하던 대회보다 훨씬 느렸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보통 느렸는데 문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1: Sure.
0: 자,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it wasn't important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but that was beside the point라는 방금 본 것 같기도 한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1: Okay. So this expression that was beside the point means that that is not relevant to the main issue.
0: Okay.
1: So here, you know, you're slower and that's like wait a second, you're slower. Mm-hmm. That's not good for a marathon.
0: Right.
1: But she's saying, you know what? It's not about speed.
0: Mm-hmm. Mm-hmm. It was That's about not something the goal. Else, I guess.
1: Huh?
0: 뭔가 다른 게 중요한
1: There's
0: 게 있는 거예요.
1: There's something else.
0: Uh-huh.
1: This is about how long you can last.
0: Mm.
1: How long can you stay in the race?
0: 진짜 the last man standing. 누가 될
1: the
0: 것이냐.
1: The last man standing.
0: 여기서 the point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beside는 원래 뭐뭐 옆에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포인트 옆에 있다. 얘는 포인트가 아니다. 옆에 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Right?
1: That's right. So oftentimes, like a mother or a parent, when they are scolding their child, and they're like, well, you did this and you're not supposed to do that. But you know, he wanted me to do it and I had no choice. That's beside the point. This is how we use it a lot. Like when we are arguing or when we are scolding and the person is kind of make an excuse or saying something else. You say, That's get back.
0: 네가 말하는 것은 그 the point를 벗어난 그 옆에 거야.
1: Yeah.
0: 그러니까
1: It's not
0: 중요한
1: important.
0: 게 아니야.
1: Yes.
0: 라는 식으로 얘기를 뭔가 꾸짖을 때 쓰기도 하는군요.
1: That's right.
0: Okay. 참고로 besides라고 해서 s를 붙이면 뭐뭐 왜라는 뜻이 됩니다. 옆에가 아니고요. Alright, 연결해 볼게요.
1: In a backyard ultra marathon, runners must complete the same 4.167 mile loop once each hour.
0: 백야드 울트라 마라톤에서는 참가자들이 매시간 동일한 4.167마일 약 6.7km 코스를 한 바퀴씩 완주해야 합니다. 이 루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랩 같은 거죠.
1: Yes.
0: 도는 거죠. 한 바퀴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1: If they finish early, they can rest for the remainder of the hour. If they fail to finish a lap, they are eliminated.
0: 일찍 완주하면 남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한 바퀴를 완주하지 못하면 탈락합니다. 이게 진짜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네요. 그렇죠? 누가 마라톤을 하다 갑자기 뭐 한숨 뭐 자고 쉬고 뭐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if they finish early, 일찍 끝내면 they can rest, 쉴 수 있다 for the remainder of the hour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Okay. Remainder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1: Yeah.
0: 뭔가 남아있는 건가요?
1: Yeah, that's right.
0: right.
1: It's the rest of the hour that is left. So whatever part that is left over.
0: Okay.
1: So if they finished, you know, like maybe in 20 minutes, or I mean, not 20, maybe 45 minutes or 15 minutes, they have 10 minutes and they can do whatever they want.
0: 차라리 빨리 끝내고 좀 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1: Well, some people do that and then some people have other ways to do it.
0: 뭐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So, the, 그러면 remainder가 어떻게 보면 정말 rest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Yes.
0: So, 뭐, the remainder of something, the remainder of something, or the rest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뭐의 나머지를 얘기라고 여기서는 the hour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나머지 정도를 얘기를 하겠고요.
1: Correct.
0: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것도 있죠. 만약에 if they fail to finish a lap, 한 바퀴 완주 못한다. 그러면 they are eliminated.
1: Yeah, and this is what you don't want to do in a competition.
0: Right.
1: Because if you're eliminated, it means that you are removed from the competition. Basically, you failed the test or you didn't successfully do what you were supposed to do.
0: Right.
1: So you're out.
0: 이 eliminate라는 동사 굉장히 생각보다 강력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remove 한다는 것보다도 어감이 좀 세게 느껴지고요.
1: Absolutely.
0: 그렇죠? Right. 무슨 어떤 액션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볼 때도 eliminate
1: the target.
0: Right.
1: Eliminate the target.
0: 그렇죠.
1: Means kill the target.
0: Right.
1: Yeah,
0: 굉장히
1: right.
0: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가는 감이 좀 있거든요.
1: You're right. You're so right. Because and especially in the world of sports or in the world of contests, if you're eliminated, that means you fail.
0: You're 실패한
1: gone.
0: 것이다.

0: 탈락하다 그러면은 제거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be eliminated 이라고 쓰는 거가 맞겠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competition 같은 데서 removed라는 단어는 거의
1: no,
0: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We don't. Right. Absolutely. Mm-hmm. Yeah. So like you know an assassin has a target list. Eliminate one.
0: 또 액션 영화 나왔네요. 뭔가 남을 이렇게 스나이퍼 같은 사람이다 하면은
1: eliminate.
0: 이 사람은 eliminate 되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어딘가에서 탈락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면은 eliminated from something. For example, like from a competition.
1: Yes.
0: 이렇게 또 쓸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Her pace was much slower than her usual races, but that was beside the point. In a backyard ultra marathon, runners must complete the same 4.167-mile loop once each hour. If they finish early, they can rest for the remainder of the hour. If they fail to finish a lap, they are eliminated.
0: 자,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s Jessie and Joy with Live Lif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In backyard ultra marathons, the race goes on until everyone gives up.
0: 최초의 백야드 울트라 마라톤을 기획한 사람은 게리 켄트렐 씨인데요. 2011년 켄트렐 씨는 자신이 소유한 140에이커 약 56.7헥타르 규모의 농장 안에 경기 코스를 만들 수 있겠다는 데 착안해 백야드 울트라 마라톤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이 첫 대회는 소박하고 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는데요. 요즘 대회들이 몰라보게 커진 걸 보면

0: 캔트레시도 놀라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라고 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만나보겠습니다.
1: Only in retrospect, he said, can he see why the backyard format has wide appeal. The built-in pacing, slower than the cutoff time for many marathons, has a way of coaxing out unexpected performances. Many runners are surprised by how long they can keep going.
0: 그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100야드 방식이 왜 그토록 폭넓은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회는 일반적인 마라톤의 제한 시간에 맞춰 달리는 속도보다 더 느린 페이스로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선수들이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능력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주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본인의 한계를 좀 해보는 거잖아요. 뭔가 챌린지 해보는 그런 느낌.
1: Yeah, you know, I mean, I feel this format, like, you know, I would never do a marathon.
0: Right.
1: But
0: 아, 그건 확실하시네요.
1: But this format, you know, just do it in one hour and then like rest and then do it again.
0: Right, right.
1: I think it could, I could, you know, challenge myself.
0: 그러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뛰었었나? 라고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그런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시간 새롭게 출발하는 방식이 참가자들 간의 교류를 또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Only in retrospect, he said, can he see why the backyard format has wide appeal.
0: 그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백야드 방식이 왜 그토록 폭넓은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only in retrospect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1: Okay. Now we know retro.
0: Retro.
1: Right?
0: 레트로 음악.
1: You know, the word retro means retro. Back.
0: Yes.
1: Okay. And spect means look.
0: Mm-hmm.
1: So in retrospect means looking back.
0: 뒤로 보는 거네요.
1: Yeah.
0: Right?
1: And it is the feeling that I didn't know it before, but now that I think about it,
0: 최근했던.
1: Yes, so now that I think about it, oh, I see, it was a good idea.
0: 아, 그땐 몰랐으나 지금 뒤로 돌아보니까 돌이켜 보니 뭐 이런 일이 있더라. 왜 이게 인기 있는지 알겠다.
1: Yeah.
0: In retrospect,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retro는 과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spect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게는 아까 looking back 이라는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1: And looking back is more conversational.
0: Right,
1: but
0: right.
1: In retrospect is just as conversational.
0: Uh-huh.
1: So usually we start off the sentence when we're talking.
0: Right.
1: Oh, in retrospect,
0: I think
1: you know, that wasn't such a bad idea.
0: 근데 심지어 여기는 only까지 들어가면서 이제서야 알았다.
1: Only.
0: 돌아보니까 알았다가 더 들어갔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built-in pacing, slower than the cutoff time for many marathons, has a way of coaxing out unexpected performances.
0: 이 대회는 일반적인 마라톤의 제한 시간에 맞춰 달리는 속도보다 더 느린 페이스로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선수들이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능력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pacing 하는 거, pace가 원래 뭔가 속도 조절을 얘기를 하는데 built-in pacing은 뭘까요?
1: Well, I think we have in Korea, don't we say built-in?
0: built-in 뭐 냉장고, 뭐 built-in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많죠.
1: That's right.
0: 내장된.
1: So, and it's the same thing, of course, in English we say, you know, built-in appliances, right? So basically the idea that something is built-in means that it is made part of something.
0: Okay.
1: So it's made for that space.
0: Okay.
1: That's why it's built-in appliance.
0: Right, right.
1: But here, built-in pacing is that because of the format, it has kind of made a certain kind of speed for the runners.
0: 아,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이렇다 보니까, 특별한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굳어버린 그런 페이싱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1: Yes, yes.
0: 원래 그렇게 하는 것처럼.
1: Yes, so really it is because they gave that environment, they are going along that kind of makes it good for that environment.
0: Right, right.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추다 보니까
1: yes.
0: 이 게임에 맞춰서 이렇게 뛰는 게 약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1: It becomes natural.
0: Right, right. So 일단은 built-in이 콩글리시가 아닙니다.

0: 여러분들. Built in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된, 원래 갖춰진이라는 뜻이 되고 여기에 pacing, 속도 조절하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이 게임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So whereas other marathons, it's like, you know, you're running to kind of beat and your record.
0: 다른 건 더 빨라야 되잖아요.
1: Yeah. But here, it's a little bit slower.
0: Okay. And it has a way of coaxing out unexpected performances. 뭔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performance들을 coax out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The word coax is interesting. It's C-O-A-X. If you coax, you're persuading gently and patiently. Okay, typical example, of course, as a child, they don't eat vegetables. Right. I don't want to eat broccoli, you know? So the parent coaxes the child. Oh, like, oh, it's an airplane. Woo! Okay. Or choo-choo-choo-choo-choo-choo.
0: Choo-choo train 들어간다.
1: They're doing it very gently and patiently and doing whatever they can so that the child eats the vegetable. They're kind of coaxing them into it.
0: 뭔가 이렇게 달래는 느낌이네요.
1: Yes,
0: 달래서 뭐 하게 만드는 거, 코엑스하는 거.
1: So here, in this context, coaxing out unexpected performances means that this kind of race kind of gently draws out the ability and the endurance that the racer has but didn't know about.
0: 그러면 이거네요, 진짜. Coax하는 게 이게 달래는 거예요.
1: Yeah.
0: 그리고 out이 끌어내는 거니까.
1: Yes.
0: 뭔가를 coax out 시키면 아유 너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뭔가 구슬려서 기량을 끌어낸다는 느낌인데 여기서 보니까 unexpected performances.
1: Yes.
0: 기대하지도 못했던 나도 몰랐던
1: yes.
0: 내가 이런 능력이 있나
1: That's
0: 싶었던 그런 기량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내다.
1: It's pulling it out.
0: 해낼 수 있겠네요.
1: Yeah.
0: Okay.
1: Yeah.
0: So coax out, coaxing은 C-O-A-X고요. Unexpected performances. 예상치 못한 기량을 이끌어내다 정도가 좋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Many runners are surprised by how long they can keep going.
0: 많은 주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Only in retrospect, he said, can he see why the backyard format has wide appeal. The built-in pacing, slower than the cutoff time for many marathons, has a way of coaxing out unexpected performances. Many runners are surprised by how long they can keep going.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1: Winning is beside the point. Winning is beside the point.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Opus with Flying High.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In backyard ultra marathons, the race goes on until everyone gives up.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열린 백야드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요, 최소 500개 정도라고 하고요. 이 앞으로 1년 동안 열릴 예정인 대회도 벌써 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백야드 울트라 마라톤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These races are also relatively straightforward to organize compared with the best-known ultra-marathons, which tend to run through beautiful, logistically challenging landscapes like the Rocky Mountains, the Alps, the Sahara. The simplicity and compactness of the race format made it a hit during the pandemic.
0: 이러한 대회는 유명한 울트라 마라톤 대회들과 비교하면 개최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잘 알려진 울트라 마라톤 대회들은 로키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사하라 사막처럼 경관은 아름답지만 물자 수송과 대회 운영이 까다로운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백야드 울트라 마라톤은 경기 방식이 단순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팬데믹 기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 프레디온 파이어 대회도요, 이 2022년 처음 열었을 때는 참가자가 한 15명 정도에 불과했대요. 근데 올해는요, 228명이 최소 한 바퀴를 완주를 했고요. 그 중에 117명이 50마일, 약 80.5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넘는 거리를 달렸다고 합니다.
1: Amazing.
0: 와, 진짜 이게 하게 되면 본인이 몰랐던 포텐셜이 막 나오나 봐요.
1: Coaxing out unexpected.
0: 날 달래면.
1: Yes, taking it out.
0: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볼게요.
1: These races are also relatively straightforward to organize compared with the best-known ultra-marathons, which tend to run through beautiful, logistically challenging landscapes like the Rocky Mountains, the Alps, the Sahara.
0: 이러한 대회는 유명한 울트라 마라톤 대회들과 비교하면 개최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잘 알려진 울트라 마라톤 대회들은 로키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사하라 사막처럼 경관은 아름답지만 물자 수송과 대회 운영이 까다로운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비교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So these races are also relatively straightforward to organize. 뭔가 기획하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relatively 비교적으로 straightforward.
1: Yeah.
0: 이건 곧바로 앞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1: Yeah. So basically there are no twists and turns that make it complicated and complex. Mm-hmm. If it's straightforward, it's like one line, it's simple and easy. Mm-hmm. And then because we compare it with the other typical ultra marathons and they happen in like, you know, the Sahara Desert or the Rocky Mountains. That's not like that straightforward. It's very complicated to set everything up.
0: 뭐 중간에 뭘 멈춰야 된다든가 돌아가야 된다든가 기타 등등이 뭔가 꼬인 게 많은데 straightforward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곧장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좀 심플하고 수월한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그런 것들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서 instructions 같은 거, 뭐 설명하는 것들이 oh, these instructions are straightforward.
1: Yeah.
0: 라고
1: Very
0: 얘기를
1: clear.
0: 하면은 oh, clear, right?
1: Easy to understand.
0: 뭐 이거 꼰 거 없어요. 이거 보이는 그대로가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것도 straightforward라고 할 수 있겠고요.
1: Yeah.
0: 이게 그래도 비교적 다른 거 대비해서는 straightforward 한 편이다.
1: Yeah, it's pretty simple.
0: Right. Yeah. 뭐 아무래도 스케일도 있겠고요. 그렇죠. Right, 연결해 볼게요.
1: Says
0: here. Oh, I'm sorry.
1: Yeah, the
0: and then
1: one. Mm-hmm.
0: The next expression will be logistically challenging landscapes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아름답긴 해요. 그렇죠? 그런 큰 마라톤들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대신에 logistically challenging한 landscapes를 뭔가 통과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logically가 아니라 logistically네요.
1: Logistics. And I'm sure our listeners have seen companies like whatever logistics. It's a company.
0: 운송회사로 너무 이름이 많아요.
1: There you go. So basically, The original meaning of logistics mm-hmm. was military supply, mm-hmm. moving troops and goods. That is what logistics was. Mm-hmm. Now, in the modern era, it's more about, you know, planning and moving things around. Uh-huh. That's why it's a logistics company.
2: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군사 보급 용어로 썼다가
1: yes.
2: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나르는 이런 운송 관련된 거, 물류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 logistics라는 것이고
1: yeah.
2: 그래서 logistics 뭐뭐뭐 logistics 하고 트레일러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1: It's so true. Like ships, you know.
2: Right?
1: Right, and trucks.
2: 아, 그런 이유가 있는 거네요. Mm-hmm. 오케이. 근데 그런 것이 challenging한 landscapes는 어떤 거예요?
1: So here logistically challenging landscapes. And if something is challenging, it means it's very difficult, mm-hmm. okay? And landscape is just basically the ground, mm-hmm. you know, the terrain in which they have to run.
2: 약간 지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Yes, the area.
2: 그러니까 challenging 하면 뭔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1: That it's
2: 아, 이거
1: difficult.
2: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 도전이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1: That's right. And so if it's logistically challenging landscape means that these are places that are not easy to get to.
2: Mm-hmm.
1: It's not easy for the staff to move around.
2: Okay.
1: It's a little bit, you know, risky, not so safe. So it's hard, it's expensive, it's logistically challenging landscape.
2: Okay. So 진짜 말 그대로 러너스들이 달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물건을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이라든가
1: supplies.
2: 이런 것들도 supplies를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힘들고. So logistically challenging landscape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자 수송 운영이 까다로운 지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Right.
2: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simplicity and compactness of the race format made it a hit during the pandemic.
0: 100야드 울트라 마라톤은 경기 방식이 단순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팬데믹 기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단순한 것도 있고요. And compactness라는 게 있어요. 어? 컴팩트 자동차가 생각이 나네요.
1: Come on. Right. When you rent a car, you want the sedan,
2: yeah.
1: six, you know, SUV
2: 저는,
1: 저는
2: 컴팩트한 거 좋아해요.
1: Oh yeah, and it's the cheapest.
2: They're cheaper.
1: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So the word compact means that it's small and you can pack something in a very tight space.
2: Mm-hmm.
1: So basically, it just means very small, and you don't need that much space.
2: 그러니까 약간 컴팩트는 장점을 좀 살린 단어 같기도 해요. 단순하게 그냥 사이즈가 스몰하다라는 느낌을 넘어서
1: yes.
2: 뭔가 알차다? 작지만 들어갈 건 들어갔어요.
1: Absolutely.
2: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compactness라고 하는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레리 온 파이어 대회는요. 바이킹 함성을 응용한 힘찬 구호와 함께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열정적인 출발 분위기와는 달리 실제 경기는 걷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을 만큼 느린 속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1: Most runners employ a version of the run-walk method, combining jogging with walk breaks. But the exact pace is a personal preference. Some competitors aim to expend as little energy as possible and use almost the full hour on the course. Others will move a little faster in exchange for more time in their chair or a few minutes of sleep.
0: 대부분의 주자들은 조깅과 걷기를 번갈아 하는 이른바 run walk 방식을 활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속도로 달릴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1시간 전체를 사용합니다. 반면 조금 더 빠르게 달리는 대신 의자에 앉아 쉴 시간을 더 확보하거나 몇 분이라도 잠을 자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네요. 그렇죠? 마라톤을 하다가 그럴 시간이
1: nice.
0: 된다고요?
1: Well, that's good. You know, maybe they just run fast 네. and they sleep for 10 minutes. It's

0: 파워냅.
1: 아, 파워냅. 진정한 파워냅이네요. 파워냅. 이 100야드 울트라 마라톤에서 우승자는요,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끝내 확인하지 못 한 그런 유일한 선수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마지막까지 남은 선수가 되고 나서는요. 마지막 한 바퀴만 더 완주하면 경기가 끝나버린대요. 그래서 더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더 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도 집에 좀 가자 막 이러면서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네.
0: That's great.
1: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 Most runners employ a version of the run-walk method, combining jogging with walk breaks, but the exact pace is a personal preference.
1: 대부분의 주자들은 조깅과 걷기를 번갈아 하는 이른바 run-walk 방식을 활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속도로 달릴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run, walk, 뭐 걸었다가 뭐 뛰었다가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method가 있는데 그런 version을 대부분의 runners들이 employ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Hold on. 이거는
0: Hold on.
1: 여기 이거는 employee도 아니고
0: or employ a worker.
1: Right.
0: Yeah.
1: 뭔가 hire 한다는 느낌도 아닌
0: hire,
1: 것 같고요.
0: Yeah. Mm-hmm. Mm-hmm. Okay, no, it is not that employ. Mm-hmm. Employ also means to use a certain method for a certain purpose.
1: Okay.
0: It could be a method, it could be a strategy,
1: right.
0: It could be, you know, a tool. So it is very specific. And it is not just, no, I used a pen. You don't say I employed a pen. There's something involved here.
1: 특정한 방식 같은 것을.
0: Yes.
1: 어떤 방식을 정말 쓰는 거, 채택해서 쓰고 활용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employ까지입니다, 여러분들.
0: Yeah.
1: verb로 employ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hire 한다는 거는 그 누군가를 고용한다라는 뜻으로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진짜 고용한다라는 것도 가능은 해요, 사람을. 근데 어떤 방법을 이제 정말 가져다 쓰다라는
0: yes.
1: 뜻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 자, 연결해 볼게요.
0: Some competitors aim to expend as little energy as possible and use almost the full hour on the course.
1: 일부 참가자들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한 시간 전체를 사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뭔가 그 에너지를 좀 아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0: Mm-hmm.
1: 그래서 some competitors aim to expend as little energy as possibl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Yeah.
1: 일단은 쌤, 여기서 expend는 EXPA가 아니라
0: yeah.
1: END죠. 그렇죠?
0: Okay. The one that you just said is expand and this one is expend.
1: 아, 그러면 EXPAND, expand 하는 것은 확장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EXPEND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0: Have you heard expenditures?
1: Expenditures.
0: Okay.
1: Like 지출이죠.
0: Yeah.
1: 정말 싫은 거.
0: You got to spend the money even though you don't want to, right? So the so expend means to spend or to use up. And usually we use it in the context of energy. We use it in time, effort. So we expend our energy.
1: 그러면은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것을 쓴다고 할 때도 이 expend를 쓸 수가
0: yes,
1: 있겠네요.
0: Right. Oh,
1: okay. So expenditure, 지출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you know, verb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expend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as little energy as possible. 뭔가 as soon as possible 같은 그런 뭔가 구조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0: This is a great pattern here. As little energy as possible. So when they're doing the round, you know, running around
1: yes,
0: that
1: yes.
0: loop, they're trying not to use their energy. They're trying to reduce their energy
1: right, right.
0: as much as possible.
1: 최소한 쓰는 거잖아요.
0: yes.
1: 그렇죠? Right. 그렇기 때문에 as little 뭐뭐 as possible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최소한으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다 보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Others will move a little faster in exchange for more time in their chair or a few minutes of sleep.
1: 네. 반면 조금 더 빠르게 달리는 대신 의자에 앉아 쉴 시간을 더 확보하거나 몇 분이라도 잠을 자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in exchange for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 뭔가의 대가로 뭔가 맞바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0: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Most runners employ a version of the run-walk method, combining jogging with walk breaks. But the exact pace is a personal preference. Some competitors aim to expend as little energy as possible and use almost the full hour on the course. Others will move a little faster in exchange for more time in their chair or a few minutes of sleep.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하는 미션이었는데요.
1: Winning is beside the point.
0: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 혹은 뭐 승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정도로 해석되겠죠. 자,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클로이 2284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0: 3723님이요. 쌤들은 와인 마라톤에 참가하실 건가요? 아니면 파워 낮잠도 잘 수 있는 100야드 울트라 마라톤 하실 건가요?
1: Okay.
0: 쌤 어때요?
1: I'm going to go for the wine and the oysters.
0: 어? Oysters가 꼭 있어야 돼요?
1: But you know, they were providing oysters. I would go with the food.
0: 저는 회전 초밥 마라톤 만들어 보려고요. 직접. 먹으면서 가는 거죠.
1: Oh, that's a good
0: 찍으면서.
1: one.
0: Right. Yes. Okay,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Galantis, David Guetta, and Little Max with Heartbreak Anthem.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까지 계속 달리는 마라톤이 있대."
0: 잠깐만, 그럼 결승선이 없다는 거야?
1: 응, 거의 그렇지. 매시간 4.167마일을 뛰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0: 어? 우리도 한번 해볼까? 내가 제일 먼저 출발할게.
1: 왜? 어? 먼저 끝내고 집에 가서 자게?

0: 오늘 더 차갑다.
1: 뭐 하는 거야?
2: Sam, 이제
1: Sam, how did I do? How did I do? Because you said be mean. Was I mean? Was
2: I what that's called? Nailed it. You sounded super mean. 최고로 못되게 들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마지막에 웃으면서 하면 안 된다.
1: Yeah, that's right.
2: 굉장히 못돼야 된다 했는데 지금 가을인데 더 차가워졌습니다.
1: Oh.
2: 아, 잘하셨어요.
1: Okay.
2: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한번 시도해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1: Should we try?
2: Should we try?
1: Should we try it?
2: 아, 약간 심심한데요. 그러면.
1: No, we don't like that. Should we, why don't we give it a shot?
2: Why don't we give it
1: a shot. Give it a shot.
2: 뭔가 shot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는 뭔가 쐈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1: Yeah, well, right? it is the idea of shooting at a target. And basically, you take a shot. If you miss or you hit, it's okay.
2: Mm-hmm.
1: So, you try once. Mm-hmm. If it doesn't work out, no pressure.
2: Right.
1: It's no big deal. It's
2: you
1: all right.
2: 샷을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를 쏴보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놓쳤다? Who cares?
1: Who cares?
2: At least you tried. Mm-hmm. 이런 느낌. So give it a shot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it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시도하는 건지는 여러분 바꿀 수 있어야겠지만 보통 그냥 it을 쓰죠. 그렇죠?
1: Yes.
2: Right? So give it a shot. Give it a shot. 이거는 단순하게 try it 하는 것보다 한 번은 적어도 한번 해봐.
1: Yes, because when we say, should we try it?
2: Yeah.
1: Well, you could say that and it won't be wrong, but it doesn't have that feeling of like, let's do it once.
2: 한번 해봐.
1: Let's do it once.
2: 해보자.
1: Okay? It could go well.
2: 누가 알아? 이런 느낌.
1: Who knows? Yeah.
2: 이게 표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give it a shot, give it a try.
1: Give it a go.
2: Give it a go, give it a whirl.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표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give it a shot하고 give it a try를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1: Yeah.
2: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 되겠고요. 자, 대화에서 표현들이 몇 개 더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은 give up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give up은 포기하는 것 외에 뭐 양보하는 것도 있다라는
1: yeah,
2: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마유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wait이라고 하면 좀 또 마유 스타일 아니잖아요.
1: Okay. Now, but hold on can also mean wait. Hold on. Wait
2: hold
1: for
2: on.
1: me. Hold on.
2: Okay.
1: But what you're saying here is like hold on.
2: Hold on.
1: Hold on. Wait a second.
2: Uh-huh.
1: I'm very shocked.
2: Uh-huh.
1: Or I'm kind of in disbelief. And that's why you're saying, wait a minute.
2: Mm-hmm.
1: And we do sometimes say, wait. But hold on has that meaning.
2: 그럼 여기서는 단순하게 기다리라는 느낌보다 나는 믿을 수가 없네.
1: Yeah.
2: 나 너무 충격인데라는 뉘앙스로 쓸 때 hold on.
1: Hold
2: 그러니까
1: on.
2: 나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hold on. 이거는 좀 어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Right?
1: Yeah. So, okay. say for example, like you know at the company. The company is giving you a bonus.
2: Right.
1: It's not Christmas. It's not the end of the year.
2: Uh-huh.
1: Company did so well.
2: Uh-huh.
1: They're giving you $1,000 bonus.
2: Oh my.
1: Hold on.
2: Hold on.
1: Are you serious?
2: 그럴 때는 약간 눈에 검은자가 좀 작아지죠. 너무 놀래가지고.
1: That's right.
2: Oh, okay. So 여러분들 hold on 할 때는 disbelief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1: Yes.
2: 믿을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도 hold on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1: How do we do it?
2: Hold on. 이런 느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영어 정리한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1: There's a marathon where you keep running until everyone else gives up.
3: Hold on. So there's no finish line?
1: Yeah, pretty much. You run 4.167 miles every hour, and the last person standing wins.
3: Why don't we give it a shot? I'll be the first one to start running.
1: Oh, yeah, so you can go home and just take a nap? That's great.
3: Exactly.
1: Ugh.
4: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2: 네, 에디 님이요.

0: 크리스틴 쌤과 파워 잉글리쉬로 아침을 시작하고 두 분의 이스로 하루를 마무리하네요. 마유 쌤, 크리스틴 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1: Oh, 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Eddie.
0: 아,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All right, time to wrap up today's show.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4: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3: 월, 화, 수, 오전 5시.
4: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5: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6: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7: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5: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7: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5: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we're in the office this week.
1: Mm-hmm.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회사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here's another very important sentence. A lot of times people will talk to you about something and you're not 100% ready to answer yet.
0: 질문을 받았는데 100% 확신이 없을 때.
1: Yes, maybe you have to confirm something or you don't know the answer without seeing a file. So you could say,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그쵸, 확실하지 않을 때는 빨리 답을 줄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 누구에게 확인 컨펌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파일을 확인해서 정확한 수치를 봐야 하거나 이럴 때는 지금은 대답할 수 없지만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Yeah, and it's better to say this than to say incorrect information because you're not sure.
0: 그렇죠. Incorrect information이라고 하면 잘못된 정보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러면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Give us today's mission sentence once again.
1: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조금 길기는 한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일단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let me로 시작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let라고 해서 제가 뭐뭐를 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구한다기보다는 뭐뭐를 한번 해볼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t me. Let me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죠. 자, get back to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나중에 다시 연락하다 혹은 답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통화하기 어렵거나 연락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뭐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럴 때 대답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뜻으로 Let me get back to you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사실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Let me get back to you.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on that, 그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언급된 화제나 질문을 가리킬 때 on that, 그것에 대해서를 뒤에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총 종합해 보면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가 되는 거죠.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이런 식으로 네, on that 대신에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시간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Let me get back to you by end of day. 그러면 오늘 안으로 다시 답변 드릴게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Let me get back to you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다시 답변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on that 빼고 아니면 뭐 붙이고 그 뒤에 시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시간 표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이 표현 같이 큰 목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1: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1: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 알려주세요.
1: Well, our sentence was,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We're going to change the action. So let me 뭐뭐하다.
0: 아하, action, 그러니까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바꿔보는 거죠. Let me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단어가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말이지 제가 뭐뭐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1: Well, you could say,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0: 조금 기네요, 그쵸? 일단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Let me check my schedule.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제 스케줄을.

0: Let me get back to you.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걸 합쳐서, 그쵸? 합쳐서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Let me는 한 번만 말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1: Let me explain what happened.
0: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Let me explain what happened 가 되겠죠. Explain이 설명하다.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라는 표현이고요.
1: Let me take a look.
0: Take a look.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살펴보다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Let me take a look.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Zack 대리.
1: Yes.
0: 내일까지 그 문서가 필요합니다. I need the document by tomorrow.
1: Let me see what I can do.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0: 알아보지 말고 하세요. 네, 이런 버스가 있으면 참 무섭겠죠. Wow. 왜 웃었어요?
1: Let me figure this out.
0: 네, let me figure this out. Figure this out은요, 해결해 보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한번 해결해 볼게요라는 의미로 또 이어서 얘기를 해줬네요. Let me figure this out.
1: Do I want to keep working here? Let me think about it.
0: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Let me think about it. I don't think you should work there. 제 연기가 너무 실감났죠? 네, very bad boss.
1: Too realistic, though, for some people.
0: 아, 네. Let me think about it. 좋은 예문이네요.
1: Let me check with the client.
0: Check with the client. 클라이언트와 함께 확인해 볼게요 라는 말이죠. Let me check with the client.
1: Let me update the file.
0: Update the file. 그 파일을 업데이트 해두다 라는 말이죠. Let me update the file은 그러니까 제가 그 파일을 업데이트 할게요 라는 말이겠네요.
1: Let me try to repair it.
0: Repair, 고치다 라는 뜻이죠. 제가 그걸 한번 고쳐볼게요. Let me try to repair it.
1: Let me run a scan.
0: Run a scan. 이거는 제가 스캔을 뜰게요 라는 말이에요. Run a scan. 스캔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번 한다는 의미로 run a scan 이렇게 말하죠.
1: Let me make dinner tonight.
0: Oh, really? 제가 오늘 저녁을 만들어 볼게요. Let me make dinner to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Let me know by tomorrow.
0: 오, 좋은 표현이네요. 내일까지 알려주세요라는 말이죠. Let me know는 저에게 알려주세요라는 뜻이에요. By tomorrow는 내일까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by 다음에 시간이 오면 그 시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Let me know by tomorrow. 물론 사무실에서 쓸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예문들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쭉 연습해 볼까요?
1: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0: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1: Let me explain what happened.
0: Let me explain what happened.
1: Let me take a look.
0: Let me take a look.
1: Let me see what I can do.
0: Let me see what I can do.
1: Let me figure this out.
0: Let me figure this out.
1: Let me think about it.
0: Let me think about it.
1: Let me check with the client.
0: Let me check with the client.
1: Let me update the file.
0: Let me update the file.
1: Let me try to repair it.
0: Let me try to repair it.
1: Let me run a scan.
0: Let me run a scan.
1: Let me make dinner tonight.
0: Let me make dinner tonight.
1: Let me know by tomorrow.
0: Let me know by tomorrow. 네, 다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각자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Let me 뭐뭐라는 패턴도 예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듣고 올게요.
2: 이 프로젝트에서 고객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3: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0: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1: 급하지 않아요. 알게 되면 언제든지요.
0: 팀에 확인해보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2: 나중에 답변 준다. 팀에 확인해본다.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동료가 이 프로젝트에서 고객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고객 예산, clients budget 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3: 뭐뭐 알아요? 물어보면 do you know?
2: 맞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확실히는 모르겠어요.
3: Actually.
2: 그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3: 아하.
2: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네요. 그쵸? 아, 급하지 않아요. 알게 되면 언제든지요. 급하지 않다.
3: No hurry.
2: No hurry.
3: Take your time.
2: 알게 되면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Whenever. 알게 되면. 뭔가 조건부가 붙으니까 if가 들어가나? 생각해 보시고, 팀에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팀에 확인해 본다. 확인하다는 check이죠. 다시 답변을 준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for this project?
5: I'm not entirely sure.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4: No rush. Whenever you find out.
5: 'I'll check with the team and get back to you.'
2: 이 프로젝트에서 고객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4: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for this project?
3: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for this project?
2: Do you know? 이렇게 물어봤죠.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무엇을? What the client's budget is. 클라이언트의 버짓이 뭔지 아냐?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For this project까지 말해주면 되겠네요.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for this project?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5: I'm not entirely sure.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3: I'm not entirely sure.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2: 뭐, 생각하는 이 말, 그 사운드는 비슷하네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H 소리가 들어가고요. I'm not entirely sure 라고 했어요. 자, 일단, I'm sure 라고 하면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이죠. I'm not sure 라고 하면 저는 확실치 않아요인데, I'm not entirely sure 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전적으로라는 entirely를 넣었어요. I'm not entirely sure라고 하면 100% 모르겠어요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뭐이 표현은 여러분들 영어로 다 알고 계시죠?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급하지 않아요. 알게 되면 언제든지요.
4: No rush, whenever you find out.
3: No rush, whenever you find out.
2: 급하지 않아요라는 표현을
3: No rush.
2: no rush라고 했죠. rush가 막 급하게 뭘 하는 급함이라는 뜻이에요. So no rush는 급함이 없어요. 즉 급하지 않아요라는 말이고요. 알게 되면 언제든지요. whenever you find out. 네. 알게 되면이라고 했지만 if 안 보이네요. 그쵸? 그냥 whenever you find out. 당신이 알게 되는 그 언제든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팀에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0: I'll check with the team and get back to you.
1: I'll check with the team and get back to you.
2: 네, I'll check with the team. 팀과 확인해 볼게요 라는 뜻인데요. Check with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확인하다, 뭐 누구누구와 상의하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and get back to you. Get back to 누구누구가 다시 답변을 주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합성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 내용을 좀 봤습니다. 조금 긴 문장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어로 들어볼까요?
3: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for this project?
0: I'm not entirely sure.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3: No rush. Whenever you find out.
0: I'll check with the team and get back to you.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2: 자,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인데요. Let me는요. Let 이렇게 T 발음을 쉬우 받침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let me인데 이걸 아예 줄여서 그냥 let me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Get back to you. 여기 이렇게 강세가 있는 거, 억양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Get의 T를 역시나 get, 쉬우 받침처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get back to you on that. 자, on이 아니죠. On. 약간 으하고 어의 중간 발음인데 그게 약간 물 흐르듯이 on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hat's a th 발음은 발음이 있는 그 소리가 있는 th죠. 그래서 tha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t도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2: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1: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2: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Good job. 이렇게 발음 연습도 중요하니까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발음 연습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듣기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 Fantastic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2: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오늘은 15일 목요일이에요. Mm-hmm. 지금 함께하고 계신 10월호의 8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지하철역에 다시 왔습니다.
1: 자, we're constantl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0: Yes.
1: This week.
0: Oh yes. Yeah.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한국은 정말 이 교통 그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이렇게 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딜 찾아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language barrier도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1: Yeah. You know, you can tell how convenient a city is by how convenient the public transportation is.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일단 칭찬하는 게 뭐 음식도 좋고 다 좋은데 they say we love your public transportation.
0: Oh, especially the subway station.
1: Especially the subway, using the bus, taxi. The whole system is so convenient to use.
0: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시설이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자랑입니다.
1: That's right.
0: 자,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이제 그렇다고 해도 환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1: Transfer.
0: Transfer.
1: Yes.
0: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change trains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뭐 transfer라는 단어도 아주 강조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요. 바로 종로역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한국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이 방향을 엉뚱하게 타서 이제 건너서 타는데 이게 뭐 어느 쪽으로 간다든지 한 바퀴 삥 돌았다든지 이런 경우 많거든요.
1: Right, right. 자, getting on the wrong train.
0: Getting on the wrong train.
1: Toward the wrong direction.
0: 그렇죠. Toward the wrong direction.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엉뚱한 기차를 탔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right.
0: 자, 어느 역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갈아타야 한다고 하는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1: 저기 이 열차 종로역에 가니?
2: 아니, 이거 시청역에서 갈아타야 돼.
1: 아, 어디에서 갈아타면 돼?
2: 아, 이거 말이야.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 반대편 승강장에서 타면 돼.
1: 아, 그러니까 내가 헷갈렸던 거구나.
2: 그렇지.
1: 네. 헷갈렸어요.
0: 그랬어요. 근데 위층으로 일단 올라가서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서 거기서 타라.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야, 이거 꼭 제 얘기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뭐 반대 방향으로 가고.
0: 그렇죠. 올라가서 넘어갔는데 이쪽으로 넘어갈 걸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가죠. 있고요.
1: 예.
0: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1: It can be confusing.
0: Very confusing.
1: That's right.
0: 네. 자, 먼저 이렇게 말하죠. 이 열차가 종로역 쪽으로 가니?
1: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0: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자, 이렇게 이렇게 보통 do you Do they?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Does right. this train? 이건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 Does this train?
0: Does this train? Right. 자, 이렇게 그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 때 Do 뭐뭐 아니라 Does 뭐뭐로 한다라는 거 우리 시험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죠?
1: Yeah,
0: 자, 근데 상황과
1: right.
0: 연결시켜서 문장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막, 이게 3인칭 단수고 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저절로 나오시게 될 거예요.
1: 자, 이 패턴이 그냥 do you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Do you go to 종로 station?
0: 네.
1: 이건 이시기 때문에 does this go to 종로 station?
0: 그렇습니다.
1: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0: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종로역으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다닙니까? Do you go to this school?
1: That's right.
0: Do you go to this school?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1: right.
0: do you 다음에 동사 여기서는 does 뭐뭐 다음에 동사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라고 해서요. 근데 노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말인데 does this train go? 이 열차가 가나요? Does this train go? 어디로? To 종로 station. 이렇게 이어집니다.
1: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0: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자, 예를 들어서 이 지하철 노선이 공항으로 가는 거 맞나요? 라고 한다면
1: Does this subway go to the airport?
0: Does this subway go to the airport?
2: 라고 한다는 거예요.
1: Yes, it does.
2: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럴 때도 아까도 Does this train go to? 라고 할 것을 Does this subway go to 종로 station? 해도 될까요?
1: Does this... One more time again.
2: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이라고 하는 거를
1: Sure.
2: Does this subway go to airport? Go to 종로 station? 해도 될까요?
1: It's perfectly fine.
2: 네. 그러니까 this train이나 this subway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 That's right.
2: 또 이건 어떨까요? 이 노선이 일산으로 가나요?
1: Does this line go to 일산?
2: 그렇죠. Does this line go to 일산? 해도 된다는 겁니다.
1: Does this line go to 일산?
2: Does this line go to 일산? 근데 만약에 이게 train인지 subway인지 line인지 헷갈리시면 그냥 Does this go to 종로 station?
1: That's right.
2: Does this go to airport? 하면 되겠네요.
1: 네, 우리 지하철 그 따지고 보면 기차잖아요.
2: 네.
1: 기차처럼 생겼으니까.
2: 그렇죠.
1: 영어로 그냥 다 train이라고 표현해요.
2: 네.
1: Subway train,
2: 어.
1: 뭐 KTX train,
2: 네.
1: 뭐 GTX train.
2: 아.
1: It's all train.
2: 그렇구나. 여기서도 그냥 Does this subway train? 이란 말이 되는 건데
1: sure.
2: 그걸 train이라고 하던가 subway라고 하던가 편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2: 중요한 건 이 열차가 종로역에 갑니까?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먼저 여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대답부터 시작해 보죠.
3: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2: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자, 그랬더니 아니, 이거 시청역에서 갈아타야 돼.
1: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2: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그렇군요. 자, you'll need to 하면은 너는 뭐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직역하는 말이 되잖아요.
1: Right.
2: 상대방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답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곧 뭐뭐를 해야 할 거다 라고 알려줄 때 you will need to가 적절하죠.
1: You'll need to.
2: You'll need to.
1: You'll need to.
2: You'll need to.
1: If you want to improve English, you'll need to listen to EBS Easy English.
2: 어머나, 그렇구나.
1: 몇 시였죠?
2: 뭐라, 깜짝 놀랐네. 네. 저는 다른 프로그램 말씀하실까 봐 속으로 깜짝 놀랐네.
1: 설마, 설마요.
2: 자, you'll need to. 이 말은 사실은 그 전제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곧 이래야 될 것입니다.
1: Yes.
2: 라는 말이 you will need to가 된다는 거예요.
1: Yeah, you'll need to.
2: 네.
1: 근데 we use the word transfer all the time when we're talking about buses, trains, taxis. Airplanes, right? Transfer from A to B. So do you usually do transfers a lot when you're riding the subway or taking the bus?
2: Well, it depends. But yes, quite often, basically.
1: So keep in mind, public transportation, when you're switching from one car to another, one train to another, we say transfer.
2: Transfer.
1: Yes.
2: 그렇죠. Transfer. 참 단어도 어려워요. 그죠? 그냥 change trains 해도 될 걸. 단어가 참 어려워. 한 단어지만.
1: It's okay. 네, you can learn it. It's simple enough.
2: 아, 괜찮아요? 네. 자, transfer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잘 일을 하다가 다른 직역으로 옮겨서 일을 하게 돼. 전근 간다고 할 때도
1: that's right.
2: transfer를 쓰죠.
1: Yeah.
2: 네.
1: I transferred my office basically moved to
2: right.
1: Like, let's say Busan from Seoul. Yeah, I'm being transferred to the Busan office.
2: 그렇죠. 내가 알아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옮기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1: right.
2: I am being transferred from Seoul to Busan. 이렇게 yes. 말할 수 있겠군요.
1: They will transfer me to the Busan office.
2: They will transfer me to Busan office.
1: That's right.
2: 네. 그리고 또 전학 가는 경우도 transfer가 돼요.
1: That's right.
2: You change schools.
1: Change schools. You know, I transferred from city A to city B because my family moved.
2: Right, because my family moved.
1: That's
2: 네,
1: right.
2: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기서는 단순히 그냥 기차 갈아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ou will need to transfer. 네, 어디 어디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1: right.
2: 보통 학교 다닐 적에 이제 에서를 말할 때 in을 참 많이 배웠어요. Do your homework in your room. 그러면은 너 숙제 네 방에서 해. 근데 에서는 in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했던 거죠.
1: Okay.
2: 뭐 we eat 뭐 dinner in dining room. 뭐 in the dining room.
1: Right.
2: 식당에서 우리는 저녁을 먹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그 in이 항상 에서로 된 거예요.
1: 에서.
2: 네.
1: 그렇죠.
2: 근데 여기서는 그 지점에서 이제 그 transfer를 해야 할 거다라고 할 때 i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을 들어갔을 적에 해당이 좀 더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지점에서라고 할 땐 at를 보다 쓴다는 거죠.
1: Some place as a whole,
2: right.
1: we say just at. At City Hall, at 종로 Station, or at Seoul Station.
0: 그렇죠,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아울러서 말할 적에는 at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right. 그 시청역에서 갈아타야 할 겁니다.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이라고 하네요.
1: Mm-hmm.
0: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그랬더니 어? 어디에서

0: 갈아타? 라고 물어요.
1: Oh, where do I transfer?
0: Where do I transfer? 어디에서 갈아타면 되는 거야? 자, where do I? 어디에서 내가 하면 되는 건가요? 원래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Where do I? 라고 하는군요.
1: So in order for you to go to, I guess, City Hall, because you need to transfer from City Hall.
0: Yes.
1: So where do I transfer? Where do I transfer is the question.
0: Right.
1: Right?
0: 네. Where do I transfer? Where do I change trains? 라고 말하게 됩니다.
1: Change
0: 자,
1: trains.
0: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3: Oh, where do I transfer?
0: Oh, where do I transfer? 자, 이렇게 do I를 넣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어디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1: Mm-hmm.
0: 항상 where can I를 우리가 입에 많이 좀 yeah. 익숙하게 여기거든요. 그럴 때 where can I transfer 해도 되죠, 사실은.
1: It's not wrong. Yeah. Because that's fine.
0: Yeah.
1: I think I would say it both ways. Oh, where can I transfer?
0: Where can I
1: 그렇다면,
0: transfer?
1: Then where can I transfer?
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where do I transfer? Where can I transfer? 자,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반대편 승강장에서 타면 된다.
1: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0: Go upstairs.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 And take the train. 그리고 나서 기차를 타. 근데 어디에서? 반대편에서 on the other side. 네, 이거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정리해서 써놓고 이걸 읽으니까 그렇지 말하라고 하면 헷갈려요.
1: So imagine in your mind. So picture in your mind. Go upstairs. You're going up the stairs, and the order is basically go to the other side.
0: Go to the other side.
1: The opposite side. And then take the train there.
0: 그렇죠.
1: 그걸 정리하자면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yeah. 중요한 on the other side가 지금 뒤에 나와서 그런 거지.
1: right.
0: 원래 그 행하는 순서대로 말하자면 go upstairs and go to the other side and take the train there.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1: That's actually more perfect.
0: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짧게 지면 관계로 짧게 말할 문장을 만들려니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반대편에서 기차를 타세요.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이제 중요한 거 반대편이라는 표현 on the other side가 되겠습니다.
1: On the 그러니까, other side.
0: 그렇죠. 항상 two sides가 있으니까
1: right.
0: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on the other side.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one side the other side 이렇게 되니까요.
1: One goes left, the other one goes right.
0: 그렇습니다. Yeah. 자, 여기서도 on the other side라는 뜻으로 썼어요.
1: Mm-hmm.
0: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어쩐지 그래서 내가 헷갈렸더구나.
1: 어쩐지. No wonder. No wonder I was confused.
0: No wonder I was confused. 네. 이렇게 복잡해서 자기 때까지 잘 몰랐다는 말이에요.
1: So the expression no wonder we say it all the time. 어쩐지. No wonder.
0: No wonder.
1: You have to say it with like oh man, really no wonder.
0: No right? wonder. 그렇죠. Wonder는 원래 그 놀랍다. 뭐 경이롭다. 뭐 당황스럽다까지도 가끔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No wonder. Right. 말을 듣고 보니 놀라울 일이 하나도 아니다. No wonder.
1: Right.
0: I was confused. 내가 헷갈렸던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었던 거로군.
1: So obviously I was confused.
0: 네.
1: No wonder I was confused.
0: No wonder I was confused.
1: Yeah.
0: 이런 식으로 뭐뭐 한 것도 무리가 아니군. 어쩐지 뭐뭐더라 라고 할 때 no wonder 라고 문장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1: No wonder.
0: No wonder I was confused. 자, confused 하면은 내가 헷갈렸다는 뜻이 되는 거죠.
1: Yeah. I'm so confused. 내가 지금 너무 헷갈린 상황일 때도 이렇게 표현하죠.
0: 네.
1: I'm so confused
0: I'm
1: right
0: so
1: now.
0: I'm so confused right now.
1: 고객님 막 쉽게 설명하는데도 머리가 안 좋아서 자꾸 헷갈려.
0: 어떡하니?
1: I'm so confused.
0: I'm so confused. 그렇죠.
1: 그러도 있으면 안 되죠.
0: And I'm so frustrated.
1: I'm so 맞아.
0: 네,
1: 한 사람은 답답하고 네. 한 사람은 헷갈리고.
0: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confused. I am confused. I was confused. 하게 되면 헷갈림을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1: Yes.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3: No wonder I was confused.
0: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열차가 종로역으로 가느냐라고 해서 Does this

0: train, go to 종로 station. 아니다, 갈아타야 된다. Not right now, but a little bit later, you will need to transfer at 어디 어디라는 말이 있었고요.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자, 반대편에서 차를 타면 되겠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The opposite side.
0: 그렇죠. The opposite side. One side, the opposite side.
1: Yes.
0: One side, the other sid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쩐지 헷갈렸다. No wonder I was confused까지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3: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2: Oh, where do I transfer?
3: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2: No wonder I was confuse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을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1: Let's go!
0: 이 열차 종로역에 가는 거니?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1: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0: 아니야, 이거 시청역에서 너 갈아타야 돼.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1: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0: 어, 그러면 어디에서 갈아타는 거야? Oh, where do I transfer?
1: Oh, where do I transfer?
0: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반대편 승강장에서 타면 돼.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1: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0: 아, 어쩐지 그러니까 내가 헷갈렸던 거구나. No wonder I was confused.
1: No wonder I was confused.
0: 여기까지입니다.
1: No wonder.
0: 네, 잘하셨어요. 야, 언젠간 꼭 쓸 것 같은 표현들이 있죠.
1: Oh, yeah.
0: 자, 그런 표현들만 저희가 생각해서 모아놓는다고 했지만 그런 여러분들께서 각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지 혹은 있을 것 같다.
1: Yeah.
0: 그 상상을 하시면서 큰 소리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1: So you should actually repeat and review and review these expressions, words and phrases because you might not use them every day, but the time will always come sometime in the future when you will have to use them and you'll be ready to use them if you are prepared today.
0: 그렇죠. Right? 그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 yeah.
0: 정말 once it really happens, it's beyond words.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1: 그때 바로 나올 거예요.
0: 네, 그쵸? 그런 경험이 되실 겁니다.
1: That's right.
0: 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EBS 오디오 쇼트 57초 교양 정보. 폭이 700m에 불과한 바다가 있다고? 아시아가 끝나고 유럽이 시작되는 땅 튀르키예. 여기엔 두 대륙을 구분짓는 바다가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우리나라 한강보다도 좁은 700m의 폭을 지녔는데요. 사실 이 바다가 안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위로는 흑해, 아래로는 지중해가 있어 주변 수많은 나라들의 교통 요충지로 기능한 건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발길로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밥그릇에 사료를 떨어뜨리면 거실에 있다가도 잽싸게 달려왔다. 밥 먹을 때 신나서 노래를 불렀다. 먹보였다. 카샤카샤를 바닥에 대고 빚을 하듯이 좌우로 흔들면 고리는 다가오기 위해 엎드린 다음 언제라도 출발하겠다는 양 뒷다리를 실룩거렸다. 그 모습이 악어 같다고 디라스는 좋아했다. 목을 긁으면 목을 쭉 빼면서 그걸 즐겼다. 우리는 저녁에 이렇게 고리를 추억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빈 봉지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만지면 바스락 소리가 날 빈 봉지였다. 머리 하나가 들어갈 빈 봉지 하나의 허전함이 이렇게 크구나. 빈 봉지를 볼 때마다 고리가 생각날 것이다. 하상만 시인의 산문집, 결국 남의 집 고양이가 될 테지만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마마무가 부른 고양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별꽃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하상만 시인의 산문집, 결국 남의 집 고양이가 될 테지만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하상만 시인이 여러 고양이들 임보, 임시보호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또 그 고양이들이 새 가족 찾아 떠날 때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떠난 다음에도 어떻게 그리워하는지를 그 마음을 담아둔 산문집이고요. 시인 스스로도 전혀 몰랐던 나의 다른 모습을 이 고양이들과 함께 하는 동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의 똥을 치우는 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나에게 왔다가 어떤 존재가 또 새 가족을 찾아서 떠나고 나면 그 나의 일상에 남아있는 그 존재의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것들을 애틋하고 그립지만 또 씩씩한 마음으로 담아둔 책이어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좀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다른 곳에서 출발해 우리 집에 와서 잠시 가족이 되었다. 이 고양이 임시보호가 이 시인에게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고리에 대한 부분인데 고리도 그 고양이 중 한 존재였고 고리는 특히 그 비닐봉지, 빈 봉지 보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걸 너무 좋아했던 고양이였던 거예요. 고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닥에 훅 놓여있는 그 빈 봉지만 봐도 그리움이 울컥 치솟지만 또 그것을 끌어안고 고리의 안부를 물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아마 임시보호 이 경험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시인이 쓰신 것처럼 정말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태어나 다른 곳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잠시 가족이 되는 사이 그게 어떤 것인지 경험 그 경험을 좀 생각해 보시거나 직접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툭 건드리는 오늘의 문장 카펫 아니었나 싶고요. 정경희님도 지금 들으시면서 예전에 강아지 키울 때 우리 강아지는 제 머리 많은 롤을 항상 가져가서 놀았어요 하셨습니다. 이 존재마다 특히 좋아하는 그 사물들이 또 있었던 거죠. 놀이들이 있었던 거고 그 존재의 그 흔적이 그 사물만 봐도 훅 이제 떠오르는 것이고요.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은 독감 예방주사 맞고 포도와 마들렌을 사오셨다고 합니다. 포도와 마들렌? 너무 이 딱 지금 10월에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포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마들렌은 사실 철을 딱히 타진 않지만 이 가을, 이게 향긋한 어떤 요 가을의 한 복판에 너무 잘 어울리는 홍차와 함께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또 식품이기도 하죠. 가을 햇살에 비치는 제 그림자가 기분 좋은 강아지 같아 보였어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나의 그림자가 강아지처럼 보인다. 기분이 좋은 강아지처럼 이라고 너무 좋은 발견인데 이것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아님은 문카 속 고양이가 고양이 별에 간 줄 알고 고양이 집사한테 눈물 흘렸잖아요. 산문집을 검색해보고서 임시보호 이야기인 거 알았어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네, 읽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 별에 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나는 거. 그렇지만 나와 함께 잠시 가족이었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거 툭툭 떠오르는 건 또 어찌할 수가 없죠. 속수무책으로 이 하상만 시인도 그리움에 빠지지만 또 씩씩하게 그 안부를 물으면서 그리움을 또 누립니다. 오늘 카페인님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준비한 북카페만의 이벤트 출석 암호 이벤트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출석 암호가 무엇일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오늘 것을 지난주에 가장 먼저 정해둔 그런 암호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 중에 그 미미님한테 우리 2부 게스트이시죠? 박태근 편집자 미미님께 좋아하는 단어 뭐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출석 체크 이벤트 할 건데 그 단어 띄우고 싶어요 했을 때 미미님이 정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제가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면서 들려주셨던 그 두 글자의 단어였어요.
뭐냐면

선의입니다. 선의. 네. 선의. 요 맞춤법 잘 지키셔서 보내주시고요. 미미님은 선의를 믿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꼭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물론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에서 출발한 행동은 또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믿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가끔 뭐 불평불만을 듣게 되기도 한데요. 너무 그 박태근 본부장님이잖아요. 모 출판사에. 본부장님 너무 선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불평불만이나 어떤, 너무 순진하다. 이런 식의 말을 또 접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미님은 이렇게 대꾸한다고 합니다. 아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악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면서 성선설을 너무 믿는다고 소문이 난 박태근 편집자가 좋아한다는 그 단어. 사실 북카페도 좀 들여놓고 싶고 북카페도 그 선의를 믿는 사람들을 또 응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의 출석 암호는 선의입니다. 선의. 카페인님들 선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뭐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이럴 때 이런 거 좀 선의 믿어보고 싶어집니다 하는 그런 마음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 꼭 입력 잘 해주시고요. 해리코닉 주니어의 We Are In Love 그리고 초이의 포스트카드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미미님이 던져주신 두 글자 단어입니다. 선의, 선의. 3308 쓰시는 카페인님의 딸 이름이라고 합니다. 선의. 구선의. 외자냐, 선희냐, 선이냐. 뭐 이렇게 혼란이 많은데, 그래도 선의는 선이라는 이름 좋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름 너무 예쁜데요? 독특합니다. 구선의. 이게 성이랑 어우러져서 더 잊지 못할 이름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을 순 있겠네요. 이게 선이, 써니, 뭐 여러 가지로 선희, 선이, 뭐 그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만의 이름으로 만들어가면 너무 보람찬 그런 조합의 이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유하님은 지금 미미님 목소리로 들린다고 제가 살짝 소개했었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네. 잠시 후 2부에 미미 박태근 편집자 오시니까 직접 육성으로 또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요청 드릴게요. 3323 쓰시는 카페인님, 하루에 한 가지 선의의 행동을 해서 고맙다는 말을 듣기로 결심한 지가 사흘째라고 하셨는데, 사흘 전에 이런, 사흘째 이런 결심을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 거죠? 근데 또 오늘 마침 북카페 암호가 선의니까, 이참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타이밍이 또 이렇게 딱 맞죠? 고맙다는 말을 선의 행동을 해서 듣겠다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북카페에 사연 보내주신 거, 이렇게 일상생활의 그 어떤 면면들을 사연으로 수다수다 해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분 좋은 선의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3323 쓰시는 카페인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 이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2900 쓰시는 카페인님은, 선의, 저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악이 없는 선의입니다. 북카페 자체가 선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북카페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워낙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갑자기 또 자꾸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진짜 많이 그런 사연이 있긴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또 이렇게 고백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많이 소문내 주세요. 여기저기. 2729 쓰신 카페이님. 선의. 정말 미미님다운 단어입니다. 아직도 저만의 단어 찾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좋아하는 단어. 정말 어려운데 어찌 그리 뚝딱 마음에 단어들을 품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훅 질문하잖아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훅 떠오른 것들 질문 드려.

였는데 우리 화요일부터 모험, 그리고 어제 문득, 그리고 이제 오늘 거이 선의까지 품고 있는 단어들을 훅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카페인님들도 오래 고민하시지 말고요. 그냥 훅 기습적으로 질문을 맞닥뜨리면 뭔가가 훅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영아님은 지금 도서관 프로그램 중 할로윈 쿠키 만들기 신청날인데 실패했어요. 1분 컷이었어요. 선의를 가지고 아이 친구 엄마에게 할로윈 쿠키 수업을 알려줬는데 그 친구 엄마는 성공했어요. 사람 마음이 순간 악의로 가득 차서 이제 안 알려줄 거야로 바뀌었어요. 저 못났죠? 아이가 실망할 텐데 어쩌죠? 하셨습니다. 아, 귀여운 사연입니다. 그쵸? 선의로 좋은 거 이런 행사 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꼭 그렇더라니까요. 알려주면 나는 떨어지고 그 이제 그냥 길 가다가 그런 얘기 들은 사람은 훅 붙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참, 뭐야 싶으면서 뭐 악의로 가득 찼다라고 하셨지만 아무튼간에 아, 괜히 알려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 실망하겠다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길 가다가 그렇게 얻어 걸리듯이 내가 뭔가를 훅 줍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믿어보면서 그게 이제 선의를 믿는 힘인 거죠. 아마 영아님도 길 가다가 어떤 소식을 줍고 그게 떡하니 당첨되는 그런 날도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연 너무 귀엽습니다. 아이에게 이 사연 소개된 거 얘기하시면서 웃으시죠, 그냥.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사람입니다만이죠. AI나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026년 전 세계를 강타한 올해 최고의 콘텐츠를 하나 꼽아본다면 제너레이션과 영린이 함께한 스톰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지난 4월 음악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사로잡더니 언제부터인가 이 뮤직비디오에 AI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SNS와 각종 알고리즘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뮤직비디오 하나가 작품성을 인정받아 음악 시상식 후보에 오르는 동시에 네티즌들의 밈 놀이터가 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스톰은 프랑스 프로듀서 수르킨의 프로젝트 제너레이션이 선보인 곡으로 스웨덴 래퍼 영린이 뮤직비디오의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단편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전체적인 흐름도 인상적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스톰 두 번째 파트에 등장하는 집단 군무였죠. 교복을 입은 수십 명의 남학생들이 단체 사진 대형으로 선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독창적이고 격렬한 안무. 무질서해 보이면서도 완벽하게 맞물리는 이 시퀀스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은 놀랍게도 그들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AI가 아니라고? 이들이 다 진짜 사람들인 거야? 라고 하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가 바로 수긍하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고요. 수십 명의 사람이 균일하게 움직이는 듯 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다르다 싶으면서도 파도가 일렁이듯 일정하게 흘러가는 군무는 화면 너머에서도 압도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곡의 후반부에 이르면 짧은 시간 온 힘을 쏟아낸 흔적이 무용수들의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이 군무 장면은 구도와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 대형을 그대로 둔 채 AI 툴을 이용해 인물의 얼굴과 배경만 바꾸는 패러디 영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AI 패러디로 처음 음악을 접한 사람이 원본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고 원본을 본 사람이 다시 AI 패러디 영상을 만드는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열풍이 되었습니다. AI로 뚝딱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감동과 충격의 중심에는 사람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 진짜 사람들의 움직임이 원본이라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 많은 사람들이 스톰에 열광했던 또 다른 이유 아니었을까요?

일간 카페인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곡 띄워드렸습니다. 제너레이션 영린이 함께한 곡 스톰 파트 2 띄워드렸고요. 이 숏폼 SNS 강타했습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 그리고 봤는지도 몰랐는데 아 찾아보니까 봤네요. 이게 그거였군요 하고 오늘 좀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스톰 뮤비 열풍 오늘 좀 전달을 해봤고요. 이 후반부에 이 압도적인 군무, 이 세계적인 안무가 데미안 잘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원본이 AI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춤이었다는 점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고, 아, 놀라게 만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즐겁게 안도하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현장님 지금 음악 들으시면서 군무 화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5592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역 특산물 홍보를 스톰 뮤비로 따라한 것도 재밌게 봤어요 하셨어요. 아, 정말 이 열풍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세계, 이 세계에 훅 빠져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기은님은 오늘 출석 이벤트 암호가 선의인데 이걸 지금 호로 만들까 봐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한자인데요. 작년부터 서예를 배우는데 선생님께서 호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선이라는 한자를 넣어서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북카페가 또 영감을 드린 거네요. 너무 좋습니다. 하선영님, 사연을 읽어주시는데 선의가 느껴지네요 하셨어요. 와, 이걸 느끼셨다면 이건 사실 읽는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목소리 전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받으시는 청자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꼬아서 들으면 다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을 좀 있는 그대로 북카페에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카페인님들 그 마음 자체가 진짜 선이 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성림님. 늘 문자로만 소식을 전하다가 오늘 로그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 반디 앱으로 무료 사연 지금 보내실 수 있는 거 활용을 또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함께합니다. 가을에만 볼수 있는 다양한 붉은색과 초록의 조화를 느끼면서 함께요. 바람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가을, 진짜 이 10월의 한복판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진짜 바람도 너무 좋고 햇빛도 좋고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인님들. 그러다 여유가 되시면 북카페에 사연도 띄워주시고요. 이찬혁이 부른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듣고 갈게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석 암호 선의입니다. 김성희 님이 제 이름이 자꾸 들리는 착각 너무 행복. 성희, 선희 뭐 비슷비슷하죠? 최은희 님은 선의라고 하니까 선희, 선희가 보고 싶습니다. 호주에 있는 내 친구 하셨어요. 네. 선의는 정말 여러 갈래로 뻗어갈 수 있는 단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기의 기쁨 이어갈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산 책방에서 나온 책이죠. 권남희 작가의 에세이 안식월 일기 함께합니다. 안식월이 한 달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카페인분들은 어떤 선택 하실 건가요? 꼭 뭐 오래 묵혀둔 버킷리스트까지 뒤져보지 않더라도 안식월이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죠. 사연으로 많이 주시고요. 이 권남희 작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버킷리스트 도쿄 한 달 살기를 실행합니다. 어제 그 떠나오는 과정을 따라갔다면 오늘은 한 달 살기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시죠.

꿈꾸던 대로 우에노 공원 근처에 살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하러 가기도 하고 저녁 먹고 어슬렁어슬렁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한다. 이런 부지런함은 지금까지의 인생에 없었고 장담하는데 앞으로의 인생에도 없을 것이다. 버킷리스트를 야무지게 수행하고 있다. 벚꽃만 활짝 피면 좋을 텐데 징그럽게 피지 않는다. 그런데 이곳에 온 뒤에야 깨달았다. 개화 시기와 만개 시기는 다르다는 것을. 나는 개화 시기에 맞춰 와서는 애타게 만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태 마감에 쫓기며 사느라 벚꽃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해본 사람의 무지다. 오늘도 벚꽃 정찰하듯 공원을 걷다가 그나마 좀 많이 핀 곳을 찾아서 우에노 도쇼구 길로 들어섰다. 이 길 끝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기리는 금빛 찬란한 신사가 있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서두르지 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훈으로 전해지는 이 글귀가 나무 안내판에 쓰여 있었다. 할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아서 도착한 날부터 허둥지둥 서두르는 내게 팩폭을 날리시네. 실제로 지금도 경보하듯 걸으며 벚꽃 개화 상황만 살피고 있었다. 이 풍경을 즐기기보다 다음엔 어디를 갈까, 뭘 할까, 뭘 먹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한 참이었다. 뼈를 맞고 잠시 걸음을 늦추었다. 주위를 돌다 보니 부적을 파는 수여소 앞에 운세 뽑기 통이 있었다. 한 달 살기 운세를 볼까? 200엔을 넣고 하나 뽑아보았다. 새끼 손가락만한 비닐봉지에 손톱만한 금색 개구리와 운세 종이가 들어있다. 얇은 종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카에루. 무사히 돌아오다. 원래대로 되돌아오다. 여행이나 외출에서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고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뀌어 지갑에서 나간 돈도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에, 지금 내게 딱 맞는 부적이 아닌가? 카에루는 일본어로 개구리라는 뜻도 있고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멀리 떠난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고 돈이나 운이 되돌아오다라는 의미로 개구리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한다. 안식월 한 달, 무사히 지내다 돌아가라고 우에노 공원도 응원하는구나. 고맙다. 우연히 뽑은 운세의 문구에 감동해서 개구리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다. 도쿄에 여행하러 온 친구가 한 달 살기에 보태라고 5만 엔을 주었다. 서울에서 출장 오신 출판사 대표님이 봉투를 건네셨다. 잊고 있었던 일본어 에세이 고료까지 들어왔다. 이쯤 되면 개구리 부적의 힘은 거의 파워레인저급 아닌가. 무사히 돌아갈게, 카이루야.

히라이다이의 허니 돈 추어리 듣고 왔습니다. 권남희 작가의 에세이 안식월 일기 읽고 있어요. 수십 년간 일본 문학 번역해온 작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가 또 얼마나 특별한 여행지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지도를 잘못 보셔서 번번이 길을 잃어버리는 길잡기 초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기도 여전히 큰일이고요. 그 상황 속으로 계속 따라가 볼게요.

기온이 28.1도까지 올라갔다. 뉴스에서 말하길 지난 10년 중 최고 기온이라고 한다. 참고로 전날까지의 날씨는 지난 10년 중 최저 기온이라고 했다. 중간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카페에 기다란 스터디 데스크에서 번역을 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엽서를 쓰고 있었다. 얼핏 보니 사랑하는 엄마에게라는 한글이 다스

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엽서를 썼다. 요즘 보기 드문 풍경이다. 참 예뻤다. 나도 젊을 때는 도쿄에 오면 카페에 앉아 그림 엽서를 썼는데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의 내 나이인 정하에게 카톡이 왔다. 엄마, 밥은 잘 먹고 다녀? 맛있는 것 많이 사 먹어. 난 정하가 밥 먹었냐고 물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퇴근한 정하가 밥은 먹었어? 하고 물으면 괜히 눈두덩이 뜨거워진다. 밥 먹었냐고 물은 것뿐인데 엄마 눈이 촉촉해져서 정하는 종종 당황한다. 정하가 가장 자주 하는 질문. 도대체 어디가 눈물 포인트야? 엄마 밥 먹었는지 물어주는 그 마음이 눈물 포인트야. 평소에도 때를 잘 챙기지 않는 편이어서 돌아가신 엄마도 전화할 때면 밥 먹었나? 부터 물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 게 아니라 일하다 배고플 때가 식사 시간이다. 그러다 보니 오후 서너 시에 아침을 먹을 때도 있다. 이제 내가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해주는 사람은 딸밖에 없구나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났다. 얼른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래, 밥은 잘 먹고 있는가? 먹고 사는 얘기를 해보자. 식비 예산은 따로 세우지 않았다. 원래 계획을 잘 세우지도 않는다. 새해 계획도 세워본 적이 없다. 어차피 안 지킬 거 아니까. 오기 전에 유일하게 검색해서 만든 맛집 리스트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전형적인 피다. 그러나 식비 예산이 있다고 삼시세끼를 외식할 수는 없다. 정하는 기왕 간 김에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니라고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란다. 내가 번역한 소설 마음을 요리합니다. 정식집 자취에서 자취의 주인이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에게 그렇게 말한다. 월급 타면 쌀부터 사. 쌀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지니까. 든든한 조언이다. 특히 혼자 산 사람에게. 그래서 나도 도쿄에 오자마자 마트에서 햇반과 라면부터 사놓았다. 내가 가져온 식량은 김치와 쌈장과 김 몇 봉지 뿐이었다. 김치 하나만 있어도 한식 문제는 어지간히 해결된다. 삼겹살 사다 김치볶음도 하고 두부 사다 두부김치도 해먹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그리고 마트나 편의점에는 싸고 맛있는 도시락도 많고 1인용 식재료가 많아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잘 먹고 지내는가 하면 서울에서보다 잘 먹고 지낸다. 그러고 보니 들떠 지내느라 정아에게 밥은 먹고 다니는지 묻지 못했네. 보호자가 바뀌었다.

도리스데이의 케이스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곡 띄워드렸습니다. 다산책방에서 펴낸 권남희 에세이 안식월 일기 오늘까지 이틀간 만나봤어요. 이 권남희 작가의 도쿄 한달 살기의 기록 우리는 이틀간 그 일부만 조금 열어봤는데 책 펼쳐보시고 이 기분 같이 내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미루지 말고 그 마음 지금 들여다보자라는 메시지 꼭 전달을 하고 싶고요. 오늘 출석 암호가 선의죠. 선의. 4840 쓰시는 카페이님. 안녕하세요. 선의 동생 명희입니다. 아,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곁가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연들. 선희 동생 명희님이 사연 주실 거라고 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름이 최명희라서 선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너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밝을 명자에 옳다 할때그 의자예요. 그래서 뜻이 선희와 비슷하죠? 늘잘 듣고 있습니다. 명희님, 반갑습니다. 이름 너무 멋진데요? 조금주님, 오늘의 암호 선희. 나의 선의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눈치를 볼 때가 종종 있죠. 그래도 선의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선의가 진짜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같이 이게 딱 어우러져야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딱 나는 것인데 가끔 그게 좀 이렇게 뭐랄까 엇박으로 어긋나서 뭐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선의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선의를 던지자. 던지자? 심자? 뭐 아무튼 키우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선의를 위한 활동 하고 싶어집니다. 6843 쓰시는 카페이님.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의 태도. 이게 선의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존중의 태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봄과 동시에, 그러나 상대방은 또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 그래서 배려와 통제 그 사이에 무언가를 잘 만나서 전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 너무 상대를 배려한답시고 통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한 위험한 행동이고요. 김미숙님. 몸살에 비염까지 심해져서 공연 연습도 한다고 바빠서 출책을 못했습니다. 누룽지 끓여 먹었어요 하셨는데 누룽지도 사실 전 누룽지를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음식으로서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누룽지라는 음식에 대해 생각해 보면 왠지 선이라는 말하고 어울리는 음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미지가 누룽지. 저는 크로아상을 더 좋아하는데, 크로아상과 선이보단 누룽지와 선이가 왠지 좀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근거는 없어요. 제 나름의 그냥 이미지입니다. 음악 듣고 입으로 건너가도록 하죠. 조지, 유라가 함께한 곡, 로미오 앤 줄리엣 띄워드릴게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네,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는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어떤 거래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도덕과 시장이 충돌하는 순간을 따라가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오늘 미미님이 던져주신 그 단어를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출석 암호가 돼가지고요. 선의. 네.
1: 그렇죠.
0: 선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일부러 그런 건

0: 아니겠지요. 그 미미님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좀 들려드리기로 했거든요.
1: 네. 아이,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0: 그러면 보통 반응들이 어때요? 조금 같이 또 그것에 물들어가기도 하죠.
1: 아니요.
0: 누구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래, 뭐 그래 좀 기다려볼까 이렇게 되지 않나요?
1: 대부분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0: 정신 차리라고.
1: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얘기해 줍니다.
0: 아니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그럼 한다면 그런 반응을 접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닐 텐데.
1: 특히 이런 거죠. 관리자. 관리자는 여러 사람들의 욕망과 성향들을 모아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선의보다는 악의를 경계하는 것이
0: 경계하는 거. 아, 그쵸. 안전하게.
1: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미님은 나는 그래도.
1: 그렇죠. 제가 지금도 그 문장이 기억나는데, 제가 지금 일하는 출판사에 오기 전에 온라인 서점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거든요.
0: 맞아요.
1: 퇴사할 때그 동료들이 만들어준 감사패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늘 책과 사람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선의를 믿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이런 문장이 여전히 인상 깊었고, 그 분들도 제가 막 선의 얘기를 하면, 정신 차려 얘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0: 그치.
1: 떠들어준 사람이 동료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닐까? 이런
0: 그럼요.
1: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우리 미미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7906 쓰시는 카페님, 미미님의 선의를 응원합니다. 환영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여지영님, 선의를 떠올리면 굳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소심해질 때도 가끔 있어요. 네, 굳이라는 대답에 참 거슬렸는데, 선의, 선의, 선의, 선의, 크게 외쳐볼게요. 하셨습니다. 굳이가 나오다니.
1: 올해의
0: 그쵸?
1: 단어네요, 선이.
0: 아, 선의. 저는 1부 끝나고 2부로 건너오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앞서 그냥 사연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답을, 누룽지는 선의가 뭔가 느껴지는 음식이고, 크로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1: 그렇죠. 크라상은 소니?
0: 아, 이거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아, 저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나가서 복도를 걷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크로와상이 너무 선의를 품고 부풀어 오르는 장면이 자꾸 제 눈앞에, 왜 날 그래, 날 갖고 그래, 막 이러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니네, 크로와상도 선의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꼈는데, 아, 소니구나. 그 소니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그럼 펼쳐볼게요. 아, 지난주 또이 노벨상 소식, 한창 또 모두에게
1: 그렇죠.
0: 막 회자되고 했는데.
1: 이 노벨상 발표가 쭉 나잖아요.
0: 네.
1: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해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거쳐서 그 다음날 평화상이 발표가 되고
0: 그쵸.
1: 주말을 쉽니다. 그리고 한주 다음에
0: 네.
1: 주초에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상이 노벨 경제학상이거든요.
0: 네.
1: 올해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홀하고 마이클 우드퍼드라는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분들의 연구 주제가 그런 거래요. 정부랑 중앙은행, 그러니까 중앙의 그런 재정이나 통화 정책이 좀잘 작동할 수 있는 거시 경제 모형을 개발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랑 별 상관없어 보이지만,
0: 네.
1: 복지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줬던 연구일 텐데, 이처럼 경제학 이론들이 멀리서 보면 내 얘기 아닌 것 같지만,
0: 그쵸.
1: 가까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생활과 맞닿은 지점이 있거든요.
0: 그쵸.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면,
1: 그렇죠. 오늘 살펴볼 책이 바로 그런 주제를 다뤘는데, 저자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이 저자 엘빈 로스는 2012년에 안정적 배분 이론과 시장 설계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오늘 가져온 책은 엘빈 로스의 저작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입니다.
0: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저자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고도 좀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나요?
1: 맞습니다. 금지된 거래를 떠올려 보시면
0: 네.
1: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지했겠죠.
0: 그쵸.
1: 근데 금지해서 바로 그 거래가 없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봐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람은 어떤 시장을 설계하는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뭐 효용, 편익, 비용 이런 걸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걸잘 설계해 두면 적정선의 그 위법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악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네.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1: 이 경계를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떠올려 보면
0: 네.
1: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이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 중에 그런 시장 모델을 설계했던 주제가 있어요. 신장 이식입니다.
0: 신장 이식?
1: 네.
0: 아, 그러네요. 지금 이게 사례가 딱 나오니까 아, 어떤 거구나라는 게 조금 짐작이 됩니다.
1: 우리 사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0: 네.
1: 이식이란 말도 되어 있지만 이거 누군가가 기증하는 거죠.
0: 그렇죠.
1: 만약에 이 신장을 돈을 받고 판다, 산다. 우리 법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금지하고
0: 맞아요.
1: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을 또 보자는 거예요, 저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0: 네.
1: 그래서 매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0: 그리고
1: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0: 그쵸.
1: 돈을 받는 게 문제라면 뭔가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0: 어차피 금지한다 해도 완전히 진짜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닌 거니까요.
1: 그렇죠.
0: 그리고
1: 이제 금지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0: 네.
1: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있죠.
0: 마약, 네.
1: 이건 뭐 듣기만 해도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금지지.
0: 그렇죠.
1: 근데 그 당연히의 근거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0: 어.
1: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죠. 뭐 일부 의료 목적 사용 외에는
0: 네.
1: 제조부터 거래까지 다 문제잖아요.
0: 네.
1: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죠.
0: 그렇죠.
1: 그런데 요즘 기사 우리 자주 보죠. 그 일종의 밀거래,
0: 네.
1: 암시장
0: 네.
1: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마약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
0: 네.
1: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금지된 거래잖아요. 그거 지금 법으로 시행되고 있죠.
0: 네.
1: 근데 암시장이 현실에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금지를 더 강화하면
0: 암시장이 없어질까?
1: 없어지는 건가?
0: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가 않으니까.
1: 네. 아니면 마약의 위험성을 교육을 강화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보다 보면
0: 네.
1: 저자는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사고 실험이에요. 일정 부분 이걸 허용해서 합법화를 해준다.
0: 네.
1: 그랬을 때 총량을 비교해보면 폐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자는 거죠.
0: 네. 이런저런 생각을 했군요.
1: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논리나 이론이 뭐 우리가 여전히 마약엔 동의하지 않겠지만
0: 네.
1: 다른 어떤 금지된 거래나 이런 것들에는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0: 이 좀 쉽진 않은 딱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주제 같긴 하지만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이런 논의가 기존에는 대부분 윤리학의 관점,
0: 네.
1: 도덕적인 맥락에서 많이 얘기됐거든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들 교수의 책,
0: 네.
1: 그 책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러네요. 제목만 봐도.
1: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우리 논의는 대부분 이걸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봐왔을 때 해결이 안 된 어떤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다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0: 아, 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릴까요? 뭐 예를 들면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1: 내 영혼?
0: 영혼, 그렇죠.
1: 근데 아마 직장인분들은
0: 팔고
1: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0: 소분해서
1: 일당으로요?
0: 일당으로. 예, 월화수목 조금씩 나눠가지고 예, 소분해서 정량으로 영혼을 팝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소설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카페인님들도 사연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거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예를 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나열을 할 수 있을까요?
1: 이 책에 나오는 차례만 봐도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0: 네.
1: 뭐 술과 마약,
0: 아...
1: 의료 조력 사망.
0: 아...
1: 이건 실제로 지금 일부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잖아요.
0: 그쵸.
1: 가끔 기사가 나오죠.
0: 뭐
1: 스위스에 가서 뭐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비용을 들이면 이 의료 서비스를 내가 경험이란 말은 그렇고 선택할 수 있다.
0: 맞아요.
1: 이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
0: 시행되고
1: 것이고.
0: 있고 우리도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1: 그렇죠.
0: 관련 책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걸 보면
1: 네.
0: 요즘에 관심사다.
1: 그리고 백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0: 네.
1: 백신은 모두에게 필요하죠.
0: 그렇죠.
1: 하지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죠.

0: 그럼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 백신은 왜 그냥 다 무료로 풀지 않죠?
1: 아.
0: 그러니까 제가 이걸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1: 네.
0: 사고 실험을 해보다 보면
1: 그러네요.
0: 우리에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1: 우리 카페님들 생각 자유롭게 사연으로 주시죠.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돈 하면 이 노래 떠오르죠. 왁스의 머니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한국 인문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생각의 힘에서 펴낸 엘빈 로스의 책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입니다. 이경식 번역가의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카페인님들께 질문 드렸습니다. 돈으로 사고팔 수 없는 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너무 소중해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가끔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 그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된다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카페인들 답을 좀 볼까요?
1: 역시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신애리님께서는 깨달음이요.
0: 깨달음.
1: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지식은 살 수 있어도 제 머릿속까지 깨달음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0: 그러네요.
1: 이해가 되는 설명입니다.
0: 맞아요. 내 머릿속에 딱 느낌표가 뜨는 순간 네. 그것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AI로 그냥 주운 정보들이 머리에 오래 안 남는 이유이기도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윤은영님께서는 우정, 사랑이요.
0: 아, 우정과 사랑. 굉장히 전통적인 인간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1: 그렇죠.

0: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가치들 중에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1: 제일은 사랑.
0: 네. 근데 믿음이나 소망은 네. 돈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믿음도?
0: 그렇죠.
1: 하긴 그렇죠. 좀 안정적인 어떤 그 금전적인 상황이 된다면 네. 믿음을 살 수 있다.
0: 소망, 뭐 로또 이런 거.
1: 아, 그러네요. 그렇게 또 접근하니까 사랑은 약간 간당간당한가요? 그럼 약간.
0: 아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1: 제도는 살
0: 애초에 경제 공동체의 맞아요. 맥락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관여하겠지만 사랑은 어렵지 않을까요?
1: 사랑은 남겨두셨습니다. 미미님이 선의와 사랑.
0: 네, 남겨두고 걸... 싶네요.
1: 네, 그런 건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설옥경님. 순간순간 기쁜 마음.
0: 너무 멋있어요.
1: 순간순간 기쁜 마음. 아, 이런 걸 주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0: 그렇죠. 그걸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죠.
1: 맞아요. 주머니에 넣으면서. 저는 여기에 지금 순간순간이 들어간 것도 좋아요. 이게 막 장기적인 기쁜 마음 이러지 않아도.
0: 그렇죠. 그런 건 아무래도 또 이제 통장의 잔고가.
1: 자꾸 연결. 그러네요. 그거 뭐 생각하지 않을 순 없고.
0: 네. 아, 1867님. 네. 뻔한 얘기 같지만 역시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자기 맘대로 못하는 것이 어디까지 살고 언제 죽는지가 아닐까요?
1: 목숨.
0: 네. 이게 맞는 말 같은 게 저는 이제 마지막 남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제어할 수 없는 기준이나 준거가 네. 시간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1: 아, 맞아요.
0: 극복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1867님 말씀처럼 목숨이나 생사랑 연관됐을 때 극복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생의 어떤 일부분은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효용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뭐
1: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라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1: 보이는
0: 있으니까.
1: 부분이 있으니까
0: 네, 근데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못 사는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아주 부자인데 그럼 아주아주 부자인 사람들이 다 진짜 가장 오래 사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0: 그게 아니죠. 네. 네,
1: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최승명님. 나라마다 어디에서는 합법이고 어디에선 아니고 하지 않나요? 이 마약에 대해서 대마초가 어느 나라에선 합법이고 신장이식에 대해서도 어디선 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0: 최승명님께서 짚어주신 문제가 이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1: 네.
0: 이게 나라마다도 다르지만 결국 이제 문화마다 다른 거죠. 시대에 따라서도.
1: 네.
0: 과거로 가면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고리대금업. 우리가 왜 베니스의 상인
1: 그쵸.
0: 바로 떠올릴 수 네. 있잖아요. 이거 악마의 짓이라고 불렸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고리대금 그러니까 이자인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없으면 현대 금융 자본주의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1: 그쵸.
0: 모든 게 그걸 가지고 빌려서 뭔가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갚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1: 네.
0: 이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나라나 문화권마다 다른 게 극단적이에요.
1: 네.
0: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성매매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합니다. 그런데 대리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약간 종교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1: 네.
0: 특히 이제 대리모 같은 경우는 카톨릭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할 테니까. 근데 미국을 가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유럽이 비슷한 서양권이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미국은 반대예요.
1: 네, 반대라고요?
0: 대리모는 허용하는 주가 꽤 됩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대다수주에서 금지해요. 너무 이게 신기하죠.
1: 네. 진짜 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끼치는 거겠네요.
0: 그럼 왜 그런 거냐. 저자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효용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결국 우리가 그런 거 되냐 안 되냐 근거로 삼는 마음의 바탕이 뭐냐면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1: 혐오?
0: 네. 난 그게 싫은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 거래는 그거 하는 사람들끼리는 좋아합니다. 난 필요하고.
1: 필요하니까.
0: 나는 네. 그만큼의 비용을 받고 그거 난 하겠어 내가.
1: 네.
0: 거래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걸 혐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1: 네.
0: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난 부분인 거죠.
1: 난 저게 싫고 저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악이 된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1: 그런 거죠?
0: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대체로는 거래를 금지시키는데 합의가 된다면
1: 네.
0: 근데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여전히.
1: 거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있잖아요.
0: 네. 그게 다음 논의로 진전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혐오라는 정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1: 네.
0: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1: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얘기를 할수록 뭐 어떻게 해야 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나 해결책으로.
0: 결국 우리가 겪어온 과거의 여러 경험,
1: 네.
0: 지금의 정책 시도 중에 어떤 게 어디에서 막혔는지, 어떤 건 돌파를 했는지 이런 사례를 둘러보는 게 좋은데 금지했을 때

0: 이게 정말 금지가 안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저자가 되는 게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입니다.
1: 네.
0: 뭐 역사로 너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법으로 금지했지만 밀주가 판을 쳤고 결국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하시장이 커져서 법안 자체가 폐지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설계하거나 법을 만들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 거래를 금지할 만큼 그게 부당한 것이고 부정의한 것이냐. 이것까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래서 금지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는 안 나오는데 아, 우린 법으로 금지했으니까 할 만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행동일 것 같아요. 그게.
0: 그렇죠.
1: 아무런 효과가 성과가 없는데 했대.
0: 성과는 없는데 비용은 들어가요.
1: 그러니까요.
0: 왜냐면 계속 잡으러 다녀야 되고
1: 맞아요.
0: 막아야 되고 홍보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이거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학자의 네. 세계로서는.
0: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얘기가 네. 나와요. 신장 기증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장기를 그냥 정말 파는 것은
1: 그쵸.
0: 대부분이 금지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혈액이나 혈장 기증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여전히 대다수 나라가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나라가 불법으로 막고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장은 귀해요. 근데 혈장도 귀해야 되잖아요.
1: 네.
0: 혈장은 안 귀합니다.
1: 아.
0: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1: 네.
0: 이것에 대한 보상을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혈장이 이 표현이 어폐가 있지만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수출하듯이
1: 네.
0: 미국이 혈장을 수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 혈장을 수출한다.
0: 네. 그래서 저자가 우리한테 대묻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장기도 팔 수 없고 혈장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 네.
0: 일종의 신체 유래 물질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왜 장기에는 가격을 붙일 수 없고 혈장에는 가격을 붙이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1: 아,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나가 참 모호해지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장기를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금기시대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데.
0: 그게 혐오에
1: 그렇죠.
0: 기반하고 라는 거죠.
1: 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혈장까지 가면 거기서는 또 허용이 되고 이렇게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굉장히 그 혐오의 근거랄까 이걸 제시하기가 어려워지죠.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자는 그런 신장이식 문제를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본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1: 네.
0: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냐면 보통 이제 그 장기를 가족한테 주는 거는 허용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가족한테 주고 싶어도 혈액형이라든지 뭐 면역학적인 이유 같은 게 맞아야 돼서
1: 그쵸.
0: 이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장기를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1: 네.
0: 선의로.
1: 네.
0: 비용을 받지 않고.
1: 그쵸.
0: 다만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만약에 한 대 다 모을 수 있다. 그러면 돈으로 주고받지 않는데 적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뭐 이게 물물거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1: 근데 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0: 그렇죠.
1: 이게 그렇죠.
0: 이런 것에 합법화는
1: 어.
0: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한 마약의 합법화에 비하면.
1: 네.
0: 훨씬 순조롭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1: 그렇죠. 그냥 주려는 사람도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할 테니까.
0: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제안이고 실제로 이분은 미국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이런 시도를 해서 꽤 큰 효과를 얻었다고도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접근해 보면 좀 세상이 달리 보일까? 기대가 좀 되기도 하네요.
0: 맞습니다.
1: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네, 돈을 노래한 오래된 팝송인데요.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Money for Nothing 골라왔습니다.
1: 네, 듣고 갈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경제학자 엘빈 로스의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입니다. 지금 해주신 얘기들 들으시면서 유영주님이 문화 차이와 혐오, 나라별로 다름의 근본을 콕 집어줬군요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나라만 건너가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네. 또 정책으로까지 만들어서 시행해왔던 어떤 기준이
0: 그쵸.
1: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진짜 이게 참 놀랍고 사례로 나오니까 이인철님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셨대요. 탄소 배출권. 이건 선진국은 결국 유리하고 후진국은 계속 피해만 본 듯 하잖아요. 그렇죠.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1: 그렇죠. 이 애초에 제도는 지구 온난화,
0: 네.
1: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는데,
0: 그렇죠.
1: 실제로 이제 시행될 때를 보니까 이인철님 말씀처럼 이런 불균형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0: 네.
1: 저자도 그걸 계속 경계해요.
0: 왜냐?

0: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신체 유래 물질이라고 불리는
1: 네.
0: 이런 것들은 거래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경제적 약자가 내 의도와 달리 이걸 팔아야만 되는 상황들에 놓이기 쉽거든요.
1: 그렇죠.
0: 이런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계속 그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스스로도 강조하고 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접근하기가. 그렇죠.
0: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답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거예요.
1: 네.
0: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답을 내리고 살아온 거 아니냐. 모른 척하고 다된 것처럼. 이
1: 그렇죠.
0: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이 책에서 여러 이제 주제들이 나오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랄까요?
1: 뭐가
0: 그러니까 뭐
1: 있죠?
0: 저는 생명에 대한 건 다, 그래, 돈 주고 팔린 거좀 별로지.
1: 네.
0: 저도 이제 이런 관념이 있는데
1: 네.
0: 이 책에서 바가지 요금이 나옵니다.
1: 바가지 요금?
0: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건 보통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 그쵸?
0: 그럼 저자가 이 얘기를 꺼냈다면 이게 뭔가 효용이 있다라는 얘긴데 때론 필요할 수 있다.
1: 네.
0: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1: 네.
0: 이게 뭘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1: 네.
0: 바가지 요금의 이익이 뭐지? 효용이 뭐지?
1: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 약간 그러니까 정도껏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네.
1: 수요가 막 몰리고 할때 그래 뭐 조금 뭐 값이 뛰는 거 그래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정도껏이어야 된다는 그 정도껏이 참 애매한 표현인데 경제학자 입장에서 황당해할 수도 있겠죠. 정도껏이 어느 정도냐. 근데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0: 네,
1: 계시길래? 예.
0: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맞죠.
1: 네.
0: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바가지 요금이 펼쳐지거든요. 재난 상황이라든지.
1: 아, 그런
0: 어쨌든 네,
1: 바가지로.
0: 수요가 높은데
1: 네.
0: 공급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들, 뭐 전쟁 시라든지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일종의 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1: 그렇죠.
0: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파는 사람은 득을 보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더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혐오의 감정과 근거인 거죠.
1: 네.
0: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인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도 뭐 손소독제,
1: 오.
0: 마스크
1: 네.
0: 부족했던 거 기억나시죠?
1: 그쵸.
0: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런 합의점을 만들었잖아요. 하루에 한 사람이 두 개밖에 못 산다.
1: 맞아요. 요일별로 이렇게
0: 맞아요, 맞아요. 이제
1: 했었잖아요.
0: 그런 식의 정책 설계가 이제 나오는
1: 아,
0: 거예요. 그런 걸
1: 네.
0: 막기 위해서. 그런데 재미난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데 이런 실험을 했대요, 그때. 이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막 고가로 막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걸 구매하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1: 네.
0: 그 고가로 더 비싸게 파는 건데 그거 사면서 그 일부 금액이 그 필요한 병원에 이제 기부하게 되는데 괜찮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좋다, 괜찮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그 바가지 요금으로 지금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법무부 산하 이제 사기센터에 신고하겠느냐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1: 네.
0: 이걸 더 직관적인 예로 또 한번 설명하는데, 재난 상황이 됐어요.
1: 네.
0: 얼음이 여름이라서 필요한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른 옆 동네 가서 얼음 사와서 비싸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 줄을 엄청 섭니다.
1: 네.
0: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줄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가지 요금의 상황이 뭐냐면,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 사람 잡아가라는 마음도 있다라는
1: 그치.
0: 거예요.
1: 이게 지금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불만을 갖고
0: 그러니까 이
1: 있었으니까요.
0: 두
1: 옳지 않다.
0: 가지가 동시에 사실은 벌어진다라는 걸 저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1: 이렇게 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언급까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이게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냥 그러려니 혹은 뭐 너무 어려운 문제네 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바가지 요금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센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1: 그렇게 말하니까 또 느낌이 좀
0: 네,
1: 다릅니다.
0: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두 배, 세배 받는 건안 되지만
1: 네.
0: 뭐 이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더 이걸 만들거나 가져오게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러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1: 그쵸.
0: 결국 그것은 값을 좀 올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1: 그
0: 만약에,
1: 수고로움을.
0: 그렇죠. 그 적정 수준으로 이걸 허용해 준다면
1: 네.
0: 예를 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뭐 A라는 상품이 지금 필요한데
1: 네.
0: B라는 상품이 원래 다른 방향으로 쓰이는데 이거 조금만 손보면
1: 네.
0: A처럼 쓸수 있어. 근데 지금 A로 팔면 좀 돈을 더벌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비를 팔려던 사람

0: 사람들이 이거 바꿔서 A로 판다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필요할 때 살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사회 전체 효용으로 보면
1: 네.
0: 그 쪽 약간 작은 바가지 요금?
1: 작은 바가지
0: 저자가 쓴 건 아닌데 제가 좀 떠올랐는데 네.
1: 작은 바가지 요금
0: 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1: 그래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좀 미리 준비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준비했던 거를 내가 창고 대방출하듯이 풀 거야.
0: 그럴 수도 있죠.
1: 그런 마음.
0: 네. 아, 나한테 보니까 나 이거 예전에 좀 나 이렇게 너무 싸가지고 많이 사놨는데 네. 불필요한데 이거 좀 비싸게 팔 수 있다고?
1: 네.
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1: 그렇죠. 그걸 드러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이렇게 비싸게 살 수 있다고가 아니라 나도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약간 사회를 위해서 아니 작은 바가지 요금이라고 부르니까 또 느낌이 다릅니다. 좀 인센티브랑 다르고
0: 귀엽네요.
1: 아 그렇죠. 그러나 이 바가지 요금을 둘러싼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현실의 어떤 차이 괴리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0: 네.
1: 탁신희님 인센티브라니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라고 하셨고요. 8405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야기 들을수록 점점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가고 있어요.
0: 그렇죠.
1: 진짜.
0: 이 저자는 이런 거죠. 자기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었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1: 용기 내서 한 거네요, 이분도.
0: 네.
1: 그리고 욕먹을 각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문제를 좀 확 사람들이 느끼게 하려면 더 세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명쾌해지잖아요.
1: 그러니까
0: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절충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면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1: 집중이 좀 더 안 되겠죠.
0: 네, 근데 만약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허용해준다고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도 효용이 있는 거 아니냐.
1: 네.
0: 그럼 사람들이 그럼 나도 조금 방향을 이쪽으로 가볼까?
1: 네.
0: 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 책에서도 뒤쪽에 가면 계속 절충을 강조해요.
1: 아, 배치도 굉장히 전략적인 거였네요.
0: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어떤 도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도달되지 않는 도덕적 입장. 그러니까 외치고 주장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뜻한 바대로 현실에서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걸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바라거나 혐오하는 어떤 게 있잖아요.
1: 네.
0: 그것하고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이에서 그럼 어느 쪽에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잘 따져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서의 사례를 보기보다는 오래 해왔던 익숙한 믿음과 문화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고 다음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이 도덕적 입장이 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 와 진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지점이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0: 읽다 보면 되게 빠져듭니다.
1: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점. 근데 그걸 과거든 현재든 혹은 미래라도 진짜 우리가 달성했느냐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태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아, 제가 골라온 노래가 이제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인데 이걸 골라온 맥락이 있습니다.
1: 네.
0: 이 곡이 올해 화제작이었죠. 드라마 OST였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1: 네.
0: 모자무사.
1: 아.
0: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1: 아, 이걸 외웠네요 어느새. 그쵸?
0: 그렇죠.
1: 네. 아, 그 음악을 또 골라오셨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아니라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오늘 미미님이 소개하는 책은 엘빈 로스의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입니다. 지금 이경선님, 미미님 혹시 선곡 AI를 이용해서 하시나요? 항상 소개하시는 책에 딱 맞는 곡을 찾아오셔서 신기해요.
1: 네.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 AI에 접속해보질 않았습니다.
0: 맞아요. 그 얘기를 진짜 접속하면 우리한테 얘기해주기로 했잖아요.
1: 네, 곧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이게 뭐 더는
0: 지표종이에요. 지금 약간 이 시대를 보여주는
1: 주변의 압박이 너무나 거셉니다.
0: 아, 왜 안 하냐?
1: 네. 제발 좀 해라.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긴 어떤 효율이나 효용을 가지고 네.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일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지금 회사 차원에서도 좀 권장하는 분위기인 거죠.
1: 그렇죠. 제가 일하는 회사는 그 구독료를 다 지원해 줍니다.
0: 아, 요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또 성과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아, 수미님, 오수미님은 집 가는데 방송이 20분이나 남아서 좋네요. 미미님 잘 들으면서 갈게요. 감성남의 선곡 좋아요. 북카페인 성발라 뺨치는 미미님이 있죠. 너무 애쓰지 말고 살아요 하셨습니다. 성발라드 하고 같이 지금 뺨을 치는 그 존재가 되셨습니다. 네,
1: 선곡은 꾸준히 애쓰겠습니다. 네. 이 김현정님께서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사람마다 주관적이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저자가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게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사회나 문화의 경향성이 들어가 있고
0: 그쵸.
1: 그리고 따져보면 어떤 근거나 맥락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따져본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0: 네.
1: 따져보라. 따져보고 주장하자.
0: 따져보라. 따져보는 것 자체를 회피하지 말라.
1: 맞아요.
0: 네, 그렇죠. 박세영님,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 요거는 또 바가지 요금이라고 생각 않는 것도 재밌어요.
1: 그렇죠. 이건 또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내가 사서 썼는데.
0: 그렇죠. 약간 투자처럼.
1: 네, 뭐 한정판 이런 것들이.
0: 맞아요.
1: 몇 배 넘게 이렇게 리셀가가 붙고 이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시장.

0: 구조는.
1: 아, 그 쇼핑백도 귀하잖아요.
0: 네?
1: 쇼핑백도.
0: 아,
1: 명품
0: 그래요?
1: 쇼핑백도. 포장도. 이런 것도 귀하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 그리고 사실 그 국가마다 또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
0: 그렇죠,
1: 너무,
0: 그렇죠.
1: 그쵸? 이런
0: 뭐
1: 것들 뭐.
0: 인기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1: 맞아요. 참, 우리 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일상에 많이 연결된 부분들 참 흥미롭습니다. 이 논의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0: 네, 저자가 책의 뒷부분에서 정말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을 주장할 거잖아요.
1: 네.
0: 그 주장할 때 당신의 주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는지까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신장 기증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얘기를 이제 자기 펼치는 거예요.
1: 네.
0: 그럴 때그 자기 주장하기 전에 이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주장이 해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신부전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겠지만,
1: 네.
0: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1: 네.
0: 뭐 그러면 반대쪽 얘기도 있겠죠.
1: 그쵸.
0: 반대쪽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전달합니다. 자, 만약에 나처럼 장기 이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1: 네.
0: 이걸 주장하려는 사람이라면 내가 옹호하는 입장이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기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난 인정한다.
1: 네. 진짜 모든 좋은 의도로 시작되는 것일 텐데, 그쵸? 이걸 좀 해결해 보고자
0: 맞아요, 맞아요.
1: 시작하는 것일 텐데, 어떤 모든 좋은 제도 접근도 사실은 예상 못한 변수를 만나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까지 근데 미리 어쨌든 난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래야 우리가 다음 논의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 보통 근데 그런 논의를 할때 그런 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고 시작하고, 저자 자신도 똑같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 또한 내가 주장하는 도덕 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정답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만능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것 역시
1: 네.
0: 하나의 가설이고 대안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다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1: 네.
0: 저자는 도덕 경제학 얘기하고 누구는 이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뭐냐?
1: 네.
0: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뭐 장기이식 같은 건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제도이긴 하지만,
1: 네.
0: 곳곳에서는 그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우리가 살았던 그 몇십 년의 생 안에서도 되게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해왔기
1: 그쵸.
0: 때문에 우리는 바꿔왔고 더 나은 제도를 설계해왔고 그게 부족하면 또 다음 논의를 해왔고
1: 네.
0: 결국 조금이라도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1: 와,
0: 그
1: 이거 좀
0: 논리는 논리대로, 네,
1: 그러네요.
0: 우리의 의지와 신념은 신념대로 지켜가자는 거죠.
1: 이 논의를 시작할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은 이책 읽고서 처음에는 뭐 뜨뜻미지근하게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의견이 그럼에도 일치하지 않을 때
1: 그럼
0: 어떻게
1: 왠지 그럼에도 일치하지 않을 것만 같잖아요.
0: 맞아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조언하냐면,
1: 네.
0: 허약한 증거를 토대로 하는 강력한 의견을 경계하는 것이다.
1: 허약한 의견. 네. 허약한 증거, 허약한 증거.
0: 네. 그
1: 그쵸?
0: 실제로는 허약한 증거로 목소리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아.
0: 그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이 다르다라는 걸 어려워하거나 불편하거나 경계할 필요는 전혀 없다.
1: 네.
0: 중요한 건그 입장의 근거가 뭐냐. 근데 그게 허약하다면 그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1: 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그게
1: 특히
0: 탄탄하면 따라가고.
1: 맞아요. 요즘 정말 AI가 너무나 많은 곳곳에 이제 그 정보 조달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정보 조달이 다 명확한 정보인가? 그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현란하게 정보는 많은데 그 속에서 허약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것들, 그런 마음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그게 결국 우리가 AI와 달리 가질 수 있는 거의
1: 그쵸.
0: 유일한 능력 아닐까요?
1: 비판적인 진짜 능력인 건데 이걸 또 이렇게 일깨워주네요. 김민정님, 귀 쫑긋 듣고 있고 꼭 읽어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0: 네, 귀 쫑긋하시고 책을 열어보시면 눈도 활짝 열리실 겁니다. 네.
1: 네.
0: 이상섭님께서, 근데 매번 느끼지만 미미님은 어떻게 그 많은 책 속에서 이런 책을 소개해 주시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 좀 멋없는 대답이긴 하지만
1: 네.
0: 마감이 있으면 돼.

0: 아, 마감이 있으면 된다.
1: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과 약속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재미난 책 이야기를 네. 나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0: 그렇죠.
1: 헌신하는 겁니다.
0: 마감은 곧 약속인 거죠?
1: 그렇죠.
0: 그렇게 생각하니까.
1: 제가 이 목요일 1시에 네. 여기 오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재미없는 책을 가져와서 소개하거나
0: 네.
1: 혹은 재미있는 책인데 제 능력 부족으로 재미없게 소개하거나 이런 걸 이제 약속이 네. 어긋난 것이죠.
0: 네. 아, 약속을 하면 그걸 또 지키기 위한 마음이다. 좋습니다. 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8671 쓰시는 카페인님.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으나 수면은 돈 주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까 이 사연 보자마자 미미님이 빵 터져서 웃으셨죠.
1: 약간 한편으로는 가구회사 광고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 의약회사 광고 같기도 해서.
0: 그러네요 진짜.
1: 너무
0: 수면은 돈 주고 살 수 없을 것 같다. 네 지금. 1545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아 상대가 안 팔겠다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1: 오 이거 너무 우문현답 같은 거네요.
0: 그렇긴 해요 사실은. 안 팔겠다면 뭐 바가지 요금이니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네요. 제발 나에게 바가지 요금이라도 씌워가지고 팔아줘라고 애원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1: 그러네요.
0: 그렇죠.
1: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요즘 제가 보는 이제 넘기다면 쇼츠가 이런 거 저런 거 뜨잖아요. 네. 미국은 그런 골동품 많이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이런 가져와서 한국의 진품 명품처럼.
0: 재밌죠, 재밌죠.
1: 그럼 가져오죠 막. 역사도 알려주고 네. 가치도 알려주고 이러잖아요.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도 안 파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근데 왜 갖고 그냥 가치만 물어보는 거죠?
1: 그렇죠.
0: 알고 싶은 거죠.
1: 알고 싶은 거죠. 유래를.
0: 그렇죠.
1: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씀을 알려주셨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저도 그 비슷한 그 폼프슨가 아무튼 그 비슷한 거를 본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면은 팔라고 팔라고 애원을 하거든요. 갑자기
1: 아,
0: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하게 이 정보를 알려주다가 이제 뭔가 가치를 알아본 그 이제 사는 사람 쪽이 가게 측에서 팔라고 팔라고 하는데도 그냥 이제 안 팔게 되고 힘의 구도가 막 달라지기도 합니다.
1: 네.
0: 네.
1: 오늘 되게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언젠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될 거잖아요.
0: 네.
1: 그 대화 나누는 장소에 대한 되게 멋진 문장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고
0: 장소에 대한?
1: 마무리하고 싶은데 네. 저자도 인용한 거예요. 중세 페르시아 시인 루미가 남긴 문장인데요. 옳고 그름의 관념 그 너머에 넓은 들판이 있다. 나는 거기에서 당신을 만나겠다.
0: 만날래요. 아, 너무 좋네요.
1: 너무 만나고 싶죠, 거기서.
0: 네, 진짜 옳고 그름으로 다 설명되지 않은 넓은 들판. 이걸 너무 원합니다.
1: 바람도 불고요.
0: 그렇죠. 우린 이미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들음으로써 그 세계에 조금 한 발 가까이 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도 또 우리와의 약속 지키러 오셔야죠.
1: 네, 네. 약속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알로에 블라크의 I need a dollar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Thank you.

0: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런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줄 도우미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스스로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부터 호흡, 운동, 식사 등을 잘 챙기는 법이 담긴 심리 방역 안내서 맘 안에인데요. 중앙,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문의도 가능하고요. 가족의 탄생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돕는 것.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며칠 전에 기온이 훌쩍 오른 날이 있었죠. 추워지기 전에 마지막 열기를 내뿜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가을비가 내리고 쌀쌀한 바람이 불고 요즘 가을이 꽤 바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게요. 봄부터 열심히 피우고 키워온 것들을 하나 둘씩 떨구고 간소해질 준비를 하는 때잖아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물건을 살 때보다 버릴 때 더 고민이 많고 어렵잖아요. 뭘 남기고 뭘 보내야 할지 바쁜 가을을 보며 덩달아 생각에 잠겨보는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들으면서 10월 15일 목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10월에 딱 한가운데네요. 10월 같지 않게 좀 따뜻하네, 좀 덥네 이랬었는데 금세 또 다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계절을 좀 몇 번 왔다 갔다 한 그런 기분도 들고요. 특히 수험생분들, 이제 35일 남았어요. 그쵸? 맞아요. 이맘때 추워지면 괜히 예민해지고, 추워진다라는 것은 점점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더 떨릴 텐데. 봄, 여름 동안 열심히 키워온 나뭇잎을 스스로 떨궈내는 그런 가을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필요한 건 남겨두고 잠시 멀어져야 되는 것은 과감하게 떨쳐보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글 남기면 진짜로 답변 같은 거 해주는 거예요? 한어님이. 그럼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리고 있잖아요. 47호님. 다들 꼭 합격해서 대학 갑시다. 한 달만 딱 더 버티면 진짜 여수 밤바다를 보러 갈 수 있겠죠? 이러셨네요. 여수 밤바다. 저는 제주도 갈 때 이렇게

예, 배 타고 갈때 많이 가봤었는데 거기 포장마차도 있고 밤바다 너무 예쁘잖아요. 케이블카도 있고 꼭 여러분 원하는 학교 가서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하는 모습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인데 남편과 딸의 공간과 경청이 필요한 50대 중반 바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6802님.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유태진님은 오늘부터 티처스 3가 시작되었네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경청 검색하시면 곧바로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앤 메시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바다 전용 상담소 해정승객 크루어스.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부터 가볍게 나누고 싶은 고민까지 어떤 고민이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푸짐한 이 시간, D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장르 불문 생산물. 제가 아까 이번 가을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 있죠. 절대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꼬질꼬질해진 애착 담요도 그렇고요. 매일 아침 침대에 누워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그 아름다운 시간, 커피 한잔하는 시간, 참, 그쵸. 이런 것들 다 좋아요. 하루에 루틴도 좋고, 물건도 좋습니다. 취미, 추억, 기타, 사람, 다 좋죠. 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것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향한 열정, 무한 사랑, 이런 것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하나 들을게요. 아이오아이의 노래입니다.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 들었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은 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바다님들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 여쭤봤는데요. 이번 가을 꼭 지켜내고 싶은 거 뭘까요? 코바이트01님. 중간고사 마지막 날 첫날. 마지막 날 전날 최고의 선택. 시험도 경청도 포기할 수 없다고. 와, 경청 포기할 수 없다고 참 좋다. 응? 치킨 보내드릴게요. 시험 잘 보고 꼭 맛있게 드세요. 나유림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라이온스 유니폼과 생선님의 사랑. 내돈내산한 유니폼이라서 더 애착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산 유니폼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생선님의 사랑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생선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의 사랑이야 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언제든 여러분께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님, 전 맛없는 걸 배로 채우는 건 좀 싫더라고요.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생선님은 공감하시나요? 뿅뿅. 공감합니다. 김정헌님께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김재철님, 주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대 때 주산을 가르쳐서 주판은 버릴 수가 없네요. 20대 때 주산을 가르쳤다고. 저보다 좀 연배가 더 있으시겠죠. 그렇죠? 제 나이 때만 해도 주산 배우는 사람 거의 없었고 저희 엄마 세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야, 김재철님에게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면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내 아이디와 이름을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장르불문 생선물에서 이렇게 종종 정답이 없는 이야기들 물어보잖아요. 선물을 드린다라는 핑계로 우리 바다님들에게 많은 걸 여쭤보고 또 알고 느낄 수 있어서 많은 거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 노래 듣고 와서 산지직송 질문 맛집으로 이어집니다. 올 가을에 제가 남긴 거 아세요? 정승재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서 소연의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으쌰!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아이고, 여기 있네요. 오늘 건져올린 질문은 서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이 참 예쁩니다. 말도 살찌고 저희 식구도 모두 살이 찌고 있습니다. 밤이랑 고구마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생선님은 요즘 간식으로 어떤 음식을 많이 드시나요? 최근에 먹고 행복했었던 음식을 알려주세요. 진짜 딱 당풍 떨어질 때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할 거예요. 두둥탁 두둥두둥두둥탁. 최근에 먹고 행복했었던 거 기억나는 건 일주일 전에 먹었었던 거. 우리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잖아요. 감자탕을 시켰거든요. 그럼 보통 먹고 다음날에 좀 남잖아요. 그거 냉장고에 냄비 통째로 집어넣고 딱 꺼내면 그게 비주얼도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딱 한 조각의 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까지 붙어있는 거. 감자는 뭐 거의 으깨져 있고. 근데 여기다가 밥을 비비면 너무 많이 먹게 될 것 같은 거야. 다이어트에 실패할 것 같은 거야. 어떻게 할까?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생각 끝에 저는 후라이팬을 켜고 계란 후라이 3개를 붙였습니다. 이 소리가 날 때 저는 위에다가 살짝 맛소금과 MSG와 후순우추 쫙 뿌려가지고 그거를 한 번만 맨 마지막에 뒤집으면 반숙 정도가 되거든요. 뭐가? 노른자가. 그거를 큰 접시에 한쪽에다가는 그 감자 뼈, 그거 데운 거, 그거를 한쪽에 딱 올려놓고, 그러니까 요리처럼 그 무슨 그 파인다이닝처럼 큰 접시에다가 한쪽에는 뼈 하나 올려놓고 옆에다가는 계란프라이 세 개를 탁탁탁 놓고 요거 딱 그 나이프랑 포크만 들고 딱 제 자리로 와가지고 그렇게 딱 먹었는데 오 되게 괜찮아요. 엄청 괜찮아요. 먹다가 야 이거 진짜 맛있네 해가지고 그 크림장갑 끼고 뼈 다 발라가지고 이 요 그 고기들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것들을 그 계란프라이 세 개 위에 노른자 위에다가 살짝 얹어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되지? 계란과 돼지 감자 탕과의 그 결합이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야 이거 감자탕 먹은 다음에 다음날에는 꼭 이렇게 먹어야겠다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저희 답변 어떠셨나요? 아까 우리 바다님들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통하는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 그거 어떻게 포기해요, 그쵸?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영양분을 몸에 잘 보관해 두잖아요. 우리는 겨울잠 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 잘 견뎌내려면 대비는 해야 되니까 이런 핑계 삼아서라도 맛있는 정보 여러분 있으시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의 밤양갱 듣고 저 다시 올게요.

비비의 밤양갱 듣고 왔습니다. GOD817님이 근데 옛날부터 진짜 궁금했었는데 감자탕이랑 뼈이장국은 같은 음식인가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감자국이라고 있었어요. 감자국. 그거는 이제 1인분이에요. 요즘도 감자국이라는 상호 붙여가지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거기에는 원래 감자도 들어가고 뼈이장국 원래 그 느낌이었어요. 감자국 1인분, 1인분으로. 근데 감자탕은 큰 그릇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세 명이서 같이 먹고 그게 이제 감자뼈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도 있었는데 말도 어원이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뼈가 감자 부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감자가 들어있어요. 감자탕에는. 포테이토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뼈해장국은 감자국이 아닌 뼈해장국은 보통 감자가 빠져있고 뼈만 들어있죠. 국물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들깨가루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이제 보통은 1인분으로 나오는 거, 뚝배기에 나오는 걸 뼈해장국, 큰 냄비에 나오는 거를 감자탕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봄봄봄님, 생선님 조만간 감자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러셨는데 행복하실 겁니다. Dream of Star 2026. 저는 아파서 이틀째 굶었어요. 저의 이야기 듣고 입맛이 다시 돌았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빨리 나서 맛있는 좋아하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쌤이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마이클 부블레와 리즈 위더스푼이 함께 부른 Something Stupid 듣고 혜정쌤이랑 시작합니다.

0: 여우가 4시에 온다고 하면 3시부터 벌써 행복한 어린 왕자처럼요. 오늘 바다님들 만날 생각에 수요일부터 설렜습니다.
1: 바다님들이랑 함께하는 순간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을 때도 늘 염려하고 응원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0: 해정!

0: 오늘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셨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산 EBS까지 달려와 주신 윤혜정 선생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좀 쉬셔야 돼.
1: 네? 왜요?
0: 그렇죠. 힘드시죠.
1: 아, 괜찮습니다.
0: 많이 피곤해 보여요. 진짜.
1: 그래요?
0: 예. 피곤하면서도 이렇게 막 빛나. 아이 그만할래 다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저희 학교 우리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예. 월화수 동안에 그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1학년들은 수련회 가고 2학년들은 이제 매일 체험 활동을 이렇게 갔는데 학교에 1학년이 없으니까 뭔가 좀 평안하더라고요. 한가하고.
0: 1학년도 없어졌는데 네. 샘 앞머리가 없어졌네요.
1: 앞머리요? 네. 안에 있어요.
0: 와 그럼 되게 조용하겠다 학교가.
1: 네 저는 3학년 수업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0: 허전해요?
1: 네 한가한 느낌? 그래서 조금 좀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0: 우리
1: 동안.
0: 3학년 친구들은 이제 35일 남았으니까 눈빛이 좀 달라졌나요? 똑같나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열심히
1: 오늘 들어갔더니 자습지도하러 들어갔더니 네. 진짜 지난주랑 다르더라고요.
0: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네. 다행이네요. 오히려 더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1: 지난주에는 제가 좀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예. 이제 수능 시간표대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길잖아요. 한 30분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 30분을 꽉 채워서 쉬는 거예요. 제가
0: 지금 한 달 동안은 수능 시험에 딱 맞게?
1: 예, 그 시간표대로.
0: 그럼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수학 공부해요?
1: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는 원래 보통은 50분 수업이랑 10분
0: 맞아요.
1: 쉬는 시간 이렇게
0: 원래
1: 하는데
0: 그랬잖아요.
1: 한번 그렇게 그 시간들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서 그
0: 좋다.
1: 시간 동안에 이제는 집중해서 자습하고 질문할 것도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그다음에 쉬는 시간을 좀 길게 쉬고 제가 혼냈죠.
0: 연구부장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교무부장님의 아이디어였어요?
1: 보통은 수능 전에 네. 이제 원하는 학생들을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0: 진짜요? 네. 좋다.
1: 네, 이번 주는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이제 좀 약간 느낌이 오지. 3자로 바뀌면 그때부터 막 그래요.
1: 아우 정말 다 왔어요.
0: 다 왔어요.
1: 짠하더라고요.
0: 정말. 짠해요 정말. 아, 나 너무 짠해. 저는 지금 오늘 지금 1화 방송하고 있지만 몇 명인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아무튼 그 학생들을 그 여러 가지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볼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럴 때마다 나 지금도 너무 짠하고 그러네요. 정말 이제 35일 후에는 저의 은퇴 여부가 결정되네요.
1: 그런 게 걸렸어요.
0: 이게 걸렸죠. 지금 이거 라이브예요? 이렇게 내면 세계님이 또 물어보죠. 당연히 라이브죠.
1: 네.
0: 의심하지 마십시오. 10시 3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GYGY1115님은 정승재 생선님도 정말 잘생기셨어요. 난 저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아요.
1: 왜요?
0: 응?
1: 왜요?
0: 아 그래요. 좀 위로받는 느낌이잖아요. 좋지 않아요. 막 이런 느낌. 막 1등급 학생들을 막 칭찬하고 있다가 누가 옆에 좀 약간 눈치 보여서 너도 잘하고 있어. 막 이 느낌이잖아.
1: 아 왜요? 아유 진심인데.
0: 진심이에요.
1: 그럼요.
0: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밖에 날씨는 좀 쌀쌀해졌지만
1: 네.
0: 함께하는 고민을 나누는 이 시간은 뜨끈뜨끈해질 겁니다.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용기도 얻고 희망도 가져보는 아름다운 시간 혜정승재 크로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에 2027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그렇듯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져요. 전 수능을 벌써 3번이나 쳤는데 설마 나 2028 수능을 준비해야 하나? 라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듭니다. 수능을 준비하던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불안장애와 강박장애가 심하거든요. 작년부터 치료를 받아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타고난 기질 때문인지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자꾸만 쩔쩔매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팍팍 풀어나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강한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해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이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 재수학원을 다닐 땐 남들보다 진도가 몇 배는 늦을 정도였는데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며 혼나기도 했었어요.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저는 그 적당히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저 평소에는 엄청 밝고 해맑아요. 치료받고 많이 나아졌으니 올해만큼은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해내고 싶고 응원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번째 수능을 앞둔 나영 바다님이 보내주셨고요. 불안, 강박 이런 치료를 지금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라. 엄청 밝고 해맑다 이러셨는데 얼마나 밝고 해맑은지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 진짜네. 엄청 밝고.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2: 아, 네, 저는 서울 상경을 꿈꾸는 시골집 나영입니다.
0: 서울 뭐를 꿈꾸는?
2: 상경을 꿈꾸는.
0: 상경을 꿈꾸는 시골 쥐라고?
2: 네.
0: 쥐예요. 쥐가 말도 잘해요. 어디서 사는 쥐예요?
2: 아, 저는 지금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0: 경북 어디? 어디? 예천?
2: 칠곡군이라고.
0: 칠곡?
1: 칠곡? 나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칠곡.
2: 진짜요?
1: 강의하러.
0: 유옥자 씨라고 알아요?
2: 네?
0: 유옥자 씨라고 모르죠. 저희,
2: 아니요.
0: 저희 엄마인데 칠곡 사람이에요.
1: 네.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2: 정말요?
0: 얼마 전에 칠곡 초등학교 있죠?
2: 그건 모르겠어요.
0: 초등학교 옆에 칠곡 거기 성당도 있고 나 거기 한 몇 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 칠곡 사람이구나.
1: 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0: 진짜? 네네. 거기서 강연하셨어요?
1: 네.
0: 그랬구나. 좋은 동네 사네요, 정말.
2: 아, 감사합니다.
0: 올라오고 싶구나.
2: 네.
0: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좀 강박, 불안 이런 게 심해서 4년째 수능을 준비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라는 고민이네요.
2: 네.
0: 맞아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적당히가 안 돼서 학원 다닐 때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다.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어느 정도의 감은 오는데
2: 네.
0: 그래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국어 지문을 한 지문당 3, 4시간을 한다라는 게 맞아요?
2: 네.
0: 그게 일단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1: 한 지문을 3, 4시간 보기는 진짜 쉽지 않은데 그 3, 4시간 네. 동안에 어떤 걸 해요? 지문이랑 문제를 가지고?
2: 그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좀 열심히 읽고 그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패턴의 나비 효과 1강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한 일주일 붙잡고 있었어요.
1: 1강에 있는 문제가 어려워서요. 그렇죠. 어려웠어요.
2: 아, 네. 그 지문을 이해하고 싶어서.
1: 네.
2: 근데 엊그저께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해봤는데 그게 넘어가지더라고요.
1: 아, 그랬구나.
2: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안고 있었어서 만약에 이렇게 또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셔도 돼요.
0: 아니야, 심각한 거야. 한 지문을 그게 선생님 그 개념의 나비 효과의 1강에 있는 지문을 일주일 공부한 거는 그건 되게 심각한 거죠.
1: 그 개념이 아니라 패턴의 나비 효과라는
0: 패턴의 나비 효과.
1: 강의 첫 그 강의가 독서였는데 예. 그때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넣어놨어요.
0: 아, 어렵긴 예, 어려웠었구나.
1: 어려웠는데 근데 보통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진짜 한 질문 세트를 가지고 한 시간 정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공부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네 시간은 솔직히 길긴 길어요. 근데 아마 지문이랑 같이 문제까지 막 분석하고 내가 강의 준비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근거를 하나씩 찾고 처음에는 그렇게 분석하는데 시간을 그 정도 들여도 돼요. 한 시간 정도. 근데 세네 시간 좀 길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시간 많이 드리는 건 아니죠? 한 지문에?
2: 요즘에는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0: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돼요? 국어 지문 그러면 많이 못 읽을 것 같은데? 시간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2: 그래도 제가 4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학원에 직접 신청을 해서 외부 생들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험을 봤는데 80분 예. 동안 지문을 다 읽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두면 그래도 아 시험장에서 다 풀고 나올 수 있겠다 싶어요, 지금은.
1: 맞아요. 지금 35일 남았잖아요. 지금은 정말 실전 연습에 몰입해야 된대요.
2: 네.
1: 진짜 실전처럼 푸는 거 그 연습을 해야 돼요.
2: 네.
0: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죠.
1: 맞아요.
0: 그러면 문제는 지문만 다 읽은 거예요? 문제도 다 풀었어요?
2: 문제도 한 번씩 다 그러니까 읽는 게 목표였어요 저는.
0: 정말.
2: 너무 다 읽지를 못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든 다 읽어 보기라도 하자. 그래도 많이 맞췄거든요. 한 70점 나왔어요.
0: 야, 70점 나왔으면 그래도 잘했다. 그런데 읽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2: 네, 그랬었죠.
0: 그렇구나.
1: 아마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적당히가 안 되고 넘어가질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한번 한 지문이나 한 선지에 꽂히면 거기에 발목 잡히면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말해요. 국어는 내가 처음에 걸었던 길이 보여요, 계속. 계속 반복해서 봐도 계속 그 길만 보이고 다른 길을 못 찾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크게 접어라. 크게 접거나 아니면 뭐 답안지에 그 마킹하는 부분 말고 번호 있는 데다가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다음 세트로 넘어가라. 다음 세트 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내가 아까 못 봤던 길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붙잡고 있으면 안 보여 다른 길이. 그래서 너무 그 한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적당히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아 내가 지금 다른 길을 못 보고 계속 한 길 내가 처음에 밟았던 그 길만 계속 반복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 세트로 그냥 넘어가야 돼. 한번 환기시켜 줘야 돼요.
2: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0: 그걸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성격상 기질이 좀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근데 넘어가는 연습해야 돼. 그거 어쩔 방법이 없어. 어차피 수학능력시험에서 점수를 얻고자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직접적인 목표라서 그거를 강제적으로라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거 넘어가야 돼. 이해 안 되고 하더라도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고 해야지 그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막 스스로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처음에만 어렵지 연습하다 보면 넘어가는 것도 수학도 꼭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 못 넘어가. 내가 또 완벽한 이해를 특히나 강조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너 그런 식으로 고집부릴 바에 너 공부하지 마. 너 일단 군대 가. 난 막 이렇게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야지만 얘가 고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뭔지는 알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 윤혜정 선생님이나 저나 많은 친구들이랑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우리 나영 친구처럼 비슷한 경우가 꽤 있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적당히 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다.
1: 그리고 우리 나영 바다님 그 수능 시험장에서 정말 다 읽고 나오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2: 네.
1: 그렇죠. 근데 지금 점수가 막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한다면 내가 한 지문 한 세트 정도는 손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들에서 나영 바다님이 잘 읽을 수 있는 문제들에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알았죠? 읽고 나오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
2: 네.
0: 그렇구나. 수학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2: 네. 수학은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네, 열심히 잘 순조롭게 공부가 하고 있습니다.
0: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요?
2: 네.
0: 그러네. 다행이네. 수학은 좀 이렇게 끈질기게 막 못 넘어가고 하는 건 없나 보다. 어느 정도는 타협이 되나 보네?
2: 사실 작년까지 안 됐는데 제가 약물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다 고쳐졌어요. 많이 고쳐졌어요.
1: 다행이다 진짜.
0: 그래 고치면 나가면 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 그죠?
2: 네.
0: 이렇게 또 어렵게 연결됐는데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 평상시에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을까요?
2: 저는 원래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을 잘해가지고
0: 평상시 많이 했어요?
2: 네, 평상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윤혜정 선생님이랑 정순재 선생님께 하고 싶은데 진짜 영상 진짜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그리고 그 강의 들었었어요. 고2 그 매스 디렉터 강의를
0: 들었었구나. EBS 강의.
2: 네, 그걸로 저한테 수학 그 인공호흡을 해주셨고 그리고 윤혜정 선생님 국어 강의도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한데 제 사연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진심으로 이렇게 막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요.
0: 그러네.
2: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지금.
0: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도 계속 나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1: 맞아. 목소리도 되게 밝고.
0: 그래요. 지금 우리 바다님들도 김우주님이 바다님 목소리가 너무나 러블리하다고.
2: 진짜 감사합니다.
0: 차르다시님은 자기도 강박증이 있었는데 수능을 8번 봤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회복해서 생각이 많으면 중심을 잃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도움됐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네요.
2: 네.
0: 그래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다고 들었어요.
2: 네.
0: 어떤 노래예요?
2: 그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는.
0: 이거 어떤 노래지? 어떤 노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이거 아니죠?
1: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이 노래 맞아요?
1: 그 노래 리메이크한 거.
0: 리메이크한 거예요?
1: 원래 이상은님 노래죠? 그 노래가.
0: 맞아요. 이상은님 노래. 이 노래 살짝 불러줄 수 있어요? 해줘요.
2: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

0: 여기까지.
1: 아, 야, 지금 리버브디로 왔단 말이에요. 너무 아, 잘한다.
2: 진짜 잘한다.
0: 아, 진짜 감사해요.
2: 어, 노래도 잘하네.
1: 야,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 많겠는데? 노래 정말 잘하는 거 알 거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0: 아, 네, 저...
2: 흔들림이 없어. 와.
0: 아, 그러니까. 진짜 노래 부르는 것도 꿈이었는데 여기서 꿈을 이뤘어요.
1: 정말.
0: 네.
1: 다음번에 우리 원하는 학교도 가고 그러면 네. 우리 또 여기에서 그 공개 방송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꼭 연락해서 무대에 내가 서서 노래하게 해줄 테니까 꼭 연락하세요.
0: 응? 아, 네, 진짜, 저 꼭 두 분 만나뵈러 가고 싶어요.
1: 그래요. 얼마나 네. 좋아. 아,
0: 저 너무. 잊으시면
1: 좋다.
0: 안 돼요?
1: 아니죠요.
2: 나영 맞아요.
1: 어떻게 나영이를 잊어. 걱정하지 말고요.
0: 네.
1: 우리 이제 1부 끝나가고 2부로 넘어갈 건데, 우리 나영 바다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헤어지도록 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2: 힘내요, 네. 나영 바다님.
0: 감사합니다.
1: 밝은 목소리 나영 바다님의 신청곡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도와 파라솔이 부릅니다. 언젠가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합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윤 윤혜정입니다.
1: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지금? 동화 속에 우와, 나오는 느낌이죠?
2: 너무 예쁘다 진짜.
1: 그쵸? 네. 선생님이 더 예쁜 것 같은데?
2: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진짜 멋있으세요.
1: 진짜 정말 대학 진짜 간다 님이 나영님 이번에 진짜 대학 같이 가요 화이팅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클로버 님은 경청에도 노래자랑 코너 만들어주세요 이러는데 어째 만들어보고 싶다. 피아노 치는 분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실용음악가 분들 싸게 섭외해서 나영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별밤 들었을 때 네. 이문세님이 수요일마다 네. 뽐내기 했었거든요.
2: 맞아요.
1: 그거 기억나세요?
2: 그래서 그때 옥지연 씨가 네. 거기서 해갖고
1: 아 그랬었구나.
2: 저희 학교였거든요.
1: 아 그랬었구나.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건모님이 거기서 반주 해줬어요.
2: 아~
1: 항상 노래도
2: 항상요?
1: 안 부르고 항상 수요일마다.
2: 진짜요?
1: 반주를 몇 년을 했어 거기에서 별밤 뽐내기에서
2: 대단하시다.
1: 예,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반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랬었던 기억.
2: 선생님도 하실 수 있잖아요 반주.
1: 못합니다.
2: 그래요?
1: 네, 저는 지금까지 뭐 반주로 살아남은 거라기보다 뭐 얼굴, 노래 이런 걸로 살아남기 때문에.
2: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마음을 짓누르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혜정승재 크로스 앞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정 선생님과 제가 함께 나누어 드리죠.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바다님들도 같이 듣고 글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이 따뜻한 시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따뜻하게 지금 한번 만나볼까요?
2: 이런 고민을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건데요. 그래서 수업시간 전에 늘 먹을 걸 준비해둡니다. 젤리도 챙기고요. 버섯 모양으로 생긴 초코과자 있죠? 그것도 한 입에 넣어서 녹여 먹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는 날은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데

0: 앞자리에 앉는 날에는 엄두도 못 내고 계속 꼬르륵 소리만 참고 있습니다. 남들 먹는 만큼 밥을 많이 먹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시험을 칠 때 정말 심각해요.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훨씬 크게 나거든요. 솔직히 시험 성적보다 소리 날까봐 신경 쓰이는 게 더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학교 가는 게 두려워요.
1: 창피한가 봐요. 꼭 익명으로 소개를 해달라는 고등학생 바다님이었는데 꼬르륵 소리 창피한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까지 받을 정도면 소리가 되게 심한가 보다.
0: 근데 이 꼬르륵 소리가 그 배고파서 나는 것 같지 않은데요.
1: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기 내과에 한번 가보래요.
0: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뭐 유산균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장 쪽에서 나는 건지 위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예. 병원 가보면 돼요.
1: 병원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걸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딱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꼬르륵 소리 나는 게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창피해하고 그럴 일이기 때문에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 누구나 당연히 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바다님은 그것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잖아.
0: 시험 성적보다 이 자체가 더 신경 쓰니까.
1: 그래, 그러면.
0: 근데 저도 저도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1: 아, 진짜?
0: 특히 왜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막 2박 3일로 가면 예. 막 계속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 바닥에 앉아 있고 또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되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내가 배에서 소리가 났을 때 신경 쓰면 더 그래, 크게 나요.
1: 그래.
0: 그래서 맞아, 나도 그거 되게 신경 쓰였는데 근데 커서 어른이 돼서는
1: 많이 안 그랬어요?
0: 안 그러거든요.
1: 그게 보니까 한번 내가 찾아보니까 배고플 때도 나지만 배부른 상태에서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0: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1: 맞아요. 그거 꼭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 받아보면 될 것 같은데
0: 제 생각이 들어요. 병원 아마 안 가봤을 거고 지금 맞아. 보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서 먹을 걸 준비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생각에 아 이거 배고파서 나는 건가 보다
1: 그래.
0: 이런 생각에 자꾸 이제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신경 쓰고 스트레스 그래. 받아서 더 소리가 나는 걸 거예요.
1: 스트레스성 그 과민성
0: 맞아요.
1: 그 대장 있잖아요. 그거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고요. 또 제가 보니까 그거 배가 불러도 소화시키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배고픈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면 해결될 문제예요. 이렇게 끙끙 거릴 필요 없어.
0: 그리고 이거를 막 소리가 나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1: 맞아요. 괜찮아요.
0: 나 배에서 소리가 좀 심하게 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누가 뭐라 그래 그걸.
1: 맞아. 맞아. 저는 그 DJ 그 아침 프로그램 다른 방송국이었는데 아침 프로그램에 뉴스를 한창 진행하시던 그 여성 앵커분이세요. 되게 유명하신 네. 분인데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네. 그분이 꼭 꼬르륵 한 번씩 이 마이크로 소리 잘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방송 중에 너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빨리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0: 그러니까,
1: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0: 그러니까 그냥 야 나 또 이런다 또 이래.
1: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지. 그게 뭐 사람들이 막 싫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0: 그럼요.
1: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니까 꼭 병원에 가서 소화기 내과로 가면 된대요. 꼭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의사 선생님이 잘 처방해 주실 테니까.
0: 그래요. 학교 가는 게 두려우면 안 되지 이것도.
1: 그래. 끙끙 너무 끙끙대지 말고. 우리 듣고 계신 바다님들 중에서도 공감이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이야기 좀 해주고 싶은 바다님도 계시지 않을까. 저는 수업 시간에 꼬르륵 소리 들려도 전혀 신경 안 쓰니까 미안해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맞죠.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렇구나. 소리가 되게 크게 났구나.
0: 조용하면.
1: 저는 저는 태어나서 배가 안 고픈가 항상 계속 주기적으로 먹으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꼬르륵 소리가 나본 적이 없어.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0: 저도 사실 성인이 될 때까지 배고픔이라는 그 느낌이 뭔지 몰랐어요.
1: 선생님 뚱뚱했었어요?
0: 아니요. 전 되게 먹는 거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0: 배고픔을 느낄 만큼 이렇게 먹는 거를 비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진짜? 그래도 꼬르륵 소리 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0: 나죠. 그래. 배고픈 그러니까 거랑
1: 배랑은 상관없다라는 네. 거야. 그러니까 그쵸? 그거를 좀 잘... 꼭 이런 그래 이런 고민 있으면 금방 해결이 된단 말이야.
0: 익명으로 보내달라고 한 거 보니까 아유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구나.
1: 그렇지. 또 이 나이 때는 한참 민감하잖아. 예민하고 막 그러니까. 그럼요. 친구 한 마디에도 상처받고 그러잖아.
0: 맞아.
1: 만약에 그랬을 수도 있어. 이게 꼬르륵 소리 나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앞에서 뒤돌아보고 그렇게 되면 또 민망하고 그러니까.
0: 그쵸, 맞아요, 맞아.
1: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소화기 내과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바다님들의 생각도 유튜브 댓글이나 반디엠 메시지 무료니까 마음껏 이용해 주시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하츠 투 하츠의 노래입니다. 처음 투성이.

0: 하츠 투 하츠의 처음투성이 듣고 왔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도 때도 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수업시간은 물론 시험 칠 때도 신경 많이 쓰인다고 너무 고민이라는 사연을 전해드렸고요. 정짱구님이 아이고 그거 진짜 고민될 거예요. 전 지금도 신경 쓰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루리님은 대사가 굉장히 좋은 바다님이신데 공부로 칼로리 소모도 굉장히 큰 것 같다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다고 아 그것도 관련 있을 수 있겠다 진짜 그쵸? 네. 저는 첫 끼 음식에서 혈당이 오르는 걸 먹으면 하루 종일 금방 허기지고 그렇더라고요. 아침 첫 끼를 단백질이랑 좋은 지방을 함께 곁들여서 시작하면 훨씬 덜하다고 이렇게 또 팁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단백질이랑 지방? 아침부터 삼겹살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302님은 저희 반에는 저 말고도 꼬르륵 소리 많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 서로 소리를 주고받아요.
1: 대단한데? 와,
0: 누가 먼저 나는지 서로 웃어요. 의지할 사람이.

0: 있어서 좋아요. 야, 외롭지 않겠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승화시키면 돼요.
0: 그래. 먼저 울리는 사람이 딱 쳐다보면 웃을 거 아니야. 와, 그러네. 7172님은 저는 텀블러에 먹을 거 담아서 물 마시는 것처럼 먹는다고. 그럼 더 쉽게 몰래 먹을 수 있다고. 김민정님은 음식도 조절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의학적이랑 관련되는 거니까 무조건 병원님 가서 꼭 얘기를 들어봐요. 예. 그리고 의사쌤이 아유 뭐 이거 이 정도면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라도 좀 들으면 그래도 환절 나아지니까. 그리고 분명히 뭔가 이렇게 팁을 주실 거예요.
1: 맞아요.
0: 그쵸?
1: 음식 조절이라거나 우리 지금 바다님도 많이 말씀해 주신 데 방법이 있을 거예요.
0: 분명히 있지. 그게 없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고민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호재원 바다님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중학교 2학년이면 이게 이제 가장 중2병에 걸릴
1: 네.
0: 나이죠?
1: 네.
0: 한번 그걸 감안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 자랑 같을 수도 있지만
1: 중2 아닌데
0: 공부를 좀 덜해도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이해도 잘하는 편이에요. 시험을 치면 100점이거나 틀려도 한두 개를 틀리죠. 민족 4강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수학을 좀 싫어하고 못해요. 1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계산이라서 쉬웠는데 앞으로 수학 실력을 강화하고 다른 과목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중2병에 걸린 호재원 귀여운 바다님이 아니 내가 지금 놀리려고 한 거고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시험 치면 100점 틀려도 한두 개라니까 너무 좋고 민족 4강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학이 좀 고민이고 수학이 좀 한두 개 틀리나 보다. 1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계산이라서 쉬웠는데 앞으로 수학 실력 강화하고 다른 과목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2학년 때 조금 더 어려워지고 3학년 때는 많이 어려워지고 점점 올라갈 부분만 남아있는데 어렵다고 막 포기하고 그러지를 않으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수학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이거를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학 문제를 공부하지 말고 수학을 공부하면 참 쉬워지거든요. 참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서 중학교 2학년 지금 되니까 이런 마음일 거예요. 1학년까지는 지금 중학교 2학년 지금 1학기 때 우리가 공부 다 끝냈었던 거는 대수 쪽이었고 지금 딱 2학년 올라가니까 많이 어려웠던 게 중학교 2학년 도형이라는 거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고3 애들한테도 계속 끝까지 괴로운 게 중2도형이에요. 중2도형에 닮음 나오거든요.
1: 네.
0: 이 닮음이라는 게 고3 때까지 아이들을 많이 괴롭혀요. 제일 어려운 파트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2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많은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걸 거니까 그리고 도형은 많이 경험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숨은 그림 찾기라서 그래요. 어려워요. 당연히. 보조선 안 그리면 안 보일 거고 그 보조선을 딱 그리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만 되고 개념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도형이에요. 많이 부딪혀봐야 돼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중1 때까지는 그래도 계산이어서
1: 네.
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수 쪽에는 그래도 할만하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기하 쪽이 너무 어려워져서 힘들다라는 얘긴데 정말 중요한 게 그 힘듦을 오히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2 도형은 아예 안 나오고 문제 풀 때는 계속 나오지만 도형의 닮음이라는 단어는 따로 나오는 건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고등학교 도형을 공부할 때는 해석기하라 그래서 완전 다른 거예요. XY 막 대수적인 방식으로 도형을 해석하는 건데 그쪽을 차라리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왜? 중2 도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논증기하라고 흔히 얘기하는 중학교 도형이 해석기하라고 일컬어지는 고등학교 도형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되면 얘를 너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도형을 이겨내려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 중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잘하는 아름다운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죠.

0: 잖아요.
1: 아, 명언.
0: 제발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하고 다들 어려워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맞아요.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어려워해요. 그거 잘 안 보이면 선생님들도 딱 보고 야, 너 이거 어디서 가져온 문제야? 그런 선생님들도 많을 만큼 중학교 도형이라는 게 너무 유명한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꼭 이겨내길 바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우, 또 흥분해서 얘기했네요. ABC What 123 님도 비슷한 고민. 중학교 2학년인데 약대 가고 싶은데 수학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국어 100, 영어 97, 과학 95, 역사 95. 그런데 수학만 86이다. 학교 수업은 잘 따라가는데 시험 문제만 보면 잘 모르겠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다라는 거네요.
1: 딱 나오지 않아요?
0: 맞아요. 고등학교 때 편해지려면 중학교 때 고등수학도 해야 한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 중학교 2학년 도형 되게 어렵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거는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수능 시험 범위가 중3부터 고3까지다라고 얘기할 만큼 중3부터는 이제 거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예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중학교 때 그래도 잘 버티다가 고등학교 때 힘들어진 친구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 문제풀이 기계가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물론 중학교 수학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많긴 하는데 생각을 너무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심지어 농도 계산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거 빨리 푸는 방법 문제 풀이 방법만 이렇게 스킬 배워가지고 푸는 애들 되게 많은데 나중에 네. 다 후회해요. 식세율치 모르는 애들 무조건 다 후회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는 무조건 이렇게 푼다 이런 건 이렇게 푼다 이렇게 공식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왜 영희가 아 얘 또 일찍 출발했어 이러지 말고 아 얘가 일찍 출발해서 얘가 딱 너무 싫죠.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중학교 때일수록 그런 식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이번에 딱 시험 범위인데 양치기 하고 있다고 삼각형의 닮은 보는구나 라이트님이 또 남겨주셨고 클로버님은 수학 고통을 이해한다고 어른 돼서도 수학 시험 보는 꿈꾸다가 놀라서 깬다고. 야 수학시험 진짜 싫어하셨었나 보다. 그러니까 어른 돼서는 정말 너무 다시는 겪기 싫은 게 꼭 꿈에 나타나던데 그게 수학시험이었구나. 저는 딱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재입대하는 꿈이랑 그 학점이 2점 모자른다고 이번에 졸업이 안 된다라는 그 두 가지가 으아 정말 저 마흔 몇 살까지 꿨어요. 그 두 개 꿈을.
1: 저는 강의 준비 못했는데 잠든 꿈.
0: 정말 다음 날 다 찍어야 될 게 세상인데
1: 계속
0: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다들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1: 맞아요.
0: 선생님도 지금 아직까지 그런 꿈 꾸시는구나. 네. 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실시간 사연도 만나보죠. 드래곤 포니의 노래입니다. Not Out.

0: 정승재의 경청, 드래곤 포니의 Not Out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사연 만나볼 텐데요. 홍지원 님이, 와, 오늘 중2 많다. 저도 중2인데 혜정쌤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1학기 때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52점 맞고 노력해서 기말고사 92점 맞고 2학기 중간고사는 100점 맞았다고.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었을 거야.
1: 저도
0: 그렇죠. 선생님, 우리 빨리 칭찬해 주세요. 빨리.
1: 아 왜냐면 내신 100점 맞는 거 진짜 어려워요.
0: 그렇죠. 네. 기말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알잖아.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1: 근데 진짜 52점을 받았는데 이 내가 왜 그렇게 못 받는지를 제 생각에는 스스로 아마 분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 때문에 92점을 받았고 92점도 진짜 잘한 거거든요. 근데 2학기 중간고사는 진짜 100점. 그러니까 그거야. 이 과정으로 올라설 때까지 내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공부 방법을 분명히 바꿨을 텐데 그 방법이 올해는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중3이 되면 국어 선생님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또 이 방법이 좀 또 살짝 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때 빨리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의 우리 국어 선생님의 스타일. 문제 내는 스타일, 맞아. 수업하시는 방식, 수업과 시험 문제 연결고리 이거를 딱 1학기 중간고사 그때 잘 파악해서 이렇게 지금 올리면 돼요. 근데 아마 3학년 1학기도 52점처럼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너무 잘하고 있어, 지원아.
0: 너무 잘하고 있네. 8457님은 윤혜정 쌤 제자인 고등학교 국어교사입니다.
1: 세상에.
0: 고3 담임을 맡고 있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아이들도 힘들 텐데 왜 잔소리가 안 멈출까요?
1: 왜냐면 너무 그 안타깝고 뭔가 좀만 더 잘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0: 맞아.
1: 나도 그랬잖아요.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애들한테 니들이 지금 30분 쉬는 시간이고 30분 꽉 채워서 쉬고 있냐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읽어줘야 됩니다.
0: 진짜 지금도 열받았어. 지금 왜 그때 생각하면 열받아요?
1: 근데 애들도 알아요. 선생님이 나한테 저렇게 잔소리하고 나를 저렇게 끊임없이 갈구는 진짜 안 예쁘고 정말 상관없으면 아이고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쁘니까 잔소리하는 거야 진짜.
0: 맞아. 그래요. 8457님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구나. 와 너무 궁금하다. 잘 가르치고 계시는지. 잘 가르치고 계시겠죠. 선생님의 또 그럼요. 배움을 받았는데.
1: 그리고 예.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들 요즘에 너무 힘드십니다. 진짜 힘들어요.
0: 그렇죠. 예. 지금 또 얼마 안 남았고.
1: 우리 아이들 출결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0: 그치. 많은 학생들이 또 제마다 사연이 또 다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맞아요.
1: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47호님은

0: 지금 새벽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수능날 루틴을 잡아야 될까요? 방 공부가 오래된 루틴이라고 힘드는데
1: 안 돼.
0: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1: 안 돼. 해야 돼. 원래 두 달 해야 되거든요. 두 달.
0: 지금 빨리 해야 돼.
1: 지금 저도 우리 3학년 아이들 이제 학교 그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영어 시간에 애들이 많이 졸아요, 진짜. 그럼 다니면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고 잠든 거예요. 자기 어깨에 기대서.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은 안쓰러운데 가서 다 깨워줘요.
0: 그래.
1: 왜냐면 깨워줘야지. 그 시간에 졸면
0: 안 돼.
1: 우리 사람 몸이 그 리듬이 있어서.
0: 맞아.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자. 맞아요. 35일 남았으니까 빨리 시작해야 돼.
1: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에 자면 돼요.
0: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수능 딱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를 최고의 몸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1: 그러니까 8시 10분에 교문에서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경찰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시 10분까지 수능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미리 가지? 그럼 내가 아침에 그날 몇 시에 깨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8시 40분에 딱 국어 영역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몸 풀리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지.
1: 그때부터 완전 머리가 팽팽 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0: 맞네.
1: 그러니까 내가 저는 이렇게 애들 3학년 애들한테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지금 뭐 할 시간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어를 풀고 있을지 뭐 수학을 풀고 있을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루틴을 잡아야 됩니다. 35일 남았어요.
0: 맞아요.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1: 밤새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0: 안 돼. 맞아. 진짜 그래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8577님은 저 이번 주가 너무 힘들다고 고3인데 사설 모의고사 다 망했고 원하던 과학기술원도 다 떨어졌고 제가 부족한 건 알긴 아는데 너무 슬프다고 또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1: 아니 사설 모의고사 망하면 괜찮아 어때? 그리고 제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틀린 문제들 그 틀린 문제들 다행이다 수능날 안 틀려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세요.
0: 그래
1: 지금 틀린 거 같다가 이거 내가 수능날까지 못 봤다 수능날 틀렸으면 어쩔 뻔했어? 이 마음으로 지금 빨리 붙잡고 다시 분석하고 요런 문제 똑같이 나와라 수능날 이렇게 마인드만 바꿔도 훨씬 더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0: 선생님도 저거 들어가시겠네요? 수능 감독?
1: 올해는 안 갈 것 같아요.
0: 작년까지는 하셨어요?
1: 작년에 갔어요.
0: 근데 선생님은 들어가면 애들한테 방해될 것 같은데 애들이 쳐다보잖아.
1: 사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0: 그치. 애들이 깜짝 놀래.
1: 진짜 15년 만에 수능감독 갔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마스크를 써도 알아보더라고요.
0: 알아봐요.
1: 제 목소리 듣고 알아보더라고요.
0: 알아보는구나. 그러면 애들 또 반가운 애들은 선생님 막 이럴 거 아니야.
1: 1교시에는 안 그러고 이제 점심 먹고
0: 그러면 애들
1: 정도
0: 다
1: 됐을 때.
0: 그러면 애들 긴장 다 풀어지잖아.
1: 그러니까 오후에는
0: 맞아요.
1: 마스크 제가 오후에는 이제 벗고 들어갔는데 잠깐 뺐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막 사인해주고 왔죠 애들.
0: 올해 들어갔으면 주얼리 윤이야 막 이랬을 텐데.
1: 네 애들이 혹시라도 1교시 때 애들 되게 긴장했는데
0: 그래,
1: 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국어 시험 보는데 국어 선생님 들으면
0: 그래,
1: 더 긴장되는 거.
0: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올해는 왜 안 하세요?
1: 올해는 제가 연구부장이지 않습니까?
0: 이제
1: 부장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 본부위원으로 그 학교에 자기 학교에 남거든요. 본부위원도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0: 본부위원은 뭐예요, 그러면?
1: 그 수능 그 시험장에서 이제
0: 돌발 상황 이런 거
1: 시스템 돌아가도록 이제 관리 감독하고
0: 하고.
1: 또 이제 시감 갔다가 오시는 선생님들 그 시험지도 다 확인하고 이런 것들.
0: 그날은 선생님들도 되게 긴장되겠다.
1: 엄청 긴장돼요.
0: 그렇죠. 학생들뿐만 아니라니까
1: 우리
0: 모든
1: 학생
0: 사람들이 맞아.
1: 수능 시험 볼 때 저 수능 시험 보니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저 첫 수능 감독할 때 저 수능 감독하러 기도해 주세요.
0: 그럴 거야 진짜.
1: 그럼요.
0: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
1: 그리고 그때 언제였지? 굉장히 큰 히터가 있던 때였어요. 아주 옛날이죠. 네. 뭔지 아시죠? 이만큼.
0: 그거.
1: 영어 듣기가 시작하는데 갑자기.
0: 그 켜진 거야?
1: 웅! 정말 제가 슬라이딩을 해서.
0: 껐어요?
1: 껐어요.
0: 와, 진짜 그렇겠다. 그거 진짜 누군가가 또 거기에 저거 할 수 있잖아. 이의제기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
1: 그리고 이의제기도 그렇지만 애들이 못 들으면 안 되니까.
0: 맞아. 그래요. 맞아. 아무튼 우리나라의 수능날은 전 세계에 없다라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비행기 안 뜨고 듣기평가하는 시간에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 1시간 늦추고
1: 맞아요.
0: 경찰들이 학생들 데려다 주고
1: 맞아.
0: 우리나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광경이래요. 그런 느낌이 얼마나 또 학생들로 하여금 더 떨리게 만들겠어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오늘은 수능날이라고.
1: 근데 생각보다 편안할 수 있어요. 수능 시험장이.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0: 뭐 지금까지 다 얘기해놓고 갑자기 긴장하죠. 자기도 선생님들 너무 떨려요. 이래놓고
1: 아니야 괜찮아.
0: 좋아요. 맞아요 선생님. 아우 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11시 33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1: 그러네요. 가야 되네요.
0: 빨리 가서 내일까지 또 교재 원고 마감이라면서요.
1: 네, 맞아요.
0: 열심히 또 교재 준비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아, 선생님 뭐 건강은 관리 잘 하고 계시죠?
1: 네, 저 보약도 짚고
0: 보약도
1: 이번 주에는 침도 맞고 왔어요.
0: 침도 맞고 보약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끝난다고 행복한 일만 온 건 아니라는 거 느끼셨죠? 이렇게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1: 아, 다 우리 애들 위해서 진짜.
0: 그럼 맞아요, 선생님 조심해서 잘 들어가세요.
1: 네.
0: 고맙습니다. 저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데이 원, NCT 드림의 별밤.

정승재 경청 프로미스 나인의 대의원 NCT 드림의 별밤 듣고 왔습니다. 우와 임효정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매일 밤 경청을 들어서 그런지 어제는 꿈에 생선님이 났대요. 돼지 꿈이에요. 복권을 사러 가세요. 꿈에서 우연히 생선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 인사하러 가려고 막 뛰어갔는데 생선님이 저보다 더 빠르게 도망을 갔어요. 인사 한번 하겠다고 꿈속에서 생선님을 죽어라 쫓아다녀서 그런지 와 뒤에 거가 뭘까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다고 생선님 다음엔 제 발 잡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왜 그랬을까? 왜 제가 도망갔을까? 그래도 못 잡은 거네요. 그래도 암튼 복권은 무조건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설민님이 이렇게 또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은 요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아니! 라고 합니다. 좋은 말에도 아니! 잔소리에도 아니! 질문을 해도 아니!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막아버리는 게 사춘기인 것 같다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과였는데 아이 공부 봐줄 때마다 멈칫할 때가 있네요. 어우 그럼요. 아무리 이과더라도 어우 수학 솟는 지 오래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생각나는 부분까지 천천히.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 가르쳐달라 그러세요. 엄마 기억 안 나는데 나 이것 좀 설명해 주면 안 될까? 이게 가장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학 교육 방법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핑크가 부릅니다. 노노노. No, no, no.

0: 피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줄거리는 없습니다입니다. 1999년에 세상에 처음 나온 책이 있대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는데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책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줄거리도 없고 목차도 없고요. 심지어 지은이에 대한 설명도 비어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직접 채워야만 하는 그런 책인 거죠.
1: 뭐야? 그런 거 그냥 책처럼 생긴 일기장이잖아.
0: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일기가 아니라 책이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내가 쓴 이야기가 유명한 작가들이 쓴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잖아요. 사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들은 노래는 곽진원의 노래였죠.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었습니다. 정승재 경청, 이제 10월 15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아리아리 쓰리쓰리랑 님이 생선님 자취하는 반수생입니다. 부모님께서 독재 학원이나 관리형 스카 같은 곳은 허락도 안 해주시고 학원도 안 다녀서 사실상 제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네요. 혹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선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없는데 어떡하지? 그 나이엔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힘들어도 뭐 이겨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치? 뭔가 스스로에게 선물 같은 거를 좀 주는 방법도 있고 할 텐데 나도 한번 열심히 고민해봐서 다음에 저기 산지직송 질문 맛집에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생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림킴의 Rain,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죠. 바다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 잘 자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3: 내일 함께.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First date, 첫 데이트의 이 설렘을 예상하셨다면 지금 전하는 뉴스에 반신반의 하실 것도 같네요. First date는 최근 그 싱가포르 정부 기술청이 선보인 플랫폼인데요. 21살부터 35살에 이르는 미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데이팅 앱입니다. 정부에서 데이팅 앱을 만들다니 좀 의외죠.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온 싱가포르 정부는 진지합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공무원들부터 데이트를 우선 주선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랍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선한 데이트가 단발성으로 끝날 경우 담당 공무원들 인사고과나 참여 공무원들 인사고과에서 감점받는 건 설마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싱가포르의 만두 팝 아티스트 순니엔츠의 노래 워 야오 더 싱푸 내가 원하는 행복 들으셨습니다. 뭐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국가가 그 통제를 이런 식으로만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멋진 신세계에서 상상한 그 디스토피아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16만 공무원이라는데요. 싱가포르의 체제가 그 21살부터 35 요 괄호 안에 또 공무원이어야 하고 요런 참여 자격을 부여해 놓은 것에 대해서 뭐 불만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이걸 그냥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불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뭘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매칭을 시킨다. 1:1 맞춤 배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퍼스트 데이트 플랫폼에서 이 노벨 경제학상 학자들이 들으면은 뭐 화나진 않겠지만 좀 신기하겠죠. 원래 이런 알고리즘은 장기 기증 또는 수혜자 이들의 매칭이나 병원에서 레지던트 의사들의 그 배정, 대학 입시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예. 그런 용도로 쓰였대요. 근데 이 부분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싱가포르 정부 기술청에서 도입을 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정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걱정하는 거는 인구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을 근데 멋진 신세계의 그 영화나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미래에는 공장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막연하게 그런

공포를 느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시절은 오지 않겠죠? 네. 이 한 심리학자가 이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이런 선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SNS나 뭐 이런 매체에 노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눈높이가 상당히 판타지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 실제로 평생을 같이 할 누군가를 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뭐 기준을 낮추라는 말은 예전에도 뭐 코미디 맥락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뭐 스스로 느꼈던 부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참 그러네요. 예. 웃기진 않은데 좀 슬프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 참여자인지 주변인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경제적으로 물가도 그렇고 육아 비용도 그렇고 육아 휴직이나 뭐 이런 배려나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 쉽지 않다. 애를 낳는 게 또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에 안착하는 거에 있어서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다. 지속되어 온 그 부분을 또 얘기합니다. 과거엔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적으로 개입한 영역이었는데 국가가 정책 차원에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지원한다니 시대가 확실히 변하긴 했군요. 옹이뉴키님께서 써주셨습니다. 국가 공인 중매사인가요? 이렇게 되면. 5890님께서 성사되면 국가가 주는 보조금, 승진, 육아비, 자녀교육비까지 일사천리로 줘야죠. 이러면 위장결혼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출산까지 조건을 달아야 하나? 그렇죠. 출산이 가장 큰 우선순위일 텐데요. 정부 입장에선 5890님.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DM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유젤 그리고 솔토의 자메이칸 뱀뱀 프랑스의 루센소 그리고 벌토리코의 도노마르 네덜란드의 티에스토가 함께합니다. 단사 구드로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루센소, 발토리코의 도너마라, 네덜란드의 티에스토의 단사 쿠드로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프랑스의 유젤 그리고 솔토의 자메이칸 뱀뱀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10월 15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격리정책 종식 후에 이 격리구역에 갇혀있던 흑인 청년들이 이 자유와 해방감을 표현한 댄스 음악 콰이토를 만납니다. 46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고난에 몰아넣었던 인종격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었습니다. 모든 인종이 참여한 남아공 최초의 민주적 총선 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취임한 1994년 4월이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백인 거주 지역에서 쫓겨난 흑인과 유색인종이 강제로 이주 격리된 구역을 일컫는 타운십은 해방감으로 들썩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 요하네스버그의 타운십 소웨토의 청년들은 억눌렸던 분노와 해방의 기쁨을 음악으로 분출했습니다. 그 스타일은 자연스럽게도 댄스 음악이었습니다. 소웨토 현지 DJ와 프로듀서들은 미국산 전자 댄스 음악, 즉 하우스의 리듬과 박자를 늦추고 낮은 주파수 대역의 베이스를 묵직하게 깔면서 타운십의 슬랭을 문답식으로 외치는 보컬을 얹었습니다. 이것이 남아공 스타일의 EDM, 콰이토의 시작이었습니다. 콰이토 이 표현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합니다. 네덜란드계 백인들의 언어 아프리칸스로 화가 난을 뜻하는 단어 크와이가 타운십의 슬랭과 결합하면서 미국 힙합에서 쓰이는 쿨 또는 피어스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전도되었다는 설. 요하네스버그의 악명 높은 갱단 아마콰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권력층의 억압에 저항하는 거리의 반항아를 뜻하게 되었다는 설 등등이 있습니다. 원조 논쟁보다 중요한 건 콰이토가 남아공 흑인 게토에서 탄생한 다문화적 스타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빈곤, 소외 등등의 문제의식이 정치적 해방을 맞이하면서 파티 음악으로 발전했다는 사실도요.

단순하고 느긋한 리듬과 비트를 체면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매혹적인 음향으로 깔리는 신세사이저, 휘파람, 손뼉, 여럿이 신나게 외치는 구호가 어우러지는 콰이토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남아공 도시 음악 문화를 대표하는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운십의 일상, 패션, 자유와 파티 문화를 노래하며 향락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면서도 콰이토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콰이토는 억압에서 벗어난 청년들이 춤추고 즐기는 탈정치적 창구 역할을 하면서 정체

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남아공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빈곤, 범죄, 부패, 에이즈 등의 고질적인 잔재들을 고발하는 음악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남아공 아파르테이트 폐지 후에 요하네스버그의 타운십 소웨터의 DJ 프로듀서들이 남아공의 이 새 시대를 자축하는 뜻에서 미국의 하우스 힙합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남아공 그리고 자메이카의 음악 전통을 접목한 댄스 음악 콰이토를 만나봤고요. 파티 음악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사회적 발언을 또 하는 그런 콰이토 뮤지션의 음악 가운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먼저 브렌다 파시의 1992년 발표된 I Straight Learn Daba.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똑바로 말하겠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언을 하겠다라는 선언이네요. 이 스타일적인 음악적인 스타일

스타일 면에서는 콰이토라고 뭐 타임라인상 분류되진 않고요. 그 바로 직전에 파퓰러했던 버블검 팝 장르의 곡이었다는데요. 그런 아티스트 브렌다 파시에가 이후에 콰이토의 어머니 격으로 처형되는 이유는 이 당시 90년대 초에 현지어, 그러니까 줄루어나 소토 이 타운십에서 쓰이는 언어로 현지의 사정, 그 타운십 즉 게토에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노래한 여기에 댄스 비트가 돌아가는 가운데 이런 사회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이후 등장한 콰이토의 그 어떤 토대가 되었다. 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아티스트라고 하네요. 현재 뭐 메이저 음악 포털에서는 콰이토 플레이리스트 하면은 빠지지 않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브렌다 파시에가 똑바로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뭐 아파르테이트 그리고 외부의 적그 체제 남아공 전체 외부 타운십의 시선에서는 외부의 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게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갱 범죄 용어인데요. 잭 롤링이라는 이 설명을 읽으면서 과거에 한창 대한민국에서도 극심한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던 인신매매 뭐 이런 사건에 대한 보도가 떠올랐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그 타운십 내에서 갱들이 여성들을 어린 학생들을 납치, 감금, 폭행, 강간하는 이게 그리고 청소년 갱 문화로 남성성 과시하는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 있답니다. 8, 90년대에 그 현실에 대해서 발언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무게감이 어마무시하죠. 두 번째 곡은 2000년대 그룹 졸라의 데뷔 음반에서 음들 웨뭄바 발음이 어렵습니다. 문제아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이곡 역시 게토 리얼리즘이죠. 이런 힙합 기반의 화이토 앨범 중에서도 노골적으로 게토 청년의 삶을 표현한 아티스트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두운 현실을 날것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아티스트였다. 뭐 투팍을 미국의 힙합 거장이죠. 투팍을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는데요. 이런 곡을 통해서 콰이토는 파티 음악이면서도 사회적 발언을 할수 있는 그런 음악 형태로서도 인정받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해석이 있네요. 금주의 세계음악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세계음악 키워드 뒤풀이입니다. 음감회죠. 기대해 주시고요.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프란시스 가브렐의 옥토브르 10월 그리고 벨기에의 빅토르 라즈로의 롱 디스턴스 로톤 아 비엔나 비엔나의 가을 이렇게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에라스무 카를로스가 부르는 바운지 아수카르, 아수카르 산입니다. 이 산은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브의 관광 명소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설탕빵, 영어로는 슈가로프 마운틴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에라스무 카를로스의 1982년 곡입니다. 가난뱅이 청년이 카니발에서 신나게 놀려고 아수카르 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엽서를 판다는 이야기. 이 브라질의 현실은 알지 못한 채 브라질의 경치에 감탄하는 순진한 관광객을 속이는 양아치의 냉소가 이 경쾌한 노래의 분위기에 초를 좀 치네요. 노랫말 중간에 또 다른 지명이 등장하는데 브라이아 베르멜리아 그리고 까라지 가옹 둘 다 아수카르 산에 이어지는 관광 명소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요새 그 열대 풍경은 특등급으로 좀 보정 잘한 엽서가 잘 팔리지. 엽서의 사진은 아수카르 산에서는 카니발은 영원히 펼쳐진다라고 보장하거든. 입에 풀칠하려면 옥수수라도 먹어야지. 닭을 발견하면 물어서라도 놓치면 안 되지. 길거리에서 굴러먹은 놈은 한순간도 방심하는 법 없지. 거지 같은 운명을 살살 달래가며 인생을 헤쳐나가야지. 어떻게든 살아남겠단 일념. 사는 거 뭐 별거 있나. 그래도 난 12시가 되면 배는 고파도 여자 하나 꿰쳐고선 흥청망청 놀러 다닌 거야. 삼바가 기다리는 일요일, 돈 한 푼 없이 갈팡질팡하며 청승 떨 순 없잖아. 그래서 관광 온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아수카르 사진 엽서를 팔았어. 일시불로 현금만 받습니다. 돈 준 자들에게는 공짜로 브라이아 베르멜리아, 까자지 까웅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지. 어이, 경찰 떴다. 오늘 뉴스에 아스카르 산이 나오겠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세여맹이 전하는 노래 브라질의 아티스트 에라스무 카를로스의 1982년 발표곡 바운지 아수카르 산 노랫말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최영경님께서 덕분에 히우지자네이루 감상하고 좋네요. 휴대폰 사진으로 찍으면 다 엽서라서 이런 가사도 요샌 유효하지 않겠죠. 아, 뭔가를 팔겠죠. 이런 청년들이 또 용의 주도해서 관광객들이 순진하니까. 포스트카드 같은 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혹시? 그나저나 최영경님은 얼마 전에 브라질 여행 다녀오셨죠? 뭔가를 관광지 가면은 관광객의 그 자비에 호소하는 뭐 이런 그런 물품들 팔잖아요. 그러면 속는 셈 치고 사주는 경우도 많은데, 예. 요즘 뭘 팔려나? 유영준님께서 보라 속의 브라질의 멋진 관광지 감상하니까 순진한 관광객이 될 수밖에요. 바가지를 씌워도 눈 살짝 감아줘야죠. 그러게요. 관광객들은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지갑을 잘 여는

아닌가? 아무튼 자, 1부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는 출판인 싱어송라이터 이하딥과 함께하는 음악정찬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 아티스트 똥세의 지미 행다시, 지미야 이제 받아들여,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me rendo assim. Cai cigano, cai camonigó. Já arranjei o Century Fox.
1: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2: 불안할 때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상욱입니다. 철학사를 보면 19세기 산업사회 이후 불안을 이야기하는 철학자가 유난히 많아집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도시로 사람이 몰리면서 전통적인 삶이 주던 안정감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21세기인 지금은 어떨까요?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미래는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불안이 커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럴 때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는 거죠. 타인의 평판, 이미 벌어진 과거, 이런 것들은 애초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매달려 불안해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맞게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불안한 세상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3: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4: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3: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브라질의 재즈 피아니스트,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가수 엘리아니 엘리아스의 코파카바나 2017년 댄스 오브 타임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 4201번으로 문자로 주셨는데요. 영국 아티스트 MIA의 Paper Planes 신청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마 저도 이 곡 이 영화 보면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도 사용이 된 영국의 스리랑카계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MIA의 Paper Planes 신청 감사드리고요. 함께 듣고 오늘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 바로 이어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사람들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오, 이게 또 이 근처에
1: 네네. 아.
0: 이 파주와 이쪽에서 또 아립 씨가 또 참여하는 근사한 이벤트 소식이 있어서
1: 네.
0: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 타이틀은 제가 읽을게요.
1: 네.
0: 파주 페어 북앤컬처. 입니다. 그렇죠.
1: 이게
0: 공식 타이틀이죠.
1: 네.
0: 어떤 내용인가요?
1: 거기에서 북토크를 진행하는데 네. 우는 나와 우는 우는이라는 또 책을 쓰신 하은빈 작가님과 그 작가님께서 또 앨범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0: 음악 앨범이요?
1: 아 아니요. 그냥 진짜 음악 앨범.
0: 네.
1: 네. 그래서 공연도 하시고.
0: 예.
1: 그래서 같이 공통점이 있겠다 해서 글과 노래로 낸 길을 따라 걷기라는 제목으로 북토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파주에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아립 씨가 뭐 진행자?
1: 아니 서로 같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0: 대담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약간 입장이 비슷하다.
1: 네.
0: 음악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자격도 되고 뭐 책을 또
1: 네.
0: 내기도 하셨으니까 작가로서.
1: 하고. 네.
0: 그래서 하은빈 씨요?
1: 네, 하은빈님입니다.
0: 네, 작가.
1: 네.
0: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1: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된 어떤 이야기와 경험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요?
0: 그래서 그럼 이 토크에서는 관객과의 뭐 이런 Q&A 이런 것도 벌어져요?
1: 그것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있었나? 네.
0: 그런 관객들이 오시면
1: 네.
0: 어떤 질문들이 예상되는 질문들이 주로 맞아요? 예상과 비슷해요?
1: 예상하지 않습니다.
0: 예상 안 하고 그냥
1: 잘 못해요.
0: 네, 그냥
1: 네.
0: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현장에서
1: 네.
0: 나오는 질문에 그냥 즉흥으로 네. 답을 하는 거죠.
1: 재미난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시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0: 곤란한 질문 이런 건 어떻게
1: 솔직하게 최대한
0: 아주 솔직하게
1: 네네 대답하는 것은
0: 오늘은 글과 노래로 낸 길을 따라 걷기라는 북토크 타이틀이고 파주 페어 북앤컬처 하은빈 이하립
1: 네 맞습니다.
0: 이런 더블 타이틀로 이렇게
1: 네.
0: 북토크죠.
1: 네.
0: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1: 네.
0: 아니군요. 이건 또 다른 이벤트네.
1: 네.
0: 아,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1: 네. 그래서 네.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
0: 이번 주말인데요.
1: 네. 귀한 걸음 해주시면
0: 예.
1: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시간을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 시간을 살짝 잊어버렸는데. 네.
0: 뭐 찾아보면 되겠죠.
1: 네.
0: 토요일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
1: 네.
0: 파주 페어 북앤컬처에서 하은빈 그리고 이하립 이 두 아티스트의 북토크가 있습니다. 글과 노래로 낸 길을 따라 걷기란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것은 한 9주 정도 있다가 다다음
1: 네.
0: 주 예, 10월 28일 수요일
1: 네.
0: 이건 어떤 이벤트인가요?
1: 이것도 아르코 문학국정에서 주최하는 그 낭독회인데요.
0: 네.
1: 클래식고텍 디토에서 작가의 플레이리스트라고 해가지고
0: 네.
1: 이제 제가 노래 고른 것들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다의 기

0: 기자님이라는 사회자님과 함께 진행을 네. 하게 될 예정입니다.
1: 아, 그러면 뭐 플레이리스트에 따라서 주제는 막 좀 변화무쌍할 수도 있고 그러나요? 음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음악은 약간 대등한 어떤 주제를 또 갖고 또 뭐 영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건가요?
0: 작가의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네. 제가 고른 이제 노래들로 네. 네.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과 비슷한 거?
0: 예, 그런 네. 그런 느낌으로 예. 네. 음악 정찬에서 하는
1: 여기서 하는 거를 네, 거기서 하는 거구나.
0: 공부 많이 한 그런 경험을 들을 시간으로.
1: 클래식 고택 디토에서 10월 네. 28일 수요일입니다.
0: 네.
1: 찾아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테마 음악 정찬의 메뉴 바로 만나보죠.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빠들의 가을에 이어서 언니들의 가을 또
1: 해야죠.
0: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네, 하게 됐고요. 뭔가 먼저 사랑을 해본 사람들, 먼저 외로움을 겪어봤고 뭔가 마음을 숨기거나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많은 그 경험들을 해본 언니들 그런 네. 분들께 묻는 어떤 노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런 모든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닐까.
1: 오, 그 말 멋지네요. 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네. 그걸
0: 함께.
1: 뭐 이렇게 주머니에 넣든 뭐 어디 저기 골방에 쑤셔 넣든
0: 뭐 이렇게 잔에 담아서 마시든
1: 마시든
0: 네. 네 그래서 그런 언니들의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골라봤고 지난주는 좀 오빠들의 이야기 길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언니들의 얘기는 생각보다 조금씩 좀 네. 짧더라고요. 그래서
1: 곡끼리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노래가 짧아서
1: 그렇지 오빠들이 말이 많아
0: 아무래도 제가 느낀 점은 오빠들이 가을을 훨씬 좋아하고 언니들은 봄을 훨씬 좋아하는구나.
1: 아, 그런가요?
0: 이런 느낌을 그냥 저 혼자 저 혼자 추측해봤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면 오늘 언니들의 이야기
0: 다섯 분의 언니를 모셨고요.
1: 네.
0: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맏언니는 지난 주말에 데뷔 50주년 네. 기념 공연을 하신 한영의 언니로 네. 제가 오늘 모셔왔습니다.
1: 이분은 1976년 데뷔야.
0: 그러니까요. 지금 데뷔 50주년이
1: 너무 멋진 해인데.
0: 네, 맞습니다. 56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 20살 데뷔.
0: 네. 20살에 데뷔하셨고 제가 전에 신디로포 소개하면서 약간 얼굴이 너무 닮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디로포랑 나이가 3살 차이시더라고요.
1: 누가 더
0: 신디로포가 더 언니예요.
1: 더 언니구나.
0: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노래는 제가 가을마다 듣게 되는 가을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1: 아티스트 이름을 우리가 얘기했나?
0: 한영애
1: 얘기했구나.
0: 선생님. 네. 네. 그래서 가을 시선이란 곡은 원래 이병우 사집에 수록된 꼬마 버섯의 꿈이라는 연주곡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한영애 네. 언니의 목소리로 재탄생한 곡이고요. 거기에 피아노 한 대로 이제 노래가 진행되는데 그 피아노를 김광민 선생님께서 네네. 쳐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오빠들의 가을에 또 이문세 선생님의 노래를
1: 또 김광민
0: 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의 가을을 모두 터치한 세계관을 통합해주는 김광민 선생님의
1: 거기 같이 또 참여한 정원영 피아니스트 키보디스트 너무 섭섭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0: 거기 그 이문세
1: 음반에
0: 참여하셨고 네, 정원영 선생님까지도 함께 또 이 가을을 더 짙어지게 해주신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초곡으로 가을 시선이라는 노래 골라봤습니다.
1: 네.
0: 모든 것 이해하며 감싸주는 투명한 가을날 오후라는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1: 네.
0: 뭔가 품이 넓은 언니의 가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좀
0: 모든 것 이해하며 감싸 안아주는 투명한 가을날 오후.
1: 투명한 가을날 오후.
0: 네.
1: 오늘 하늘이 약간
0: 좀
1: 묘하게
0: 불투명하게
1: 불투명 투명 막 이렇게
0: 네.
1: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0: 쫙 가라앉은 느낌이랄까.
1: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니들의 가을 이하리의 음악정찬 첫 곡으로 한영애의 1995년 음반 브로라 바라마 수록곡이죠. 가을 시선 이병우 작곡 한영애 작사의 음악 들어보죠.

0: 왕곡 선율은 이병우의 꼬마 버섯의 꿈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한영애의 노래로 가을 시선 들어봤습니다.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 모든 걸 이해하며 감싸 안아준 투명한 가을날 오후. 와, 어쩜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는지 김정아님께서도 써주셨고요. 아립씨 참여 행사 좀쫙 정리해서
1: 아, 넷이다.
0: 반디 게시판에 좀
1: 감사합니다.
0: 올려주셨네요, 이분이.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조동아님께서.
1: 네.
0: 10월 17일 토요일 북소리 북토크 넥스트 퍼블리셔 일자 10월 17일 토요일 이거 제가 다 읽을까요?
1: 아니요.
0: 11시, 1시,
1: 네.
0: 30분 뭐 등등
1: 4시에
0: 반디 게시판
1: 하고 있습니다.
0: 자세하게
1: 나와 있습니다.
0: 4시 반 행사인가요? 그러니까?
1: 4시에 저는 제 북토크를 시작합니다.
0: 알겠습니다. 4시입니다. 이번 주
1: 감사합니다.
0: 토요일
1: 네.
0: 파주에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정찬입니다. 오늘 언니들의 가을 테마로 고르신 첫 곡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언니의 음악 만나보죠.
1: 네, 진짜 첫 번째 언니도 사실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양희은 언니를 너무 또 하고 싶어가지고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것도
0: 그것도 이병우
1: 근데 이것도 이병우 선생님
0: 조합인데?
1: 곡이어가지고 아, 오늘 되게
0: 아니면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 불어오라 바람아
1: 네
0: 그 음반 아예 거의 반
1: 걸어서
0: 정도 들어보는 시간으로 쭉.
1: 아, 진짜 너무 마음은 굴뚝
0: 굴뚝 같죠.
1: 같지만
0: 네.
1: 네, 또 새로운 언니들의 소개를 여러분들이 또

0: 기다리실 것 같아. 네. 두 번째, 진짜 이 언니가 오늘도 오늘 다 맏언니고 다 큰언니인데요. 캐나다 출신의 두 번째 언니는 조니 미첼 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A Case of You라는 그 71년 블루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뭔가 그 A Case of You 하면 너라는 뭐 이렇게
1: 너에 관하여
0: 너네에 관하여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이제 노래 가사에 의하면 이제 너는 마치 포도주 같아. 내 피 속에 흐르는 포도주 같고 나는 네. 너를 한 짝, 한 네. 케이스를 마셔도 나는 취하지 않아. 두 발로 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고 뭔가 사라져버린 사랑에 대한 하지만 영혼 속에 이 피 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래 가사에도 너의 일부가 흘러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좀 이해할 수 없는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고요. 뭔가 케바케 이런 말의 시작이 아닐까.
1: 아, 케바케? 이거 남녀관계에 대한 어떤 비유 아닌가?
0: 그러니까 뭔가 네.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뭐 이런 이제 충고들을 언니들이 해주잖아요. 언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래서 또 그런 일종의 조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1: 오늘 근데 약간 보면은 이 언니들은 네. 주변에 그 선망하면서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남성 팬들이 많았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
0: 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니라면
1: 저는 또 눈으로 또 목격하기도 했어요.
0: 아, 실제로 때문에. 목도하셨으니까
1: 예, 예. 혹시. 예를 들어서 한영애 선생 같은 경우는 클럽 공연을 마치고 났는데 네. 마치 여신처럼 그 뮤지션을 포함한 그 예, 그 사람 남자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0: 모든 관계자들이
1: 추앙하는, 예. 네. 오, 처음 봤어요 그런 거.
0: 아직도 여전히 그러신 것 같아요.
1: 아직도?
0: 네, 그 모습으로. 너무 멋지게 공연을 하신다는 또 후기들을 많이 또 듣고 왔습니다.
1: 그랬군요. 네. 조니 미첼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죠.
0: 그래서 이 기타가 저는 사실 기타 소리가 굉장히 거친 새소리 네. 같은 게 나서 네네네. 뭘까 했는데 오늘 또 요리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아팔라치안 둘시머라는 네. 독특한 그런 금속성 현악 사운드의 어쿠스틱 기타라고.
1: 네, 현악기죠. 네, 예, 예. 근데 둘시머 하면은 그 저는 양금 그러니까 이 아팔레치안 둘시머는 무릎에 얹어놓고 뭐 지판을 왼손으로 잡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기타처럼 스트러밍할 수 있는 그런 악기더라고요.
0: 네.
1: 좀 작고.
0: 약간 저는 검은고처럼 눕혀놓고 약간 이렇게
1: 검은고
0: 극 약간 이런 느낌. 아 소리는 너무 다르지만.
1: 그렇죠, 맞죠. 그런 그 느낌이. 연주하는 포지션 자체는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네. 검은고보다 훨씬 작은 악기인 것 같고 현도 한 몇 줄 안 되는 것 같던데 네 줄. 네. 근데 덜시머 양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채로 때리는 악기잖아요.
0: 네.
1: 현도 엄청 많고 네. 큰 거는. 네. 그 소리에 비해서 이 좀 투박하고 뭐지? 정체성이 뭐지? 저도 헷갈렸거든요. 근데 조니 미첼 초기에는 이걸 많이 연주했던 모양이에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정말 튀는데 네. 너무 음악이랑 또 잘 어울려서
1: 덜시머 소리가
0: 네네. 그래서 정말 멋지다. 진짜 언니다.
1: 혹시 그런 호기심이나 욕망은 없어요? 약간 좀 독특한 악기를
0: 배우고 싶죠.
1: 음악을 만들 때 네. 뭐 가상악기도 충분히 요즘 나와 있지만
0: 맞아요.
1: 이제 실물을 뭐 예를 들어서 우쿨렐레는 너무 흔하다 요즘 사실 그렇죠. 우쿨렐레 말고 뭐 좀 독특한 거 뭐 없을까?
0: 뭐 그 네.
1: 톱
0: 그거 네. 그 뭐죠?
1: 뮤지컬 톱 네.
0: 큰 거 뭐. 진짜 큰 거 뭐 인도 악기.
1: 아 시타르 뭐
0: 시타르,
1: 이런 거?
0: 네, 네. 저도 시타르가 집에 있었어가지고.
1: 정말요? 네. 그 배우신 적 있어요?
0: 아니 시타르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서.
1: 시타르를 누가 선물했어요?
0: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무겁고 막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끔씩 열어서 치고 막 그랬었는데.
1: 그거는 그냥 땅에 이렇게 세워놓고 치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아요. 그쵸? 그냥 정말 가구 같아요. 하나의 네. 가구.
1: 아 이미 경험하셨군요.
0: 네, 경험.
1: 특이한 악기.
0: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이 노래 조니 미첼의 A Case of You 너 한 상자 71년 블루 음반에서 골라오셨는데요. 같이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의 선곡 테마는 언니들의 가을이었습니다. 조니 미첼의 71년 블루 음반 수록곡 A Case of You 함께 들어봤습니다. 애팔레치안 덜시머에 대한 반응 게시판에 또 많이 써주고 계시네요. 어젠 아코디언 얘기했는데 중고 아코디언이 매물이 꽤나 나와 있더라.
1: 아, 그런
0: 얘기.
1: 와.
0: 이

0: 그런 이제 악기 취미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너무 많죠. 반도네오부터 해가지고.
0: 희한한 악기들, 세계 악기들 한국에도 많더라고요.
1: 네, 그런 거 배우고 싶어도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누르면서 막.
0: 담바우라고 알아요? 담보우라고. 베트남
1: 담보?
0: 악기.
1: 담보?
0: 그건 없을 것 같아. 아무튼.
1: 근데 모든 악기를 가지고 계신 한 분이 계시잖아요.
0: 하림
1: 하림님, 뭐
0: 씨.
1: 정재영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악기를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찾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악기
0: 그럼.
1: 어디서 구해요? 제 친구가 실제로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서 하림님한테 이렇게
0: 브로커예요?
1: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이 지역에 가서 이그
0: 분한테.
1: 공방에 찾아가서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건 굉장한 도움이 되겠는데?
1: 엄청난 도움이 되죠. 실제로 가서 거기서 사왔어요. 친구들 앞에서 연주해주고 그랬습니다.
0: 하림 씨 광고해 준 거예요, 우리 지금.
1: 잘 지내시죠?
0: 유영진 님께서도 펠리치안 덜시머 이미지를 찾아보니 정말 검은 것처럼 뉘어놓고 연주하더군요.
1: 이미지 진짜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0: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언니 소개해 주시죠.
1: 아, 세 번째 언니는 약간 막내 오늘 티가 나는 파이스트 언니를 골라봤어요. 파이스트의 하이딩 아웃 인 더 오픈이라는 곡이고 2024년 멀티튜드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뭔가 탁 트인 곳에 숨어있자, 오픈된 곳에 숨어있자. 약간 숨어 있는데
0: 모순인데?
1: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막내가 하는 조언 있잖아. 언니 진짜 요즘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럴 때 야 숨어 있어 탁 트인 곳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야 숨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은 막내 언니 느낌. 그래서 오늘 그 막내 언니의 처방전 같은 노래로 가을 노래로 또 파이스트 언니 진짜 가을에 저도 좀 많이 찾아듣는
0: 그래요.
1: 목소리인데 그래서 오늘 막내 언니로 좀 활약을 하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제목 마음에 좀 드는 것 같아요.
1: 들죠.
0: Hiding out in the open.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숨기.
1: 어디 가서 숨으면 좋을까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숨으려면.
0: 근데 모두가 잘 안 보려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데 가도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은
1: 맞아요.
0: 사실 나는 그냥 자동으로 되던데 막 이런
1: 느낌. 우린 모래 가서 걸어도 아무도 숨어 있는 느낌 날 때 있잖아요.
0: 연예인이어야지 뭐 좀 이게 어려운 거지.
1: 그치.
0: 사실 사람들은 타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0: 근데 이 마음만은 알 것 같아.
1: 맞아요.
0: 스스로 약간 모두가 날 힐난하는 것 같아, 날 지켜보는 것 같아라는 자격지심을 내려놓으라 뭐 이런 얘기겠죠.
1: 네. 그리고 이제 숨어 있더라도 친구들 모임 가가지고 정중앙에 이렇게 앉아서 숨어 있는 법도 있으니까요.
0: 감정을 숨길 수 있게? 침울하게 있으면 너 왜 그래? 너 왜 분위기 깨고 그래? 막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얘기할 수 있고 숨어 있더라도 여기 와서 숨어. 약간 이런
0: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숨으려면 숨어라.
1: 아니 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0: 알았어. 재밌다. 이 Hiding Out in the Open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이 좀 많이 꼬리를 무네요.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파이스트의 Hiding Out in the Open 듣고 오죠.

0: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파이스트의 2023년 음반 Multitudes에서 Hiding Out in the Open이었습니다. 오늘 싱어송라이터 이하립의 음악정찬 선곡 테마 언니들의 가을. 이제 네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네 번째 아티스트는 사실 제가 그 가을, 오빠들의 가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뮤지션이기도 했는데요. 안토니 앤더 존슨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0: 네네.
1: 지금 아노니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는 트랜스젠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분 목소리가 이렇게 굉장한 비브라토? 비브라토, 독보적인 비브라토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근데 저는 약간 이분의 목소리가 약간 울음들이 섞여 있는 울음들을 다 이렇게 짜깁기한 그런 목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노래를 딱 시작하면 저는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스타일인데 그만큼 이제 가을 되면 찾아듣는 그런 음악가인데 이분이 그 정말 또 외로운 사춘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보이조지와 함께
0: 네네네.
1: 예, 듀엣으로 한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You Are My Sister라는 곡이고요. 2005년 I Am A Bird Now라는 이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언니들의 가을이 약간 품이 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0: 네네.
1: 가족이 아니어도 이제 서로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는 진짜 형제 같은 형제야, 우리는 자매야, 약간 이런 이야기로 쫙 이렇게 좀 언니만이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갖고 왔는데 노래를 듣다 보면 되게 뜨거워지는
0: 네.
1: 그런 또 부분이 있어서 왜 오늘 진짜 왜 보이죠? 함께 부른
0: 네.
1: 곡이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0: 지금
1: 곡입니다.
0: 약간 울컥하시는
1: 아니요,
0: 거예요?
1: 아니요,
0: 그런 거
1: 아니요.
0: 아니죠?
1: 네, 그만큼 들을 때마다 저는 약간 눈물 버튼처럼 이 노래 들으면 너는 내 동생이야, 약간 시스터 막 이러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0: 와, 그거 되게 진한데? 방금 무슨 영화 한 장면 같은 대사 같았어요.
1: 네.
0: 연기도 하신 거죠, 지금?
1: 눈물 연기 싹
0: 다시 한번.
1: 해가지고
0: 너는
1: 넌
0: 내.
1: 내 동생이야.
0: 아, 아까랑 달라. 아까.
1: 약간 감독님 같아 지금
0: 네,
1: 컷.
0: 아까랑

0: 말라.
1: 느낌 더 네. 살려서.
0: 그거 다시 안 나오나?
1: 그래서 오늘 아노니의 You are my sister 네 번째 언니의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안토니 앤 더 존슨스. 현재는 아노니 앤 더 존슨스라고 해야 되나? 아노니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2005년 음반에서요. You are my sister featuring Boy George.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여행 출판인 싱어송라이터 이아립의 음악정찬입니다. 오늘 가을 언니, 언니들의 가을이라는 선곡 테마로 고르신 네 번째 곡 영국의 아티스트 앤토니 앤드 존슨스의 You Are My Sister 피처링 보이 조지 듣고 왔습니다. 그 눈물 좀 나오셨나요?
1: 어, 네. 컬처클럽 그 보이 조지의 또 이렇게 네. 뮤비를 함께 보니까
0: 그때 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도 했는데
1: 네. 네. 검은
0: 네. 음악도 좋았고
1: 너무 좋아하면서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너무 멋있게 넌 내 시스터야 막 이러는데
0: 근데 언젠가부터 10년 네. 전인가 네. 수염을 막 칠한 맞아요. 건지 막 이러고 등장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1: 지금도 이미지 검색해보니까 수염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0: 네. 네. 농담이에요.
1: 수염도 멋있어요.
0: 자기 마음이죠.
1: 네 그럼요. 아 진짜 자신이 너무 좋아했던 그 컬처클럽의 보이 조지와 이렇게 같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0: 그러네요.
1: 안원이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성덕이네요.
1: 네 진짜 성덕이죠. 네.
0: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아티스트와 마지막 곡만 네. 남겨뒀습니다.
1: 진짜 그 언니들의 가을 이렇게 끝나는구나. 뭔가 봄이랑 가을에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네. 또 이걸 이어받아서 뭐 네. 이게 수록된 음반을 뭐 이렇게 네다섯 곡 쭉 해서 선곡하세요. 그 부담 느끼시는 거구나.
1: 아 그렇게도 될까요?
0: 네. 아니요 안 되죠.
1: 바로 커트하실 것 같아. 컷 그 감정이 아니야. 네. 아까 그 감정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0: 네. 네. 저기 간혹 그 김영혁 씨 김바로의 고수 김영혁 대표는 네. 그 음반에 대해서 너무 애정하고 있으면 네. 두 곡은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두 곡은.
1: 저도 선곡표 보면서 네. 아 영혁님은 이게 가능하신 분이구나.
0: 아립 씨도 가능하세요.
1: 네. 네. 저도 더 용기를 네.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0: 오늘 또 마지막은 어느 분이 장식하시나요?
1: 네, 마지막은 정말 재즈 보컬리스트의 정말 최고의 멋진 언니죠. 빌리 휴일 언니. 빌리 홀리데이 언니의.
0: 빌리 홀리데이 이름도 멋있어.
1: 네, 진짜 이름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 솔리튜드라는 네. 네, 곡을 오늘 마지막에 언니의 고독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0: 네, 네, 네.
1: 어, 이 노래는 그 듀크 엘링턴이 네. 정말 거의 20분 만에 작곡한 연주곡에 네. 가사를 붙인 재즈 스탠다드 곡이라고 합니다.
0: 20분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네. 뭐 어. 5분 만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빨리 썼다는 얘기구나 어. 이렇게 알아들을 텐데.
1: 20분이라면 너무 좀.
0: 네, 20분은 좀 특이하잖아요.
1: 팩트 체크가 된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그녀의 어떤 굴곡이 많았던 그런 삶이 투영되어가지고 더 멋지게 빌리 홀리데이만의 버전으로 이 노래가 가장 유명한 것 같고요.
0: 네.
1: 이분이 이 노래를 악보대로 부르지 않고 네. 원래 살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부르는 그 네네. 뭔가 그
0: 뭐 정박에서 창법? 살짝
1: 밀리는 듯한
0: 느리게 네. 따라가는 듯한
1: 네. 네. 그런 창법을 쓰면서 자신만의 어떤 멜로디를 만들어서 불렀기 때문에 훨씬 더 슬픈 고독이 완성되었다라는 평론가들의 또 평이 있더라고요.
0: 어때요? 평론가들이 이렇게 막 좀 서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1: 네.
0: 스토리텔링이죠. 네. 그런 아립 씨의 뭐 작품에 대해서 그런 네. 스토리텔링을 들을 때 네. 좀 고맙기도 하고 뭐 아니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었어요.
1: 저는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스웨터라는 밴드로 등장했을 때 뭔가 장필순과 김한선의 목소리를 섞어놓은
0: 뭐 그건 가장 1차원적인 네, 시도일 것 같아요.
1: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래서 저는 두 분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했죠.
0: 장필순과 누구요?
1: 김한선.
0: 김한선?
1: 네. 김한선 언니를 제가 또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장필순과 김한선을 섞어놓은 듯한 목소리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졌던 어떤 이미지를 설명해서 또 풀어주시는 분들이 평론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절에 대해서.
0: 평단이 살아있을 때는 약간 그 공생관계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그렇게 또 네. 스토리텔링으로
1: 네.
0: 예, 살을 붙여주니. 아무튼 아립 씨가 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네. 음악을 통해서.
1: 네.
0: 북토크 잘하시기 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10월 17일 토요일이죠?
1: 네.
0: 파주?
1: 네.
0: 예. 그 이벤트 이름 혹시 다시 한번?
1: 네. 파주 페어 북앤컬처. 네. 북토크 글과 노래로 낸 길을 따라 걷기에 와, 놀러 오시면
0: 외우고
1: 감사하겠습니다.
0: 있었어. 와, 놀랍다.
1: 네. 네.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1: 네.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가을 건강 조심하십시오.
0: 빌리 홀리데이의 솔리튜드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화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5: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3: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3: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금세 눈치채곤 하죠. 특히 연애 이야기는요, 숨기려고 할수록 오히려 쉽게 들키기도 하는데요. 오빠의 수상한 행동을 단번에 간파한 여동생의 재치 있는 질문을 과연 잘 받아넘길 수 있을까요? 키오노카이와 요코키.

0: 조용한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숨다.
1: 隠れる. 雲の 間に 月가 隠れてしまいました.
0: 雲の 間に 구름 사이로 月가 隠れてしまいました. 달이 숨어버렸습니다. 자, 자취를 감추는 것을요.
1: 雲隠れ.
0: 雲隠れ라고 하는데 이거는 雲に 隠れる. 달 속에 숨는다라고 해서 雲隠れ. 즉 자취를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모습, 자취를 감추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
1: 기자회견の後, 彼は そのまま雲隠れしてしまった.
0: 기자회견の後, 기자회견 후에 그는 そのまま 雲隠れしてしまった. 그대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なんかあまり良くない記者会見だ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ね。自分において。雲隠れ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からね。 자, 雲隠れ 이렇게 자취를 감추다, 행적을 싹 감춘다 하는 것은요. 이 기자회견이 별로 그렇게 좋았던 기자회견이 아니고 뭔가에 대한 사죄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그는 자취를 아예 행방을 감춰버렸다.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0: 때는 리아르가 진짜 만나서 사귀는 거 알게 되는 것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하이 미나산 다이앤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의 이연석,
4: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5: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乐.
5: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6: 井井有条.
5: 井井有条. 우물정 두 개가 나왔네요.
6: 아. 这两个字看起来这个像一个画一样啊.就很看起来就整理的很整齐的感觉.
5: 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징징 이 글자의 모양 자체가 뭔가 정돈된 느낌. 이렇게 네모 안에 똑똑똑똑똑 길을 아주 똑바로 이렇게 만들어낸 네. 느낌. 그래서 징징이어디어. 디어도 사실은 길쭉길쭉한 걸 쓸 때도 쓰기도 하죠.
6: 네네네.
5: 질서 정연하다라고 할 때 징징이어디어 성어가 됩니다.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질서 정연하다, 잘 정돈되어 있다.
6: 井井有条.
5: 井井有条. 치우다, 정리하다.
6: 收拾.
5: 收拾, 收拾. 깨끗하다.
6: 干净.
5: 깡깡징징. 干净. 깔끔하다, 질서 있다.
6: 整齐.
5: 整齐. 가지런히 놓여 있다.
6: 摆放整齐.
5: 摆放, 이게 이제 내려놓다죠. 그래서 놓여 있다. 그러니까 摆放整齐. 그러면 깔끔하게, 질서 있게, 가지런히 놓여 있다. 摆放整齐. 쓰다, 소비하다, 드리다.
6: 화.
5: 화. 그러니까 뭐 화시간.
6: 화钱.
5: 화钱.
6: 화精力.
5: 화精力. 그러니까 그런 거 쓰다, 소비하다, 드리다. 정리하다.
6: 정리.
5: 정리. 확보하다, 확실히 보장하다.
6: 确保.
5: 확보죠, 그대로. 그래서 确保, 확보하다. 그래서 확실히 보장하는 거. 确保. 원위치, 제자리, 본래 있던 자리.
6: 原位.
5: 原位.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6: 回到原位.
5: 回到原位. 원래 자리에 돌려놓다.
6: 放回原位.
5: 放回原位. 대단하다, 굉장하다.
6: 厉害.
5: 厉害. 귀찮다, 번거롭다.
6: 麻烦.
5: 麻烦. 어지럽다, 무질서하다.
6: 乱.
5: 乱. 질서가 있다.
6: 有序.
5: 有序. 질서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는 않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질서 이렇게.
6: 对对对.
5: 써요?
6: 是的.
5: 오, 那就我们 要秩序一下.
6: 对，你们应该有秩序的站在一站一排这样。
5: 오, 그렇게요?
6: 或者注意秩序.
5: 어, 注意秩序. 很好，很好. 예, 그래서 有序, 질서 있다. 秩序, 秩序. 어, 注意秩序. 오, 좋습니다. 뭐뭐인 셈이다, 뭐뭐라고 할 수 있다.
6: 算是什么什么.
5: 예, 算是什么什么. 다른, 그 밖의, 따로, 별도로.
6: 링.
5: 링. 칭찬하다.
6: 夸.
5: 夸, 夸,

0: 화 습관되다 익숙하다
1: 시관
0: 아 시관도 원티 시관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
1: 시관 早起
0: 早起 早 일찍 起 일어난다 그래서 시관 早起 늦게 자는데 익숙하다
1: 시관 晚睡
0: 아 시관 晚睡 늦게 자다죠 완 늦다 睡 자다 혼자 지내는데 익숙하다
1: 시관 一个人
0: 시관 一个人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와, 你的房间收拾得好干净，好整齐。不错吧？我每天都会花10分钟整理，确保所有东西在原位。你太厉害了，我的房间可没这么整齐。那你找东西不麻烦吗？不麻烦啊，我的房间乱是乱。 但是乱中有序。乱中有序也算是另一种整齐吧。哈哈哈，你太会夸人了，可能只是我已经习惯了乱。哇，
0: 방을 정말 깨끗하게 치웠네. 완전 깔끔해.
1: 哇, 你的房间收拾得好干净,好整齐。对,哇,
0: 你的房间, 당신의 방이죠, 네 방이. 收拾的,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했죠? 好干净, 아주 깨끗해요. 好는 이때는 부사가 되는 거죠, 매우 무척. 그래서 아주 깨끗하다, 干净 깨끗하다니까 好干净, 收拾得好干净, 好整齐, 아주 단정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지. 난 매일 10분은 정리하는 데 써서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도록 해.
1: 不错吧?我每天都会花10分钟整理,确保所有的东西在原位.
0: 하, 这个 其实说的简单. 每天找出10分钟的时间专门做一个事情,就是天天做. 哦, 这个很难.
1: 这是好习惯。
0: 而且是能力，对，好习惯。像那种我们听众朋友们天天听我们初级中级汉语节目20分钟，了不起啊，了不起，真的是了不起哦。不错吧？괜찮지？我每天나는매일会花10分钟10분을들여서，그죠？뭘하죠？整理10분정도매일들여서정리를하고确保 확실하게 무엇을 합니다. 所有 동시 모든 물건이 在原位 그대로 원래 있던 자리.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원래 있던 자리에 항상 갔다는 거. 确保所有东西原位. 오호.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도록 합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합니다. 오, 너 정말 대단해.
1: 你太厉害了.你太厉害了.
0: 내 방은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은데.
1: 我的房间可没这么整齐。其实我的房间也是，不能够说好干净、好整齐。可是我觉得有点乱，比较整齐吧。比较整齐，但是如果真的是像他那样好干净、好整齐的程度的话，还不到是吗？哎，对对对。洪老师，你的办公桌干净吗？还可以，还可以是吧？还可以，嗯。
0: 我的房间可没这么整齐呀，我的房间可没这么整齐， 이렇게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럼 물건 찾을 때 불편하지 않아?
1: 那你找东西不麻烦吗?
0: 그러니까요. 那你找东西不麻烦吗? 이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他这个刚才说那个所有的东西在原位，你找东西很方便。对，但是我觉得这个就是。
1: 怎么讲？这个有的不整理房间的人啊，其实他们觉得不整理找东西更方便。啊，已经习惯了不整理房间的，那就他不整理房间更方便找东西。对，因为东西都在外面。<笑> 没有放回原来的位置，都在外面，所以眼睛看过去，能看到，眼睛看过去，像 X光一样扫一遍，找一找在哪里。比如说，
0: 有一个东西放在第几个这个时候抽屉，哦。

0: 放哪了？但是外面就都放的话，乱放的外面的话，能看到。对，
1: 那个东西那儿，这个东西这儿。对，但是环境的话就会比较杂乱。对，没错没错。那你找东西不麻烦吗？
0: 안 불편해. 내 방은 어수선하지만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거든.
1: 不麻烦呢，我的房间乱是乱，但是乱中有序呀。这些人经常这么说。对啊，对，而且他们确实也是觉得很方便，对，他们觉得方便。对，没错。我们看起来不方便，但是他们觉得方便。对，不麻烦呢？哦，
0: 괜찮은데, 귀찮지않은데, 我的 방间 乱 是 乱, 요거 형식도 많이 쓰여지는 고정격식입니다. A 是 A.
1: 对,
0: 그 다음에 但是 可是 이게 나오는 거죠. A 하긴 A 한데, 但是 乱中有序，这个乱中有序这四个字本来不是成语啊，对对对，但是哦常用哦常用哦，那就算成语吧，已经成了一句话了，对吧？对对对对，지금
1: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乱中有序
0: 不是成语， 성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常用， 자주 쓰죠. 乱中有序， 어지럽지만 뭔가 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지만 그 안에 질서는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거죠. 乱中有序， 어, 좋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나름의 질서가 있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정돈이라고 할 수 있지.
1: 乱中有序也算是另一种整齐吧。
0: 算是吧，算是吧，算是吧。对他们来说是，对对对，不爱整理的人算是一种秩序吧。算是吧，啊，不完全是，但是算是，嗯，算是乱中有序。 也算是另一种整齐吧。또 다른 방, 또 다른 형태의 그러한 정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하하. 오, 말 참 예쁘게 하네.
1: 하하하. 니 太会夸人了.
0: 정말 칭찬 잘해요. 그러니까 말 예쁘게 하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니 太会夸人了. 호의는 이때는 뭐뭐를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夸가 칭찬하다니까 칭찬 잘해. 아주 말을 예쁘게 해요. 아마 내가 어수선한 상태에 익숙해진 걸 거야.
1: 可能只是我已经习惯了乱。可能只是我已经习惯了乱。习惯了，익숙해졌다
0: 뭐에 乱.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 방을 치워주면 안 돼. 不要收拾他们这些人的房间。
1: 他们他共乱，对，你觉得是帮助他，但是他不觉得你在帮助他，对对对对对，习惯不一样，对，习惯不一样。他如果你就帮助他收拾一些房间的话，他找东西不方便，对吧？对，좋습니다.
0: 자, 해설 보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첫 번째, 收拾, 치우다, 정리하다, 정돈하다. 주말에 오전 내내 서재를 정리했더니 지금은 서재가 훨씬 넓어졌어.
1: 周末我花了一上午收拾书房，现在书房宽敞多了。
0: 얼마나 또 루안했으면은. 자, 周末 주말에 我花了一上午. 어허, 花了 뭘 드렸어요? 오전 하나를 다 보냈으니까 오전 내내 뭘 했어요? 收拾书房, 书房 서재죠. 책이 있는 방, 그러니까 收拾书房 서재를 정리했더니. 现在书房 서재가 宽敞多了.宽敞 그대로 넓다죠. 宽敞多了 넓어졌어. 얼른 탁자 좀 정리해. 곧 손님 오실 거야.
1: 快把桌子收拾一下，客人要来了。啊，快把桌子
0: 받자구문 나죠. 책상을 把桌子收拾一下 정리 좀 하세요. 客人要来了 손님들이 오실 거야. 어, 이 방 너무 어수선해. 제대로 정리 좀 해야겠어.
1: 这房间太乱了，得好好收拾收拾。啊，这房间，이 방이죠，太乱了，乱，어수선해요，得好好收拾收拾，좀뭐뭐해야한다，得뭐라죠，好好제대로收拾收拾，정리를좀해야되겠어。另나왔습니다.
0: 다른 그 밖의 따로 별도로. 네 말이 맞기는 한데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야.
1: 你说的对。 但能不能做到又是另一回事了。그러니까你说的对，你刚말한게다맞아요。你说的对，但能不能做到，할수있을지없을지는又是另一回事。그거는또다른문제다，다른별개의문제다。
0: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제가 다른 때로 잡아볼게요。
1: 今天没空，我另找时间吧。
0: 今天没空，空이 때는 이제 시간이죠. 틈.

0: 그래서 메이콩. 워링 找 다시 찾겠습니다. 또 잡아볼게요. 뭐 시간 봐. 시간을 다시 잡아볼게요. 아, 이 방법은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1: 这办法不行，得另想办法。
0: 이 방법은 不行, 안 되겠어요. 得另想办法, 另想,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得另想办法. 67쪽입니다, 선생님. 신링지탕.
1: 如果事与愿违，相信老天一定另有安排。
0: 아, 这种 超 超级乐观的想法很好。事与愿违, 일이 내가 원래 원하던 바로 안 돼요. 相信老天, 그것은 하늘이 이딩 另有 안排, 다른 일정,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어라.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와,你的房间收拾得好干净,好整齐。不错吧? 我每天都会花10分钟整理，确保所有东西在原位。你太厉害了，我的房间可没这么整齐。那你找东西不麻烦吗？不麻烦啊，我的房间乱是乱，但是乱中有序。乱中有序也算是另一种整齐吧？哈哈哈。 你太会夸人了，可能只是我已经习惯了乱。怎么说怎么说
0: 이렇게 말해요. 68쪽입니다. 네 컴퓨터 바탕화면 정말 깔끔하다.
1: 你电脑桌面可真干净。你电脑桌面이
0: 그 바탕화면이.
1: 对对对。
0: 桌面.
1: 这个名字起得很可爱，桌子上。
0: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주어가 그대로 탁자를 얘기하고 미에는 말 그대로 그 탁자 위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탁자 위가 깨끗하다. 결국은 디엔나오 예시 이종 조어즈.
1: 네네.
0: 헌간징. 그래서 쩐간징. 나는 폴더별로 파일을 분류해서 정리하는 편이야.
1: 我习惯按文件夹分类整理文件.
0: 我习惯 뭐뭐에 익숙하다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다. 안 원젠지아 그대로 원젠지아는 그대로 폴더가 되는 거죠. 예, 펀레이 정리 원젠. 그래서 그런 폴더별로 파일을 분류해서 정리하는 편이야. 내 바탕화면에는 파일이 너무 많아서 나도 잘 못 찾아.
1: 我的桌面文件太多了，我自己都找不着。
0: 저도 가끔 그 미에란더 쪼면 아이야. 太多了，文件太多了。我的桌面文件，내그 바탕화면에는 파일이 太多了， 너무 많아요. 我自己都找不着， 나도 못 찾아.
1: 对，别人看起来也很乱。对，而且关键是这样的话，电脑的速度也会变慢。对，没错。
0: 바탕화면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보기 좋네.
1: 桌面整理成这样，看着多舒服。
0: 桌面 그대로 바탕화면이죠. 정리成这样 이렇게 정리하니까 看着多舒服 아주 보기에 편안하다. 그래서 너는 항상 물건을 그렇게 빨리 찾는구나.
1: 所以你找东西总是这么快.
0: 所以 그래서 你找东西 물건 찾을 때 总是 늘 언제나 这么快 이렇게 빨리 찾는구나.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질서 정연하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
1: 井井有条.
0: 井井有条. 물건이나 일이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선생님, 그 밑에 보면 반대말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이다. 어수선하다.
1: 我觉得可能很多朋友已经猜到了. 乱七八糟.
0: 乱七八糟. 아이, 这个 방향 다 乱七八糟了. 收拾收拾. 정리 좀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선생님.
1: 你这办公桌收拾的这么井井有条，看着真舒服啊！没办法，乱了我心里就烦。这个我跟你啊正相反，我的桌子呢越乱就越有灵感。哎呀，你这大艺术家的思维呀，我学不来，学不来。好像以前有这种说法， 就是艺术家他比较随意啊，比较随性，就是会比较容易比较乱这样。
0: 有些艺术家，他们穿的衣服也是，还有有些教授。哦，对对对，在大学里真的常常看到这样的教授。对，没错，有个性，有个性，是吧？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Do you still do your work
2: with your hands? I do
1: it.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이에요. 아, 이제 월말까지 한참 남은 것 같죠? 예, 10월 31일 토요일에 토익 시험이 있어요. 토요일 오전인데요. 아, 그때까지 한참 남았다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은 체력이다. 그 명언 같아요. 저도 이제 시험 볼 때 집중력, 체력을 관리 안 하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과로는 안 합니다. 과로는 안 하는데 자전거 타고 저 밤 12시에 한강 팔당까지는 좀 위험하니까 그 딱 거기 거기 아이유 고개가 있어요. 알죠? 그 막 처음에는 전기 자전거 아니면 아이유 해서 힘들다 그래서 아이유 고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이제 그 정도 하고 이렇게 좀 공기 좋은데 이 강변 따라서 이렇게 갔다 오면 그게 좋더라고요. 그죠? 자, 11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Mr. Salgado는 Blank Cost Reduction Program,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블라블라 했다. That lowered, 여기 lowered가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이제 Canva Manufacturing's Annual Utility Expenses, 이 비용을 by 18%, 18%만큼 낮췄던 그런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감독했다. 그러면 같이 과거 시제, 시제의 일치. 그럼 lowered와 시제를 맞춰서 본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게 C번 oversaw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A번, B번은 예선 탈락. 왜 그러냐면 여기 빈칸은 대표 동사, 본동사 자리입니다. ing나 투부 정사는 단독으로 본동사가 될 수 없다. 문법상 오답. 그리고 지금 D번은 어떻게 돼요? D번 큰일 납니다. D번 고른 사람 많아요. 이 스타일의 문제가 시험에 나왔죠. 근데 미스터 살가도는 3인칭 단수 한 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쓴다고 해도 overseas s가 붙어있죠. 없죠? 그럼 문법상 틀렸죠. 정답은 C번입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Mr. Salgado oversaw a cost reduction program that lowered Kenvor Manufacturing's annual utility expenses by 18%.
0: 111번입니다. County workers, 이 county 직원들은 can now download their tax documents. 그들의 세금 문서를

0: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hrough the employee portal, 바로 그 직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blank라기보다는 자 뒤에는 뭘까요? blank rather than obtaining printed copies from the financial office. 여기서 finance office죠. 이 재무부서에서 인쇄본을 받는 대신에 그렇기보다는 그냥 저 포털을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기 중에 rather than이 딱 맞죠. 뭐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얻기보다는 혼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D가 문맥에 좋고요. A번은 무엇을 수단으로 by means of인데 문맥이 안 맞고요. because of 때문에도 문맥이 안 맞고요. in addition은 그냥 안 돼요. 왜 그러냐면 in addition to까지 나와야 뒤에 뭐랑 연결되지 in addition은 그냥 부사구밖에 안 돼서 뒤에 obtaining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D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11번 들어보시죠.
1: County workers can now download their tax documents through the employee portal rather than obtaining printed copies from the finance office.
0: 112번 메이어 타나카 이 타나카 시장은 spoke to reporters on the plaza. 이 플라자에 그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 유형 많이 틀렸어요. Blank the entrance to Riverton's Municipal Library. Riverton의 시 도서관 입구 바깥에서 이게 이제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답이 B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기자들이 쫙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려니까 입구 근처 어디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outside entrance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나온 얘기할게. 시험을 그대로 쓰면 안 돼서 저도 이제 기억력이 좋은 편이지만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시험에는 바깥 계단 위에서 발표했다로 나왔어요. steps. 그래서 이제 그 계단 위에서 이제 발표했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결국 그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입구 밖에서 한 거니까 문맥에 맞는 전치사는 outside가 맞는 거죠. 여기 키포인트에 써드린 말을 꼭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자. 알았죠? 나머지 전치사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구 있으면 그 밖에서 기자들 앞에 놓고 발표하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걸 상상하면 B가 되는 거예요. 112번 들어볼까요?
2: Mayor Tanaka spoke to reporters on the plaza outside the entrance to Riverton's Municipal Library.
0: 113번입니다. The office supply vendor, 사무용품 공급업체는 will not deliver additional printer paper, 추가적인 이 복사 용지를 배송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Blank the outstanding June invoice is paid. 이럴 때 여러분, outstanding을 뛰어난으로 번역하면 큰일 나요. 이건 뭐죠? 아직 지불하지 않은, 갚지 못한. 알았죠? 그게 outstanding. 그래서 갚지 못한 빚을 outstanding debt, D-E-B-T를 쓰죠. 그죠? 여기는 이제 아직 갚지 못한 6월 송장이 지불될 때까지 배송 안 해준다. 아, 이거 저 돈도 안 내고 배달해 달라면 안 줘요.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우리말스럽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Until 이하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그래서 갚지 못한 6월 송장이 지불되고 나서야 추가 인쇄용지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아요. 알았죠?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거기 그 키포인트에 A하고 나서야 B하다 그랬는데 그거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B하고 나서야 A하다로 수정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not until은 until이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입니다. 113번 들어볼까요?
2: The office supply vendor will not deliver additional printer paper until the outstanding June invoice is paid.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6 같이 보시죠. 여기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트클이 있어요. 이 장소 나오고 날짜 나오면 이게 아트클이라고 그랬죠. 그죠? 메이플데일 5월 22일. Attracting investment in a crowded startup market. 그래서 이제 북적대는 이 창업 시장에서 투자를 얻어내는 것은 requires more than simply sending a business plan. 그저 비즈니스 계획을 보내고 and waiting for replies. 응답을 받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투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더 열심히 해야죠. Entrepreneurs. 이 기업가들은 should use several methods,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To make their companies stand out, 그들의 회사를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Do not underestimate the value of a targeted investor. 그래서 목표가 되는 투자자의 가치를 격하하지 마세요. Underestimate 하면 이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투자자의 무엇을 여기서 이제 목표가 되는 투자자의 블랭크의 가치를 그 우습게 보지 마라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그 outreach 하면은 우리 이제 보통 봉사하는 거 이런 쪽 해외 가서 이제 어려운 데 가서 도움을 주는 거 그것도 있고요. 바깥으로 손을 내미는 건 다 outreach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결국 손을 내미는 그런 것의 가치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래서 그 뒤에도 연결되는 게 use professional networking sites. 그래서 전문적인 네트워킹 사이트를 사용해서 to connect with venture capital firms, 벤처 자본 회사와 서로 인맥을 형성하고 experienced advisors 이런 그 경험 있는 조언자들과도 인맥을 형성해. 여기서 connect with의 밑줄을 거주세요. 그런 게 바로 저 바깥으로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 131의 문맥이 outreach가 되는 거예요. 단서는 뒤에 connect with 이제 바깥에 이제 손을 내미는 거 이런 것들의 가치를 이제 결국 무시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흐름으로 131번은 A번이 좋습니다.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이거 많이 틀렸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outreach를 봉사활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 attend local startup forums. 그래서 현지 창업 포럼을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피치 이벤트 이런 비즈니스 행사들에도 많이 참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거죠. There are many networking opportunities. 많은 그런 네트워크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For blank, 여러분 우리 문법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있다 그랬어요.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다. Those who are 뒤에 are로 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those who are 이게 맞죠. Who are well prepared 잘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다. 네트워킹 기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132번에서 this나 these는 수식을 못 받아요. themselves도 보통 독립적으로 쓰이죠. theirs도 그들의 것으로 말이 안 돼요. 의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답이 B번 those가 됩니다. those는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되죠. 그리고 who are 이거랑도 맞고요. these는 안 돼요. these는 수식을 못 받아요. 알았죠? It is also important. 투야가 중요합니다. 또한 to revise your proposal. 당신의 제안을 수정하는 것. For each investor you approach. 당신이 접근하는 각 투자자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각자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으면 좋을까요? 뭘 강조해야 저기에 투자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3번은 D번. Emphasize the products, 제품을 강조하시고 figures, 수치를 강조하고 and goals, 목표들을 강조하십시오. Then match each investor's interests, 각 투자자의 관심에 맞는 그런 제품이나 수치나 목표를 강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운영하니까 이제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이력서 딱 보면 아 이건 한 장으로 그냥

0: 여기저기 다 쓰는 그런 이력서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여기에 최적화시켜서 이렇게 쓰는 이력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오너 입장에서 이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런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맞춰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133번 정답이 그래서 D로 되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D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Proposals that use the same terms and priorities. 똑같은 용어랑 우선순위를 사용하는 제안은 found in an investor's guidelines, 이 투자자 가이드라인에서 발견된 이런 것들은 are much less likely to be ignored. 훨씬 덜 무시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 그래서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less likely to be ignored. 이 문제의 유형도 많이 틀렸는데 여기가 우선 부사 자리예요. 부사 자리. 그리고 뜻이 맞는 게 이럴 가능성이 훨씬 적다. 무시될 가능성이 훨씬 적다. 맞춰서 하니까. 그게 바로 likely가 맞죠. briefly 간결하게 evenly 조심하세요. 이거는 고르게 균등하게로 의미가 안 맞아요. separately는 별도로로. 이 likely가 무서운다는 게 이 단어가 be likely to 할 때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부사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34번의 정답이 C인데 이거는 부사 likely입니다. 이게 문맥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맥이에요. 이게 저 난이도로 치면 지금 했던 문제가 상입니다. 난이도 상짜리인데 요즘에 6가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시험을 토대로 비슷하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131에서 134 함께 들어보시죠.
1: Winning investor interest. Mapledale, May 22nd. Attracting investment in a crowded startup market requires more than simply sending a business plan and waiting for replies. Entrepreneurs should use several methods to make their companies stand out. Do not underestimate the value of targeted investor outreach. Use professional networking sites to connect with venture capital firms and experienced advisors. Attend local startup forums and business pitch events. There are many networking opportunities for those who are well prepared. It is also important to revise your proposal for each investor you approach. Emphasize the products, figures, and goals that match each investor's interests. Proposals that use the same terms and priorities found in an investor's guidelines are much less likely to be ignored.
0: 110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시제의 일치, 둘째 줄에 lowered 과거 시제고요. 그리고 본동사 자리라, ing나 투부정사는 오답, 본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D번은 수의 일치의 흐름도 그렇지만 주어동사 수의 일치가 안 맞죠. 예, S가 안 붙어 있어요. 시제도 안 맞지만. 정답은 oversaw, C가 정답.
2: Mr. Salgado oversaw a cost reduction program that lowered Kenvor Manufacturing's annual utility expenses by 18%.
0: 111번 모모라기보다는 D가 정답.
1: County workers can now download their tax documents through the employee portal rather than obtaining printed copies from the finance office.
0: 112번 입구 밖에서 연설하다. B가 정답.
3: Mayor Tanaka spoke to reporters on the plaza outside the entrance to Riverton's Municipal Library.
0: 113번 나던틸 구문입니다. A가 정답.
2: The office supply vendor will not deliver additional printer paper until the outstanding June invoice is paid.
0: 자, 그러면 131에서 134 원어민의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inning investor interest. Mapledale, May 22nd. Attracting investment in a crowded startup market requires more than simply sending a business plan and waiting for replies. Entrepreneurs should use several methods to make their companies stand out. Do not underestimate the value of targeted investor outreach. Use professional networking sites to connect with venture capital firms and experienced advisors. Attend local startup forums and business pitch events. There are many networking opportunities for those who are well prepared. It is also important to revise your proposal for each investor you approach. Emphasize the products, figures, and goals that match each investor.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page numbers 86에 두 친구의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0: 네.
1: 체중 감량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0: Uh-huh.
1: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저렴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0: yeah.
1: 비싸기 때문에 yeah.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말했던 뭐 약간의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0: Side effects.
1: 네,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here's today's dialogue. Two friends talk about weight loss drugs.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My cousin just started taking Easy Diet. She's happy with it so far.
3: It sounds tempting, but I'm worried about the possible side effects. Honestly, though, I wonder what it feels like to go a whole day without feeling hungry.
2: You can't expect miracles. It's only part of the equation. And knowing you, I guarantee your appetite would easily beat it.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아나와 마유 사이의 대화. 됐겠고요.
0: 네.
1: 일단은 세리아나는 어디서 또 누가 이거 약 복용한 걸 들은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게요.
0: 보통 그런 대화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1: 아, 그럼요.
0: 그쵸?
1: 네.
4: 사촌이 얼마 전에 이지 다이어트를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엄청 만족해 하더군.
1: 아, 솔깃하긴 한데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네. 그래도 솔직히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하루 종일 보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좀 궁금하긴 해.
4: 기적을 바라면 안 되지. 그건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리고 내가 널 아는데 네 식욕이 그 약발을 쉽게 이길 거라고 장담한다.
1: 아, 너무하네. 근데 이길 것 같긴 해.
4: I don't think so.
1: 아니, 그럴 때가 있대요. 이게 모두에게 맞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0: Yeah.
1: 이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왠지 이길 것 같아요, 느낌이.
0: Oh.
1: 저 식욕 장난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0: Yeah, yeah.
1: 저는 그리고 엄청 대식가입니다.
0: You love food.
1: Oh, yes, I do.
0: Which is why PD님 and I, we are so surprised that you are dieting so well.
1: 하지만 대신에 다크서클을 가져왔잖아요.
0: Yeah. And you've definitely lost the spark in your eyes.
1: 그렇죠. 잠깐만요. 눈이 약간 흐리멍텅하다라는 느낌인데.

0: Yes.
1: 아무튼 자 이런 대화 사이에 mm-hmm. 엄청나게 실제 생활 영어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0: 네.
1: 자,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 같은 경우에 그 사촌이 easy diet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엄청 만족해한다.

0: 사실 원어민들은 그 단어들보다 그냥 happy를 써요.
1: 아, 훨씬 캐주얼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satisfied는 그냥 내가 기대하던 딱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겨우 좀 충족한 정도의 느낌이 좀 있는데.
0: 맞아요.
1: 그래서 광고 같은 데서는 뭐 satisfaction guaranteed 이거는 아 적어도 실망은 안 시킨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oh I'm so happy with tha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만족한 느낌.
0: 맞아요.
1: 굉장히 강해지죠.
0: 네. 그렇죠? 긍정적인 그 느낌이죠.
1: Yeah.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난 내 인생에 아주 매우 만족해. 자 난 행복해.
0: I am happy
1: 내 인생에 대해
0: with my life. I am happy with my life.
1: Are you happy with your life?
0: So? I am. I am happy with my life.
1: 그래 보여요.
0: Of course, we cannot be happy 24 hours a day, right? But overall, I am happy. How about you?
1: 저도요. I'm happy with my life.
0: So many things to be grateful for, right?
1: Yeah. 쌤이 딱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작은 거에 행복해하시거든요.
0: 맞아요.
1: 녹음하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 식사를 해야 되면 그 한 몇 시간 전부터 들떠 있어요.
0: Yes. 아,
1: 소소한 행복입니다.
0: I know, I know.
1: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우린 우리 새 집에 매우 만족해. 자, 우린 매우 만족해.
0: We are very happy.
1: 우리의 새 집에 대해.
0: With our new home. We are very happy with our new home.
1: 네. 자, 세 번째는 약간 부정문으로 해볼게요. 나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진 않아. 자, 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
0: I am not so happy.
1: 그 결과들에 대해.
0: With the results. 예를 들어서 파마를 했는데 너무 세게 나왔어요.
1: 너무 보글보글.
0: 너무 보글보글. I am not so happy with the results.
1: 세븐 왠지 파마 아마 안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0: 네. 네.
1: 자, 핵심 표현으로 be happy with something or someone. 뭔가에 매우 만족하다. 해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게 괜찮아. 지금까지 몇 개 정도 끝냈어.
0: So far. So far.
1: So far.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So far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뭔가를 했다, 뭐 완료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할 거다, 덜 할 거다 이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의 상태만 강조하는 게 so far.
0: 맞아요.
1: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구미가 당기는 뭐 솔깃한.
0: Tempting. Tempting.
1: 뭔지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0: 맞아요. Temptation에서 나오는 단어이긴 해요.
1: 네.
0: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뭔가 it sounds tempting.
1: Tempting.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해봐.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1: 그래서 귀가 솔깃한 느낌이네요.
0: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 It sounds tempting.
1: Tempting. 그러면 쌤, P를 발음하지 말고 그냥 tempting이 아니라 tempting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피가 약간 사라지는
1: 맞아요.
0: 느낌이 돼요.
1: 뭔가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 느낌이 들어가죠.
0: Yeah,
1: 그렇죠?
0: Tempting.
1: Right. 자, 부작용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Side effect. Side effect.
1: 이거는 근데 거의 원워드처럼 읽어버리지 않나요?
0: 맞아요. 연결하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좋죠. Side effect보다 side effect.
1: Side effect.
0: Side effect. 그리고 복수 형태로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 맞아요.
0: What are the side effects? Are there any side effects?
1: 복수를 일반적으로 쓰고.
0: 네.
1: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벌어지면서 양쪽으로 좀 옆으로 또 흘러나오는 게 잔잔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0: Yeah.
1: 자, 다음은요. 전체 그림의 일부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쓸까요?
0: Part of the equation. Part of the equation.
1: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So equation is like a math formula.
1: 공식 같은 거죠.
0: 맞아요. Right? So when you say, when you're talking about something, you can say like something is complex.
1: Right.
0: And this is only one part of the whole picture.
1: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뭔가 복잡한데 그중에 일부일 뿐이야.
0: 맞아요.
1: 라는 얘기로 쓸 수가 있군요.
0: Yeah.
1: Right.
0: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읽기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That's only part of the equation. You gotta, you know, do the writing. You gotta do the speaking. Right?
1: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약을 먹는 거는 일부일 뿐이고 나중에 너가 운동도 해야 되고
0: 맞아요.
1: 다양한 걸 해야 된다는
0: 맞아요.
1: 느낌이겠네요.
0: 네.
1: 자, 다음은요. 입맛, 식욕.
0: Appetite. 라고 합니다.
1: 만약에 식욕이 엄청나다.
0: 맞아요.
1: 마유처럼 엄청나다.
0: 그러면 big라는 단어를 많이
1: big.
0: 쓰죠. I have a big appetite.
1: Appetite. All right.
0: Yeah.
1: 자, 맞아요.

0: 마지막으로 뭔가를 이기다.
1: Beat입니다. Beat. B-E-A-T.
0: 네. 이거는 상대방을 무찌르거나 어떤 기록을 깨거나 할 때 beat를 쓸 수가 있겠죠.
1: 맞아요.
0: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동사 원형 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뭐 멋지게 부자로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뭐 이런 말을 어떻게 쓸까요?
1: What it feels like to 동사 원형. What it feels like. To do something.
0: 네, 이게 어떤 경험에 대해서 묘사를 하거나 상상해 볼 때 굉장히 유용한 패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세리나 쌤은 아이 셋의 엄마인데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1: 네.
0: 자, 만들어 볼게요. 난 있잖아. 엄마가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정말 궁금해. 난 궁금해.
1: I wonder.
0: 그게 무엇 같은 기분인지.
1: What it feels like.
0: 엄마가 되는 게.
1: To be a mom. I wonder what it feels like to be a mom.
0: 자, 두 번째는요. 야, 너 매일이라는 거 진짜 어떤 기분인지 알아? 자, 너 아니?
1: Do you know?
0: 그게 무엇 같은 기분인지?
1: What it feels like?
0: 매일이라는 게?
1: To work every day. Do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work every day?
0: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하루를 보내다. 하루를 보내다.
1: Go a day. Go a day.
0: 와, 이게 go a day 한다는 게 왠지 우리가 go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뭔가 to가 나오거나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go a day 하면 하루를 보내는데 특정한 상태를 유지한 채 보낸다라는 얘기죠.
1: 네, 맞아요.
0: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진짜 무서운 거 전화기 없이 하루 보내거나.
1: Oh yes.
0: 그렇죠.
1: 근데 그런 날 되게 되게 느낌 좋지 않아? 약간 답답한데 또 되게 뭔가
0: 약간 디지털 디톡스 같은 그런
1: 맞아요.
0: 느낌이야.
1: 네. Your brain feels good.
0: 저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1: Alright, I'll steal your phone from you from time to time.
0: 알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나 있잖아 하루 없. 커피 없이는 하루를 가지를 못해, 보내지를 못해. 자, 난 하루를 못 가.
1: I can't go a day
0: 커피 없이는
1: without coffee. I can't go a day without coffee.
0: 두 번째는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냈어. 그는 하루를 갔어.
1: He went a day
0: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1: without saying a word. He went a day without saying a word.
0: 이건 저한테는 불가능합니다.
1: Yes, me too.
0: 저 아는 동생이 있는데 형님, 저는 회사에서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슬픈데 너무 웃겼어요.
1: No.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내가 뭐 목적어를 아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아는데 내가 걔를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Knowing 목적어. Knowing 목적어.
0: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네요. Knowing you, knowing them 이런 식으로 문장을 출발하면 될까요?
1: 맞아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목적어 형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knowing he가 아니고 knowing him.
0: 모양 자체를 목적어로 바꿔라.
1: 네네.
0: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을 내가 이미 좀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 아는데 너 아마 또 늦을 거야. 자, 너를 알며
1: Knowing you,
0: 넌 아마 또 늦을 거야.
1: You will probably be late again. Knowing you, you will probably be late again.
0: 네.
1: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 안 하고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하시겠죠.
0: 그럼요. 그냥 저기 저는 all bark, good, no bite잖아요.
1: Yes.
0: 그러다 보니까. 자, 두 번째는요. 내가 그녀를 아는데 그녀가 확실히 너의 셔츠를 놀릴 거야. 세리나 쌤이 제 셔츠 많이 놀렸거든요.
1: 맞아요. 네. I was thinking, is this about me?
0: 항상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를 알며
1: Knowing her
0: 그녀는 확실히 너의 셔츠를 놀릴 거야.
1: She will definitely make fun of your shirt. Knowing her, she will definitely make fun of your shirt.
0: 오늘도 제가 갈색 셔츠를 입고 왔는데 찜질방 셔츠라고 좀
1: I did not say that, 선생님.
0: Are you sure? 네.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볼게요. 세리아나가 사촌이 얼마 전에 이지 다이어트를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엄청 만족해하더군. 자, 내 사촌은 방금 시작했어.
1: My cousin just started
0: 이지 다이어트를 복용하기.
1: Taking easy diet.
0: 그녀는 그것에 대해 행복해.
1: She's happy with it.
0: 지금까지.
1: So far. My cousin just started taking easy diet. She's happy with it so far.
0: 네, 여기서 복용하는 거는 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eat이 아니라 take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1: 맞아요. Any type of like medication, vitamins, things like that, we use the verb take.
0: Take. 자, 그때 마유가 솔깃하긴 한데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이 걱정돼. 자, 그건 구미가 당기게 들리네.
1: It sounds tempting.
0: 하지만 난 더 걱정돼.
1: But I'm worried.
0: 그 가능성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1: About the possible side effects. It sounds tempting, but I'm worried about the possible side effects.
0: 네. 자, 세 번째는요. 그래도 솔직히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하루 종일 보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긴 하다. 자, 솔직히 그래도
1: Honestly though
0: 난 궁금해.
1: I wonder
0: 그게 무엇 같은 기분인지
1: What it feels like
0: 전체 나를 가는 게
1: To go a whole day
0: 배고프게 느끼지 않은 채
1: Without feeling hungry Honestly though I wonder what it feels like to go a whole day without feeling hungry
0: 네, 여기서 go a day 대신에 go a whole day 쓰므로써 하루 종일을 강조했죠.
1: Mm-hmm.
0: 자, 그랬더니 세리아나가 에이, 기적을 바라면 안 되지. 그건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고. 자, 넌 기적들을 기대할 수 없어.
1: You can't expect miracles.
0: 그건 겨우 일부야.
1: It's only part
0: 그 공식에
1: of the equation. You can't expect miracles. 아, 세리아나 목소리로 해야죠. You can't expect miracles. It's only part of the equation.
0: 네. 자, 마지막으로 세리아나가 그리고 내가 널 아는데 너의 식욕이 그 약발을 쉽게 이길 거라고 장담한다. 자, 그리고 널 알며
1: And knowing you,
0: 난 보장해.
1: I guarantee.
0: 너의 식욕이 쉽게 그걸 이길 거라는 걸.
1: Your appetite would easily beat it. And knowing you, I guarantee your appetite would easily beat it.
0: 네. 자, 여기서 knowing you라고 하는 거 너에 대해서 내가 너의 습관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 그렇죠? 그리고 너의 식욕을 이긴다라고 할 때 win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beat 무찌르는 게 맞는 말이에요.
1: That's right. right. That's why I guarantee your appetite would easily beat it.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My cousin just started taking easy diet. She's happy with it so far.
3: It sounds tempting, but I'm worried about the possible side effects. Honestly, though, I wonder what it feels like to go a whole day without feeling hungry.
2: You can't expect miracles. It's only part of the equation. And knowing you, I guarantee your appetite would easily beat it.
1: And here's today's review.
0: 구미가 당기는 솔깃한
1: Tempting
0: 부작용
1: Side effect
0: 입맛, 식욕
1: Appetit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에 매우 만족하다
1: Be happy with 목적어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하루를 보내다
1: Go a day.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제가 아주 자주 듣는 말인데요. 내가 널 아는데 아마 또 프라이드 치킨을 시킬걸? 내가 널 아는데 넌 아마 또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할 거야.
1: 네, 오늘 배우신 표현 내가 목적어를 아는데 knowing 목적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1: Alright, that's it for today. Have yourselves a wonderful day and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Bye!
0: Bye!

0: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3: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4: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5: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6: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4: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6: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7: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8: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4: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9: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10: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1: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articles. And today, we're on to my favorite topic, football, but not good news, to be honest.
10: 어쨌든 축구 얘기.
11: 좋아요.
10: 이런 방송 제작할 때 방송 바로 전에 피터 쌤 매우 신나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축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꼭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주제여서 FIFA 얘기인데요. 이 FIFA에서 이제 지금 뭐 월드컵 대회 규모를 더 키운다든가 하는 등의 뭐 여러 가지 조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상업화 쪽으로 가고 있고 티켓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팬들은 그렇죠. 정작 보러 가기 너무 힘들다. 이게 좀 비판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요즘 요즘에 오늘 결정적인 또 사건도 있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11: Yeah, it was massive news, not just sports news, but it took the headlines, especially in places like the UK, where FIFA were trying to sell a stake in things like the World Cup to financial firms, like venture capital firms that could make money if FIFA made money. So people thought it was too much commercialization of the sports.
10: 참 아이러니한 건 이제 FIFA 자체는 비영리 협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월드컵이라든가 큰 국제 대회의 어떤 지분을 민간 자본에 팔아서 수익 시열을 하자. 이게 지금 말이 좋아 그렇죠. 뭐 민간 자본은 좀 들어오겠죠.
11: 그렇죠.
10: 근데 이제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완전히 상업화의 노예가 되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잖아요.
11: Yeah, so that's what many associations were worried about. We've already had controversy about the World Cup getting too big. We've talked about that on the show. And people thought this is going to lead to more matches to make more money.
10: 그렇죠. 그래서 그 안을 지금 현재 FIFA 회장인 잔니 인판티노가 맞죠? 그분이. 그분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논란이 된 거는 이 계획안을 그 지지하는 나라 축구 연맹의 금전적 보상을 엄청나게 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11: 그렇죠. Yeah. So there's a lot of pushback against him. Let's get to part 1. It's on page 86 of our October book.
12: Global football federations reject World Cup privatization.
13: Global governing body FIFA faces intense pushback after offering substantial financial incentives to national federations backing its commercial restructuring plan. Football organizations across Europe, Asia, and North America expressed serious concerns, saying the plan was pushed forward without proper oversight. Regional administrators argue that selling minority stakes in major international tournaments prioritizes private financial enrichment over broader athletic integrity.
10: 자, 예습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commercial restructuring plan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표현으로 정확하게 인지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expressed serious concerns. 여러 지역의 축구연맹은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11: 그렇죠. Sentence 1. Global governing body FIFA faces intense pushback after offering substantial financial incentives to national federations backing its commercial restructuring plan.
10: Okay. Faces intense pushback. Pushback은 저쪽에서 다시 미는 거니까 반발이란 뜻이잖아요.
11: 그렇죠.
10: 그러니까 FIFA가 현재 강력한 반발의 직면을 해 있다는

0: 얘기입니다. After offering substantial financial incentives to national federations, 뭐 각 국가별로 그 축구 연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구 연맹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겠다는 얘기였나요?
1: To national federations backing its commercial restructuring plan.
0: Okay.
1: So it's almost like it felt like bribery. We'll give you this money if you support us, right?
0: 그러니까요. 이 FIFA의 상업화 구조조정안을 이제 지지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주겠다. 거의 100억이 넘더라고요. 당시 네. 약속한 돈이 보니까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 근간에는 어떤 게 있냐면 FIFA 회원국이 지금 211개예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모든 회원국이 다 동일한 한 표를 갖고 있어요.
1: 네.
0: 뭐 정말 인구 10억의 중국도 뭐 인구 1만도 안 되는 어떤 네. 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국가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거든요.
1: Of course, yeah. For those smaller associations, it's massive. For the big leagues, not so much, right?
0: 맞아요. 이어갑니다.
1: Football organizations across Europe, Asia, and North America expressed serious concerns, saying the plan was pushed forward without proper oversight.
0: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유럽, 아시아, 북미권의 축구 연맹들은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Expressed serious concerns, saying the plan was pushed forward without proper oversight. Oversight가 뭘까요?
1: Yeah, that's the key word here. There wasn't proper monitoring of this or consultation or checking.
0: 관리 감독,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감독 체계,
1: 네.
0: 뭐 이런 것 없이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이번 계획이 이제 추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장이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1: 그렇죠.
0: 절차가 있고 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적법한 절차 없이 그냥 추진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불고 있는 거예요.
1: Yeah, many people were so surprised when this announcement came. They hadn't been asked about it at all. Football organizations across Europe, Asia, and North America expressed serious concerns, saying the plan was pushed forward without proper oversight. Regional administrators argue that selling minority stakes in major international tournaments prioritizes private financial enrichment over broader athletic integrity.
0: Okay. Break it down first, please.
1: Yeah, the key point here, and the key point for FIFA and all major sports associations has to be athletic integrity. That is that sporting competition has to be fair and not corrupt, not about the money.
0: 맞아요. Integrity, 동그라미 칠게요. 이 어떤 공정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어떤 축구라는 스포츠의 그 가치와 공정성, 이걸 integrity로 표현을 한 겁니다.
1: 네.
0: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private financial enrichment는 민간 분야의 금전적 이득을 말하잖아요. 이것이 우선시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판하는 이제 그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가 그렇다는 얘기냐면, selling minority stakes in major international tournaments.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월드컵이 되겠지만 그 밖에도 뭐 아시아컵이라든가 여러 피파 주간 대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대회의 뭐 일부 지분을 어디 사모펀드 이런 데 파는 거예요.
1: 네.
0: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그러면 돈은 들어오겠지만 수익을 나중에 나눠 가져야 되니까
1: 네.
0: 그런 민간 자본은 돈을 무조건 많이 벌리기 위해서 수익을 보고 매출을 보게 되거든요.
1: Yeah, so that's the prioritizing of private financial enrichment, right? Enrichment means getting more and more wealthy.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금장 다시 한번요.
1: Regional administrators argue that selling minority stakes in major international tournaments prioritizes private financial enrichment over broader athletic integrity. Here's part two.
2: Concerns keep growing that adding more matches for commercial reasons will overload schedules and harm players' welfare. Leading sports executives warn that monetizing world championship rights risks permanently damaging the structural stability of international competitions. Critics also see the deadlines attached to the funding as an open attempt to gain political leverage ahead of the upcoming FIFA presidential election.
0: 자, 지금 이게 FIFA 회장 선거와 맞물려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그 Zett 블라터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뇌물 수수 혐의 뭐 네. 이런 걸로 일단 사임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2016년인데 그 이후에 지금 인판티노 회장이 2019년, 2023년에

0: 예선에서 2027년 내년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1: Yeah, that's the big vote for him, right?
0: Mm-hmm.
1: Concerns keep growing that adding more matches for commercial reasons will overload schedules and harm players' welfare.
0: 자, 이건 이제 뭐냐면 adding more matches for commercial reasons. 이 결국에는 이번 월드컵도 32강이 아니라 48강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수가 많았죠.
1: 그렇죠.
0: 그럼 뭐 표 판매 수익도 올라가고 중계권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상업적인 이득은 더 받지만 경기 수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1: Yeah, exactly. And that's going to overload schedules. Overloading something meaning giving more that it can cope with.
0: 그렇죠. 뭔가에 좀 과부하를 걸리게 하다라는 동사가 overload. 이 동사 꼭 표시해서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일정에 과부하를 걸리게 하다는 얘기는 일정에 무리를 준다는 얘기죠. 구단들도 그 시즌 운영을 해야 되는데
1: 그쵸.
0: 선수들이 막 3개월씩 어디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and harm players' welfare. 선수들의 복지도 훼손하게 된다. 아무래도 경기 수가 많아지면 부상 위험도 있고 쉬질 못하니까 피로한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돌아와서도 항시 뭔가 좀 부상에 더 추가 노출이 될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1: Yeah, welfare meaning like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etc. Leading sports executives warn that monetizing world championship rights risks permanently damaging the structural stability of international competitions.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 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일정에도 무리가 되고 선수들의 어떤 복지도 훼손하게 되지만 추가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근본적인 건 이렇게 전 세계 챔피언십 경기, 월드컵과 같은 그런 대회를 말하는 거겠죠?
1: 네.
0: 그런 것들을 monetize,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는 risks permanently damaging the structural stability of international competitions. 축구 국제대회의 구조적 안정성을 영구히 훼손시키는 결과를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네요.
1: Yeah, they can't be honest to the sport anymore, right? They're going to be beholden to the money. Critics also see the deadlines attached to the funding as an open attempt to gain political leverage ahead of the upcoming FIFA presidential election.
0: Okay.
1: Yeah, so as well as the proposal to sell a stake, there were certain dates put in place, those deadlines linked to how the money was going to be transferred to the association. So people thought, well, that's really just buying their votes.
0: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파의 구조 조정안을 지지하는 연맹들에게 이 정도의 경제적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기한이 있었죠. 언제까지 알려달라.
1: 네.
0: 이제 이런 것들이 차기 FIFA 회장 선거와도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 political leverage, 정치적 영향력을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그 명백한 시도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Critics also see the deadlines attached to funding. 이번에 이제 그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그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시간, 어떤 데드라인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그것이 결국엔 open attempt, 명백한 시도, gain political leverage,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FIFA 회장 선거 전에요. 내년에 있죠? 2027년에.
1: 그렇죠. 예. Yeah, that's the big date for Infantino. We're going to listen now to part three.
2: Multiple national member associations are actively organizing emergency meetings to coordinate collective resistance against this commercial investment model. European authorities suggest potentially boycotting future international events if unilateral decision-making persists without transparent governance standards. Though some isolated voices argue the funding makes practical sense, the vast majority of football confederations still firmly reject the plan.
0: 자, 지금 어쨌든 이런 결정들이 뭐 축구 발전을 위한 어떤 명분 하에서 인판티노 회장도 추진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이다.
1: 네.
0: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unilateral decision making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 Multiple national member associations are actively organizing emergency meetings to coordinate collective resistance against this commercial investment model.
0: Okay. 가장 중요한 부분이 coordinate collective resistance against this commercial investment model. 이와 같은 상업적인 모델에 반대하는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회원국들 축구 연맹이 지금 뭉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1: Yeah, exactly. So they are organizing this group saying no to the proposal. That's the resistance.
0: 그렇죠. 긴급 회의를 열어서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0: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1: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2: 시간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0: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3: 웰컴 어보드 입이 트이는 영어.
4: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You know, I think we hear about people forming book clubs more and more these days.
4: I know. There are tons of them, aren't there?
5: Right.
4: Yeah.
5: They, you know, people read books and they just don't stop there. They take it a step further.
4: Yeah.
5: And they get together and talk about the book. Mm. They exchange their ideas and then also decide what book to read later on.
4: Ah, that's right. Mm-hmm. Yeah. I think, it really motivates mm-hmm. people to read. Mm-hmm. I mean, you're doing something as a group. It's mm-hmm. great for discussions. Mm-hmm. You can debate, mm-hmm. discuss, and give others a boost to kind of try out different mm-hmm. books, like read different books as well.
5: Get different viewpoints as well.
4: Sure,
5: I think that's the beauty of actually talking about books after mm-hmm. you read them. 자, 오늘 주인공께서도 이제 독서 모임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원서를 읽는 독서 모임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책의 어떤 매력과 영어 원서의 또 매력을 또 확실하게 다르게 느끼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4: 저는 이 파트가 있어요. These books, the Korean books and the English books, they each have their own colors.
5: 그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4: 네, 네, 네. 네.
5: 책을 많이 읽으셔서 좀 표현도
4: 그러니까요.
5: 예술적이시네요. 색상으로 색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 책들은 이제 번역을 해서 옮겨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 번역을 한 그 옮긴 이의 영향력이 또 엄청나다. 이것도 느낀다고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원서를 보면 또 그 번역서를 읽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4: 중요하죠.
5: 느낌이 또 다를 때도 많고요. 네.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네, 새싹사연입니다. 별내 독서 모임 우수회원 데미무어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5: 네, 이름 예쁘시네요. 네. 많이 들어본 배우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자, 오늘 내용 그럼 영어로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My English Book Club. I go to an English book club every Sunday. Our club is called the Book Hungry Club. I first heard about it by chance through a local community group. Reading books in English and discussing them together sounded interesting to me. The more I read and participated in the club, the more surprised I became. To be honest, I had always felt deep down that books written in Korean were the best in the world. But books written in English were just as impressive. It was almost like Korean books were a blue world and English books were a pink world. They clearly had their own colors, meanings, and presence. I was also surprised by how the translator can have a major impact on a translated book. From word choice to sentence structure, I really felt that the translator was like a second author. My book club has now become both a guide and a companion in my life. I truly love my book club, with its passionate leader and wonderful members who all share a love of books.
5: 회원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얼마나 이 독서 모임을 아끼시는지 그 진심을 오늘 사연에서 느낄 수 있네요. 자, 나는 일요일마다 영어 원서 독서 모임에 갑니다. 우리 모임의 이름은요, Book

0: Hungry Club입니다.
1: I go to an English book club every Sunday. Our club is called the Book Hungry Club.
0: Book Hungry Club. 우리말로 하면 책 고픈 모임? 이름 잘 지셨네요.
1: 책이 고픈 모임.
0: 책이 고픈 모임. 예. 그 hungry라는 게 어떤 먹고 싶은 걸 먹다에서도 쓰지만 지식이나 어떤 소양에 대한 어떤 목마름도 hungry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ok Hungry Club인데 자, 동네 모임에서 우연히 이것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영어 원서를 읽고 같이 토론한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1: I first heard about it by chance through a local community group. Reading books in English and discussing them together sounded interesting to me.
0: 그렇죠. 우연찮게 처음 듣게 됐다. 그 부분.
1: I first heard about it by chance.
0: 그렇죠. By chance만 붙이면 우연찮게는 일단 살아나죠.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자, 처음 들었다. I first heard about it by chance. 뭘 통해서 through a local community group. 자, 동네 모임에서 처음 그 모임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자, 원서를 읽는다는 게 reading books in English and discussing them together. 그 다음에 같이 토론하는 것이 sounded interesting to me.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모임에 참여하면서 책을 읽을수록 나는 더 많이 놀랐습니다.
1: The more I read and participated in the club, the more surprised I became.
0: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했다. 여러분 그 구조잖아요, 지금. 그러면 더 비교급 바로 나와야겠죠? 한 번만 더 주세요.
1: The more I read and participated in the club.
0: 그렇죠? 더 많이 읽고 참여하면 할수록
1: The more surprised I became.
0: 더 놀랐다니까. The more surprised I became.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The more 표시 잘 해놓으시고. 자, 사실 한글로 쓰인 책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저는 늘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1: To be honest, I had always felt deep down that books written in Korean were the best in the world.
0: 마음 한켠에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1: Feel deep down.
0: 표현 참 좋네요. Deep down이란 건 보세요, 여러분. 깊이 어딘가인데 마음 한켠이란 건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근히 혹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마음 어딘가에 두고 있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영어에서는 deep down이라고 그래요.
1: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선생님이 뭐 마음 한켠에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플러스 약간의 솔직히
0: 솔직히
1: 예, 맞아요. 그 느낌도 살짝 있어요.
0: 항상 겉으로 드러내진 않는데 마음 깊숙이 어디 한켠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Right.
0: 그러니까 정말 솔직한 감정이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죠. 자, feel deep down 잘 표시해 두세요. 오늘의 입체형 표현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통한계 문장은 뒤쪽에서 드릴게요. 패턴에서. 자, 솔직히 말해서 항상 한국어로 돼 있는 책이 세계 최고다.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다시 한번.
1: To be honest, I had always felt deep down that books written in Korean were the best in the world.
0: 자, 그런데요. 영어로 쓰인 책들도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1: But books written in English were just as impressive.
0: Just as impressive 뒤쪽에 as Korean books. 이게 생략이 된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just as가 나온 거고 뒤에는 이렇게 생략해서도 많이 씁니다. 문맥이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So books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책들도 were just as impressive. 거기서 끝나도 됩니다. 자, 마치 한글 책이 파란색 나라면 영어 책은 분홍색 나라처럼 그것들만의 색깔과 의미, 존재감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표현 너무 예쁘게 잘해주셨네요.
1: It was almost like Korean books were a blue world and English books were a pink world. They clearly had their own colors, meanings, and presence.
0: 자, 파란색 세상, a blue world, 그 다음 분홍색 세상, a pink world를 일단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고 그 뒷부분이 그것들만의 색상이 있다. 그 부분은 they clearly had their own colors. 자체적인 어떤 색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Own colors 해서 그것들만의 색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미는 meanings 그 다음 마지막에 존재감은 presence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1: They clearly had their own colors, meanings, and presence.
0: 그렇죠. 또 하나 놀란 것은요. 옹기니가 번역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1: I was also surprised by how the translator can have a major impact

0: impact on a translated book.
1: 왜냐면 원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자체로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있고 번역서를 보면서 아,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냈네 이런 걸 또 느끼는 게 묘미이기도 하잖아요. Mm-hmm.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옴기니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So I was also surprised by how the translator can have a major impact on 동그라미 뭐에 대한 영향력이니까 a translated book 번역된 책. 오케이. 단어 선택부터 문장 구성까지 정말이지 옹기니가 제2의 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From word choice to sentence structure, I really felt that the translator was like a second author. From A to B, 이 structure잖아요.
1: 그쵸.
0: From word choice, 단어 선정부터 to sentence structure. Sentence structure는 문장 구성까지. I really felt that, 이런 느낌이 들었다. The translator was like a second author.
1: Author 하면 저자인데 제2의 저자라고 네. 했으니까요. 그래서 번역사가 the translator was like 뭐뭐인 듯했다. A second author. Okay. 자, from to 구조도 잘 표시를 해두셨길 바라고. 자, 지금 나의 독서 모임은요. 내 인생의 길잡이이자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0: My book club has now become both a guide and a companion in my life.
1: 가이드는 말 그대로 길잡이죠. Companion이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뭐 반려동물 할 때도 네. companion 아니면 식물 앞에도 companion plants라고 하듯이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혹은 반려자를 compan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클럽 자체를 동반자의 비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영어 단어도 그대로 쓰셔도 돼요. So has now become a guide and a companion in my life. 자, 한마음으로 책을 사랑하는 열정 가득한 우리 리더와 멋진 회원들이 있는 나의 독서 모임을 나는 진심으로 사랑한다.
0: I truly love my book club with its passionate leader and wonderful members who all share a love of books. I truly love my book club. 그러니까 매우 정말 그냥 단순히 love가 아니야. I truly 정말 진심을 다해. Right? With its passionate leader,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칭찬, 열정이 가득한 리더, 그리고 wonderful members, 훌륭한 멤버들, who all share a love of books. Share a love of books라고 하면은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하다라는
1: 그렇죠.
0: 말이잖아요.
1: 네. 모두 책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정도로 넘친다는 얘기죠.
0: 네.
1: Who all 붙이고 share a love of books.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드릴게요.
0: I truly love my book club with its passionate leader and wonderful members who all share a love of books. Let's listen one more time.
2: My English book club. I go to an English book club every Sunday. Our club is called the Book Hungry Club. I first heard about it by chance through a local community group. Reading books in English and discussing them together sounded interesting to me. The more I read and participated in the club, the more surprised I became. To be honest, I had always felt deep down that books written in Korean were the best in the world. But books written in English were just as impressive. It was almost like Korean books were a blue world and English books were a pink world. They clearly had their own colors, meanings, and presence. I was also surprised by how the translator can have a major impact on a translated book. From word choice to sentence structure, I really felt that the translator was like a second author. My book club has now become both a guide and a companion in my life. I truly love my book club, with its passionate leader and wonderful members who all share a love of books.
1: 자, 오늘과 같은 멋진 사연은요. 저희 홈페이지 주제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글을 남겨야 되는지 제가 공지에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처음으로 만약에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들이라면 앞에 머리글로 새싹이라고 붙여서 사연 남겨주세요. 자, 88페이지 세 가지 패턴 보겠습니다. 아까 feel deep down 오늘 좀 강조했으면 하는 표현이에요. 별표 잘 쳐주시고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I had always felt deep down that books written in Korean were the best.
1: 항상 나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다. 자, 가볼게요.
0: I feel deep down that I can do better.
1: 가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나 이거보단 나은데. 이런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마음 한켠에 마음 깊숙이 갖고 있다. I feel deep down that I can do better. 이 문장 오늘 토항 1번을 아예 외울게요. 갑니다.
0: I feel deep down that I can do better.
1: 어때요?
0: I feel deep down that I can do better.
1: I feel deep down that I can do better. 좋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마음 한켠으로 생각한다.
0: I still feel deep down that I'm right.
1: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맞다고 느낀다. 그 말을 feel deep down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에 큰 여파를 미치다 혹은 영향을 미치다. Have a major impact on something.
0: The translator can have a major impact on a translated book.
1: 나는 우리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0: My sister had a major impact on me when I was growing up.
1: 그렇죠. 형제간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 Share a love of 뭐뭐뭐 붙이면 됩니다.
0: The book club members all share a love of books.
1: 우리는 그 공상과학 영화 많이 좋아한다. 영어로.
0: We share a love of sci-fi movies.
1: We share a love of 다음에 같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상과학은 sci-fi라고 많이 줄이죠. Sci-fi movies. 우리는 SF라고 많이 하지만 영어에선 sci-fi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2: Where do you go every Sunday?
3: I go to an English book club. I've been going for about a year now.
2: You read the books in English? Isn't that difficult?
3: It is. I have to look up words in the dictionary as I read, but that makes it even more fun.
2: Once you understand the meaning, you must feel a real sense of accomplishment.
3: You should give it a try too. I really recommend it.
0: 이 느낌이죠. 너 일요일만 되면 도대체 어디로 그렇게 가는 거야?
1: 어디로 이렇게 사라지니? 뭔가 일요일마다 열심히 가는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Where do you go every Sunday?
0: Yeah. Okay. And she says, I go to an English book club. 원서 읽는 독서 모임에 가. I've been going for about a year now. 다닌 지 한 1년 정도 돼. You read the books in English? 영어로? 원서를 읽는다고? Isn't that difficult? 여자가, it is. I have to look up words in the dictionary as I read. But that makes it even more fun.
1: 그렇죠. 뭐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 나오니까 사전 찾아가며 읽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단어를 찾아보다 구동사 보죠, 여러분. Look up이죠. 이 구동사 다시 한번 익히는 차원에서 I have to look up words in the dictionary as I read. 읽으면서 단어 좀 찾아야 됩니다. 이거 오늘 토항기 2번으로 갈게요.
0: 네, 함께 해보세요. I have to look up words in the dictionary as I read. I have to look up words in the dictionary as I read.
1: Okay.
0: 자, 그랬더니 Once you understand the meaning, you must feel a real sense of accomplishment.
1: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성취감도 그만큼 크겠죠? 우리가 사전 찾으면서 막 알아낸 어떤 의미니까. Okay?
0: 여자가 You should give it a try too. 너도 한번 꼭 해봐. I really recommend it. 강추한다.
1: 추천한다. 자, 여러분 교재 90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해보시고요. 그중에 1번과 3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0: And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Have a great day, everyone.
0: Bye-bye.
1: Goodbye.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is office week. Mm-hmm. 네, 이제는 우리가 사무실 주였는데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나면 좀 mm-hmm.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right. 연차 제도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연차를 써볼까 합니다. 자, 연차를 쓰고 싶을 때 이 질문을 하면 되겠네요.
1: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0: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take a day off라는 표현이 하루 휴가를 내다, 뭐 하루 휴가를 쓰다, 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an I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공손하긴 한데 뭐 could I, would it be possible to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다고요?
1: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0: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can I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뭐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Can I? 자, 근데 왜 could I라고 안 하고 can I라고 하느냐? 휴가를 내는 건 직장인의 어떤 뭐 필수 사항이잖아요. 직장에서 연차를 쓰는 거는 뭐 당연한 혜택이니까 Can I? 이렇게만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휴가를 내다, 하루 쉬다 아까 얘기했었죠. Take a day off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Off는 일을 쉬는, 뭐 근무를 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Can I take a day off? 하루 휴가를 내도 될까요? 라는 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는 여기서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쉬고 싶을지 얘기를 할 때는 뒤에 시간, 시간대를 넣으면 되겠죠.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다음 주에 하루 쉬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달을 지정해서 Can I take Friday off?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래도 상대방을 고려를 해서 그냥 다음 주에 언제든지 그냥 하루만 언제 쉬어도 될까요? 근데 조율을 하겠다 이 말이겠죠. 자, 다음 주에 하루 쉬어도 될까요?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0: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1: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0: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Very good.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0: Can mm-hmm. I take Friday off next week?
1: 아하, 특정 요일을 넣어서 Can I take Friday off next week? 라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에 쉬어도 될까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다른 요일 넣어도 되죠. Friday 대신에 mm-hmm. Wednesday, Monday 뭐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말만 넣지 마세요. Can I take Saturday off next week? 이미 토요일은 쉬니까요. Well, Unless you work on Saturday.
0: Right. Mm-hmm. You might also request a time of the day. Mm. For example, can I take an afternoon off next week?
1: An afternoon. 한 오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 반차를 써도 될까요? 라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어떤 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후 반차를 써도 될까요? Can I take an afternoon off next week? 라는 말이죠. 참고로 반차를 내다라는 뜻은 take a half day 라는 표현이 있어요. Mm-hmm. 네, 그래서 그렇게도 쓸 수는 있습니다.
0: You might also make an unreasonably large request. Can I take the whole week off next week?
1: Unreasonable 안 할 수도 있어요.
0: Oh, 맞아요.
1: You may go on summer vacation, right?
0: Sure.
1: 다음 주에 한 주 내내 쉬어도 될까요? Can I take the whole week off next week? The whole week가 한 주 전체라는 mm-hmm. 뜻이잖아요, 그렇죠?
0: Now, I had to ask that once.
1: Oh,
0: Because I bought my plane tickets for the wrong week.
1: 아니, 비행편을 구매했는데 잘못 시간을 넣은 거예요?
0: 네. I should have gotten them for the third week of the month, uh-huh. but I bought the tickets for the second week of the month.
1: 세 번째 주 비행편을 샀어야 되는데 두 번째 주 비행편을 샀다고요? 네. 그럼 세 번째 주에 일하면 되잖아요.
0: Well, I mean, I was teaching.
1: 아.
0: The vacation was already set.
1: 아, 이미 모두에게 네. 세 번째 주를 쓰라고 했는데 두 번째 주를 샀으니까 강제적으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다 하셨네요.
0: So I had to ask my boss, can I take the whole week off?
1: What did your 네. boss say?
0: He was not very happy about it, but uh-huh. he allowed it.
1: Aww.
0: I had to find a substitute teacher for the week.
1: Well, no boss is going to be happy.
0: Yeah. 네. So I went on vacation and then I came back and I had vacation.
1: 너무 좋은데요?
0: That's But I awesome. Was just sitting around. I was bored for the second week.
1: But there is never being bored
0: oh,
1: on
0: that's
1: vacation.
0: True. That's true.
1: 네. 그럴 수 있겠죠.
0: You might also request off for an amount of time. For mm-hmm. example, can I take 4 hours off next week? 다음 주에 4시간 쉬어도 될까요?
1: Sure. Which day were you thinking? 물론이죠. 어떤 요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mm-hmm. 뭐 Friday, Tuesday, 요일을 대답해 주면 되겠죠.
0: Like you said earlier, you could try other days of the week.
1: Mm-hmm.
0: Can I take Wednesday off next week?
1: Wednesday. 그렇죠. 수요일을 넣어서 Can I take Wednesday off next week? 이렇게 물어볼 mm-hmm. 수 있겠고요.
0: You might be less specific. Can I take a couple of days off next week?
1: A couple of days 라고 하면 한 이틀 정도라는 mm-hmm. 뜻이에요. 뭐 2, 3일 정도 되는 거죠. Can I take a couple of days off next week?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0: Or even less specific.
1: Mm-hmm.
0: Can I take some time off next week?
1: 완전 less specific 하네요.
0: 네.
1: Can I take some time off next week? Some time은 뭐 어느 정도의 시간. 근데 언젠지는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하진 않네요. 그렇죠? 그냥 다음 주에 좀 쉬어도 될까요?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0: Can I take a morning off next week?
1: 아까 afternoon 있었잖아요. 그러면 mm-hmm. 오전 반차는 Can I take a morning off next wee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쉴 때, 이때 쉬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배워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바꾸진 않았지만 next week도 다른 시간대로 바꿀 수 있어요. 뭐 next month라든지 아니면 this week, 이번 주라든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예문들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0: Can I take Friday off next week?
1: Can I take Friday off next week?
0: Can I take an afternoon off next week?

0: week?
1: Can I take an afternoon off next week?
0: Can I take the whole week off next week?
1: Can I take the whole week off next week?
0: Can I take 4 hours off next week?
1: Can I take 4 hours off next week?
0: Can I take Wednesday off next week?
1: Can I take Wednesday off next week?
0: Can I take a couple of days off next week?
1: Can I take a couple of days off next week?
0: Can I take some time off next week?
1: Can I take some time off next week?
0: Can I take a morning off next week?
1: Can I take a morning off next week?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쉬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볼게요.
2: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있으세요? 다음 주에 하루 쉬어도 될까요?
3: 물론이죠. 어떤 요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2: 괜찮다면 목요일이면 좋겠어요.
3: 좋아요. 그날은 중요한 일이 없네요.
1: 중요한 일이 없으면 쉴 수 있겠네요. 자, 직원이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잠깐 시간 있냐? 이때 물어보는 딱 정해져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루 쉬어도 될까요?
0: 아하.
1: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물론이죠. 어떤 요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0: I think this already came out too.
1: 맞아요. 앞에서 AB 대화에서 이미 나왔던 표현이에요. 괜찮다면 목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하. 괜찮다면 여기 if가 나올 것 같네요. Mm-hmm. 그렇죠? 목요일이면 좋겠어요. 뭐뭐 하면 좋겠다. I like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목요일은 Thursday겠네요. 좋아요. 그날은 중요한 일이 없네요. 뭐 좋아요는 뭐 물론이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날은 중요한 일이 없다. 중요한 게 없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만 하면 될까요? 뭐 important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올게요.
4: Hi, do you have a moment?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5: Sure. Which day were you thinking?
4: I was hoping for Thursday, if that works.
5: Sure, we don't have anything major that day.
1: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있으세요?
4: Hi, do you have a moment?
0: Hi. Do you have a moment?
1: 그렇죠.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시간이 있냐라는 질문이죠. Do you have a moment? Moment가 잠시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대신에 Do you have a second? Do you have a minute? 뭐 이런 표현들도 사용하긴 하고요. 다음 주에 하루 쉬어도 될까요?
4: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0: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1: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표현이죠? 자, 매니저가 물론이죠. 어떤 요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했네요.
5: Sure. Which day were you thinking?
0: Sure. Which day were you thinking?
1: Sure. 물론이죠. 자, 어떤 요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요일이니까 which day로 물어봤고요. Were you thinking?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렇죠? Which day were you thinking? 자, 그랬더니 괜찮다면 목요일이면 좋겠어요.
4: I was hoping for Thursday, if that works.
0: I was hoping for Thursday, if that works.
1: I was hoping for Thursday, 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hope for 뭐뭐가 뭐뭐를 소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을 소망하고 있어요. 즉, 목요일이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if that works 라고 했죠. 그게 괜찮다면. 네, 그래서 괜찮다면이라는 표현을 뒤에 붙였네요. 좋아요. 그날은 중요한 일이 없네요.
5: Sure, we don't have anything major that day.
0: Sure, we don't have anything major that day.
1: Sure, 물론이죠. 뭐 좋아요. We don't have anything major that day. Important라는 말은 없네요, 그렇죠? We don't have anything major.

0: 라고 했어요. 큰 뭔가가 일이 없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That day는 그날이라는 뜻이죠. Something처럼 anything도 major가 뒤에 와서 수식을 해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mething, anything, 뭐 이런 단어들,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보통 뒤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봤고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이때 들을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Hi, do you have a moment?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3: Sure. Which day were you thinking?
2: I was hoping for Thursday, if that works.
3: Sure, we don't have anything major that da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0: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였습니다. 자, 여기 연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can I, can I 여기 연음이 되는데 can I라기보다는 크에 조금 더 가깝게 발음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Can I, 그 다음에 take a day off였잖아요. 여기서 take하고 어가 연음이 돼서 take a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어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도 연습해 주세요. Take a, take a, take a day off이죠. 그래서 off의 F 발음도 주의해 주시고요. Next week인데 next의 요 T 발음은요. 사실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음 이 아니라 자음 소리 사이에 낀 T나 D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next week, next week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다 종합해보면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겠죠. 천천히 하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잭쌤을 따라해볼까요?
1: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0: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1: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0: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잘하셨어요. 이렇게 Can I take a day off next week?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또 책 보시면 91쪽에 또 좋은 표현이 하나 나와 있긴 하거든요. I'd like to request a personal day. 이런 것도 있네요. A personal day라고 하면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A business day는 일하는 날이잖아요.
1: 네.
0: Personal day는 나 혼자 일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equest는 요청하다, 신청하다 좀 더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복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EBS 오디오 어학당 찾아주시면 돼요.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1: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appy Friday everyone. This is Juch.
1: 와, 벌써 금요일이에요.
2: Yeah, it's a Friday to embrace the weekend right in front of us.
1: embrace the weekend. 자, 이게 껴안아. 온몸으로 이 주말을 껴안으며 받아들이며.
2: Embrace.
1: 네,
2: yes.
1: 그렇습니다. 아주 온정을 가지고 뭐 그런 말인 거잖아요.
2: Mm-hmm.
1: 네, 오늘 86쪽 보시면은 16일 금요일 순서 나와 있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더 열심히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죠.
2: Mm-hmm.
1: 자, 이번 주 내내 교통 어떤 그런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계가 잘 말을 안 듣는다, 뭐 개찰구가 안 열린다, 교통카드를 찍어본다, 잔액을 충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2: We're still talking about riding or using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1: Mm-hmm.
2: And there are many details, many things you need to know.
1: 그렇죠.
2: To use them properly, right?
1: 네, yeah. 제대로, to use them properly.
2: Yes.
1: 그걸 제대로 써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2: Mm.
1: 자, 오늘은요, 교통카드를 충전할 때의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교통카드의 잔액이 부족해서 충전한다는 뜻으로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2: Mm-hmm.
1: Reload가 하나 있었고요.
2: Reload.
1: Reload.
2: Right.
1: 장전한다라는 의미로도 쓴다는 reload가 있었고
2: right.
1: 또 하나는 recharge가 있었고 하나 right. 더 있었죠. top up도 있었습니다.
2: To top up.
1: 네.
2: To fill to the top.
1: 어.
2: Right? If it's a mug or a cup, it filled to the brim.
1: 어.
2: Top up.
1: 네네네.
2: Yeah.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그 테두리 부분까지 이제 수위를 올린다라고 할 때 top up이 yeah. 된다는 거잖아요.
2: 꽉 채우는 거죠.
1: 꽉 채운다.
2: 네.
1: 맞습니다. 그 자동차 이제 주유를 하러 가서 주유소에서 자,
2: 아.
1: 꽉 채워주세요.
2: Yeah.
1: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 right.
1: 꽉 채워주세요라고 할 때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2: Fill her up.
1: 네.
2: I say fill her up.
1: Fill her up.
2: 근데 her는 여자잖아요.
1: 네.
2: 근데 모든 사물, 물건, object는 무조건 여성이에요, 영어로는. In
1: 아,
2: English.
1: 모든 게 다요?
2: Almost everything. Like things, object, we say her. It's a she. Computer is a she. A boat is a she.
1: 어.
2: A microphone is a she. A car is a she. Oh, she's beautiful, we say.
1: A boat is a she too.
2: Anything.
1: 어.
2: Any object is a she. 영어 문법상으로는 남성, 여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를 express, 표현할 땐 남자, 여자가 딱히 없는데 사물은 무조건 여자로 표현해요.
1: 어, 그게
2: 네, 네.
1: 그게 그 자기 자동차를 새로 이제 마련했는데 친구들한테
2: yeah.
1: 보여줘서 She's a beauty.
2: She's a beauty,
1: 네.
2: we say.
1: 그렇죠.
2: That's right.
1: 그러면 여자친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닌데 옆에
2: 맞아요,
1: 딸랑
2: 맞아요.
1: 차 하나 있는데
2: right.
1: 어, 딸랑 차 하나 른다. 굉장히 엄청나게 멋진 자동차가 있다라고 할 때 She's a beauty, isn't she? 이렇게 말한다는
2: That's right.
1: 거예요.
2: That's right.
1: 그러니까 그게 she라고 한다는 거죠.
2: 그렇기 때문에 she기 때문에 그녀의 일단 her.
1: 어.
2: So we when I say fill her up,
1: 어.
2: fill up my car.
1: 아.
2: Make it to the full.
1: 아. 그러니까 그게 yeah. 그만큼 귀한 존재다. 나한테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뜻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꽉 채워 주세요 할 때 fill her up이라고 한다고.
2: Fill her up.
1: 네, fill her up이라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서 이렇게 주유하는 경우도 물론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2: Self-service, right?
1: 네, self-service. 혹은 self-serve.
2: Self-serve.
1: 네, 그렇게
2: right.
1: 말한다면서요. Mm-hmm. 자, 오늘은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려고 하는데 지하철역에 있는 충전 기계를 이용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2: mm-hmm.
1: 이거 신용카드 쓸 수 없어요.
2: Oh.
1: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계가 현금만 받는다고 하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2: Ani, 여기서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어?
1: 물론이지. 저기 있는 기계를 사용하면 돼.
2: 어, 신용카드도 되나?
1: 이 기계는 현금만 받아.
2: 아, 알았어.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1: 오, 다행이다. 네, 이렇습니다.
2: 이것도 제 얘기네요.
1: 아, 네, 저도 그래요.
2: My experience.
1: From my own personal experience.
2: 솔직히 몇 달 전 얘기인데
1: 아, 네.
2: 똑같은 경험하셨구나.
1: 그럼 요즘...

0: 잘 경험해요.
1: 아니, 웬만하면 모든 장소에서 현금 이렇게 신용카드가 되는데 네. 딱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네네. 근데 아주 유명한 서브웨이 시스템인데
0: 어디나 다 그래요, 선생님. 모든 서브웨이 시스템은 네.
1: 현금밖에 안 받는데 충전할 네. 때
0: 맞아요.
1: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0: 아,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1: 아 네. 그렇구나. 네. 아니, 하필이면 그때 내가 신용카드를 이제 바꾸는 상황이었거든. 아~ 그 신용카드 없었어요.
0: 네.
1: 교통카드를 샀는데 네. 한 며칠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근데 충전을 해야 되는데 reload, recharge 해야 되는데 we only take cash.
0: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1: 현금만 받는다고.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아 그렇구나.
0: 아~
1: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네. 너무나 죄송한데 제가 만 원 보내드리면 네. 충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야 또. So I was able to charge my card, reload my card because of his kindness.
0: Who's he you were talking
1: person
0: about?
1: Person working at the station.
0: 아, 그 영무원 분께서 도와주셨구나.
1: Yes, that's right. He was so nice. Yeah.
0: 그럼 그래요?
1: Yeah.
0: 나도 그래봐야지.
1: 그래봐요. 현금이 떨어졌을 때 현금 네. 없어 그러면 제가 계좌에 해드릴 테니까 좀 충전해 주시겠어요? So I'm sure, no problem.
0: 야. 사람이 저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돼.
1: 그러니까.
0: 네. 전 나와서 택시 탔어요.
1: 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0: 네. 할 수 없이.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즉 여기에서라고 하는 건 지금 지하철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1: yes.
0: 여기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1: Can I recharge my transit card here?
0: Can I recharge my transit card here? Here. 자, 여기에서 내 교통카드 충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일단 right. 머릿속에는 교통카드라는 말을 알아야겠고요. Mm-hmm. 충전하다라는 말을 알아야겠죠.
1: Yes.
0: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던 transit card 혹은 transportation card 해도 되고
1: right.
0: 이걸 재충전한다라고 할 때 reload도 되고 recharge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그럴 때 내가 이제 할 수 있나? 라는 말로 만든다면 can I를 앞에 붙이면 되는 거죠.
1: Right.
0: Can I recharge my transit card here? 여기에서 말이죠.
1: Right.
0: 네.
1: You know, some people say when you use the expression can I do something? 내가 진짜 할 수 있냐 없냐? Is it possible?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는 맥락도 있지만
0: 네.
1: sometimes you're asking permission. Am I allowed to? Or is it possible for me to? Can I recharge my transit card here?
0: 그렇죠.
1: So am I able to recharge my card here?
0: 그렇죠. 여기서는 excuse me, can I take this chair, please? 저 죄송한데 실례지만 이 의자 저희가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옆 테이블에 물어보는 그때 can I가 아니라
1: 그거는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때는 asking for permission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냐? 그런 시설이 있냐? 라는 뜻으로 can I라고 묻고 있습니다.
1: 가능하냐? 라는
0: 가능하냐? 그렇죠.
1: It works both ways, right? Can I? Can I?
0: 그렇죠. 그렇죠. Right. Can I recharge my transit card here? 라고 했더니 물론이지. 저기 저 기계 보이지? 그 기계 사용하면 돼.
1: Sure. Use that machine over there.
0: Sure. Use that machine over there.
1: Yes.
0: 자, 지금 87쪽에 나와 있는 영문 대화를 보시면요.
1: Mm-hmm.
0: 제가 항상 그 말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힘을 이렇게 주면서 띄워서 발음하는 단어들은 볼드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1: Yes,
0: 실제
1: right.
0: 발음하실 때 이렇게 두꺼운 글자체로 되어 있는 거는 좀 띄워서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장이 다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Use that machine over there. 이렇게 말이죠.
1: Yeah.
0: 네, 그만큼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1: You want to emphasize every word as much as possible.
0: That's right.
1: Sure.
0: But you don't want to shout though.
1: Yeah, 그렇죠. Don't shout. Sure. Use that machine over there.
0: Use that machine over there.
1: Yeah.
0: 자, 저쪽에 있는 저 기계를 사용해. Use that machine over there. 바로 지난주였죠. Use the seat라는 말도 있었고.
1: Oh, that's right.
0: 네, yeah. 어떤 자리를 활용한다. 자리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리에 앉다. 라고 해서 뭐 take a seat 한다든지 take a seat 그야말로 라고
1: right.
0: 한다거나 혹은 sit in that seat 라고 한다거나 근데 right. 우리는 다른 동사를 쓴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는 웬만한 경우 다 use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1: 그렇죠. 이래나
0: 네.
1: 저래나 사용하는 거니까
0: 네네.
1: 앉던가 뭘 하던가 So we use the word use in so many different contexts.
0: 그렇죠. 왜냐하면 yeah. 우리는 이럴 때 저 기계에다가 가서 충전해봐 뭐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또
1: right.
0: 충전이라는 말을 또 생각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 right.
0: 그냥

0: 간단하게 저 기계를 써봐, 저 자리를 활용해봐 라는 식으로 다 웬만하면 두루두루 use를 쓰시면 좋다는 겁니다.
1: Yeah.
0: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so use that machine over there 라고 얘기했어요.
1: Mm-hmm.
0: 자, can I recharge my transit card here? 했더니 sure, use that machine over there 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 Can I recharge my transit card here?
3: Sure. Use that machine over there.
0: Use that machine over there. 자, 기계라고 할 때 machine이라고 하는 거. Machine. Machine. 약간 뒤에 좀 길게 빼듯이 발음하는
1: right.
0: 거죠?
1: Machine.
0: Machine.
1: Machine.
0: Machine.
1: Accent is toward the back.
0: Yes.
1: Machine.
0: Machine. Yeah. Use that machine over there. Mm-hmm. 자, 그랬더니 이제 테드는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게 이거 혹시 신용카드도 받나? 라고 해요.
1: Does it take credit cards?
0: Does it take credit cards? 네.
1: You can also say credit card generally.
0: 어, 그렇죠.
1: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credit cards,
0: 네,
1: right?
0: 네, 네.
1: But you can say credit cards or credit card.
0: 네, 맞습니다. Yeah. 여기서는 단수 복수를 구별을 꼭 안 해도 되는 경우가
1: yeah.
0: 되죠.
1: That's right.
0: 네, does it take credit cards? 여기서 굳이 S를 붙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종류의 credit card가
1: right.
0: 있을 수 있는데 두루두루 그거 다 되느냐라는 말로 does it take credit cards? 이렇게 신용카드를 받아서 계산한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할 때 보통
1: yeah.
0: 이렇게 take를 쓰죠.
1: Yeah, I think with credit card, we always say take. Does it take credit card?
0: Does it take credit cards?
1: 매장에서 do you take credit card?
0: Do you take credit cards?
1: So can I buy this with my credit card?
0: 그렇죠. 제가 신용카드로 이걸 사도 되느냐? 그러니까
1: yes.
0: 카드 돼요? 우리말로 카드 돼요? 이 말이죠.
1: 카드 받으세요라고 표현하죠.
0: 네네.
1: 영어로는.
0: 그렇죠. 네.
1: Do you take credit card?
0: Do you take credit card? 그렇습니다. So yes, we take all kinds of credit cards. 네.
1: All the major ones.
0: All the major ones.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하여튼 굉장히
1: right.
0: 주요한 많이 통용되는 그런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할 때
1: right.
0: we take major credit cards라고 하는군요.
1: That's right. We take all the major credit cards.
0: All the major credit cards.
1: That's right.
0: 자, does it take credit cards? 해서 그 기계에 신용카드가 되느냐? Does mm-hmm. it take credit cards?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 근데 이 기계는 현금만 받는다?
1: This one only takes cash.
0: 어, this one only takes cash. 아이고, 이거는 현금만 받네. This one only takes cash.
1: 왜냐면 이거는 transit card. 그 basically you can only use this card for public transportation. To recharge this card, it only accepts. It only takes cash.
0: It only accepts. It only takes cash.
1: Yes.
0: 네, 오로지 이것만 해요. It only. It only. 여기서도 this one only. 뭐 똑같은 거죠.
1: Right.
0: 이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 이런 차이뿐이니까요. This one only takes cash. 오로지 이게는 현금만 받는다라고 하는군요.
1: Right. That's why sometimes it's a little bit difficult, inconvenient if you don't have cash.
0: Oh, yes.
1: How can I charge this card? I need to go to Jongno Station,
0: right.
1: Seoul Station, Ilsan.
0: 그렇죠.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자, this one only takes cash 까지 들어보세요.
2: Does it take credit cards?
3: This one only takes cash.
0: This one only takes cash. 이것은 현금만 받네? 라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 근데 마침 내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네.
1: Okay. Well, good thing I have some cash on me.
0: 네, okay. Good thing I have some cash on me. 네, 자, good thing이라고 시작하는데요.
1: Right. If something is a good thing, 아, 참 좋은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good thing means 참 다행이다. Oh, lucky for me.
0: 네.
1: It's fortunate that. Oh, good thing.
0: 그렇습니다.
1: Right?
0: It's fortunate that 뭐뭐뭐 뭐뭐인 것이 참 다행스럽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1: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0: 네.
1: Oh, good thing you're here. Can I borrow some money?
0: 그렇죠.
1: I need to charge my credit card or my T card. You know?
0: 네, 맞습니다.
1: Oh, 그러니까, good thing.
0: Good thing. Good thing. 뭐 말 그대로 좋은 거야. Good thing. 이 말은 다행이다라는 뜻이지
1: yeah.
0: 참 좋은 거예요 라는 뜻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good thing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Yes.
0: 방금 전에 주치생 말씀처럼 야, 네가 여기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Good thing you are here. 이렇게
1: right.
0: 말할 수도 있고
1: yeah, good thing you came here.

0: in time.
1: 그렇죠.
0: I needed your help.
1: Right. 네가 마침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와주기를 얼마나 다행이냐. Good thing you came here in time. 한다든지 여기서는 내가 마침 어느 정도의 현금을 수중에 가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참 다행이지라는 말로 good thing 다음에 어떤 주어 동사 오겠어요. Yeah. I have가 오겠죠. 내가 갖고 있다는 거니까.
0: Right.
1: I have some cash. 뭐 어느 정도의 현금을 on me 내 수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0: Right. You can say good thing, but you can also say luckily. Luckily.
1: Luckily.
0: Luckily. Oh, luckily I have some cash.
1: Luckily I have some cash. 그렇죠. Yeah. 아우 참 운이 좋게도.
0: 운 좋게도
1: luckily
0: 그쵸?
1: I yeah. have some cash on me. 자 이렇게 on have a 뭐뭐 on me라고 하게 되면 무언가를 수중에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0: Mm-hmm.
1: 네. 그래서 뭐 혹시 yeah. 잔돈 좀 가진 거 있니? 아까 good thing you're here. 아까 말씀하셨지만
0: yeah.
1: do you have any change on you? 하면은 잔돈 좀 가진 거 있냐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0: Yeah, well, lucky for you.
1: 네.
0: Or good thing I have some change
1: 네.
0: to lend you.
1: 그렇죠.
0: Or give you.
1: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잔돈이 있어서 망정이지 참 다행이야. 안 그럼 큰일 날 뻔했어 라는 뜻으로. 자, 주머니나 지갑 또는 가방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렇게 on m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Perfect.
1: 네. 자, okay. Good thing I have some cash on me. 현금을 내가 좀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네 라는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2: Okay. Good thing I have some cash on me.
1: 네. 대화 전체 들어보죠.
2: Can I recharge my transit card here?
3: Sure. Use that machine over there.
2: Does it take credit cards?
3: This one only takes cash.
2: Okay. Good thing I have some cash on m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0: Let's go.
1: 여기에서 내가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거야? Can I recharge my transit card here?
0: Can I recharge my transit card here?
1: 물론이지. 저기 있는 기계를 쓰면 돼. Sure. Use that machine over there.
0: Sure. Use that machine over there.
1: 오, 거기 신용카드도 되나? Does it take credit cards?
0: Does it take credit cards?
1: 이 기계는 현금만 받아. This one only takes cash.
0: This one only takes cash.
1: 알았어. 아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네. Okay, good thing I have some cash on me.
0: Okay, good thing I have some cash on me.
1: 여기까지입니다. Yay!
0: Good job.
1: 아유, 정말 잘하셨어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해 보신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yeah. 말해 보시는 거하고 그냥 듣고만 계신 거하고는 천지차거든요.
0: So make sure you repeat after us loudly, clearly. And, you know, loud enough you can hear your own voice.
1: Exactly.
0: It really helps.
1: 네. Yeah. 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0: Mm-hmm.
1: 저는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화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0: 일본어로 시작해 보세요.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폭이 700m에 불과한 바다가 있다고? 아시아가 끝나고 유럽이 시작되는 땅 튀르키예. 여기엔 두 대륙을 구분짓는 바다가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우리나라 한강보다도 좁은 700m의 폭을 지녔는데요. 사실 이 바다가 안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위로는 흑해, 아래로는 지중해가 있어 주변 수많은 나라들의 교통 요충지로 기능한 건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발길로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0: old movies you might hear it, or my grandma or my grandpa probably mm-hmm. said it.
1: 맞아요. 자, 이 swell이라는 게 old school, 좀 옛날 방식대로 쓰게 되면은 great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oh, that's swell, that's great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영화 속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고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Oh, that's swell. 그러면 아주 좋아 라는 뜻입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World News Overview stories this morning. Let's take a song break. Here's Sarah McLachlan, When She Loved Me.

0: 자, 오늘 기사에서 나왔던 표현 다섯 개를 복습해 볼게요. See how many of these you can remember? The first one is 무언가가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로 something picks up.
1: Business activity usually picks up during the holiday season.
0: 보통은 이 연말 명절 때 이걸 영어로는 holiday season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Thanksgiving, Christmas, 뭐 New Year's 이런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 서양의 명절이죠. 자, 그 holiday season에 보통은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그 수익률이 높습니다. 뭐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business picks up이라는 거는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인데 pick up이 증가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고 특히 비즈니스 뉴스의 컨텍스트에서 그런 숫자가 올라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People will say that, like, oh, things should pick up in the holiday season, or if maybe you work in the tourism industry, oh, things should pick up in the summertime. Things always pick up in the summer.
0: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기에 뭐뭐뭐 할때 premature.
1: Air pollution can contribute to premature death.
0: 네. 대기 오염이 조기 사망으로 이어

0: 어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앞서 이제 premature birth도 같이 살펴봤는데 그거는 이제 조산이 되겠죠? 자, 다음 표현은 급격히 끌어올리는, 뭐 밀어올리는 거, 그 catapult라고 합니다.
1: Her first best-selling novel catapulted her to fame.
0: 네, 마치 투석기에 타서 이렇게 슝 올라간 것처럼 catapulted someone to fame이라고 하면은 단숨에 유명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r first best-selling novel, 처음 쓴 그 베스트셀러 소설책이 그를 단숨에 유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It catapulted her to fame. Next expression, 이제 뭐 옛날 방식이다, old school.
1: He prefers old school dating, like meeting people in person instead of using dating apps.
0: 그는 옛날 방식의 데이트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앱을 쓰는 거 말고 그냥 정말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데이트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 표현이죠. 별 탈 없이, 별 문제 없이, without incident.
1: The journey was long, but ended without incident.
0: 그 여정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이루어졌어요.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오늘 뉴욕타임스의 World News Overview 다 같이 살펴봤는데 관련된 퀴즈였죠. What was the quiz and what's the answer?
1: What gas protects Earth in the upper atmosphere? Is it 1 sodium, 2 CO2, or 3 ozone? And the answer is, of course, 3 ozone. As you mentioned, the ozone layer is a phrase that we heard a lot growing up.
0: Exactly. I tried to give a little clue earlier on saying we mentioned one of these in the opening and that was CO2 because we said sometimes, you know, rooms can get stuffy and maybe it's because there's too much CO2 in the room and to get rid of that, you want to open your windows and ventilate the place and then you'll be fine. But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earth being protected by a certain layer. And that, of course, is number 3.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퀴즈는 바로 지구 상층에 있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막이 뭐냐, 바로 오존이었죠. 3번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은 방송 후에 저희가 올려드릴 건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당첨되신 분은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남기는 곳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순차적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Alright, well, let's move on to the second hour now with a song. This is Michael Jackson, Chicago. See you in part 2.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